0: 할머니가 아니라 이금아씨다 이런 말이어요.
1: 물건인데 저 할머니 얘기 좀 더 끌라고 그래.
2: 저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0: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늙었느냐 젊었느냐 그거의 문제겠지요.
3: 방송국 뭐 지가 잘나서 출연교섭을 받았나? 넌 속도 좋다. 차 선생하고 한바탕 싸웠다면서 웃고만 있어?
4: 힘으론 못 당하겠더라. 무격대짐으로 밀고 나오는데 어떡하니?
3: 집어 삼키려는 거야, 폭리방을. 차진방이가.
4: 집어 삼키다니?
3: 이해봐.
4: 집어 삼키는 김에 나까지 함께 삼켜져 버렸으면 좋겠다.
3: 징그러운 소리 하지 마.

0: 언니, 왜 그런 비싼 데를 모았어?
1: 몸통 따로, 머리 따로 떠돌아다니는 게 보기 흉해서 내가 주워 모았어.
0: 불쌍한 데를 보니까 우리 집안 내력 같아. 동강동강 난 게. 골동품은 한장한 시대인데 이런 불쌍들은 돈으로 따질 시대가 아직 안 됐나 보지?
1: 처음 장사 시작할 땐 돈 버는 재미밖에 몰랐는데 이런 불구상들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편하고 위안이 돼. 이렇게 보기 흉하고 흉측하지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야.
2: 풍류방 원장이신 차진방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풍류방이 뭘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 네, 이 풍류방은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곳입니다. 국악하면은 낡고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재미있는 국악, 쉬운 국악, 누구나 할 수 있는 국악의 보급을 위해서 만든 곳이 풍류방입니다.
1: 엄마한테 내 얘기 했니? 뭐래?
0: 만나면 반가워할 거야, 엄마도.
1: 좋은 소리 못 들었겠구나.
0: 언니 집 나가고 한 번도 언니 얘기를 입에 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을 거야.
1: 그럼 너는 왜 집을 나와서 살아? 엄만 너만은 끔찍히 위해줬잖니.
0: 가야금이 싫어서.
1: 무슨 소리야 그게?
0: 난 엄마와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1: 요즘은 국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잖아. 예술가 대접도 해주고. 내가 집 나온 거는 창덕이 오빠 때문만 아니야. 기생집 딸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었어. 학교에서도 놀리는 게 싫었고.
0: 형은 그런 거 안 따졌어?
1: 결혼을 하자고 그러길래 고백을 했어. 우리 엄마는 기생이었다.
0: 그랬더니?
1: 그랬더니 네 형부가 이러더라. 우리 조상은 더 상놈이었다. 근본도 없고 가진 거 없는 사람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0: 좋은 사람이었나 보구나, 형분.
1: 좋은 사람은 일찍 죽나 보지.
2: 아유, 할머니 축하드려요.
4: 아유. 아이, 그런데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2: 왜요, 할머니?
4: 나 요거 매일 나와도 되겠어.
2: 네?
4: 아, 요렇게 텔레비도 주고 한바탕 질펀하게 놓은 게 좋구만 그래야.
2: 할머니도.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할머니 건강하세요.
4: 예, 수고해요.
5: 아이고,

0: 무거운 거 어떻게 혼자 들고 오셨어요? 택시 타고 오시지.
1: 아구씨, 여기까지 들어와야 말이지.
0: 아우, 너무 무겁네.
2: 아이고, 이 장사고 뭐고 이거 더워서 그냥 때려치고 그냥 들어왔어요.
3: 그러다 은대 정도 하려고요.
2: 아이고, 뭐 이거 뭐, 때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사는 거죠 뭐.
4: 할머니가 테레비가 꺼요.
2: 에? 아, 테레비? 아니 무슨 소리야? 에?
4: 할머니가 테레비가 꺼려고요. 테레비.
0: 아유, 무겁겠네요.
5: 아이고, 테레비예요. 예.
0: 생각보다 꽤 무겁네.
5: 아유, 좀 좋다.
0: 아유, 어머니. 아, 이게 웬 거예요, 어머니? 예.
2: 아유, 이제 오세요.

0: 사신 거예요?
1: 아, 새 건데요.
0: 아,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님?
2: 상 탔다.
0: 상이요? 아, 무슨 상을 타셨다는 거예요, 어머님?
2: 텔레비에 나갔더니 상으로 텔레비를 주더라.
0: 예?
2: 이거는 저기 사적인 약인데 괜찮겠어요.

0: 나 이죽사요. 이죽사 나 살아있어요. 나가 죽었다고 소문이 나서 나를 아는 사람들하고 솔직히 끊겼는데 나 이죽사 살아있신 게 나를 만나볼 사람은 저 그거 구파발 마스 정류장으로 오셔서 욕쟁이 할매집이 어디냐고 물으시면은 다 알 것이요.
1: 아들 받은 사람 뻗어오는 거.
0: 아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하여자 양반 옛날 친구들한테 소식 좀 전해서.
2: 괜찮습니다. 오늘 뭘 해주시겠습니까?
0: 네. 그 저 춘향가 옥중막에서 한번 봤어요.
1: 이거만 얘기.
0: 춘향 형상 윤호이다 손에 머리 귀신
3: 형님 저 보세요 TV에 집사 선생님 나오셨어요 선생님이 TV에 나오셨다니까요
0: 난그이라 벙거지고
3: 벙거지고 어떻게 된 거죠? 선생님 아마추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시고요 특별 출연하시는 건가?
0: 난 문을 벙거지고 서방님을 정별을 허이고 일장서로를 내가 못 봤으니
4: 차 선생이 나한테 유감했을 때 뭐가 있어요?
0: 공양
4: 말 다했어요?
0: 공으로 겨를이 없어서 뭐야? 이러는가 여인 실은 금수료지 나를 잊고서 이룬다
4: 맙소사
5: 장원 2번 이금화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오늘 장원을 하셨는데요 그 소감 한마디 말씀해 보시죠
0: 예 아, 이죽사요. 유당, 꼭 연락 주시오. 나 이금화 살아있어, 유당. 꼭 연락 주시오잉.
6: 유당이 누굽니까?
4: 누구긴요?

0: 옛날 애인이겠지.
1: 애인이야?
2: 이상으로 제7회 민속촌 1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무영이 형!
4: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유, 야, 어머님 어쩜 그냥 이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시저 부르시고 춤추시고 가야광 타시고 야 그렇게 재밌게 사시느라 세월 가는 것도 잊으셨나 봐요. 저희 친정 어머니는 55인데도요 벌써 속살까지 쭈글쭈글 하신대요.
5: 시집이란 항시 몸을 정갈하게 해야 쓰는 법이다. 사내가 언제 찾을지 모르는 일인 게 큰 놈이 그

0: 당신이에요?
1: 야가 웬일이여? 아니 입은 왜 또 남사만이 불을 터가지고는? 웬일이여? 응?

0: 예술이니 뭐니 찾지 마세요. 어머니는 아무리 변명을 해도 어머니 유당의 첩에 불과합니다.
1: 이 유치할 놈인데.
2: 어머니.
1: 기어. 나는 가짜요. 이 이놈아. 네 아들 소리는 심술이 이놈아. 그려 네 말대로 나는 가짜야. 나는 첩이다. 내 준부여. 하지만 네놈은 유당의 발가락에 때만도 못해. 이놈아.
2: 아유, 언니. 안 돼요.
1: 이놈아.
2: 언니.
1: 애미, 애미를 죽여.
2: 언니.
1: 이놈아.
2: 언니. 이거 못해.
1: 이거.
2: 아이고. 잠들어서 못 살아. 예.
3: 여보, 얼굴에서 자꾸 피가 나요. 피가 나요, 자꾸.
0: 그래요! 난 가짜야! 하지만 무인은, 무인은 진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진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4: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다. 툭하면 집을 나가셔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소식조차 없는 그 방랑벽을 이해할 수가 없다. 자식들도 눈에 뵈지 않는가 보다. 오직 무희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무희를 중학교라도 졸업시키기 위해서 고창한 목숨줄 이어왔는데.

다시는 안 와. 우리도 죽을 거야. 하지만 굶어서 천천히 고통받고 죽는 것보다는 이들이 나아. 조금만 참자 무이야. 곧 편안해질 거야.

0: 안으로 들어가세요, 어머니. 방 공기가 차갑네요.
1: 두고 보라지. 누가 이기나.
0: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1: 그리야. 난 자식을 둘이나 죽인 년이야. 어디 그뿐이냐. 목포에 두고 온 큰 놈하고 그 밑에 놈은 아직까정 생사도 모르고 살아왔다. 매몰차고 정도 없고 악독한 년이여. 나는 창대기 놈이 싸이나 처먹고 나자빠졌을 적에 애미가 울더냐. 최실이년 애미 싫다고 집 나갔을 적에 눈썹이나 하나 까딱하더냐. 아니요, 나는 눈썹 하나 까딱 아니었다. 가슴이 찢어지고 피눈물이 나도 애미는 태연히 웃었어. 네 놈은 몰라. 네 놈이 아쟁 짊어지고 기생파티에 나가서 예수로 판돈으로 우리 세 식구 입에 불칠을 적에 내가 서러워서 울었던 것 아니여. 니놈이 불쌍해서 울었던 것이여. 니놈 재주가 아까워서 울었던 것이여. 그런 게 무인은 그걸로 만들지 말아야지. 그래야 나도 할 말이 있을 것 아니여. 우리 선상님한테 선상님 가락을 지켰은 게 얼굴이 설 것 아니. 아니면 어쩌게 눈을 감고 죽냐. 죽어도 눈은 감고 죽어야지. 유당 보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내 손가락 마디마디에 신명을 불어넣어줘야 그렇게 죽을 것 아니오. 한 번만 우리 선생님 가락을 타봅시다.

권본 이야기만 나오면은 무인여는 창피하다고 그 난리를 치지만은 그 시절이야말로 내 생애에서는 가장 좋았던 때이니라. 아, 당대 제일의 풍류 선상님들께 춤과 노래와 가야금을 마음껏 배웠은 게 말이오.

0: 번번이 아니었다면 귀봉 선상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터이고, 가야금을 배우지 않았다면 유당 같은 젖대제비가 날 알아주기나 했겠는가. 놀이방을 출입하기 위해서 머리를 얹기는 했지만, 나는 화초기생이 아닌 예술기생 대접을 받았다. 화초기생보다는 버리는 종 못했어도, 그려도 내 세월은 그때가 제일이었니라.
1: 당치도 않은 소리고 헛소리 말랄게요. 아이고, 우리 그 구마 몸값이 겨우 다 쓰러져가는 집안세 값밖에 안 된단 말이요?
2: 정답도 띄워서 따로 드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1: 아, 우리 먹는 소리.
3: 제가 가업을 물러받으면 후회라도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제게 주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2: 아이고, 그렇게 하세요. 아, 기생팔자보다 100번 낫지 않습니까? 예?
1: 시골 사람이라고 너무 읍수 여기지 마시란께요. 내 다 알아봤을게요. 아니 그래, 우리 그마 같은 기생이라면 술자리 한번 들어가는데도 10원이고, 하룻밤 화대를 치면 3, 40만이면 넉넉한지. 아이 그래, 이런 애를 그 소실로 들어앉히면서 겨우 집안세 값이라고요? 어린 반푼 없는 소리 하지 마시란께요. 가자 인연아. 인연아, 나가. 태운 남독 좀 분수가 있지? 아, 기껏 키워놨더니 이 오정을 편하게 살아겠다고 그래, 인연아! 첩첩을 해뿌리라, 인연아!
4: 키워주긴요! 일곱 살밖에 안 된 날 권번에 팔아먹는 게 누군데요?
1: 뭐라고, 이년이 이게! 뭐다 말 됐고요, 이년이! 뭐다 말...
5: 소리는 누군들 못 내느냐? 손끝으로 줄을 튕기면 소리는 저절로 나는 것이다. 세 살 난 어린아이도 너보다는 내 말귀를 잘 알아먹겠다. 어찌 여태껏만 부릴꼬? 다시 한번 해보아라.

0: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1: 뻔한 것. 아직도 내 말귀를 못 알아들었구나. 너는 줄을 타기도 전에 먼저 소리부터 생각한다. 머릿속에서 소리부터 생각하니까 욕심이 나는 것이야.
0: 무슨 말씀이신지.
1: 재물의 눈이 어두운 놈은 세상 만사를 재물로 보고 욕정에 환장하고 바위돌에 치마만 둘러라도 침을 질질 흘린다 그 말이다. 너는 줄을 타기 전에 그 줄을 타서 울린 우물 먼저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고 자신이 상상한 소리에 취해서 정작 진짜배기 소리는 내지도 못한다 그 말이다. 욕심 없이 줄을 타야 한다. 소리가 나면 그제야 비로소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냉정히 판단하게 되고 아무런 사심이 없는 티없는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이다. 알겠느냐?
0: 예, 선생님. 이제 좀더 알 것 같습니다.
1: 알긴 개뿔을 아냐? 제가 망칠 것 같으니라고.

0: 주인께서 열두 줄 가야꼴을 만드셨다. 우리 민족의 소리였다. 무슨 뜻인고 하면 그것은 중국의 소리도 아니고 일본의 소리도 아니었다는 말이다. 그 소리가 천년을 이어져 내려왔느니라. 천년을 우리 조상의 넋이 가야꼬 열두 줄의 소리였느니라. 그마야 그 소리를 김장조님이 이으셨고 외람댁에 내가 다시 이어받았다. 내 평생 그 소리를 물려주지 못할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다.
1: 전 아직 멀었습니다, 선생님.
0: 소리가 나는 법을 너는 거듭했다. 그 소리를 완성하는 것은 너의 몫이다. 네 소리는 내 소리와도 다르다. 그런 네가 스스로 완성을 해야 한다.

0: 험한 일이다. 스님이 평생 속세를 버리고 떠나가듯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 때로는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1: 예, 스승님.
0: 장하다.

Thank you.

0: 굿즈로 해서 장수로 내려가는 길에 기봉 선생을 만났더니 인자가 길을 떠났다고 합디다.
1: 가십시다.
0: 그래, 득음은 하시었소?
2: 웬걸요. 문턱에 이르지도 못했소.
0: 그래서 땅바닥에서 미친년 늘뛰듯 춤까지 추시었소?

0: 엄마 테레비에 나왔더라.
1: 언니도 봤어?
0: 지독한 사람이야, 엄마. 아직도 그 유당 생각만 하니? 자식이고 뭐고 다 버리는 사람.
1: 나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날지도 몰라.
0: 잘 됐구나.
1: 그전에 엄마가 인간문화재 지정도 받고 유당도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어.
0: 엄마 떠날려면 그냥 떠나. 동정할 필요 없어.
1: 엄마로서는 존경도 사랑도 하고 싶지 않지만 예술가로서는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해.
0: 그래서 가야금을 포기한다는 거야? 엄마 인생이 싫으니까 가야금도 싫다는 거야?
1: 겁이 나서.
0: 뭐가 겁이 나?
1: 엄마 평생 가야금을 매달렸어. 언니 말처럼 자식들도 다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만큼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나니까 무서워. 자신이 없어.
0: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겠다는 거야?
1: 엄마하고 살아라. 우리 집 식구는 왜 모양인지 몰라. 모두 조각조각이야.
0: 역마살에 껴서 그래, 모두.
1: 역마살?
0: 하나는 못 살아.

0: 우리 식구 모두.
1: 들어오는구만. 자네가 그만 가? 난 모르겠나? 나 녹줄세.
2: 아이고, 난 누군가 했지. 아이, 자네가 녹준가?
1: 그려, 내가 녹줄세. 아이, 텔레비전 보고 깜짝 놀랬어.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안 늙었는데.
2: 아, 텔레비 봤는가?
1: 안 봤지. 나 꼭 자네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2: 올라가자.
1: 아이고, 어서 올라가자.
2: 그래, 그래, 그래. 얼마만인가?
1: 자네도. 얼마나
3: 어머니 들어오셨어요?
2: 아가 봤지? 내가 살아있는 줄 알면 네 친구들이 찾아올 거라고 아니었냐?
1: 그래요.
2: 아, 그 무엇이냐? 술상 좀 봐오니.
1: 예.
4: 유공이의 차원
2: 한잔 해야지. 안 그러냐?
1: 그치, 그치.

아,

0: 언제나 활짝 도깨비 문.
1: 숙제나 해야지.
2: 호철이는 우울했어요. 이번 여름방학엔 바다에 꼭 가고 싶었거든요.
1: 너무 예쁘다. 나도 바닷가에서 신나게 놀고 싶은데.
2: 하지만 엄마랑 아빠가 바쁘셔서 올해도 바다엔 못 갈 것 같아요.
1: 치, 엄마랑 아빠는 맨날 바쁘대.
3: 가면 되잖아.
1: 어디서 나는 소리지?
2: 호철이는 깜짝 놀라 두리번거려.

0: 했어요.
1: 여기야 여기.
2: 우리가 데려다 줄게.
0: 세상에, 침대맡에 놓여 있던 도깨비 인형들이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1: 너희들은 누구야? 나는 멋쟁이 도깨비 깨비야.
2: 나는 깜찍이 도깨비 꾸비.
1: 가고 싶은 곳이 여기야?
2: 바다래.
1: 그럼 가야지.
3: 간다고?
2: 그럼.
3: 어떡해?
1: 도깨비 몸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거든.
3: 도깨비 몸? 그게 뭐야?
1: 나는 신통방통 도깨비. 도깨비 문을 열어다오.
2: 열려라 활짝 도깨비 문.
4: 속옷채를 들어 속옷을 힘차게 두드리자. 눈앞에 활짝 열린 신기한 문이 생겼어요.

0: 나는 동방통 도깨비! 도깨비배를 만들어다오!
1: 우와!
0: 이리 와! 같이 타자! 나도 엄마 아빠와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2: 호철이는 문득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0: 이제 돌아가도 되겠지?
1: 벌써?
0: 네 마음속 소원을 말해봐. 꼭 이뤄질 거야.
1: 난 말이야. 더 크게! 솔직하게 네가 원하는 걸 말해봐. 나 아빠 엄마랑 함께 바닷가 가고 싶어. 같이 수영도 하고 보리찜질도 하고 싶어.
3: 어머! 우리 호철이 바다에 가고 싶은가 봐요. 꿈까지 꾸고.
4: 여보, 우리 오랜만에 가족여행 갈까요? 바다로. 일은 조금 미뤄두고.
3: 정말요?
4: 그럼. 아들이 저렇게 원하는데 모른 척할 수 없죠.
0: 호철아, 잘했어. 솔직히 말한 덕분에 너의 소원이 이뤄진 거야.
1: 애비야, 꾸비야, 고마워. 바다 여행 너무 즐거웠어.
2: 삐비와 꾸비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호철이는 꿈결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3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합창과 국악의 조우입니다. 공주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교류음악회로 공주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공간서리서리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판경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음악극입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영남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문화와 전통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을 외친 선구자 백범 김구의 철학과 서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열립니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이쁘다.
1: 와!
2: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3: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1: 제가 딱 소리를 시작하고 발림을 하잖아요. 제가 제 손으로 부채를 펴고 고갯짓을 하고 제가 그때는 무대 위에서 정말 자유로운 비장애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판소리는 저의 또 다른 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봉사가 눈 뜨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리를 하고 있어요.
0: 왔다 갈 줄 아는 보물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박두성 선생 가방에서 맹셔틀 짤랑 짤랑 거리는 소리가 나니 시. 아이들이 궁금하여 묻는 말이 선생님 이거 무슨 소리예요?
2: 이것은 맹셔틀이라고 하는 건데 점자를 찍는 도구란다.
0: 아이들이 궁금해 못 견디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우와 점자요?
2: 그래 점자가 무엇인지 일러줄 테니 잘 들어보아라.
0: 네.
2: 점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판소리로 재미난 이야기와 감동을 주는 소리꾼 김지연입니다. 저의 일상과 그리고 제가 판소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시청자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7개월 만에 태어나가지고 미숙아 망막증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을 전혀 볼수 없게 되었어요.

국립서울맹학교에서 한 14년 정도를 지냈고요. 맹학교 친구들은 굉장히 소리에 예민해요. 그래서 음악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배울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걸 좋아했어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한것 같아요.

0: 중학교 3학년 때 이청준 소설 서편제로 먼저 판소리를 접하게 됐어요. 거기 나와 있는 주인공 송아가 아버지께서 이제 너에게 한을 심어주겠다면서 눈을 멀게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엔 굉장히 읽고 분노를 했었는데 이 장르는 어떤 장르이길래 저렇게까지 하면서 자기의 예술혼을 저렇게 불태워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판소리를 그때부터 이렇게 좋아하게 됐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1: 힘하고 동바라 이말이 지든 마든 산호조름을 갇혀버리고 버섯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2: 좋은 날에
0: 오늘같이 좋은 날에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옵시면 아마도 저 후배 사령이 낯살이나 더하는 듯하여이다. 이놈의 심사가 이래 노니 오르나라느냐. 처음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를 시작하면 끝까지 하지를 못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타도 뭐 한 달 만에 그만두고 뭐 피아노도 8년을 쳤지만 연습을 안 해서 늘지를 않고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은 얘가 금방 그만두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특히 엄마를 설득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점자로 손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엄마께 진심을 담은 저는 이 판소리가 너무

0: 그때가 고2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입시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막 이랬더니 정말 자기가 뭐 편지를 쓰더라고요.
1: 나도 고마워.

0: 기특하죠.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성장했던 거, 이제 31살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게 참 대견하죠. 더 이상 뭐 건강하게만 꾸준히 이렇게만 자라졌으면 다른 희망입니다.
1: 구학서 인데 나 진짜 구학서 하나도 모르겠어. 무슨
2: 보컬 레슨 선생님도 알아봤지?
1: 12월 달부터 하려고.
3: 또 어디서 하게 됐어?
1: 아, 이 백석.
2: 백석에 그 더 좋은 선생님 소개 받았대.
1: 자, 소리가 여기서 지나서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0: 그렇지. 보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는데 너 같은 경우는 성대를 직접 만져보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던 거 없지.

0: 사랑이랑 아라리오
1: 가족이 만약에 이렇게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밝게 자랄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가족들은 대들보죠.
0: 개나리 붙지 못 짊어지고 아리랑 고개

판소리는 고전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렇지 맞아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판소리에 굉장히 그런 격정적이고 힘있는 목소리가 좋았고요. 판소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야기 들려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와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0: 지연아.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 어디 잘 또 들어왔네.
1: 네. 그 우리 실로암 마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됐었던 거야?
2: 고학선은 좀 양해를 구했고.
1: 아 그래? 그러면은 월화 그다음 또 언제 가지?
2: 저는 월요일 수요일만 가요.
0: 덥소.

0: 돈이 맞고서
1: 다을치
0: 폐가 차.
2: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게 되었고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제 전통음악 아카데미라는 거를 그 방과후 수업을 여셨는데 거기 원진주 선생님께서 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과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됐습니다.
0: 하나. 온 냉기 날리며 발끝에 꽃이 피네.
3: 툭 칠 때 바깥으로 보내줘야 되거든. 이 바깥으로 손가락에 펴줘야 돼.
4: 하나, 둘, 셋. 조금 빨라야 돼, 손이. 둘, 셋, 둘, 둘, 에이. 자, 봐봐. 자, 이렇게. 이렇게. 손이 어디까지 뻗어갔어? 그렇지. 툭 할 때 꽉 잡아야 돼. 그렇지. 어때? 힘이? 그렇지.
2: 쭉 들어.
4: 쭉 들어가지, 그렇지. 왜냐면 한 삼을 이렇게 날려야 되거든.

0: 이제 무대에 서게 되면서 정말 다양한 공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요소에 맞는 이제 몸 쓰는 거, 발림 정도뿐만이 아니라 감정을 드러내고 극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또 창작 판소리를 하면서 실제로 연기를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림하듯이 부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몸을 썼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사실 상상도 못했는데 저도 지연이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지금은 찰떡같이 이제 바로바로 알아들어서 이제 뭐 금방 이렇게 활용이 되고 하네요. 네, 보람이 있어요. 그렇지? 혀뿌리를 이렇게 내려. 그렇지. 그게 내렸어. 부! 부! 그렇지. 자, 여기서 오! 이렇게 오! 떨려 나오잖아. 지금 여기가 떨리고 있는 거잖아. 부! 부! 그렇지.
1: 헬렌 켈러의 그 설리번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저한테도 원진주 선생님은 우리 한국의 설리번 선생님 같은 존재세요. 선생님께서 굉장히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네, 굉장히 인사 바르게 잘하고 서로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하나도 굉장히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소리할 때도 저에 맞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이 그려주세요.
0: 흰 백 자 불극을 공허한 송이 송이 꽃 피우고 네. 지연이는 저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제가 그려주는 사랑을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연이가 소리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지연이 후배들 중에 지연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 친구들은 지연이가 로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정말 보는 빛이 아닌 희망을 주는 이제 그런 빛으로 그런 소리꾼으로 네, 소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 백백홍홍 난만종 자 백백홍홍 난만종
0: 옳지.
2: 어찌 보면 곡가까워
0: 어찌 보면 곡가까워

0: 넷째는 직업 교육, 넷째는 신앙이라.
1: 그 송암 박두성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어록 모음곡이에요. 시각장애인을 교육할 때는 사랑과 신앙과 그리고 영적 건강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좋은 말씀을 모아서 노래로 만든 곡입니다.

0: 송환 박두성 선생님은요, 한글 점자를 만드신 분이세요. 이제 내년이 점자가 만들어진 지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기념하고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럼 내가 직접 이 선생님 이야기를 판소리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1: 점자를 찍어보고 읽어보고 배열하여 마침내 조선어 점자를 완성하게 되었더라.
0: 사설을 쓸 때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묘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맹학교의 뭐 풍경이라던가 뭐 아이들의 표정이라던가 박두성 선생님이 뭐 외모 차림새라던가 이런 게 좀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선생님들께 많이 자문도 구해보고 이제 부모님께도 보통 여기서는 어떤 묘사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많이 자문도 구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던 것 같아요.

0: 저희가 관현맹인에서 초등학교를 굉장히 많이 공연을 많이 가요. 근데 항상 말이 너무 어려워요라는 피드백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깨알 자랑이지만 동아구연 강사 자격증 3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이범 내려온다 안일이를 동화 버전으로 해봐도 재밌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네, 안일이만 동화구연 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0: 네. 자라가 엉금엉금 기어 육지에 도착해보니 숲속 동물 친구들이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는 친구들을 가만히 보니 그중에 귀가 쫑긋하고 몸이 얼룩덜룩한 토끼가 앉아 있었지요. 판소리의 매력은요, 일단 이야기를 전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물론 좀 창법이 좀 옛날스럽고 잘못 알아듣겠어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은데 솔직히 조금만 더 쉽게 말을 조금 풀었으면 아주 친근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판소리는 그런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황거동 마라 이 말이 시든하듯 산호주렴을 거쳐버리고 후친 앞으로 판소리에서 중요한 것이 추임새잖아요. 그렇지, 좋다, 잘한다. 이 추임새를 듣고 무대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심청가를 보고 듣고 있으면 그냥 저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묘해요. 저는 제일 이제 벅찬 순간이 신봉사가 눈을 뜨라고 눈을 끔적끔적 뜨는 그 부분이 굉장히 벅차요. 이제 곧뜰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어서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눈을 좀 떴으면 좋겠다라는 네, 소망도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축구 경기도 직접 직관을 하고 또

0: 다른 세계의 음악가들이랑 좀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월드컵에 초청받아서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했고, 그 멋진 경기장에서 저희의 연주가 울려 퍼졌다는 것이 너무나 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딱 끝나고 관객들이 박수 쳐주고, 또 공연 중간중간에 이제 관객들이 추임새를 아주아주 아주 크게 넣어줄 때, 정말 그때 저는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1: 날이라 안장비거리에 16세 어린 처녀가 무엇을 옆에 남기고 갔다.
0: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잖아요. 근데 저는 광복 딱 100주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을,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해서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전통 판소리도 게을리 하지 않고 정말 단단히 내 뿌리가 될수 있도록 더 연마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춤이라는 걸 춰본 적도 없고, 그런 움직임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무대에 이제 저를 이제 안내해 주시고, 제가 딱 소리를 시작하고, 제가 제 손으로 부채를 펴고, 고갯짓을 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몸도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그때는 무대에 비해서 정말 자유로운 비장애인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 일다리면 어디 보자. 아이고, 가까 보여라.
0: 판소리는 저의 또 다른 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봉사가 눈 뜨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저도 예술의 눈을 뜨겠죠?
2: 끔적끔적거리더니 두 눈을 번쩍 떴구나.
0: 행복은 그 순간순간인 것 같아요. 매 순간 내가 지금 무대에 서 있는 이 순간도 행복하고, 내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순간, 이 모든 순간이 다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 같은 예술가 김지연입니다. 사람이 살면은 뼈땡 현사나 서편제는 나에게 운명과도 같았다. 점차 책속 글자를 통해 만난 판소리는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앞을 볼수 없던 나는 판소리를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다.
2: 아리랑 흥흥 아

0: 달려볼까나. 쿵웨이팅 외쳐보자.
1: 쿵따로 쿵따로 쿵덕쿵.
0: 웃길 땐 웃어보자.
1: 갸루루루루 갸루 갸루.
0: 재밌을 땐 외쳐보자.
1: 개굴 개굴 개구르르르.
0: 이야기와 노래가

0: 우동 다 이야기가 벌써
1: 오늘의 이야기는 금구슬을 버린 남매. 오잉? 금구슬이라고? 아깝다.
2: 수아야.
3: 창아.
2: 수아야, 나랑 공기놀이 하자.
3: 공기? 그게 뭐야?
2: 네가 모를 줄 알았어. 짜잔, 이거야.
3: 이건 그냥 돌이잖아.
2: 나 때는 놀 게 없어서 이걸 가지고 놀았거든.
3: 어떻게?
2: 봐봐.
3: 청아, 너 진짜 잘한다.
2: 옛날에 내가 우리 동네에서 공기놀이로 이름 좀 날렸거든. 아니, 공기뿐이야? 구슬치기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었을걸? 너 구슬치기도 잘 모르지?
3: 구슬치기는 대충 알 것 같아. 갖고 있는 금구슬을 빨리 버리는 놀이지.
2: 금구슬을 버린다고? 아니 수아야, 세상에 금구슬이 어디 있어? 아니 그리고 금구슬이 있다고 해도 금구슬을 왜 버려? 아깝게, 그거 비싼 건데?
3: 책 제목이 금구슬을 버린 남매길래 그런 놀이가 있는 줄 알았는데?
2: 응? 금구슬을 버린 남매? 이건 또 무슨 내용이래?
3: 몰라. 도깨비가 장난쳤나 확인해보려고 나도 이제 막 읽기 시작했어.
2: 좋아, 그럼 같이 읽어보자.
3: 옛날 옛날에 우애 좋은 남매가 살았어요. 남매는 가난했지만 서로를 끔찍하게 아끼고 위해줬어요.
4: 내 동생 귀여둥이 하나뿐인 내 동생 어디 갔지? 동생아! 동생아!
5: 오빠야! 나 불렀나?
4: 아이, 너 어디 갔었어?
5: 그러니까 그게...
4: 뭐야? 너 왜 입가에 흙이 묻어있어?
5: 아무것도 아니다.
4: 너 설마 바닥에 떨어진 거 아무거나 주워먹은 거야?
5: 배고픈데 어떡해.
4: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그런 거 자꾸 먹으면 병 난다고.
5: 병 안 난다.
4: 병이 안 나기 왜 안 나.
6: 3초 안에 주웠걸라.
4: 천재인데?
6: 그치.
4: 내 동생 역시 똑똑해. 내 동생 몇 살?
6: 8살. 오빠야는 몇 살?
4: 오빠야는? 교주살. 내 동생 배가 많이 고프구나.
6: 괜찮아.
4: 이거 너 먹어.
5: 이건 어제 누나 먹은 약과잖아. 여태 안 먹었어?
4: 오빠는 배가 안 고파서. 너 먹어.
6: 정말 그래도 돼?
4: 아, 난 너 먹는 것만 봐도 이야 배불러.
6: 알겠죠.
5: 나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더니 거짓말. 배고프야 난.
4: 난 참을 수 있어. 울지 마. 예.
3: 청아, 너 울어?
2: 응. 아니, 너무 감동적이잖아. 불쌍하기도 하고.
3: 그건 그래. 옛날에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았던 거야? 청아, 이런 친구들한테 너가 마법으로 먹을 거 많이 주고 그러면 안 돼? 그럼 다 행복해지는 거잖아.
2: 수아야, 나도 마음 같아서 그러고 싶지. 하지만 마법을 마음대로 썼다간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상이 뒤죽박죽이 돼버릴 거라고. 안타깝지만 그건 절대 안 돼.
3: 그렇구나. 얘네들이 맛있는 것 좀 실컷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무슨 좋은 일 없는지 좀 더 읽어볼게.
2: 그래, 좋아.
3: 먹을 게 없어 매일매일 고민하던 남매에게 반가운 날이 다가왔어요.
4: 얘가 어디 갔지? 동생아! 동생아! 어?
5: 오빠!
4: 으악, 깜짝이야! 얼른 나갈 준비해.
5: 응? 어디?
4: 오늘 큰아버지 생신이잖아.
5: 그게 오늘이야?
4: 가서 생신 축하도 해드리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자.
5: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건 내 전문이지. 오예, 신난다. 오예, 오예. 예, 그럼 오예. 당장 출발.
4: 잠깐만, 너 그러고 갈 거야?
5: 왜?
4: 큰아버지 생신잔치에 가는데 그렇게 꾀죄죄하게 가면 어떡해?
5: 나도 새 옷 입고 싶은데 옷이 한 벌밖에 없는걸.
4: 그래, 얼굴이라도 깨끗하게 하고 가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야, 이제 좀 깨끗하네. 내 동생 얼굴에서 광이 난다, 광이 나.
5: 더러워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지?
4: 그럼, 기분 탓이지.
5: 오빠 최고!
4: 우리 동생이 더 최고!

0: 쫓아온 남매는 배를 타기 위해 나루터를 향했어요.
1: 으예, 큰아버지 댁에 가면 뭘 먹을까? 갈비찜 돈까스 잡채? 아, 진짜 맛있겠다. 오빠, 빨리 와.
2: 알았어.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어? 괜찮아?
1: 오빠야, 돌 떼찌 해줬대요, 돌 떼찌.
2: 돌 떼찌 해줄게, 오빠가. 감히 어떤 돌이 내 동생 발을 걸어서 넘어뜨린 거야. 어? 이게 뭐지?
1: 오빠 왜? 아니 이건 금구슬이잖아. 그것도 두 개나 있어.
2: 오빠도 좀 보자. 진짜 금이잖아.
1: 와, 우리 오빠 이제 부자다. 오예.
2: 잠깐, 듣고 보니 말이 좀 그렇다, 동생아.
1: 뭐가 오빠?
2: 이제 우리 오빠 부자다가 아니라 이제 난 부자다 이래야지.
1: 내가 왜 부자야?
2: 이건 너 거지.
1: 에이, 아니지. 이건 오빠가 발견했으니까 오빠야 거 맞지.
2: 네 발에 먼저 걸렸으니까 너 거지.
1: 이러면 엄마한테 이른다.
2: 엄마한테 이른다.
1: 빨리 가져가라.
2: 네 건데 왜 날 주냐고.
1: 빨리 가져가라.
2: 네 건데 왜 날 줘.
3: 아니 이게 뭐야? 서로 금구슬을 안 가지려고 싸우는 게 말이 돼? 보통은 서로 금구슬을 갖고 싶어가지고 막 싸우잖아.
4: 서로 안 갖겠다고 싸우다가 결국 그냥 버리는 거 아니야?
3: 안 되겠어. 원래 이런 얘긴지 아니면 이야기가 엉망이 된 건지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깨몽이 데리고 다녀올게, 수아야.
5: 알았어. 창아, 조심히 다녀와.
3: 모두를 위한 모습으로!

0: 청이 청이 심청이. 이야기 속으로 고고고. 가지라고.
1: 싫다고.
0: 우산이 도착. 좋은 말할 때 빨리 가져가라. 하나, 둘, 셋. 어쭈.
1: 네 건데 날 왜 주냐고.
2: 깨몽아, 지금 싸우느라 우리가 온지 신경도 안 쓰는데?
3: 자존심 상하네. 일단 싸움부터 말려야겠어.
4: 그만! 어?
5: 누구지?
1: 그러게.
2: 우리는 청이와
3: 깨몽이에요.
1: 청이와 깨몽?
2: 그래. 참고로 깨몽이와 나는 가족과 같은 사이라고. 아,
1: 우리랑 비슷한 사이구나. 어쨌든 갈 길 가. 우린 아주 중요한 일 있다고.
2: 금구슬 가지고 싸우는 일.
1: 그걸 어떻게 알았어?
2: 그게 대체 싸울 일이야? 아니, 구슬이 두 개니까 서로 나눠 가지면 되잖아.
1: 어? 그 생각을 못했네.
6: 오빠야, 큰 금구슬은 오빠애가 가지라고.
1: 싫어, 큰 거는 너 가져.
6: 오빠야니까 큰 구슬 오빠애가 가져.
1: 싫다고.
2: 아니, 큰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게 대체 싸울 일이냐고.
3: 이러다간 하루 종일 싸우겠는데. 어떻게 총아?
2: 구슬은 구슬로 해결해야지.
1: 구슬로?
2: 자, 이 구슬로 홀짝 게임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금구슬을 먼저 선택하는 거야.
1: 그거 좋은데?
2: 먼저 이 구슬을 세 개씩 나눠가지고

0: 누가 먼저 공격할지 가위바위보로 정하자고.
1: 가위바위보!
0: 오예, 이겼다! 좋아, 그럼 동생이 이겼으니까 동생이 공격, 오빠는 수비. 대신 딱 한 판이야.
2: 헤헤헤헤헤헤 홀짝을 맞춰라!
1: 홀짝을 맞춰라!
2: 쫏!
0: 아, 홀일까 짝일까? 아, 나는 홀일 것 같은데?
3: 난 짝일 것 같은데?
4: 좋아, 그럼 나는 홀!
0: 오, 홀을 선택했어. 그럼 만약에 구슬이 홀이면 동생의 승리! 만약에 구슬이 짝이면 오빠의 승리야. 과연 홀일까요? 짝일까요?
2: 홀일까요? 짝일까요?
4: 아, 너무 떨려.
0: 자,
2: 그대는 짜란!
0: 홀, 짝, 홀, 홀입니다! 동생의 승리! 오, 예! 오빠야, 갖고 있는 거 다 줘.
2: 내 동생 잘한다.
0: 자, 그럼 동생이 이겼으니까 동생이 먼저 갖고 싶은 금구슬을 선택해.
5: 나는 동생이니까 작은 거 가질래.
0: 좋았어. 그럼 오빠는 자동적으로 커다란 금구슬을 갖게 됐어.
3: 여기.
0: 따란. 동생 거, 오빠 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로 싸우면 안 돼.
2: 알았어. 아, 동생아, 우리 얼른 배 타러 가자. 이러다가 큰아버지 생신잔치 늦겠어.
3: 너네 배 타고 가? 배 벌써 쪼기 가버렸는데.
1: 뭐?
6: 안 돼!
7: 안 되긴 뭐가 안 돼? 나는 착한 게 제일 싫어. 양보하느라 싸우는 거 말고 진짜로 싸우게 한번 해봐. 응? 똑딱!
8: 배가 떠나버렸네.
9: 오빠,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못 먹어?
2: 그럴 리가. 수영해서 가면 되지.
8: 구명조끼가 없잖아.
0: 걱정 마. 내가 이 강을 건너게 해줄게.
2: 어떻게?
0: 정의의 이름으로 나룻배야 나타나라!
2: 우와, 배다!
9: 우와, 내가 금구슬을 가지게 되다니. 이걸로 뭐 할까? 먼저 하얀 쌀밥에 갈비 10인분을 먹는 거야. 맛있겠다. 그리고 우리우리한 기와집도 살 거야. 어? 소 한 마리도 키워볼까? 근데 이 금구슬로 다 할 수 있으려나? 부족하면 어떡하지? 내가 큰 금구슬을 가질 걸 그랬나?
1: 우와! 우와!
8: 아, 물살이 세니까 꽉 잡아!
2: 뭐 하는 짓이야? 조심해라잉!
9: 나 어이없네. 내가 넘어진 덕분에 금구슬 발견했으면서 지금 뭐 하자는 거지?

0: 오빠야가 잠들면 그때 금붓을 두 개 다 확 가져버려? 어우, 짜증나. 어우, 열받아. 어? 뭐야? 이게 내 얼굴이라고? 내가 이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다니. 기우미 얼굴이 어디 간 거야? 어디 간 거야? 그래, 이게 바로 금구수 때문이야. 욕심 때문이라고.
1: 뭐야? 아니, 너 지금 금구슬을 버린 거야?
2: 그게 얼마짜리인데 버려.
0: 금구슬 때문에 자꾸 욕심이 생겨서 오빠야가 미워지려고 그러잖아. 나는 금구슬보다 우리 오빠야가 더 소중해요.
2: 네가 그렇다면 나도 똑같은 마음이야, 동생아.
1: 오빠야.
2: 귀여운 내 동생.
1: 역시 사이좋은 남매는 다르구나.
2: 배 태워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1: 큰아버지 댁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안녕, 청아. 잘 갈게, 몽아.
3: 안녕.
2: 가자.
1: 깨몽아,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였어. 그치?
4: 난 강물에 버린 금구슬만 생각나. 가서 꺼내올까?
1: 그렇게는 안 될걸?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갈 거니까. 핑.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돌아가라. 청이청이 심청이.
4: 깨몽 깨몽 깨몽이.
5: 청아!
1: 수아야! 금구슬을 버린 남매 이야기 잘 봤어?
5: 그럼! 청아, 우리도 이야기 속에 나온 남매처럼 서로 끔찍하게 아껴주자.
1: 당연하지! 오늘은 금구슬을 버린 남매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봤어요.
5: 괜한 욕심 때문에 좋은 사이가 틀어지지 않게 우리 모두 노력하자.
1: 그럼 오늘 이야기에 나온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좋아.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깨몽 Showtime. 안녕 친구들, 난 MC 깨몽. 내가 랩으로 신기한 전통 굿즈를 소개해줄지. 오늘의 전통 굿즈는 빠밤, 바로 몰래. 싫어요 몰래요 몰래 몰래 어디 쓰는 물건인고 목화를 잡고 돌려라

목화꽃으로 실을 뽑는 거야. 목화꽃이 필 수 있게 우리나라에 목화실을 들여온 사람이 누구게? 정답을 아는 친구는 나중에 DM 줘. 때문에 얼쑤구쭈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된다. 쭉!

0: 이쁘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재의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판소리를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태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의 한음회는 크라우네테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국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추임새입니다.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 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무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북천이 말다커는 편수되어 모라는 입니다. 고가신조는 옛 가사에 새로운 가락을 얹어 부르는 노래로 주컨 김기수 선생님의 곡이며 현재 전승되는 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입니다. 가곡 편수되어 모라는 여창 가곡으로 다양한 꽃을 사람에 비유해서 노래한 곡으로 여창 가곡에서 가장 빠른 노래입니다. 그럼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정갈한 아리 친구들의 맑고 꾀꼬리 같은 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에 살랑살랑 봄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무대를 멋지게 장식해준 정갈한 아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무대는 정아인 선배님의 노랫가락 창부 타령입니다. 노랫가락과 창부 타령은 경기 무가에서 파생한 곡으로 경기 민요의 대표곡입니다. 최저음과 최고음의 간격이 넓고 질러내는 목, 뻗는 호흡, 아래로 누겨내는 목과 식임새 등을 고루 갖춰야 잘 부를 수 있어 예로부터 공력 있는 전문 소리꾼의 특장으로도 여겨지는 노래입니다. 그럼 정아인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역시 선배님은 다르시네요. 깊이 있는 경기민요의 매력에 풍덩 빠지게 된 무대였습니다. 이 감동을 이어서 다음은 우리 전통 악기의 선율에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 한음의 바나다 친구들의 성금년 가락풍류 중 양청도들이입니다. 성금년 명인이 어려서부터 여러 명인에게 배웠던 풍류가락을 다시 정리한 풍류입니다. 성금년 가락풍류는 현재 정악을 연주하는 법금가야금으로 연주하지 않고 산조가야금으로 연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금과 산조가야금으로 성금년 풍류가락을 같이 합주하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다시 구성해보았습니다. 그럼 한음의 바나다 친구들의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얼씨구!

바나다 친구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가야금의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우고 두 귀를 즐겁게 해준 무대였습니다. 자, 이제 벌써 네 번째 무대인데요. 네 번째 무대는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 판소리, 춘향가중 이별가, 와상 위에 붙어 오냐 춘향아입니다. 춘향가중 이별가는 대표적인 곡으로 춘향과 이도령이 마주앉아 훗날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서로 통곡을 하며 이별하는 대목입니다. 제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얼씨구!

오대오 춘향이가 오리정으로 이별하러 나갔다오대.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내 행차 배행시에 육방 관속이 오리정 삼논의 거리에 늘어서 있는디. 체면 있는 춘향이가 서방 이별 한다 하고 퍼버리고 앉아 울 수가 없지.

새해령.

당혼이별 만날 날이 있을 테니 서으러 말고 잘 있거라. 도련님이 극락 속에서 주얼 같은 대모새끼

0: 길을 못 오는 구나. 춘향이와 이도령의 애절한 마음이 여러분들께도 잘 전달되었을까요?
1: 네!
0: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무대는 춘빛 무용단 친구들의 건무입니다. 신라시대에 동자들이 가면을 쓰고 양손에 칼을 쥐고 추던 춤에서 그 연원을 가질 수 있으며 조선 후기에 기념으로 변형되었으나 임진왜란 당시 이충무공이 장졸들의 사기를 북돋으려고 승전무와 함께 추계했다고 합니다. 내향적이고 조직적이며 훈령무를 접목하여 춤사위가 섬세할 뿐 아니라 악반주가 토색 짙은 탈영조로 연주되는 것이 특징인 무용입니다. 그럼 춘빛 무용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춘빛 무용단 친구들의 힘차고 절도 있게 맞춰지는 동작들이 눈을 사로잡는 무대였습니다. 여섯 번째 무대는 동백 어린이 민요 합창단 친구들의 본조아리랑 해주아리랑 강원도 아리랑입니다. 본조아리랑은 맑고 부드러운 가락과 아리랑 아라리오라는 반복 후렴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경기 민요입니다. 해주아리랑은 빠르고 경쾌한 장단으로 흥겹고 씩씩한 느낌을 주며 강원도 아리랑은 느리고 구성진 선율로 구슬픈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세 곡을 이어 부르는 연곡으로 아리랑의 다양한 매력을 한 무대에서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백 어린이 민요 합창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여러분, 아리아리 얼쑤. 후렴구가 계속 맴도는 흥겹고 재미있는 아리랑 무대였습니다. 어머, 벌써 마지막 무대네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오늘 무대가 즐거웠다는 뜻이겠죠? 일곱 번째 무대는 도담도담 친구들의 채상설장구, 채상소고돌이와 연희한마당입니다. 채상설장구는 앉은방 가락의 화려한 연주를 서서 다양한 벗음새와 발동작 그리고 화려한 상모놀이가 하나되어 화려하고 풍성한 작품입니다. 채상설장구가 끝나면 채상소고놀이와 전통 연희놀이를 연이어 선보이며 흥겨운 무대를 준비하였습니다. 늘 영재한음회 어린이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관계자 선생님들과 라금 국악단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와 같이 우리 전통음악을 배우고 있는 국악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의 기회를 주시는 윤영달 회장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301회 영재한음회에 함께해 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봄날처럼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담도담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대린이었습니다. 얼씨구!

Thank you.

0: 진짜 이쁘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불맛이죠.
1: 칼맛이죠.
2: 아니 맛은 손맛이죠.
3: 손보고 가세.
4: 손 씻기, 보관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다혈하기, 세척 소독하기.
5: 식중독 예방수칙은 안전을 지킵니다.

안녕들 하신지요? 국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한데 모여 흑돌, 백돌화를 까며 크게 한번 웃어보는 시간. 네?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 개명 인전 시즌2입니다.

0: 알까기의 중심, 알까기의 존심,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네, 알까기 명인전에 끼길 참 잘했다 생각하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끼길 잘했다고 말씀하셨나요?
1: 아, 네. 그래서 시즌2까지 함께하니까 가문의 영광입니다.
0: 그래요. 사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은 저하고 같이 알까기 진행을 한 여윤정 초단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었고 사랑의 배터리 홍지정 초단 가수로 대박났습니다. 김가영 초단도 이 알까기와 인연으로 밝은 미래가 이 열렸다고 보면 됩니다.
1: 진짜 감사합니다. 최서범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자,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전 시즌2입니다. 오늘 대국에 나설 알까기 명인 소개합니다. 네, 대국장의 모습입니다. 진지하죠.
1: 오늘은 멋있습니다.
0: 무슨 그 백투더퓨처처럼 이렇게 조선시대에 와 있는 듯한 의상이 화려하지요. 멋집니다.
1: 먼저 백도를 잡은 권재관 7단입니다.
0: 네. K본부 21기 공채 개그맨 시험 수석을 차지했어요. 권재관. 그 개그맨 시험에서 의자와 채점표 들고 들어와가지고 능청 맞게 자연스럽게 이제 심사위원 옆에 앉더니 자 다음 하고 이제 심사위원 코스프레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수석 합격했어.
1: 와, 발상의 전환이었네요. 심사위원 코스프레를 하다니요.
0: 예, 사실 솔직히 당시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 심정이 착하고 그랬길래 만정 이제 까딱 잘 못했으면 이거 뭐냐면 그럼 빵점 맞고 쫓겨나는 수가 있는데 아 인생은 또 어떻게 보면 실력도 실력입니다만 운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1: 그럼 결혼도 운이 좋았던 걸까요? K본부 21기 공채 개그맨 동기던 김경아 씨와 열애 3년 만에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0: 개그 커플 5호입니다.
1: 네, 맞아요.
0: 네, 제가 1기고
1: 1호. 네. 5호 커플.
0: 네, 5호. 그러나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권재관 7단 별명이 바퀴라고 그러죠.
1: 바퀴요? 예. 돌아가는 바퀴인가요?
0: 이제 바퀴 달린 무선 조종 뭐 자동차 크급 수백 개 있습니다. 또 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한 자전거.
1: 어머,
0: 이 바퀴 달린 거 다 좋아한다고 별명이 바퀴벌레.
1: 아, 제
0: 제정신이 아니지요. 예. 살림의 보탬이 돼야지. 지 취미 생활하는 거. 그거는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관 7단 오늘의 출사표 부탁드립니다.
2: 천천히 한 발에 하나씩 바깥으로 떨어뜨려서 세상 구경해드리겠습니다.
0: 뭐라고 했죠? 하여튼 무리수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1: 자, 이번에는 그에 맞서는 흑돌 유태평양 5단입니다.
0: 유태평양 5단은 국악계 김태우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 밖에도 디카프리오가 아닌 테카프리오. 또 국악계 조세호 별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별명이 많은 사람들 공통점은 그만큼 인기 만발, 인기가 많다는 증거겠지요.
1: 이 유태평양 5단은요, 만 4살의 판소리를 시작해서 6살 때는 최연소 나이로 3시간이 넘는 흥보가 완창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유학해 타악을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2010년 제28회 전주대사슴놀이 학생 전국대회에서 판소리 부문 장원을 수상. 그야말로 청춘을 판소리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0: 뭐 아는 사람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유태평양 군의 아버님이 소리꾼 유준열 씨인데 이 34살 된 나이로 국악을 시작한 탓에 자식에게 일찍 국악 공부를 시키고 싶었다고 해요.
1: 어쩌면 이 태평양이라는 이름처럼 앞서간 선배들의 기량과 인품을 바다처럼 다 담으라는 뜻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0: 맞아요. 태평양. 폼나지 않습니까?
1: 멋있어요.
0: 가장 넓은 바다 태평양처럼 국악의 큰 바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대국자로 초대했습니다.

0: 있습니다. 네. 자, 유태평양 5단 네.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1: 열심히 까신 알들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오.
0: 사극 대사 같아요. 열심히 까나 알대 네.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하거라.
2: 네.
0: 예.
2: 좋아요.
0: 좋습니다.
2: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10타부터 하겠습니다.
0: 네. 뭐 두 손으로 알 네. 판 위에 올려놓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숟가락 푸는 거지요.
2: 네.
0: 참고로 지금 권재관 7단 한복 예쁘지 않습니까?
2: 네, 맞아요.
0: 결혼할 때 입었던. 폐백 갈 때 입었던 15년 전.
2: 아, 15년 예. 전. 예. 와, 한복을 이렇게
0: 잘 네, 관리를 잘 해둔 거죠.
2: 오늘을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잘 그럼, 해둔 거겠죠?
0: 네, 처음 뭐 사용하는 것 같아요.
2: 네.
0: 오늘 멋진 대국, 우리 알까기 공부하는 이 초심자들에게는 유익한 대국.
2: 네.
0: 이 교육용 대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지금 10타만 봐도 네. 네. 오늘 왼손, 되게 오른손으로 재밌을 것 같아요.
0: 너무 진지해요.
2: 네.
0: 대국에 앞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2: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 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그러면 포석해 주시죠. 8알입니다. 네. 자, 중앙만 안 넘으면 그건 뭐 자유입니다. 이 유태평양 5단은 굉장히 전진, 공격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2: 네.
0: 뒤로 빼지 않고 네. 네.
2: 지금 네, 권재관 7단은 진짜 1mm까지 신경 써서 이렇게 네. 포석을 했어요.
0: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흑선 네. 유태평양 5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 네.
0: 두 분 차렷 경례. 극도를 잡은 유태평양 5단의 선공으로 시작합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2: 우와.
0: 네. 손에 입김을 불고 중앙으로 가서 악수 없다. 그 말이 과연 그러나 나쁜 건 없습니다.
2: 네.
0: 애매한 위치에
2: 네.
0: 흙이 자리를 잡았네요.
2: 네.
0: 자 조수 신경 쓰인다 이거죠. 네. 어딜 쳐들어 저 특공대
2: 처음부터
0: 네. 아, 저건 처음부터 매너는 별로 네. 안 좋습니다. 권재관 7단 네 그러나 눈에 가시다.
2: 아니, 자리까지 옮긴 것 치고는
0: 네, 좀 아쉬웠어요.
2: 네.
0: 거기서 시원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2: 네, 아쉽네요.
0: 다시 알은 네. 유태평양 5단에게 넘어갔습니다.
2: 네.
0: 저 길이 보이나요?
2: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0: 어떻게 하려고 본인의 알 네, 저거 위험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꽤 나왔습니다. 저건 그러나 이제 시작이니까
2: 네, 아직 모릅니다.
0: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2: 아니 어디까지 네. 어디까지 가시는 건지
0: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2: 네.
0: 아까 첫 수봐서는
2: 네.
0: 시원치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과연 저게 성립이 될지 꽤 나왔습니다.
2: 아니 그냥 제자리에서 해도
0: 네.
2: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냥
2: 네.
0: 정신만 없게 보는 사람 말이지요.
2: 네. 유태평양 5단은요.
0: 네.
2: 6살의 판소리 흥보가를 완창했을 당시에
0: 6살 때 네.
2: 한승호 명창이 하늘에서 내렸다고 평가할 만큼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합니다.
0: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네. 이게 믿어집니까?
2: 와, 진짜 대단해요.
0: 그만큼 꼬마가 거침없었다는 얘기인데
2: 네. 그래서 네. 이제 평생 국악신동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다고 해요.
0: 네, 네. 자 네. 좋습니다. 1타 3득을 노리나요? 과연? 2%가 부족했습니다.
2: 아, 좀 아쉽네요. 네.
0: 자, 시원한 수가 나와야 됩니다.
2: 네.
0: 이쯤에서 권재가 7단.
2: 좀 되는데요? 두 분 다 연습하실 때는 진짜 잘했는데
0: 네.
2: 좀 아쉬워요. 계속.
0: 연습은 연습일 뿐입니다. 과연 저거 한 점을 네. 한 점 처리해야 됩니다.
2: 네.
0: 네. 프로라면 처리하겠죠.
2: 네, 이제 나올 때가 됐죠. 좀 아쉬워요.
0: 참 안 되네요.
2: 네.
0: 두 분 다 의상 제대로 갖춰 입고
2: 네.
0: 할 건 다 했는데 자세는 좋습니다. 아직
2: 아니.
0: 드디어 저거 무리수지요. 저거는 예. 과연 손이 떨리는 듯 달달달달. 손이 떨리는 듯 달달달달. 이 약으로 말하면 혼돈인데 알까기 있을 필요 없는 거지요.
2: 이 권재간 칠단은요,

0: 신중하게 뭐, 병량 뭔가, 5단
1: 네, 계산을 하고 있는데 예. 자, 무슨 계산인지 모르겠어요.
0: 자세 보면 네? 네? 멋진 수 웃으 나와야 되는데 저렇게 계산을 철저하게 하는데 막상 계산은 끝났습니다. 견적은 나왔습니다. 견적은 나왔는데 과연 네. 이게 오!
1: 계산이 네. 정확했네요. 네.
0: 간만에 멋진 수가 나왔습니다.
1: 네.
0: 네. 이렇게 해서 앞서고 있는 네, 네 유튜브 병영 5단입니다. 네. 자, 그거로
1: 다도 갈 통에 그냥 들어갔어요.
0: 저 세할 1타 3도 노릴만 하죠. 네. 앞서고 있는데 시원하게 과연 강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셋 중에 하나를 네. 네. 소모하고 있는 유태평양 5단. 네.
1: 네. 멋있어요.
0: 오. 알 것 같기도 시원시원하게 네. 거침없습니다. 쭉쭉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에 맞서는 권재관 7단 졸전을 펼치고 있는 권재관 7단
1: 이제 신중히
0: 근데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저 그래 그나 저래 그나
1: 또
0: 정확합니다.
1: 네.
0: 아. 대충이 없어요. 꼼꼼한 네. 성격 나오는 거지요. 네. 자 이것도 좋은 거리 좋은 각도입니다. 네 성공하는 유태평양 5단
1: 오,
0: 네.
1: 오케이.
0: 완벽합니다.
1: 와 계산이 정확해요. 네. 네.
0: 지금
1: 그에 비해
0: 갈팡질팡 네. 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네. 권재관 7단 좀 또 건드렸어요. 네 오늘 되는 게 없습니다. 네. 오늘 졸전을 펼치고 있는 권재관 7단 네
2: 천천히 한 발에 하나씩 바깥으로 떨어뜨려서 세상 구경해드리겠습니다.
0: 연습할 때 보세요.
1: 네, 시타할 때도.
0: 네, 시타할 때도.
1: 네, 되게 좋았는데.
0: 네, 좋았잖아요. 근데 정탁 하나도 안 나오고 싶어요.
1: 아, 너무. 네. 이제
0: 유태평양 5단 초반에는 약간, 네?
1: 네.
0: 안 풀렸습니다만은.
1: 네.
0: 중반 넘어서. 네. 시원시원하게.
1: 네.
0: 네? 손도 보세요. 예쁘장한 저 손으로.
1: 네. 아주 차분하게.
0: 네. 차분하게 가능합니다. 뭐 여유예요. 네. 뭐 실수 아닙니다.
1: 조금 아쉬웠어요.
0: 아쉽긴 네. 했습니다만은.
1: 네. 하지만 월등히 네. 지금 앞서고 있어서.
0: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 오히려 유태평양 5단은 사석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석이. 네.
1: 네. 아 그 사이에 권재관 7단 네. 네 안으로 들어왔고요.
0: 하지만 권재관 7단은 네. 아이디어 뱅크예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디어 뱅크라고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0: 예 아이디어 뱅크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 끝까지 들어보면 아이디어 뱅크인데 이제 제3금융권이라고 하지. 뭔가 중심 세력은 아니다 그런 느낌. 자, 그건 뭐 가능합니다.
1: 네.
0: 시원하게. 네.
1: 네.
0: 그렇습니다. 네. 사석작전.
1: 네.
0: 네, 농개타법.
1: 네.
0: 네, 널널할 때.
1: 네, 맞아요.
0: 넉넉할 때. 앞서고 있을 때 초작전 좋은 겁니다.
1: 네, 좋아요.
0: 떨렁 한 알. 네. 네. 키 한번 높여보고 이대로 1차전 끝나나요?
1: 네.
0: 권재관, 네, 7단. 당황하고 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는데 손이 떨리고 있는데 한 점이란
1: 아니
0: 손이 떨리고 있는데 한 점이란
1: 아니
0: 손이 떨리고 있는데 한 점이란
1: 아니 끝났나요?
0: 끝났습니다.
1: 아휴
0: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대결에서는 유태평양 5단의 완승 승리하였습니다. 네 울먹이고 있는 언제가 7단 네. 울고 있어요.
1: 네. 근데 또 아직 모릅니다.
0: 네, 근데 우는 대국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거 뭐 졌다고. 좀 찌질이 7단입니다. 찌질이 7단. 네? 좋습니다. 2차전 있지 않습니까?
1: 네. 2차전에서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0: 그럼 말해야만 되지. 누구 앉아 있어요. 표가 돼가지고.
1: 네.
0: 내일 모레 보는 50인데. 말까지 졌다고. 오히려 당황하는 유태평양 5단입니다. 부각의 날 지적지점 알까기 명인전 시즌2 2차전 포석이 끝났습니다. 자, 보석을.

0: 보니까
1: 네.
0: 건재간 절단은 무슨 화살총 모양, 네?
1: 아직 울고 계신가 봐요.
0: V자, 아니, 이제 고정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울고 있고, 그죠? 네? 아마추어도 아니고, 예, 집중해서 지난 경기는 잊어야 됩니다.
1: 네, 맞아요.
0: 그건 그거고.
1: 네, 또 뒤집기를 할수 있잖아요.
0: 또 판세가 완전히 다를 수도
1: 네,
0: 있습니다.
1: 맞아요. 자, 이제 1차전과 마찬가지로 흑돌을 잡은 유태평양 5단의 선공으로 알까기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자, 권재간 7단 보석은 약간 승리의 V자 모양 같기도 하고 말이죠. 반면 유태평양 5단은 그냥 무난하게 1차전 내가 승리했으니까 이런 정도로 그냥 끝내겠다. 자, 좋습니다. 와, 가볍게. 미치겠네. 제가 저렇게 자꾸 울고 있습니다. 7단은 이제 진정해야 됩니다. 네. 유태평양 5단 타격 보면은 네? 부드럽습니다. 타격이 힘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건재간 7단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렇게 힘이 들어가니까 뒷땅이 나오고 네? 자, 잘 보세요. 유태평양 5단은 가볍게 그렇게 힘이 안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이제 거리는 재고 둘뭐 측량 기사처럼 이렇게 네, 측량을 하고 끝났습니다. 저 주광이 한 수로에서 보세요. 힘안 들입니다. 네, 가볍게 보세요. 힘안 들입니다. 네, 가볍게. 모든 뭐 알까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모든 스포츠는 힘이 들어가서 좋을 건 없습니다.
1: 뭔가 되게 알까기의 정석 같았어요.
0: 그렇습니다. 부드럽게.
1: 어머머. 되게 알까기의 정석 같았어요.
0: 그렇습니다. 부드럽게.
1: 어머머.
0: 저거는 매너 두 번 지는 겁니다.
1: 아유.
0: 더트 플레이네. 지저분한 면에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인지. 네?
1: 네.
0: 이거 하나 소고기 드립니다. 그러면 안 나와요. 힘만 들어갑니다. 손가락에 오늘 힘만 들어가는
1: 오늘 참안 풀리네요. 이 권재간 칠단은요, 한 번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뜨지 않은 개그맨들과 시간당 3,800원에 웃겨드린다는 희망 프로젝트 코너를 방송했다고 합니다.
0: 와, 한 시간에 3,800원이면 최저시급도 아닌데요?
1: 네. 하여간 그런 방송을 했는데, 한 제과 회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CF를 찍자면서.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진짜 시간당 3,800원 맞죠? 하더랍니다.
0: 웃자고 한 소리일까요? 아니면 뭐 열정페일? 뭐 그런 건가요? 개그맨은 웃겨주는 사람이지, 웃음을 주는 사람이지, 굶어 죽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1: 맞아요.
0: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 그랬거나 저랬거나 뭐 개의치 않습니다. 승부의 세계. 예, 유튜브 경 5단 저한 점. 리온토를, 그러나 꽤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권재간 7단은 힘 하나 안 들이고 득점을 했습니다. 네. 뭐 건재간 7단 입장에서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손님 실수 유발, 예, 유도 이렇게 해서 과연
1: 아니, 아이고,
0: 네, 자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러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아파서 더안 되죠.
1: 지금,
0: 다음 수술 생각해서.
1: 아까워요.
0: 안타깝습니다. 유태평양보다 어이가 없어서 네, 웃음이 터지고 말았는데.
1: 근데 이렇게 유태평양 5단의 마음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0: 그렇습니다. 네, 자, 조한 점을. 자, 과연. 자, 조한 점을. 자, 과연. 예! 말끔하게 처리하는 유태평양.
1: 네, 흔들리지 않아요.
0: 흔들림이 없습니다.
1: 멋있어요. 자.
0: 한숨만이라도
1: 네.
0: 자, 권재간 7단 할 말이 없고 말이죠. 자, 유태평양 5단은요.
1: 네, 유태평양 5단은요. 아프리카에 유학 중일 때 현지에서 쑥대머리를 불렀더니 언어도 다른 현지 학부모들이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고 합니다.
0: 둘중 하나인데
1: 네.
0: 그 현지 학부모가 그날
1: 네.
0: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1: 네.
0: 아니면은
1: 네.
0: 진짜 유태평양 5단의 노래가 감동을 주든가. 근데
1: 네.
0: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거기 맞지요.
1: 맞아요.
0: 쑥대머리 그 한 수절 잠깐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유태평양 5단 쑥대머리 자한 수절.
2: 쑥대머리 귀신
0: 거기까지. 말도 잘 들어요.
1: 네.
0: 거기까지 하면 거기 닦고 쑥대 머리 고구마 들었는데 네. 가슴이 막
1: 맞아요.
0: 찬하고
1: 맞아요. 근데 쑥대 머리를 부르면서도 또 연습을 계속 하고 있어요.
0: 야 노련합니다. 네. 네, 태평양 5단. 자 과연 안 했던 답법인데 뒤집기 답법. 네. 보통 프로들도 잘 안 하는데 유리할 때
1: 네.
0: 성공했습니다.
1: 네.
0: 뭐 사석 작전 가능하죠. 네. 유리하니까.
1: 자, 신중하게 신중하게.
0: 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저 한 점이라도 득점을 해야 되는데 과연.
1: 아유. 예. 아.
0: 안 되는 날이 있어요.
1: 네.
0: 우는 대국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거 졌다고. 좀 찌질이 집단입니다. 찌질이 집단. 네? 내일 모레 모레 50인데 오히려 당황하는 유태평양 5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안 풀리는 날이 있죠.
1: 오늘이 그런 날인가 봐요. 네.
0: 상대방의 실수는 나의 행복입니다.
1: 네.
0: 상대가 실수를 할 수 하면 할수록 네! 나는 기세등등.
1: 와, 네, 바로 그거죠. 5단은 네, 흔들림 없이 또 계속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0: 상당히 열세에 몰린 권재관
1: 네.
0: 7단 과연 반격에 나서는데 자세 봐서는 불안해요. 불안해요 자세가.
1: 그냥 도망다녔으면 네, 좋겠어요.
0: 저각도에서는 안 나오는 자세입니다.
1: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까요?
0: 예.
1: 정말.
0: 자, 오. 끝내네요. 끝내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1: 아.
0: 오히려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태평양 5단, 권재관 네. 7단 연륜도 있는
1: 네.
0: 대선배인데
1: 네.
0: 여기서 끝내기 너무
1: 네.
0: 잔인한 거 아닌가
1: 네.
0: 갈등하는데 뭐 잔인할 거 없습니다. 알까기는 알까기일 뿐.
1: 아! 오! 아! 아 꽥이 네. 나왔어요.
0: 꽥은 약간 의도된
1: 네.
0: 네.
1: 아.
0: 권재관 7단
1: 네.
0: 네.
1: 그 조금 신중하게 뭐 보통 한 알이 나오면 도망 다니기도 하는데
0: 네.
1: 보통 한 알이 나오면 도망 다니기도 하는데
0: 네.
1: 지금 정말
0: 눈 깜짝할세 네 자 그랬구나 저랬구나 이렇게 해서 유태평양 5단이 권재가 7단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올해 챔피언 유태평양 5단입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압도적인 승리. 오열을 하고 있는 권재가 7단. 네. 참 희한합니다. 성격이. 아, 또 여리군요. 권재가 네. 7단. 지금 애아버지가 네? 집에서 애들도 보고 있을 텐데 저건 추태죠 추태 네? 이제 고정해야 됩니다 유태평양은 아 그래 아 고정하고 알까기
1: 네.
0: 인생 전 6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1: 네. 네.
0: 이렇게 대국에 지고 오열하는 네. 사람 나 처음 봤습니다 사인도 너무 옹색하게 저 구석에다. 아. 그게 뭐. 갖고 싶어요.
1: 아, 갖고 싶어요.
0: 이거 갖고 싶어요.
2: 어. 예.
0: 네. 이거 이제. 자.
1: 네.
0: 끝에 평양 5단 축하드리고 오늘 저 승리 소감 한 말씀해 네. 주시죠.
2: 아주 행복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1: 네.
2: 너무 즐거운 추억에 평생 남을 것 같고요.
1: 네.
2: 오늘 알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평양 곳 좀 나도 사실 당황스러운데 코치가 일단 지금 패했어요. 왜 그렇게 울고 계세요?
1: 진짜 울어요.
3: 연습한 대로 다 안 됐고요. 아이 손이. 내 성격을 생각해보지 안 됐어요.
0: 일단 고정하시고
1: 네. 뭐,
0: 자 국악의 날 네. 지정 기념 알까기
1: 네.
0: 시즌 2. 야 오늘 하여튼 이렇게 웃음 바다, 눈물 바다
1: 네. 네,
0: 두 가지 두 바다가 있네요.
1: 네.
0: 바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온 국민이 알까기를 즐기는 그날까지
0: 알까기는 쭉 갑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문화는 흐르고 문화로 사람과 국가는 연결되고 문화로 함께 성장하며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맞춤형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또한 한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과 산업 연계를 지원하고 해외 문화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화를 매개로 전 세계와 연결되는 그 현장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 창작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맛있다.
1: 맛있어.
0: 와.

최근에 크게 웃어본 날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요즘 참 웃을 일 없다는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잠시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고 코어 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는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눈을 살며시 감고 내 기억 속에서 가장 즐거운 웃음이 터졌던 순간을 떠올려봅니다. 가족과 함께했던 순간이나 친구와 있었던 유쾌한 일들, 그 어느 것이어도 좋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기운이 넘치던 그 순간의 감정이 다시 떠오른다면 자연스럽게 내 입가로 번지는 가벼운 미소를 느껴봅니다. 미소는 사람의 기운을 붙돋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미소에서 번져나간 활기찬 에너지는 그대로 몸에 퍼져나가고 이 활기찬 에너지를 느끼면서 이제 천천히 눈을 떠보시길 바랍니다. 한결 가벼워진 마음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웃음을 찾아나갈 자신감이 생겼을 텐데요. 지금 이 기분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일상에 미소와 기쁨이 가득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묶어놓은 하체를 두 손으로 바닥에서 들어올려 호흡하는 자세로 복근과 함께 항문의 강한 조임을 느끼게 하는 우트플루티를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초보 자세입니다. 블록을 먼저 사용하는 자세를 소개하겠습니다. 블록을 골반 옆에다가 나란히 내려놓고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하면서 이 블록의 높이만큼 엉덩이를 드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바닥을 들고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엉덩이 힘을 꽉 줍니다. 호흡을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자, 다음 자세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록 사용하지 않고요.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블록 없이 엉덩이 드는 연습입니다. 바닥을 밀어서 최대한 복부를 당긴 힘으로 엉덩이 힘주면서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자, 마지막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들어보고 왼쪽 다리를 아래쪽 혹시 가능하다면 오른쪽 허벅지 위로 들어올려봅니다. 마찬가지로 골반 옆에다가 손을 놓고 바닥을 천천히 들어서 몸을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풀고 편한 자세를 바꾸면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저도 이 동작을 수련할 때마다 육체의 한계를 느끼지만 수련 후에는 큰 성취감을 느끼곤 하는데요. 여러분도 꾸준한 수련을 통해 저와 같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코어 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블록을 골반 옆에다가 나란히 내려놓고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하면서 이 블록의 높이만큼 엉덩이를 드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바닥을 들고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엉덩이 힘을 꽉 줍니다. 이번에는 블록 사용하지 않고요.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블록 없이 엉덩이 드는 연습입니다. 바닥을 밀어서 최대한 복부를 당긴 힘으로 엉덩이 힘주면서 호흡해 봅니다. 하나,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들어보고 왼쪽 다리를 아래쪽 혹시 가능하다면 오른쪽

오른쪽 허벅지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마찬가지로 골반 옆에다가 손을 놓고 바닥을 천천히 들어서 몸을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골반과 고관절을 부드럽게 이완하는 데 도움을 주어 관절염 예방에 좋은 크라운 차트 하나입니다. 다리를 완전히 스트레칭하는 동작이라 좌골 신경통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본 동작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팔을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반대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리 펴고 왼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오른발을 천천히 잡습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마시고 다리를 펼 수 있으면 천천히 펴보고 다리를 펴기 힘드신다면 무릎을 접고 허리를 더 세워봅니다. 앞으로 숙여준 상태에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팔을 펴면서 마시고 허리도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쭉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며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요가가 익숙하거나 몸이 더 부드러운 분들을 위해 조금 더 깊은 동작의 크라운 차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세 번 연결합니다. 하나, 둘, 팔을 펴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반대발도 연결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마시고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쥐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펴주고 내쉬면서 천천히 다리와 몸을 밀착시켜 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팔을 펴시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접고 접은 다리를 앞으로 펴면서 다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관절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관절염 예방에 좋은 동작인 만큼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부터 다리의 근육 전체를 단련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척추와 허리 주변의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살라바사마입니다. 이 동작은 등과 척추를 뒤로 이완하면서 가슴과 골반을 펴는 자세로 척추와 골반의 상태를 관찰하기 좋은데요.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이 동작은 엎드리는 자세인데요.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한 발 한 발 뒤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은 모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붙이고 발등을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손등으로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이때 발끝을 밀어내면서 오른쪽 척추 기립근을 느껴봅니다. 코를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놓고 왼쪽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들 때 가슴도 천천히 들고 손등으로 바닥을 천천히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고 발딱을 밀어낸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턱을 앞으로 밀어내고 두 손등을 바닥에 누르면서 코를 바라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손을 포갠 상태에서 턱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끝을 좌우로 떨구고 천천히 휴식을 취합니다. 이 자세는 다리를 들었을 때 허리 경직 상태가 느껴진다면 다리를 오래 들지 않고 내려놓길 권하고요. 두 다리를 들었을 때 다리에 지가 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기본 동작에서 조금 변형된 살라바사나를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바닥에 낮춘 상태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두 손에서 손등을 바닥에서 눌러서 손바닥을 최대한 골반 옆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드는 상태입니다. 이 손바닥을 미는 힘으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고 밀고 가슴을 들어줍니다. 이때 발등을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같이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반대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같이 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가슴과 다리를 들고 하나, 둘, 코를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셋, 내려놓고 손을 가슴 앞에 발끝을 떨군 상태에서 호흡을 차분히 가라앉혀 봅니다.

이 동작은 엎드려서 하는 자세로 복부를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 소화를 도와주고 가스 제거에도 탁월한데요. 평소 허리 통증과 소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시라면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허리 주변의 통증을 줄여주고 척추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한 발 한 발 뒤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은 모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붙이고 발등을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손등으로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고 발등을 밀어낸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턱을 앞으로 밀어내고 두 손등을 바닥에 누르면서 코를 바라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바닥에 낮춘 상태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두 손에서 손등을 바닥에서 눌러서 손바닥을 최대한 골반 옆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드는 상태입니다. 이 손바닥을 미는 힘으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고 밀고 가슴을 들어줍니다. 이때 발등을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같이 유지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같이 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가슴과 다리를 들고

신체를 전체적으로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도와주는 아도무카 스바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특히 굳어진 어깨와 척추, 그리고 두 다리에 효과적인데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발 간격은 골반 넓이 주먹이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무릎 간격을 벌려봅니다. 어깨를 먼저 굳어진 분들 위해서 고안된 자세고요. 어깨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호흡을 두 번 정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좋습니다. 다음 동작은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발은 11자로 만들어줍니다. 이 경우에는 다리를 펴는 것이 좀 불편한 분들 위해서 무릎은 접으면서 턱을 당겨주고 어깨를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내쉴 때마다 복부를 수축하고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자세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마시고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그리고 호흡을 세 번 연결해 봅니다. 마시고 턱을 당기고 복부를 수축하면서 내쉽니다. 하나, 바닥을 밀어서 어깨도 같이 펴봅니다. 둘, 셋, 고개를 들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고 다리를 펴주면서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몸에 피로가 쌓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활동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집중력마저 떨어지게 되는데요.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

0: 그리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1: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0: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1: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소리꾼에게 고수가 있다면 소목장에게는 주석장이 있습니다. 실과 바늘처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주석장은 황동이나 백동으로 목가구나 건물에 사용할 경첩이나 금속 장식을 만드는 장인을 말합니다. 그 과정의 시작은 뜨거운 불과의 사투. 부리와 아연을 함께 녹여 황동을 만든 다음 망치로 두드려 얇은 판으로 만듭니다.

곡선 부분은 날정을 망치로 쳐서 모양을 도려내고 직선 부분은 널정으로 도려냅니다. 단단한 쇠를 펼치고 무늬 새기고 도려내는 손길이 마치 종이를 만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집게로 조각을 떼어낸 다음 줄로 가장자리를 다듬어 외경을 완성합니다.

날이 무딘 조이정으로 문양을 새긴 후에 구멍이 뚫린 공근정으로 여백을 메운 다음 경첩을 만들 부분을 봉의 지름을 고려해 널정으로 표시하고 각정으로 따내서 분리합니다.

갈려진 모서리를 먼저 깎은 후 밀어 두드려 경첩코를 만든 다음 두 개의 경첩코를 겹치고 그 사이에 경첩봉을 밀어넣어 완성합니다.

0: 목가구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장인의 땀과 수없이 반복되는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1: 창작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서울중앙지검 허승진 검사가 있나요?
1: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검찰 직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센터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세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검찰 수사관이 확인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의심될 땐 무조건 센터.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간 박은영입니다. 전통의 튼튼한 뿌리를 바탕으로 한 우리 시대의 국악을 발굴하는 국악 창작곡 개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지난 2007년에 시작해 올해로 20살이 됐는데요. 올해 대회에서 발표된 곡을 포함하면 총 180곡의 국악 창작곡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통해 세상에 나왔습니다.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 바로 2026 국악창작곡 개발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 대회인데요. 국악창작곡 개발과 국악인재 발굴이라는 역할을 꾸준히 해온 덕에 올해부터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대상이 기존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으로 승격됐습니다.

0: 이 대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작 국악 경연대회로 더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의미가 될 텐데요. 올해 대회에는 모두 64팀이 지원했고요. 1차, 2차 예선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거친 10팀이 지난 6월 25일 본선 경연대회 무대에 올랐습니다. 과연 첫 대통령상의 주인공은 누구였을지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1: 전통의 뿌리 위에 창작 국악을 꽃피우다. 전통의 숨결을 잇는 대한민국 대표 창작 국악 축제.
2: 우리가 21세기 한국 음악의
1: 지난 6월 25일 우리 음악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예인들을 발굴해온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3: 화이팅!
1: 2007년 처음 시작해 올해까지 20년간 180곡의 창작 국악곡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올해는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승격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습니다.
4: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지난 20년간의 가장 큰 성과는 창작 국악의 대표 등용문이자 공신력 있는 경연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특히 20회를 맞아 대상 훈격이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으로 승격된 것은 그동안의 성과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상징적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1: 올해는 64개 팀이 지원해 1차와 2차 예선을 거쳐 최종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는데요. 치열한 경쟁 끝에 본선에 진출한 10팀은 막바지 연습의 한창인데요. 마음껏 기량을 펼칠 준비가 됐을까요?
5: 긴장되지만 열심히 다 같이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6: 우리가 21세기 한국음악의 주인공이다!
0: 2026 국악창작곡개발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 드디어 시작된 본선 무대. 하나로 모인 예술인이라는 뜻을 지닌 하모예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다야금, 아쟁, 바이올린, 동서양의 현악기가 모인 팀 하모예는 참가곡 블랙웨이브로 개기일식의 순간을 그렸는데요.

0: 지금 너무 이 긴장인지 흥분인지 모를 두근거림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1: 하나 둘 셋 연경과 팬들 파이팅!

네 번째 무대는 조선과 현대를 넘나들며 오늘날의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국악을 만드는 팀, 조선 버전입니다.

0: 팀은 이름부터 참 재미있어요. 네. 개호주 밴드라고 합니다.
1: 새끼 호랑이를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이잖아요. 네.
2: 우연히 들른 펍에서 초기 로큰롤 장르인 로커빌리를 알게 됐다는 개호주 밴드. 경기 잡가인 장기타령에 블루스와 컨트리 리듬이 어우러진 로커빌리를 접목해 흥겨운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것과 저것 사이의 전통을 의미하는 이사이 팀인데요. 경기 민요 개성 남봉가 속 박연폭포의 절경을 감돌아 든다에 담아 현대적으로 재

참가번호 9번 비랑은 말의 울음소리는 해금으로, 힘찬 말발굽 소리는 타악으로 표현해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0: 사과번호 10번 적감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조금 떨리는데 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 마지막입니다.
3: 잘 즐겁게.
2: 틀려도 좋아요.
3: 재밌게.
2: 신나게.
3: 마지막.
2: 오케이.
3: 가자.
2: 하나, 둘, 셋.
4: 파이팅.
5: 마지막 무대는 느낌과 감정을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뜻을 가진 팀. 적감의 비나리입니다. 전통 비나리를 전자음악으로 재구성했는데요.

0: 때문에
1: 네. 올해도 실험적인 무대가 돋보였는데요.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2: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3: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음악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각 팀마다 각기 다른 맛과 먹과 또 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4: 우리 케이팝 그리고 또 대한민국 음악에 나아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참가한 10팀은 모두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는데요. 장려상 4팀과 동상, 은상 각 두 팀에 대한 시상이 끝나고
0: 수상하게 됐습니다.
5: 한번 들어볼까요?
1: 이제 금상 한 팀과 대상 한 팀의 시상만 남았는데요. 대통령상 승격 이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첫 대상의 주인공은 어떤 팀일까요?
0: 남은 아직 호명이 되지 않은 두 팀.
5: 두 팀.
0: 개호주 밴드와 적감 이 두 팀인데요.
5: 네. 체이스페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 참가번호 5번 개호주 밴드 축하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5: 와 축하드리겠습니다.
6: 결국에는 이렇게 고비를 넘기고 넘겨서 결국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지 않았나. 되게 지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약간 뜨거운 그게 무언가가 네. 있습니다.
7: 올해는 뭔가 기획팀까지 꾸려서 나온 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음악 장르와 상관없이 뭐 전자음악이라든지 뭐 보컬 중심의 곡도 있지만 뭐 장르의 경계가 없는 그런 좀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것을 꾸준히 밀고 갈 수 있다면은 되게 다양한 장르와 여러 가지 창작 방향이 많이 열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뿌리를 두고 새로운 가지를 뻗어내며 풍성하게 꽃피는 창작국악. 대한민국 대표 창작국악 축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함께합니다.

0: 들었는데요. 개호주 밴드 이름의 뜻 궁금하시죠? 개호주는 새끼 호랑이를 뜻하는 순 우리말로 앞으로 강한 에너지를 지닌 호랑이로 성장하겠다. 이런 포부를 담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호주 밴드를 비롯해 올해 본선 경연 대회에 오른 하모예, 삐에로, 염경관, 조선 버전, 이사이, 포짓, 판도라, 비랑, 적감까지 정말 열정을 다한 무대에 박수를 보내고요. 비록 본선 무대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54팀의 지원자분들께도 감사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해를 거듭하며 성장을 이어온 우리 창작 국악이 앞으로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와 함께 더큰 꿈을 펼치길 기대합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는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이 개봉된 지 100년째 되는 해인데요. 당시 영화에서 불린 아리랑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가슴을 울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선 아리랑,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이 널리 알려졌지만 사실 지역과 형태, 시대에 따라 다양한데요. 이번에 시대에 따라 우리 정서를 대변한 아리랑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열렸습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서울 관악 아트홀에서 열린 음악공장 노을량의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 준비했는데요. 세대별 아리랑인 만큼 출연자 역시 삼형제 노래팀 준찬솔, 관악구립 여성합창단, 경기민요소리꾼 송지연 등 다양한 세대가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각 세대의 고민과 정서를 담은 가사에 지역의 향토 아리랑 선율을 더해 색다른 아리랑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의 정서로 풀어낸 세대별 아리랑, 지금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1: 다섯 세대가 풀어내는 아리랑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 시대를 건너온 아리랑이 새로운 우리 가락으로 전 세대가 아리랑으로 하나 되는 무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관악 아트홀에서 다양한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는데요. 모든 세대가 함께 부르고 즐기는 공연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입니다.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창작 국악 그룹 음악공장 노을량이 전 세대가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아리랑을 만들었는데요.
2: 네, 이번 공연은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이라는 공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리랑은 아주 큰 그릇 같거든요. 여러 세대 애기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꼭 아리랑이라는 노래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대중들이 아리랑을 들어봤으면 해서 음원을 만들었는데 공연화되었고 이번 연도에는 그 세대에 맞는 아리랑이기 때문에 그 세대가 직접 노래하는 그런 부분을 기획적으로 추가해서 좀 판을 넓힌 공연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 진행을 맡게 된 배우 황석정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1: 오늘 무대를 이끌어갈 사회자는 인상적인 연기를 펼쳐온 배우 황석정인데요. 서울대학교 국악과 출신으로 우리 소리에 대한 이해와 사랑도 높다고 합니다.
3: 한국 전통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제가 아리랑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세대별 아리랑이라고 해서 이런 공연을 만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 아리랑이 그 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 난 언제 자라 멋진 어른이 될까
1: 세대별 아리랑 첫 무대는 어린이 아리랑인데요. 삼형제 노래팀인 준찬소리 어른에 대한 아이들의 상상을 담은 어른이 대명과 열두띠 동물과 십이지신 이야기를 흥겹게 풀어낸 열두띠 동물로 아이들의 순수함을 표현했는데

0: 엄마가 늙어지면 슬플 것 같다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그게 제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서 뭔가 좋아해야 할지 싫어해야 할지 잘 그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날좀 보소.
1: 나를 좀 보소. 어른과 아이 사이 청소년 아리랑을 만나볼까요? 청소년기를 지나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세 명의 청년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혼란스러웠던 사춘기의 기억을 담아낸 안녕 어른과 미량 아리랑을 바탕으로 밝은 응원을 전하는 노래 Look at me가 청소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2: 많이 벌어 죽을 때 싸가자 골쭉골쭉 내 지갑 알바야 붙어라 열심히 할게요.

0: 우선 그 세대가 원하는 얘기인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가 제일 주목이 돼서 알바야 붙어라 열심히 할게 이런 말들이 저희 딸의 그 말, 그 마음과 같아서 되게 그런 가사를 쓰면서 공감하면서 쓰게 됐습니다.
1: 이번 무대는 음악공장 노을양이 부르는 청년 아리랑입니다.
2: 아줌가리 동백아 열지 마라
1: 강원도 아리랑에서 출발한 팝 발라드 아줌가리 동백아로 사랑을 노래하고
2: 아리랑 나의 노래가
1: 나를 위한 아리랑으로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이번 무대는 관악구립 여성 합창단인 중년아리랑을 불렀는데요. 젊음은 떠나가지만 인생의 봄날은 매 순간 찾아온다는 노래 봄날을 불렀습니다.

0: 돋보기가 또 나의 친구가 되고 병원이 익숙해지는 때가 되었다. 이런 곡의 가사들,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 굉장히 와닿았고
1: 12곡에 우리가 어디쯤에 있을까 그것도 생각해보게 하고 그런 곡에서 마지막 끝머리에 있을지라도 그 이 순간을 봄날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2: 세대별 아리랑은 이렇게 중년의 마음을 담고 어르신 아리랑으로 흘러갑니다. 마지막 무대는 어르신 아리랑. 경기민요 소리꾼 송지연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의 다정함을 노래한 다정도 병이랍니다로 인생의 황혼기를 노래에 담았습니다.

0: 어린 날의 나를 마주하게 되기도 하고 앞으로 저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좋은 세상을 같이 걸어 어떤 날이랑 고개를 걸어갈까 어떤 봄날을 같이 누리게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게 되는
1: 각 세대별로 느껴지는 어떤 애환과 또 고민과 또 여러 가지의 마음들을 가사에 잘 담아낸 것 같아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봤고요.
2: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 아리랑은 어떤

0: 어린이의 노래로 시작해 어르신의 노래로 마무리된 무대, 세대를 넘어 아리랑으로 하나 된 우리의 마음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1: 한국을 대표하는 민요, 아리랑이 우리의 일생을 담은 노래로 재탄생됐습니다. 음악공장 노을량은 2018년 결성한 국악그룹으로 여러 섬을 돌며 주민들의 삶을 기록하는 섬 아리랑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고요. 지난 2022년부터는 여러 지역에 전승되는 아리랑을 세대별로 즐겨 듣는 대중음악 스타일로 만들어 세대별 아리랑을 공연해 왔습니다. 음악공장 노을량의 대표 민소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세대별로 담아내고자 세대별 아리랑을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아리랑의 형태는 수십 가지여도 하나의 이름으로 전승된 것처럼 오늘 불린 노래들도 아리랑이라는 이름과 함께 오랫동안 불리길 기대해 봅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독보적인 가창력과 넘치는 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소리꾼이자 가수죠. 2020년 트로트 싱글 사랑부를 통해 활동 영역을 넓힌 가수 신승태.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최근 신곡 연연을 발표한 신승태를 만나 다양한 음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네,
1: 저희 문화의 공감은 처음 오셨잖아요.
2: 네, 처음 왔습니다.
1: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2: 아, 우리 문화의 공감 시청자 여러분들은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아, 소리꾼 또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신승태입니다.
1: 네, 아니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2: 예.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처음 뵀는데 얼굴이 너무 작으시네요. 실물로.
1: 키도 작아요.
2: 아니, 근데 키보다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1: 그럼.
2: 너무 좋으시네요, 비율이.
1: 승태 씨야말로 이렇게 화면에서는 굉장히 건장하고.
2: 그거 약간 너부대대 스타일. 어머니들이 항상 그러세요.
1: 억울해, 우리.
2: 손해보잖아요.
1: 그러니까.
2: 직업을 잘못 선택했어요. TV 안 나와야 되는 건데 TV 나와가지고 이렇게
1: TV 안 나왔으면 승태 씨 그 끼를 어떻게 할 뻔했어요.
2: 어디로서라도 풀겠죠. 어디서라도.
1: 야, 아니 진짜 요즘은 인기 최고입니다. 그리고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2: 네.
1: 국악 방송에서 사랑하는 분. 진짜 안 사랑할 수가 없죠. 지난 5월 30일에 콘서트를 열어서 네, 팬분들을 맞아요. 만났었고 요즘 그러면 방송 출연하시고
2: 네.
1: 또
2: 아, 봄부터 네. 한 6월, 7월 초까지는 행사가 또 많잖아요. 우리 가수들 또 행사철이니까 전국을 막 다니느라고 네. 여러분들 만나면서 전국을 막 다니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그리고 네. 나서 한 2주 전에
1: 네.
2: 2주 전에 제가 신곡 발매를 했습니다.
1: 그러니까요.
2: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공격적인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의 공간까지 나와서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제 신곡 나왔습니다. 하러
1: 이렇게 바쁘신 분인데 나와주셔서 감사하네요.
2: 아, 아닙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1: 아니 제가 왜 국악방송에 사랑하는 남자라고 했냐면 우리 소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네. 2014 소리를 배웁시다. 배웁시다에 네. 출연해서 또 멋진 소리를 들려주셨고 그럼 그때 이제 소리를 배웁시다에서는 김지선 씨하고 같이 뭐 진행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2: 네. 아까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뭔가 이렇게 티칭 선생님으로 간 거고 김지선 누나가 다 이제 진행을 해주셨죠.
1: 그때는 어떠셨어요?
2: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요. 저는 약간 이 소리를 뭔가 이제 전문가의 이 소리라기보다 어쨌든 다른 장르의 뭐 가수 다른 장르의 가수분들도 오셨고 뭐 개그맨분들도 오시고 네. 하시면서 그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같이 이제 따라 배우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렵게 우리가 하는 식임새를 그대로 이렇게 하세요라기보다 뺄 건 빼고 그냥 정말 신나게 어떻게 우리 소리가 이제 이 청자들에게
1: 네.
2: 다가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정말 쉽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1: 네, 근데 많이들 또, 좋아해 주셨죠?
2: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보시고 많이 따라하시고 그걸 다시 보기로 또 보시면서 저 이거 연습했어요. 이러면서 어디서 막 행사 갔는데 만나가지고 저 그거 소리 배보고 노들강변 배워서 저 이제 부를 줄 알아요. 이런 이야, 분들도 계시고 너무 좋았어요. 그 프로그램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1: 네. 아니 그리고 보니까 속초의 아들이네요.
2: 네. 고향이 속초입니다.
1: 강원도 속초시 홍보대사를 맡고 계시고 속초 너무 좋잖아요.
2: 좋아하세요? 속초.
1: 너무 좋아하죠.

0: 저 너무
1: 아이 낳고는 더 자주 갑니다.
0: 아
1: 예.
0: 아이가 있었어요?
1: 아이가 둘이나 고마워요. 속초의 자랑을 좀 해준다면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0: 속초는 맞아요. 너무 유명한 도시고
1: 네.
0: 모두 우리나라에 뭔가 제일 좋아하는 여행지가 어디세요? 휴가지가 어디세요? 하면 속초 그런 건 빠지지 않을 정도로
1: 맞아요.
0: 너무 좋은 도시잖아요. 산도 좋고 산이 너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또 바다도 건강에 너무 좋다고
1: 산도
0: 하잖아요.
1: 있고 바다도 있고
0: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있고
1: 좋아.
0: 그리고 석호가 있으면 제가 이제 거기 살았는데 그 아바이 마을 석호가 이렇게 석호 아시죠? 이제 호수인데 이게 바닷물을 이미 이렇게
1: 가두는 듯이
0: 네.
1: 돌이.
0: 무슨 현상이에요? 그게 침전이요? 퇴적이요?
1: 갑자기 침전으로 보면
0: 네. 근데 두 개나 있어요. 세계적으로 석호가 두 개가 있는 도시는 유일무이래요.
1: 네. 거기는 안 가봤어요.
0: 근데 아바이 마을은 안 가보셨어요? 배 타고 이제 들어가
1: 가봤어요.
0: 아.
1: 맨날 뭐 리조트만 갔죠 뭐. 그리고 이거 타고 이거 뭐죠? 속초아이인가?
0: 속초아이. 네. 거기서 속초아이에서 이쪽으로 직진을 이렇게 조금 하시면 바로 이제 그 동네입니다. 아바이 마을이라고 이 배 끌고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는 마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출신이거든요.
1: 거기 살았었어요?
0: 네. 배 타고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동네에 있었는데
1: 네.
0: 중고등학교는 없어서 배 타고 다녔습니다.
1: 정말요? 이야. 아니 우리 신승태 씨 하면은 또 경연대회를 빼놓을 수가 없고
0: 네.
1: 경연대회 하면 MBN의 현역가왕2를 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0: 네.
1: 4에 오르면서 정말 신승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됐는데 우리 국악인들도 언제부턴가 굉장히 경연대회 프로그램 많이 나가게 되고
0: 네.
1: 그러면서 진짜 국악 대중화에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앞서지만 또 본인 스스로도 국악계의 아이돌로 불리기도 하고 역시 진짜 끼가 많구나 느꼈어요.
0: 아니 뭐 저는 그냥 뭔가 해보고 싶다 마음이 들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아 나 요거
1: 밀어붙여.
0: 네,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에요.
1: 안 되면 말고 약간 이런.
0: 네, 그렇죠.
1: 끈하네요.
0: 안 되면 많은 거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해야 되겠다 마음이 먹으면은 그냥 막 하죠. 근데 이제 국악인들이 많이 이제 그 전향은 아닌데
1: 네.
0: 전향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도 계속 이렇게 국악 방송에서 나오고 있고 소리꾼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1: 네.
0: 우리 소리도 계속 하고 싶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약간 송가인 씨가 사실 첫 스타트를
1: 그렇죠.
0: 끊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많은 거 하고 그리고 준수도 역시 네. 김준수 씨도 역시 송가인 씨랑 친하고 하니까 이제 해봐라. 왜냐면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 저 해볼까요? 송가인 씨한테 누나 저 어떡할까요? 그런 고민 상담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근데 해봐라. 근데 왜냐면 이제 글로 가는 게 아니고 너의 영역에 확장이 있는 거니까.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처음에 나갔죠. 그리고 뭔가 저의 뭐 음악적인 뭐 영역의 확장 뭐 이런 막 거대한 그런 꿈보다는 제가 하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트로트를 좋아했고 할머니랑 살았어요. 제가 이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실향민 마을인데 아바이 마을.
1: 네.
0: 그래서 피난 오신 할머니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다 거의 대부분 혼자 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매일 모이시는 거예요. 저희 방앗간이에요. 저희 집이. 그래서 오시면은 이제 이렇게 그림 공부 10원짜리 이제 주시는 거예요. 미나투
1: 네네.
0: 하시고 노시고. 근데 이제 뭐 멤버가 다 안 모이는 날이 있잖아요.
1: 네.
0: 뭐 6명 있어야 되는데 아 오늘 4명밖에 안 된다 그럼 좀 기다리고 하시다가 뭐 비가 오고 이런 날은 또 많이 안 오시니까 뭐 저희 집에서 고구마도 쪄 드시고 뭐 지짐도 해 드시고 하면서 노시잖아요. 그럼 이제 맨날 하시는 노래가 그때 이북에서 오셨으니까 돈돌라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1: 어떤 거예요? 들려봐 주세요.
0: 돈돌라리 돈돌라리니 날라리요 모래 강변에 돈돌라리요 이런 거를 부르시면서 약간 이북을 그리는
1: 예.
0: 고향을 그리는
1: 그게 그런... 그럼 할머니한테 지금 배운 걸 아직까지
0: 네.
1: 기억하고
0: 그러니까 있어요. 배웠다기보다 그냥 계속 그런 노래가 들리니까 그냥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 우리 흘러간 트로트 옛날 가요들
1: 네.
0: 또 그런 것도 많이 부르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자연스럽게 제가 귀에 있고
1: 네.
0: 몸에 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 나는 나중에 막 가수가 될 거야 나 저런 노래 불러야지 이런 생각으로 있다가
1: 네.
0: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 이 경기 소리를 보고 그 매력에 빠져서
1: 네.
0: 경기 소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노래니까 약간 그 트로트 가수의 어떤 꿈이 약간 뒤에 이제 조금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이제 송가인 씨가 나와서 막 하는 걸 보고 맞다 나 트로트 하고 싶었지 나도 해볼까 이랬는데 송가인 씨가 너 잘할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안 왔냐 빨리 해봐라.
1: 두 분이 친구예요?
0: 저희 동갑 친구 저희 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처음 이제 도전한 건 현역가 아니고 트롯 전국체전이라고 KBS에서 했던 프로그램인데 네네. 거기서도 4위를 해가지고 계속 4위만 하는 지금. 그 자칭 제가 국민사위라고.
1: 네. 그러니까 네, 국민사위 진짜 4위도 돼야 되겠네.
0: 네, 돼야 됩니다 지금. 네.
1: 야 진짜 뭐 경기민요는 물론 발라드, 트로트, 댄스까지 진짜 춤도 잘 추더라고요. 예, 네, 장르를 넘나드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6월 신곡 연연을 아, 네. 발표를 했어요. 이건 굉장히 애절한 노래던데요. 또?
0: 맞아요.
1: 아니 이렇게 끼쟁이가 갑자기 슬픈 노래를 또.
0: 전 사실 목에 네. 그런 슬픈 노래가 더 잘 맞아요. 아, 제 목에.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게 더 뭔가 그런 걸 표현하는 게 더 뭔가 감정이 더 뭔가 편안해요.
1: 어떤 곡이에요?
0: 막 이렇게 연연이라는 곡인데 정경천 선생님 정짜르트 네. 아시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정짜르트 선생님이 이제 저희 동네 사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몰랐는데 저를 이제 어떻게 연락을 닿아가지고 집으로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여러 노래를 막 들려주세요. 너한테 어울리는 노래들 몇 개 뽑아가지고 해놨어. 그래서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막 들려주시다가 진짜 빠른 노래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연연이라는 곡을 딱 들려주시면서 이건 너가 무조건 가져갈 것 같아. 나도 옛날에 써놨는데 아무도 안 들려줬어. 이 노래 목에 어울리는 가수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내가 너 노래를 듣고 이거 너가 불렀으면 좋겠다. 너가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를.
1: 다르다.
0: 그래서 딱 들려주셨는데 저도 이게 뭐 잘 되고 안 되고 막 이 노래가 대박 나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1: 마음에 탁 왔어요.
0: 그래서 탁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 할게요.
1: 네.
0: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바로 녹음하게 됐어요. 이 연연이라는.
1: 아니 정차르트 정경천 작곡가님 네. 정말.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면 아실 만한 곡들 현철의 봉선화 영원이죠. 네. 진성의 안동역에서 네. 너무 좋은 노래들 또 유재석 씨 유산슬 이걸로 아마 많은 분들께
0: 맞아요, 맞아요.
1: 예, 이름을 알려주셨을 텐데 합정역 5번 주 네. 이런 노래를 또 편곡하시고 아 근데 여름 하니까 정말 신곡 그러니까 신나는 그런 댄스곡 할 줄 알았거든요.
0: 아.
1: 근데 내 마음을 끄는 노래는 따로 있었구나.
0: 그리고 제가 지금 사랑뿌리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어요.
1: 네.
0: 그리고 이제 현역강 그 결승전에서 그 신곡 미션으로 받은 증거라는 또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신나고 통통 튀는 노래들인데 트롯은 나온 지 10년까지는 신곡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조금 이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약간 지금 전국 노래자랑에서 그 사랑뿌리 너무 소문이 났어요. 예심에서 금지가 됐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러서. 사랑곡을 그만 불러라.
1: 대회를 나갈 때는 선곡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0: 그러니까 그 노래를
1: 입소문을 탄 거지.
0: 맞아요.
1: 부르면 많이 본선에 떠.
0: 맞아요. 지금 입소문을 타서 다 사랑곡을 부르시나 봐요. 그래서 사랑곡이 금지가 될 정도로 지금 막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아직도 신곡이고 더 해야 되고 빠른 노래들은 이제 두 개나 있고 그거를 막 이제 띄워야 되는 입장인데
1: 네.
0: 아 이럴 때 아, 분위기 있는 노래를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1: 이미지 변신.
0: 예, 연연이라는 곡 하나 했습니다.
1: 한 번.
0: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랑풀이랑 요 증거가 뜨면은 같이 따라서
1: 같이 가죠.
0: 예,
1: 그렇죠.
0: 예, 예. 오죠.
1: 연연. 우리 한번 들어봐야죠.
0: 연연이요?
1: 네.
0: 같이 조금 불러볼까요?
1: 네.
0: 아, 기억해서 아픈가 아파서 그리 기억하는가. 매여 있는 아픈 기억아 제발 나를 놓아줘. 이런 노래입니다.
1: 이렇게 애절하게 부르면 연연하죠. 못 놓죠. 예.
0: 그 제목은 연연하지 않고 난 모든 것을 버리고 후루룩 떠나겠다. 내 곡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홍보할 때 연연하지 않고 모든 것을 후를 버리고 떠나겠다. 하지만 이 노래 좀 연연해 주십시오. 저는 좀 연연하는 사람입니다. 히트곡에 네. 히트시켜 주세요.
1: 아, 정말 귀에 딱 꽂히네요. 너무 좋습니다.
0: 첫 소절부터 아 이렇게 시작해서
1: 그러니까.
0: 많은 분들이 또 들어보시면 제가 살살 불렀는데 여러분 음원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셔서
1: 맞아요.
0: 아, 좀 들어봐 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1: 진짜 좋더라고요. 예. 아니 그리고 신승대 씨에게 가요계 단짝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예. 지난 6월 KBS 브루의 명곡 네. 트로트 절친 가왕전 1부에서 소리꾼 김준수 씨하고 담배가게 아가씨.
0: 맞아요.
1: 아, 이 노래 또 너무 좋은 노래인데. 예.
0: 너무 좋죠.
1: 이걸 불러서, 우승을.
0: 우승했습니다. 예. 아, 김수랑 같이 우승해서 너무 기분 좋고. 예.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국악인들이 어떤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1: 그렇죠, 있죠. 네. 예.
0: 뭐 많은 장르에 이제 타 장르 가수들과 함께하면서 아 우리 국악의 힘이 어떤지 좀 보여줘야 되는데 막 근데 준수랑 함께하니까 너무 기분 좋았고 너무 잘 통해요. 어제도 너무 늦게 이제 새벽에 들어왔는데도 무슨 얘기를 하다가 통화를 했어요.
1: 새벽에요?
0: 네, 한두 시쯤에 통화를. 한 1시간 정도 하고.
1: 어머, 남자들은 그렇게 통화해요?
0: 아니,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자기가 뭐 힘들고.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준수가 콘서트를 했습니다.
1: 팬 네,
0: 콘서트. 콘서트였어요, 팬 콘서트.
1: 팬 콘서트. 네, 콘서트. 맞아, 거기 출연하셨던.
0: 네, 제가 이제 또 가가지고. 의리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네. 뭐 고맙다고 이제 전화 오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점점 뭔가 음악으로 옛날에는 별로 이제 알긴 아는 사이인데 인사만 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네네. 국악하던 시절에는 네. 좀 이렇게 가깝진 않았어요. 그냥 인사만 하고 다니면서 안녕 준수 뭐 요 정도의 이제 관계였는데 요즘은 너무 같이 같은 장르를 또 하고 있잖아요. 또 국악에 네. 있다가 또 같이 여기 대중음악에 네. 와서 또 같이 활동하고 하면서 너무 친해졌고 뭐 그냥 아만 하면 하고 알아듣는 그런 사이가
1: 진짜
0: 돼가지고
1: 진짜 단짝이네요.
0: 네. 돼가지고 너무 좋죠. 네. 그런 친구가 생겼다는 게.
1: 그래서 또 김준수의 아지트도 네. 갔다 오셨더라고요.
0: 갔다 왔어요.
1: 우리 준수 씨 얼마 전에 또 왔다 갔었거든요.
0: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네. 김준수 씨가 첫 MC, 단독 맞아요. MC를 맡은 김준수의 아지트. 아, 또 의리를 지키러
0: 다녀왔습니다.
1: 서로 한 번씩.
0: 김준수가 또 그게 되자마자 네. 자기가 이제 그게 이제 그 발탁이 되자마자 MC로 네. 저한테 바로 저 그거 하기로 했는데 넣어야죠. 그래가지고 언제 갈까? 첫 번째 오라는 거였어요. 그날 시간 안 되는데 그럼 두 번째 오라고 막 이래가지고 막 김준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
1: 그래서 저한테도 막 나오라 그러더라고. 저 국악인도 아닌데 예술가도 아닌데 그러니까,
0: 나가세요 한번.
1: 가서 뭐 해요 저는?
0: 뭐, 이거 인터뷰하세요. 뭐라도 하면 되죠.
1: 아니 안 그래도 준수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지인들 만나면 이제 우리 아지트 나와주세요.
0: 그러니까요.
1: 나와주세요 한다고.
0: 그래서 계속 나오라고 막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근데 나 회사에도 물어보고 빨리 물어보라고 회사에 물어보 된다고 무조건 막 이러면서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저도 이제 국악 방송에서 제가 네. 거기서는 또 이제 트롯 가수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또 그런 대중음악보다도 이제 국악 방송이니까 어쨌든 소리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원래 경기 민요를 가지고 제가 이제 새롭게 조금 밴드로 구성해서 새롭게 만들어봤는데 도세라는 노래하고 뭐 네. 느리게라는 노래하고 이제 여러 가지 노래 불렀습니다. 근데 도세는 원래는 탑돌이에요. 탑돌이 도세도 탑돌을 탑돌이를 하면서 네. 이제 부르는 노래인데 108번 을 도세 나무 암이 탑을 간세 무서 이런 노래인데. 이 노래를 어떻게 조금 대중적으로 풀어볼까 생각하다가 이 도세도세란 말이 너무 재밌다. 계속 도세도세가 나와요.
1: 후크에요.
0: 네, 그래서 이 도세가 탑을 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
1: 너 돌았어? 약간 네. 그런 거 할 때.
0: 이런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정신줄을 우리가 살짝 놓고 잠깐 돌아보면은 너무 좋은 세상 아니냐. 네. 너무 행복한 일들이 많은 곳 아니냐, 지금. 네네. 막 뭐가 우리가 쥐고 막 욕심부리고 막 이렇게 힘들게 사냐. 잠깐 나사 하나 빼보자. 그리고 한번 돌아보자.
1: 네.
0: 그런 느낌으로 이제 조금 편곡해서 정말 도세도세 인생.
1: 인기 많겠다.
0: 그렇게 이제 만들어본 노래고.
1: 알겠습니다.
0: 네, 여러 가지. 그런 접근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민요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마이바이.
1: 아마 이제 뭐. 대중들에게는 네. 좀 트로트 가수로서 신승태 씨가 많이 익숙해서 네. 소리하는 신승태 씨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네. 놓치지 마시고 7월 네. 31일 밤 금요일 밤 10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놓치지 않을 거예요.
1: 예. 아니 그리고 진짜 이렇게 바쁘고 일이 많은데 그 와중에 또 라디오도 진행을 하고 계세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네. BTN 라디오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
0: 네.
1: 야, 근데 라디오는 또 라디오가 가진 매력이 있잖아요.
0: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제가 2년 지금 넘었거든요. 3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네네. 너무 재밌어요. 처음에는 조금 힘이 붙였어요. 혼자 두 시간 동안 계속 떠들어야 되니까 막 그랬는데 너무 재밌고 하면서 이제 뭔가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노래로 만나는 저희들은 가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라디오를 하면서 정말 그냥 막 속에 있는 이야기도 막 하게 그렇죠. 되고 제 생각은 어떤지 여러분들이랑 막 나누게 되고 하면서 너무 즐거워요.
1: 진짜 그냥 가족 같은 분위기.
0: 안방에서 같이 떠드는 것 같아요.
1: 맞아.
0: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냥 커피 마시면서 막 떠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0: 계속 오신 분들이 계속 오시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도 알고
1: 네.
0: 요럴 때 제가 뭘 할지도 알고 제가 또 말이 너무 많은 것도 알고 그래서 중간에
1: 그러니까요.
0: 말이 너무 길어지면은 이제
1: 빨리 자르래요.
0: 목탁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피디님이 목탁 소리가 있어요. 떡떡떡떡 그러면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 아,
0: 이렇게.
1: 진짜. 알아서 정리해줄 사람이 필요하군요.
0: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길어지면은 다 거기 댓글에 목탁 목탁 목탁 목탁
1: 저희도 분량이라는 게 있고 이게 편성 시간이 있는데
0: 네네,
1: 승태 씨 너무 많이 얘기해서 내가 목탁이 필요할 지경입니다.
0: 목탁 예. 좀 써주세요.
1: 아, 근데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즐거웠어요. 예, 처음 만난 사이 같지도 않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뭐 계획이나 목표나 올해 이제 마지막 하반기는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0: 하반기는 이제 연연이라는 신곡이 나왔으니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겠죠.
1: 네.
0: 연연으로 열심히 활동할 거고요.
1: 네.
0: 아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또 콘서트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 아무 계획이 없지만 콘서트도 하고 싶고 아 그리고 그 네.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아, 신승태 앞으로도 음악 또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문화인 공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1: 말이 끝나질 않아. 탄탄한 소리와 폭발적인 에너지로 국악, 트로트,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소리꾼이자 가수인 신승태. 오는 7월 31일 금요일 밤 10시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더 진솔한 모습 또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정말 다양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국악초대석
0: 예.
1: 문화인 사람 지금까지 신곡 연연으로 돌아온 가수 신승태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고맙습니다.
0: 아,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공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합창과 국악의 조우입니다. 공주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교류음악회로 공주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공간서리서리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판경 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음악극입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영남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문화와 전통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을 외친 선구자 백범 김구의 철학과 서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열립니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제2유산협약) 가입 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19일부터 부산 백스코 1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는 7월 29일까지 세계유산 등재 결정과 보존, 관리 방향을 논의, 의결하는 국제회의가 열리는데요. 한국 갯벌의 세계유산 확대 등재 여부가 결정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기념해 7월 26일 백스코에서 굿 보러 가자 부산을 개최하는데요. 하나의 무대, 한국 예술의 모든 것을 주제로 국립부산국악원의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김일구 명창의 판소리, 우리 소리 바라지의 시나위, 동네학춤보존회의 동네학춤 등 120여 명의 명인과 예인이 총출동합니다. 특히 종묘제례악과 판소리, 남사당놀이, 농악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된 종목으로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 전문가와 방문객들에게 국가 무형유산의 가치와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26일 굿보러 가자 부산 공연에 앞서 7월 25일 오후 6시 부산 백스코 야외광장에서 길놀이, 줄타기 등 전통 연희도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참가자들과 신명나는 축제를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창작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당신의 국내 여행 어떤 기억으로 남았나요? 친절했던 곳엔 아낌없는 칭찬을, 조금 아쉬웠던 곳엔 애정어린 참견을 남겨주세요. 유쾌한 참견으로 만들어가는 친절하고 깨끗한 여행. 지금 바로 QR을 스캔하고 유쾌한 참견쟁이가 되어보세요.

0: 잡놀이는 재밌고 뭐 악기는 잘 쉽고 그거 회복하고 있습니다.
1: 관객들한테 많이 박수를 많이 받은 적도 있고 칭찬도 많이 받은 적도 있었어요.

0: 해갖고 네. 두 가지 다 해보고
1: 제가 체크를 해볼게. MI 들어보고 판단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 삼티는 지금부터 18년 전에 음악치료의 한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10년 정도 사물놀이를 이렇게 음악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재능도 있고 소질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회에 나가서 두각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작 음악도 만들고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는 함께 했고요.

0: 실제로 대나무밭에 가면은 정말 이렇게 쫙 붙여서 멋있어요, 대나무가.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대나무보다 약간 불규칙하냐. 혼자서만 모나게 나온 대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나무에 오히려 손이 가더라고요. 굉장히 호흡이 좋고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조금 느릴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묵묵히 다 자기 역할을 다 해주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참 되게 대견해 보이기도 하고요. 저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이 기쁨을 같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1: 이쁘게 앉아. 네,
2: 네, 고맙습니다.
3: 3분이 정합니다.
1: 다른 환경에 있는 것들을 대표하는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음악을 낼 수 있구나 하는 부분, 그리고 그거를 관객한테 전달해서 연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었더라고요.
4: 되게 비싸고.
5: 너무 비싸요.
6: 이제 무대에서 공연할 때 이제 형훈이가 엄청 즐거워하거든요. 엄청 형훈이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계속 예술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그게 제일 큰 바람이에요.
7: 공연해야 될 마음이 크고 조금 긴장감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해야 될 마음이 더 커요.
1: 2003년에 땀띠가 시작을 해서 2020년이잖아요. 지금까지 이 멤버가 계속 왔거든요. 땀띠라는 의미가 땀띠나게 열심히 하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간직한 한 서로가 같이 이 악기 연주를 좀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7: 저희 땀띠 팀은 앞으로도 더 공연도 잘 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래요.

0: 창작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나 오존인데 다들 성층권 오존은 많이 들어봤어도 나는 잘 모르지. 하늘 높이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꼭 필요한 오존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많으면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차갑거나 호흡이 불편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내가 높은 날은 야외 활동은 피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 불청객 오존, 에어코리아에서 농도와 예 경보 발령 상황을 확인해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공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합창과 국악의 조우입니다. 공주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교류음악회로 공주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공간서리서리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판경 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음악극입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영남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문화와 전통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을 외친 선구자 백범 김구의 철학과 서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열립니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바다와 섬, 섬과 바다. 둘이 함께 빚은 것, 풍요입니다. 섬과 바다의 그 넉넉함, 사람 사리를 품고도 남았습니다. 최근 섬의 얼굴이 확 달라진 곳이 있는데요. 바로 전남 신안입니다. 바다가 품고 섬이 키운 신안. 천개의 섬이 옹기종기한 곳, 섬들의 고향,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신안으로 갑니다.

0: 바다를 가르듯 곧게 뻗은 다리, 바로 천사대교인데요. 신안의 섬은 천여 개가 넘는데요. 이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다리 입구에 이런 날개가 있습니다.
1: 천사다, 천사.
0: 천사의 날개를 닮았지요?
1: 와, 천사가 됐어요.
0: 아쉽게도 천사대교는 걸어서는 건널 수

0: 없습니다. 먼 발짓에서 바라만 봐도 충분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다리가 바로 천사대교입니다. 누가 섬을 외로운 존재라고 했을까요? 적어도 전남 신안 이곳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크고 작은 다리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로컬 여행 오정해 보고 오늘은 천개의 섬과 천개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전남 신안에 왔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여행을 꿈꿀 수 있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앞해도와 암해도를 연결하는 천사대교. 다리 길이가 무려 11km.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긴 다리라고 합니다. 이 다리를 시작으로 모두 9개의 섬이 연결됩니다. 천사대교 직전에 있는 앞해도의 송공항.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신안의 여러 섬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는데요. 2019년 천사대교가 개통한 이후에도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업 기지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철 따라 품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내주는 신안바다. 수협 입환장, 그날그날 잡은 수산물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여름의 주인공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1: 지금 현재는 농어철이기 때문에요. 농어가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민어가 좀 많이 나옵니다.
2: 5kg!
0: 곧 민어철이라고 하는데요. 신안 민어 맛은 저도 잘 알죠. 제 고향이 목포니까요. 경매장을 울리는 암호 같은 말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이것이 삶의 소리겠지요.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는 것만큼 여행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그 고장의 맛을 느끼는 겁니다. 섬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풍경을 눈으로 담았다면 신안의 바다가 내어준 그 맛은 어떤 맛을 품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진미의 고장 신안. 여행 첫머리 신안의 맛부터 찾았습니다. 송공항에 있는 어느 음식점입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어서 오세요. 어머.
4: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우와. 아니 근데 송공항에 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다리가 나아져서 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직도 많이 있나 봐요.
3: 아이고 지금도. 왜 그러냐면 다리를 낮았어도 조그만 섬들이 있어요. 네 개의 섬이 있고 여기서 흑산도 가는 배가 또 있고 그래서 아직도 여기는 저기 해요. 봄 가을에는 아침 낮 새벽 4시 반부터 문 열 때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3: 첫 배가 6시 반에 있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많이 또 하고
0: 그 가세요 관광객들이. 맞춰서. 좋네요. 네. 아니 근데 어머님은 주로 어떤 음식을 하시는 거예요?
3: 저는 여기서 나온 여기에서 나온
0: 이거
3: 신안에서는 나오는 물건 가지고 회도 하고 저기 탕도 끓이고 이제 아침에는 이제 간단하게 생선구이 백반도 나가고 그래.
0: 신안 바다가 내주는 제철 재료로 상을 차린다는 사장님. 각종 재료와 함께 듬뿍 넣는 생선. 바로 제철 맞은 병어입니다.
3: 네 개만.
0: 이렇게 푹 끓인 다음 각종 양념을 넣으면 병어조림이 완성됩니다.
3: 어제 저녁에 잡은 놈을 갖다가 와가지고 막 병어조림을 하기 때문에 더 신선하고 요 양념의 소스에서 이제 나는 비법이 있어요. 이게 따로요?
5: 양념 어떤 비법이에요?
3: 나만에게 이것은 못 가르쳐줘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못 가르쳐줘요. 밴댕이도 맛

0: 막창 밴댕이 무침도 소스를 내가 해놔가지고 이 밴댕이 무침도 나가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념은 나도 못 가르쳐요.
1: 그럼요.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담긴 비법 양념 함부로 공개할 수 없겠죠. 사장님이 자신 있게 준비하는 또 다른 음식이 있습니다. 역시 비법 양념으로 잘 비벼낸 것. 바로 밴댕이 무침입니다.
0: 애기 아빠가 고기를 잡아다 주니까 여기서 막 배를 대. 배를 대면 여기서 막 손님이 이렇게 막 갖다 막 그대로 막 주니까 손님들이 그렇게 많았어. 그 당시에는.
1: 지난 2000년 문을 연 이후 3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자 사장님. 원래는 섬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0: 친정아버지가 처음에 이제 오는데 오게 됐어요. 이제 그랬는데 어디 시집간데 정자 시집간데 한번 가본다고 이제 오셨는데 배 타고 들어오고 버스 타고 들어오니까 그때는 우리가 못 살았게 이제 남의 집 살 때 저 친정아버지가 섬으로 팔려간다고 나한테 이런 데도 다 있냐고 그랬어요. 지금은 다리 나져갖고 얼마나 살기 좋아요. 딱 금방 20분이면 목포까지 나가는데 20, 30분이면.
2: 네. 우와 지글지글 보글보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이 친구 이름은 뭡니까?
0: 병어예요. 지금 병어 처리자라요. 여기 신안에가.
2: 그렇구나.
0: 네, 그래서 예. 병어 조립을 해봤어요.
2: 아니 근데. 근데요? 여기 무슨 한정식인 줄 알았어요. 반찬 가짓수가 이렇게 많아요?
0: 아 저희 집은 반찬이 8가지 나가고 이거는 이제 와. 서비스 밴댕이 무침 요즘 밴댕이하고 병어하고 같이 나오냐 할까요? 아. 예, 이것도 와. 지금 철이니까
2: 철이에요?
0: 예, 아. 밴댕이도
1: 이것이 비법 양념과 사장님의 손맛이 담긴 밴댕이 오. 무침입니다.
2: 속 없는 밴댕이가 속 있는 제가 먹으니까 맛있네요. 와 식감이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맛있네요. 네, 고소해요. 네, 아유, 맛있겠다.
0: 민어가 지금 제철이라 알도 이렇게 막 아우, 이렇게 들어왔어요.
2: 와.
0: 민어가.
2: 뭐?
0: 어때?
2: 없어. 들어갔는데 네. 녹아서 없어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병어 알 보이세요? 이거? 이거? 와, 나 병어 알을 또 처음 보네.
0: 지금 철이라.
2: 제철이라. 네. 요 병어 사이에 있는 요 감자 있잖아요. 네. 요것이 또 별미름.
0: 요 감자도 농사진 거예요.
2: 어머니가.
0: 네, 빨간 감자 잡숴 보셔.
2: 어머니는 자식 농사, 감자 농사. 아니 근데 어머님 그 부엌에 잘생긴 총각은 누구예요?
0: 아, 저희 집 아들이에요.
2: 아드님?
0: 네. 아기가. 네. 지가 이거 요리를 하고 싶다라게. 공부는 허나는 공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 진로를 바꾸려고 그렇게 해도 지가 이 요리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 본인이 요리를 좋아해서.
0: 네, 그래서 요리 자격증 다 땄어요, 쟤는.
2: 자격증 다 땄으면 더 큰 식당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갈라고 허는 찰나에 아빠가 아파버렸어.
2: 아버님이.
0: 네, 그래가지고 애기가 지 꿈을 접더라고. 엄마 일을 거둔다고. 그래서 내가 너 그러면 나중에 엄마한테 후회 안 하겠냐?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저 후회 안 할래요. 엄마 아빠 생각해서 내가 남는다 해서 지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2: 아니, 아니 이렇게 얼핏 봐도 어려 보이는 친구인데 그렇게 어떻게 기특한 생각을 그렇게 잘 키우셨어요. 세상에.
0: 그래도 항상 짠아요. 그래서
2: 엄마 마음은
1: 바로 이 청년입니다. 지금은 부모님을 먼저 돕겠다는 25살의 정준 씨.
3: 근데 아직은 이제 미숙한 부분부터 이제 약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차려내는 이 한상. 신안의 맛에 사람의 맛이 더해져 있습니다. 섬에 섬을 더하여 섬들의 고향이 된 신안. 또 다른 삶을 찾습니다. 앞에도 곁에 자리한 작은 섬 가란도입니다. 난초가 많이 자라 가란도라 불렸다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모내기 철.

0: 세월이 좋아져서 기계의 힘을 빌고 있지만 그래도 농사는 사람의 손이 꼭 필요한 일, 이렇게 직접 삽질도 해야 합니다.
1: 네, 논두기 야참은 다 물이 흘러보니까.
0: 이렇게 섬 땅에 기대어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1: 여기가 옛날에는 난이 많아서 가란이라고 했다는데 난이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지금은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고 젊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해요. 고향 이제 후배들, 친구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행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걸 동네 어르신들도 좋아지고.
0: 여느 농어촌 마을과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마을. 다행히 최근에는 귀농 귀염인들이 늘고 있다네요. 논에서 만난 장성복 씨, 가란리 마을 이장님입니다.
2: 저분들도?
0: 이장님이 찾은 곳은 마을 회관.
1: 충분해.
0: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식사까지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밥상은 누가 차릴까요?
3: 다 나이가 더 먹어놓은 게 한 살 두 살 더 먹어놓은 게 내가 해야지. 저 어미들도 다 90살이고.
0: 노인이 노인을 모시는 현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옛 이야기도 나누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4: 연세? 나는 겁나 그만해. 아홉에다가 다섯이요.
5: 95이가?
4: 아홉에다가 다섯이요.
3: 아니 그냥 사는 것이 또 남자도 내게다 좋게 오고 은지분에 좋게 오고 삼계는 좋았지라. 그리고 또 이 가란도가 좋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 그냥 청년들이 너무 좋게 잘하고.
0: 어르신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건강이겠지요. 틈 날 때마다 이렇게 마을 보건소를 찾는 어르신들.
4: 이게
0: 오늘은 단체로 찜질을 하시는데요.
4: 저요.
0: 세월 저쪽 꽃 같은 청춘을 누렸던 어르신들입니다.
1: 바람이라고 하면은 어르신들은 우선 건강하셔야 되고 어디 아픈 데 없이 건강하시고 제가 임기 동안 둘레길을 어떻게 안성해가지고 드러킹 코스로 선전도 하고 꼭 가란이를 한번 와보고 싶다 했으면 하는 소망이에요.
0: 이장님의 소망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여기 신안이 자랑하는 특별한 섬이 있는데요. 섬의 색깔이 벌써 달라 보이시죠?
6: 이곳에 오시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군데에 보라색이 있으시면 입장에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퍼플샵에 들려서 뭐가 예쁜가 보라를 한번 찾아보려고요.
0: 보라색이면 무료 섬 구경이 가능하다는데요. 우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은 줄 정말 몰랐습니다. 온통 보랏빛 소품들.
6: 이쁘다. 이건 얼마예요? 2,000원이요? 6,000원. 이쁘죠?
0: 저도 보랏빛 스카프를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특별한 섬 구경.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보라색 꽃입니다.
6: 이 꽃이 이렇게 예쁜 거구나. 오, 이 안에 보면 빨간색도 있네. 야, 온 섬이 다 보라예요, 보라. 보시죠, 보라.
0: 온 섬이 보라색인 곳. 섬으로 이어지는 다리마저 보라색입니다.
6: 여기 보이는 이 다리가 퍼플교입니다. 섬과 섬을 잇는 이 다리가

0: 색깔을 만들었고 또 이 색깔 덕분에 섬의 얼굴과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말 그대로 환상의 세계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시죠.
1: 보랏빛 퍼플교의 총 길이는 약 1.8km인데요. 퍼플교는 모두 세 개입니다.
0: 아, 예쁘다. 좋네.
1: 반월도를 중심으로 박지도와 안좌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보랏빛깔 다리를 걸어 제가 간 곳 반월도입니다. 이름처럼 반달을 닮은 섬. 지금은 보랏빛 다리와 마을로 많은 여행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0: 네, 퍼플섬에는 이런 보라색 카드 있습니다. 예. 혹시 노약자분들, 어르신들, 뭐 조금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저는 다리는 멀쩡하지만 한번 타보고 싶은 욕심에 타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예. 우와, 너무 좋네요. 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예쁘다.
1: 보랏빛 길을 달리는 순간 온 세상이 보랏빛으로 변했습니다.
0: 버들바 편초 길을 딱 들어서는 순간 신부가 결혼식장에 버진 로드로 걸어가고 있는 그 기분이에요. 이렇게 구름 위로 살짝 올라가. 앞을 봐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앞에 봐보세요. 우와.
1: 우와. 고귀함과 품격을 상징한다는 보라색. 가히 환상적이었습니다.
2: 너무너무 보기 좋다.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너무너무 멋있다고 그럽니다. 아니, 둘레길에도 많이 심어져 있어요. 이 꽃이.
0: 버들바 편초가 끝날 때쯤 하면 멀리서 여기도 있지롱 하고 있는데
2: 그렇죠.
0: 너무 사랑스럽네요.
1: 네. 이 사랑스럽고 환상적인 보랏빛깔 섬. 언제부터였을까요? 지난 2015년 전라남도의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으로 보라색을 입기 시작한 반월도와 박지도. 주민들의 정성과 손길이 더해져 오늘의 퍼플섬으로 탄생했습니다.
3: 저는 이제 여기가 처음에 도라지 꽃이었거든요.
0: 그러니까 그땐 그랬어요.
3: 맞아요. 그러니까 도라지가 보라다 보니까 그 컨셉으로 여기가 보라섬이 된 거거든요.
0: 그러니까
3: 그 보라섬의 그 도라지 약재를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활용. 상품으로 해가지고 OEM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개발한다고 하세요.
0: 이제 온 자연이 함께 보라예요. 저기서 더 들여다보면 어쩌면 이렇게 주민분들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의견 하나가 단합이 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3: 그렇죠. 다른 곳들은 어떻게 이제 네. 단합이 되는지 모르지만 네. 이 앞에 이제 걸어오시면서 이게 버들마 편초가 심어져 있는 곳들은 네. 전부 다 마을에서 어른들이 땅을 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걸 뭐 작물 식물이다 해서 뭐 돈을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 예, 이거 이 관광지가 되는 거를 원하셔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이런 꽃들이 심어지고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죠.
0: 근데 이 어떤 인연으로 이 섬에 계시는 거예요?
3: 저희 외할머니가 이곳에서 태어나셨고 네.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 태어나시고 여기서 자라셨고 또 저희 친정엄마가 또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라시고 그래서
0: 그러면 어머님 그리고 할머님한테 퍼플섬 이전의 반월도의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네요.
3: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인상에 남는 거는 네. 지금 저희 친정어머님이 75세인데 오. 아직도 이 동네를 가면 그 어릴 적 시절 그대로래요.
0: 그대로.
3: 하나도 안 바뀌었대요.
0: 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금의 퍼플섬의 인기만큼은 없었겠죠.
3: 그렇죠. 굉장히 조용했죠.
0: 그리고 또 하나 다리가 없었겠죠.
3: 다리가 없었죠.
0: 배를 타고 오셨겠죠.
3: 그렇죠.
0: 아, 그 차이가 엄청날 것 같아요.
3: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퍼플교나 이런 문브릿지죠. 네. 이런 다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생활의 편리함도 좋았고 일단 사람들이 찾아오는 섬이 됐잖아요.
0: 접근성이 이런 너무 좋으니까.
3: 네,
0: 예. 이곳을 찾으시는 분들이 어떤 힐링을 하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 같은 거 있으실까요?
3: 저는 이곳에 오면 네. 시간이 멈춘

0: 것 같은.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다른 바다들은 굉장히 남성적인, 굉장히 파도도 세차고 뭐 크고 뭐 넓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항상 제가 느낄 때 소박한 그 어머니의 그 그냥 그 한복과 포근한 그 한복 한 이렇게 되는 그런 어떤 느낌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렇게 머릿속을 이렇게 비울 수 있고 그냥 마음이 좀 이렇게 휴식, 그런 힐링 이런 걸 좀 많이 하고 가셨으면.
1: 화려함보다는 은은하게 스며드는 보라색, 그 절제된 아름다움이 더 큰 매력인데요. 모든 것을 내맡겨도 좋을 것 같은 색깔, 신안의 색입니다. 살다 보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면 이곳 신안 퍼플섬이 제격이라는 생각이요, 저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퍼플섬,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2: 우와. 우와. 이거 다 천을 덮어놓으셨네. 어머니 지금 뭐 하는 작업이에요?
3: 버들마 편초.
2: 풀?
3: 풀.
2: 아, 세상에.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천으로 덮어놨어요?
3: 예?
2: 왜 천으로 덮어놨어요?
3: 잡초 안 나라, 흐러진 게 안 흐러지게 하려고.
2: 아, 허물어지지도 않고 잡초도 덜 나게.
1: 퍼플섬의 보라색 향과 빛깔 뒤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손길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수고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땀과 정성으로 섬을 가꿔가는 분들,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싶었습니다.
2: 아리아리랑 슬리슬리랑 아라리가 닿네. 아리랑 아라리가 닿네. 운경 세지른 맹고국인가 고부야 고부 고부가 눈물이 난다. 오라! 예. 예, 어서 가세요. 좀 쉬다 오세요.
1: 꽃향기 못지않게 사람 향기 짙은 퍼플섬입니다. 전망 좋은 어느 카페를 찾았는데요. Between the passing lights at night. 여행은 쉼표, 그리고 느낌표라고 하잖아요. 쉼표와 느낌표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곳, 신안의 새 얼굴.

0: 보라향 가득한 신안. 또 다른 향기가 있는데요. 바로 예술의 향기입니다. 이곳은 안좌도에 있는 김환기 화백의 옛 집입니다. 단아한 기와와 처마, 옛 문의 창살까지 기품 있는 고택입니다.
1: 이 집은 김환기 선생님의 부친께서 저 백두산에서 나무를 채취하다 1920년에 이곳에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100년이 넘은 그런 집이 되었죠. 어떻게 백두산에서 나무를 가져올 수 있느냐. 모든 선생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십니다. 당시에 김환기 화백의 부친께서는 큰 배를 여러 척 가지고 계셨고 또 이 지역에 넓은

0: 땅도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었던 얘기겠죠.
1: 안자도에서 태어난 김환기 하백.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17살 무렵 학업을 위해 고향을 떠났는데요. 그 흔적들이 고택에 남아 있습니다.
0: 네, 이 방은 김환기 선생님의 생전 사진 자료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환기 선생님의 작품을 포스터로 만들어서 전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와 달과 별들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의 원래의 본명은 영혼의 노래라는 작품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달 항아리 작품입니다.
1: 1913년 이곳 안좌도에서 태어난 김환기 화백. 이후 목포와 서울, 일본에서 현대미술을 공부했습니다. 1956년 파리로 건너간 김환기 화백은 이후 뉴욕 등 세계 무대에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펼쳤는데요. 한국의 정서를 세계적인 추상미술로 승화해 나갔습니다. 한국 추상화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김환기 화백. 특히 선과 점만으로 표현한 작품들은 세계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0: 이 고향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다 김환기 선생님의 그림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산, 바다, 섬, 매화, 달 항아리,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백자인 달 항아리를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또 그런 것들을 추상화로 많이 그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평생 그가 그리워한 것은 고향 안자도의 바다와 하늘. 비록 몸은 고향을 떠나 있었지만 그가 늘 그리워한 고향은 예술의 원천이 되었던 것이지요. 뉴욕에서 세계적인 화가로 명성을 떨칠 때도 그의 마음은 늘 고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뉴욕 시절 그가 쓴 편지. 서울보다 안자도 고향이 보고 싶어 빨리 귀국하고 싶다고 쓰고 있습니다. 화가가 언제나 돌아오고 싶어 했던 안자도. 한 예술가의 그리움과 숨결을 지금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0: 지난 2020년 개관한 세계조개박물관. 무려 11,000여 점의 조개와 고등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난생 처음 보는 희귀한 조개들도 즐비합니다.
1: 어마어마한 게 크죠. 이 대왕조개에서 우리는 전설에 의하면 비너스가 탄생했다고 하죠. 이 미의 여신 비너스가 탄생했다. 몇 사람이 아마 원시시대 때는 이걸 가지고 온 부족이 먹지 않았을까. 그죠? 근데 주로 이제 이런 거는 심해 깊은 쪽, 우리나라에서는 나오지 않는 조개인데, 주로, 예, 남미 쪽이나, 또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 가면 간혹 이런 게 나옵니다. 요거는 뭐 같이 생겼습니까? 생선뼈 같이 생겼죠. 근데 아까 대왕조개에서 누가 나왔다 그랬죠?
2: 비너스가.
1: 비너스가 물속에서 머리가 막 풀어졌거든요. 그래서 비너스가 저것으로 빛으로 삼았다고 해서 별명이 비너스의 빛입니다.
0: 작은 조개와 고등 하나에도 바다의 시간이 담겨 있겠죠. 화려한 색과 독특한 무늬 역시 자연이 최고의 예술입니다. 세계조개박물관 바로 옆. 또 다른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천사섬 수석 정원입니다. 그야말로 자연과 인공의 조화인데요.
3: 마치 이렇게 산을 오르듯, 그죠? 산 정상에 올라간 것 같은. 이야.
0: 자연이 만든 예술품을 마치 산수화처럼 꾸며 놓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만나는 귀한 괴석들, 자연의 신비와 시간의 흔적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3: 수석에 나이가 느껴져요. 마을의 수호신 같은 정도의 엄청난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몸 안에 흐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0: 수석 정원 바로 옆에 천사섬 수석 미술관. 국내외에 희귀 수석 수천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1: 우리 신안을 대표하는 복두껍입니다. 그냥 두꺼비 같은 껍질도 가지고 있고. 주로 수석은 이제 중국, 일본, 한국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옛날에 많이 했는데,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물수자를 써요. 그 다음에 중국은 기하다 할 때 기습. 그런데 우리나라 수석은 목숨수를 씁니다. 아니, 그만큼 돌의 인격을 가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기름을 바르거든요. 자, 여기 물을 착 뿌려놨는데, 아까 거기는 기름 발랐죠. 베이비 오일이 발랐죠. 자, 여기는 물을 뿌려놨습니다. 아주 생동감이 있습니다. 수석은 이렇게 물을 뿌리면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이거는 기계가 깎은 것이 아니라 자연이 이렇게 깎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만 딱 남겨둔 게 너무나 특징적이죠. 이걸 자세히 감상하려면 조금 겸손하게 자세를 낮춰서 보시면 너무 완벽하게 잘 깎였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다를 해불양수라고 합니다. 더러운 물, 찬물, 깨끗한 물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는 어머니 품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섬이 있어요. 섬은 우리말로 하면 쉬엄쉬엄. 그걸 빠르게 해보세요. 쉬엄쉬엄쉬엄쉬엄쉬엄쉬엄쉬엄 섬.
0: 수석의 모양새, 그야말로 각양각색인데요. 산수의 풍경을 그대로 닮은 돌. 동물의 형상을 닮은 돌. 꽃과 나무를 닮은 돌 등 정말로 다양한 수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신기한 수석을 만났는데요.
3: 흑산홍어가 있어요. 흑산홍어. 이거 봐요.
0: 모양뿐만 아니라 색깔까지 홍어를 쏙 빼닮았죠.
3: 금강산. 오, 나 똑같이 느꼈네. 금강산 같아요, 진짜. 금강산 12,000봉.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이 사이사이의 세월이 바람, 물,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조각이 된 거잖아요. 하, 대단하다. 일부러 조각을 할래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0: 감탄을 자아내는 다양한 수석들. 신의 솜씨일까요? 아니면 시간의 조화일까요? 수백만 년 동안 물과 바람이 깎은 수석. 그 앞에서 인생의 시간과 겸손을 떠올렸습니다.

0: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 하루에 두 차례 바닷물이 들고 나면서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갯벌입니다. 갯벌은 단순한 뻘밭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품은 곳인데요.
1: 여기 나왔다.
0: 그래서 이렇게 갯벌을 직접 체험하는 곳도 있습니다.
2: 이것은 이 동중하고 틀려서 적의 왕이에요, 여왕. 스테미네 좋다게.
1: 아, 많이 커졌네.
2: 이 백합은 저 해가를 안 해도 모래가 없어요, 여기는. 이 안에가 모래가 없어. 완전히 하얘. 그냥 먹을 수 있어. 그냥 먹어도. 그냥 희꺼 가지고 그냥 먹어. 나도 이제 그걸 깜짝,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이 속이 다 그런 게 백합이란가 봐. 속이 하얘. 껍딱 속 안이 화해. 완전 흰색이야.
0: 동죽, 백합 등 귀한 조개를 직접 캐볼 수 있는 자은도의 둔장 어촌 체험 마을인데요.
3: 기자님들이랑. 네.
0: 저도 체험에 도전해봤습니다.
3: 귀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오종의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여러분.
3: 누구지 몰라요. 아이고, 네. 우와, 많이 캤다.
4: 이야.
3: 이걸 혼자 캔 거예요?
5: 아니요.
3: 같이?
5: 여기 언니.
3: 언니랑.
6: 여기서 캐셨어요?
3: 네, 어, 여기서 캤는데?
5: 이제 알게 되었어요.
4: 안 파던 곳으로.
6: 근데 얼마?
3: 아. 우리 나는 안 나올까?
0: 저를 알리 없는 어린 친구들과 함께 갯벌을 헤집어 봤는데요.
3: 많이 팠는데.
4: 5에서 7cm 있어요.
3: 아,
4: 있어요.
0: 야, 조개들이 사람을 알아보나 봅니다.
3: 와라. 아니네.
0: 어린 친구들은 곧잘 캐는데 말이죠.
6: 화이팅! 화이팅!
7: 최고!
6: 이거
7: 조개다!
3: 소라 잡았어요!
0: 자기 얼굴만한 소라를 캔 친구, 이 순간 오래오래 기억되겠죠?
3: 우리는 이렇게 체험을 하지만 우리는 어머님들은 여기서 다 일상으로, 여기서 번 수익으로 자녀들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살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유쾌하지만 그 옛날에 정말 배고프던 시절에 우리 어머님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에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흥부가 중에 가난타령이 생각이 나요. 그 어머니 마음을 한번 캐면서 해볼까요? 저쪽에서? 예? 가난이야, 가난이야. 와든 손녀는 가난이야. 포기랑 하는 것은 의하면 잘 타는 곳 북두 칠성님이 목마저 늘 허시는가 삼십

0: 경과 수복은 첨지려느냐. 이렇게 바다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그 힘겨운 시간을 견뎠기에 이 건강한 바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또 하나의 보물이 되어 이렇게 오늘날의 큰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1: 갯벌 체험의 마무리. 역시 마시겠지요? 마을 어르신들께서 백합당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0: 엄마 된 거죠? 됐어 됐어.
1: 저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0: 자, 어머니 이 냄비는 몇 년 된 거예요?
2: 이거는 한 몰라 이거 한 20년 생일 때부터 있는 거예요.
0: 그럼 한 30년 됐나?
2: 30년 됐다.
0: 30년 된 티가 이렇게 손잡이 하나가 나 죽겠어 하고.
1: 그런데 백합탕을 끓인 진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칼국수였습니다.
0: 야, 들고 있을게 어머니. 조금씩 털어 넣어야 되죠.
2: 그렇지.

0: 맞아. 그럼 더 하면 되지. 엄마, 이제 내가 채소 가져올까요?
1: 그랬어요.
2: 어머니는 주연, 저는 조연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3: 그것을 담아놔야 풀떼하게.
2: 이것이 백합 육수로 끓인 칼국수입니다. 이 칼국수로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0: 먹어야 돼요. 이거 봐요.
4: 알이 속살이.
0: 핵함을 안 했는데 아무로 뭐가 씹히지가 않아. 탱글탱글하고요.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4: 아깝게 하시면서.
0: 예.
4: 노동가 시기로 노래 한 잔 하시더만.
0: 했어요.
4: 깨끗한 한 잔.
0: 그러니까.
4: 네. 밥 드시기
0: 때문에. 아, 뭐.

승효를 하였으며 학교라는 옛사람은 부모 반찬을 하여 놓으면 제자식이 먹는다고 산자식은

0: 파도의 노래, 바다의 이야기 가득한 신안,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다지오, 느리게, 아주 느리게 말입니다.
1: 천개의 섬, 천개의 이야기가 있는 신안여행, 참 많은 색깔을 만났고요. 더할 나위 없는 풍요로움이 있었고, 더 많은 신안의 정이 있었습니다. 천개의 섬은 각기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질서가 있었습니다. 참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0: 1004개의 섬, 섬들의 고향 신안.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따뜻했습니다. 천사의 섬 신안을 더 신안답게 하는 것, 바로 이 미소였는데요. 깊은 여운과 정, 참 넉넉한 신안 여행이었습니다.

일반 문무 장대상이가 모여 앉아 군병 조발 예비열세. 이날 간간 그냥이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주유 노숙 따름으로 와 공명이 나를 속였다. 이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쓸 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데 더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을 아느냐?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이리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하하지 고다야 그날 성경이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급박 광풍이 우루루루루루루 성이 요란 그늘 초유 급히 장대상 톡톡 이려 깃발을 바라보니 정령부장 이각이 백고 현무는 늦다야 서울 펄펄 삽시다리 나무 대풍이 이렇게 가게 와댓글 옴종의 폭판 허그를 천둥날 지른다니 주유가 이 못냥걸 지난지라. 이 사람은 달조하는 귀신도 난척이라 반인물에 두어서는 통호의 화근이니 중역 우한의 날이라. 서성 정복을 불러 은근히 본부어대 너희 수륙으로 나누어 남병산 올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묻지 말고 공명은 상도 잡고 드는 갈로 보거를는 일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그

금소조라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소 졸등은 공명 모두 납득받던 사람이 많이 불고 방법 장황 유로 내려와 선미에 다다리

오기 억숙한 장수 선빙 북내령 밤에 나더니 우리 그를 내고 왕이라고 소근소근 목에 딱딱딱딱 입만 둥근둥근 하더니 급해급히 잡은 타고 상류로 가더이네 울타우시 운명이다 달랜대를 잡았다고 놈사공아 예 네 배를 빨리 저어 구경 배를 잡아야 망정 마디를 못 잡으면 이 칼로 네 목을 끄르게여 이 물에 붕덩덩을 치며 여배 꼴로이 찾으라

밥이 되겠구나. 또 최고야 지나니야 뭐라 휘겨라 저라 저라 휘겨라 어야니야 어야 눈이 드드러 가리지 상류를 바라보니 호강요을 떴는데 흰

마음 이무하는 이라고 일부자고 해보하라.

자룡이 분을 내어 선생은 어찌 저런 남한 놈들을 목전에다가 놓으니까 소장 안 살 끝에 저놈의 뼈지를 산적배가 더울이다. 홍명이 말로되 아니거나 양복하치는 생각하야 죽이던 마르시고 돌리어서나 보내소서. 저룡이 불을 참고 선비 국서성 놈서성 정궁아 성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바라보며 백보아니가 되던 마늘 장공 천자를 내려 비렵게 바르고 주먹을 실어야 대두를 숙이고 홍보벽에는 주먹이 터지게 종동을 광지고 삼지임을 올려 궁혈을 나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 귀마식천 일발까지 손 폭대니 번개가 아직 마른 자리 대상으로 스르르르르 아직껏 물에다 오던 내 가로지 물결이 이첩 소스를 광풍에

0: 창작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개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엄마 그거 안?
2: 또 뭐?
1: 나 6학년 몇 반인지 안?
3: 4반이잖아
1: 아닌데? 2반인데? 그럼 남자도 HPV 감염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거 암? 아
4: 6학년이라 씩씩하네
2: 아들 그거 암?
1: 뭐?
2: 12살은 HPV 예방접종 무료임
5: 대박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달리고 쉼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고 마지막까지 응원하는 뜨거운 여름. 응,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온열은 현상이 아니라 증상이니까. 지금 지킬 건 6대 행동요령. 수분, 채소 노출, 외출 자제, 휴식, 날씨 확인, 안전 살피기. 행동하세요.
2: 여름만큼은 뜨겁지 않게.

어느 화창한 봄날, 순주의 장남인 효명세자는 버드나무 가지 사이를 날아다니며 지저귀는 꾀꼬리를 보게 되는데요. 청아한 새소리에 감동을 받은 세자는 봄하늘을 나는 꾀꼬리를 표현한 춤을 만듭니다. 이 춤은 화문석 하나를 깔고 한 사람의 무기가 그 위에서 주악에 맞춰 추는 춤, 춘행전입니다. 효명세자는 어머니 순원왕후에 대한 효심으로 순원왕후의 40세 생일 축하연에 아름다운 춘행전을 선물한 것이지요. 창덕궁 후원은 조선시대 정원으로 한국의 유일한 궁궐 후원입니다. 왕들이 휴식을 하며 전국 구상을 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후원 곳곳에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왕도 정치의 이상을 꿈꾼 왕들의 노력과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풍광을 살린 창덕궁 후원은 여유롭고 평안한 공간이자 왕들의 학업 수련장이기도 했는데요. 자연 환경과 탁월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궁궐 건축과 전통 정원의 원형을 잘 간직한 궁궐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애련지는 연꽃이 피는 연못이란 뜻인데요. 애련지 북쪽에 서 있는 작지만 간결한 정자가 애련정입니다. 연꽃을 좋아했던 숙종이 이 정자에 애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군요. 물 기운으로 불 기운을 막는다는 음양오행설에 기초해 건물을 바치는 네 기둥 가운데 두 기둥은 연못 속에 잠겨있는 초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애련지 옆으로 단청을 하지 않은 단출하고 소박한 모습의 의두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검소하고 단아한 자태를 지닌 의두합은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가 책을 보며 정치를 구상한 곳인데요. 효명세자는 1827년에 이곳을 재건립해 기호헌을 자신의 독서

거처로 사용했으며 여기에 딸린 건물 운경거에서는 음악과 시를 즐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효명세자는 1827년부터 3년 3개월 아버지 순조를 대신해 대리청정에 임하며 조선을 다스린 실질적인 왕이었습니다. 순조에게 청하여 의도합을 지은 효명세자는 이곳에서 조선의 미래를 생각하곤 했답니다. 의도합은 규장각 뒤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효명세자는 정조의 개혁 의지가 담긴 규장각을 곁에 두며 정조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연경당은 효명세자가 순조에게 존호를 올리는 의례를 행하기 위해 창건한 곳입니다. 사대부의 집을 본떠 왕의 사랑채와 왕비의 안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단청을 칠하지 않은 소박한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일반 민가의 99칸 규모에 비해 연경당은 120칸 궁중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효명세자는 세도 정권의 독재로 약해진 왕권을 되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예약을 강화했는데요. 부왕에 대한 효성을 빌미로 궁중연회의 규모를 확대해 희미해진 왕과 신하의 질서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화려한 궁중 연회를 주관하고 다시 춤을 되살린 대회는 궁중의 장중한 의식의 신하들을 참석시킴으로써 왕실의 권위를 세우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었다고 하는군요.

순조를 대신해 19세에 대리청정을 한 효명세자. 안동 김씨 세력이 정권을 장악해 무기력한 아버지 순조 대신 정사를 도맡아야 했던 효명세자는 어린 나이에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에서 벗어나 왕권을 강화하며 조선을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효명세자에게 오랜 권력 집단인 안동 김씨 세력은 무척이나 버거운 상대였을지도 모릅니다. 고민이 깊었던 탓일까요? 22살 꽃다운 나이에 그 뜻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조선을 다시 일으키고자 한 왕실의 꿈은 쓰러지고 효명세자 사후 서서히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조선 왕조. 왕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효명세자의 효심이 빚은 춤은 오늘날까지 남아 우리 국악의 예술적 가치를 빛내고 있습니다.

다행이와 함께하는 지하공간 침수 국민행동 요령. 지하공간이나 반지하 주택에 빗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하세요. 침수 위험 때 지하주차장 출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지하계단에 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요. 침수 공간에서 탈출할 때 무릎 이상 물이 찼다면 여럿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요. 지하 계단에서는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차오르기 전에 신속히 대피하세요. 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 공간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진입 금지를 안내해야 해요. 지하 공간 침수 국민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아이고, 곱다. 이거 무궁화 꽃으로 염색을 했지. 제가 30년 넘게 공부하면서 그 한지의 우수한 한지는 소리가 아주 찰랑찰랑하니 아주 투명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찢으면 섬유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한 300번 넘게 했을걸요. 이렇게 하다가 빠개져요. 이런 작업을 해서 1800겹을 붙여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국세의 받침 석, 요석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제가 제작을 했거든요. 한 8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색지 공예는 다른 기법 공예에 비해서 색으로만 내 작품에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만족하게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작품인데 이 글씨는 우리 전라북도 유명한 서예가 황욱 선생님의 글을 제가 한지 다섯 겹에 금분과 동분을 검정색지에 자세히 보시면 검정색이 많이 나와요. 제가 염색을 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작품은 소중하고 외국에 전시할 때마다 한 번도 안 빼먹고 가지고 갔고요. 이 끝자락은 지금 한지 꼬은 거 두 개를 겹심으로 꼬아서 거기하고 이 손잡이는 지금 지승으로 했고요. 한국의 최초의 후라시 이렇게 하면 외국 사람들이 기절을 하고 그래. 외국에 갈 때 이런 거 갖고 가면 너무 재밌어라 해요.

여기 지금 뼈가 톡 나와 있죠? 이렇게 단단해요, 뼈가. 공이도 베기고 조각도 갖고 맨날 이렇게 문양을 파니까 이렇게 너무 미워가지고 제 손은 정말로 굽고 미운 손 대에 나가면 이리 할 거예요. 작업하면 가끔 다쳐요. 근데 많이 이제 가라앉았는데 아직도 피가 나오네요. 그걸 보여줘, 이렇게. 어디지? 그거 색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전시장을 서양화가 됐던 수채화가 됐던 전시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세계에 대한 감각은 교육을 안 돼. 본인이 느껴야 하니까. 이런 데가 이렇게 다 껍질이 걸려 있잖아. 네, 그래서 네. 우리 요즘에 민화 그리는 분들이 이런 종이에 염색을 해가지고 아플 때 그런 하나가 남은 시간이 얼마 될지는 몰라도 한지로만 만든 작품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작품을 그대로 한지로 재현해놓고 가는 게 제 남은 목표고 제 희망입니다.

이 옥에는 하늘과 사람과 땅에 이어주는 그 천지에 이어 정을 갖고 있는 보석이다. 그 옥이라는 그 분야에서 최고가는 장인이다. 이제 그것을 이제 옥장으로 간결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정신을 그 예술에 담았으면 좋겠다. 고전이나 전통을 습득을 해서 거기에 가미해서 그런다면 훨씬 더 좋죠.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갖고 있더라도 좋은 원석이 주어지지 않으면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 원석이 나한테 주어지면요, 아주 정신 집중이 돼요. 애착이 가니까.

제가 이렇게 작업을 깊이 들어가면 하루에 한 끼를 줄여요. 왜냐면 삼시 세끼를 다 먹으면 잠이 자주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끼만 먹고 추우나 더우나 그런 관계 없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보통 작업 들어가면요, 30분, 1시간씩 그렇게 묻지 못해요. 작업 들어가시면은 사회생활 아예 이제 생각도 못하고, 뭐 숙식도 뭐 다 갖다 드려, 공부하고 갖다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 올인해버리면요, 하여튼 그 작품 끝나기 전에는 거의 한두 시간 하루에 조금씩 이렇게 하네요.

오케이. 네. 이거하고 이거하고 훨씬 배가 힘이 들지. 그럼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작품이 지금 현재 제가 제작 중에 있는 작품하고 완료된 작품 중에서 두 번째로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원석을 입수해서 완성될 때까지는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좀 애착이 가죠.

전통의 선조들이 참 제작했던 전통이나 고전을 모티브로 해서 하는 것은 그 한국의 얼굴이니까. 간혹 어떨 때는 음악 생각이 나면 음악도 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그러나 제가 이것을 했다는 것을 후회는 안 해요. 나는 희열을 느껴요, 내 혼자는. 왜? 이 깊이를 아니까 물론 그러겠죠.

0: 꼬리꼬리 멋진 꼬리꼬리꼬리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공연을 소개합니다.

0: 공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합창과 국악의 조우입니다. 공주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교류음악회로 공주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공간서리서리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판경 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음악극입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동 교류연주회 영남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문화와 전통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을 외친 선구자 백범 김구의 철학과 서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열립니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창작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계가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해썹의 향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10만 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조.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살아간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우리 임금님이 맛있는 한상을 위해 어디론가 떠나셨다는데 여기는 산 아니오? 강화도 만이산에는 뭘 드시러 행차하셨을까?
1: 아, 우차. 아, 풍경이 아주 좋구나. 우차.
2: 임금님 안녕하세요.
1: 오, 어서 오시게.
2: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1: 에?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2: 요즘 더워가지고 계속 짜증내시고 하셨어요.
1: 에이, 내가 누가 화를 냈다고 그래? 내가 좀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지쳐서 그렇지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닐세. 어? 내가 얼마나 인자한데.
2: 저희 증거가 다 있는데.
1: 친구가 어디 있어? 뭐라 그랬습니다. 시간 좀 맞춰서지 말이야. 레이야? 아주 그냥 오늘 시작부터 오만방자하구나 그냥. 자네를 능지 초참할 것이야. 이 사람들이 말이야. 그 증거 내밀고 그러는 거 안 좋은 거야 그거.
2: 오늘은 여기 산에는 무슨 일로 오실래요?
1: 아직 조금 덥기는 하지만 말이야. 여기 산에 오니까 얼마나 좋은가. 어? 이렇게 피톤치드 향을 맡으면서 걸으니까 기분도 상쾌하고 힐링되는 것 같고.
2: 근데 뭐 금강산도 후경이라는데 오늘은 저기 산부터 보였으니까 후식경이잖아요. 경식 그러니까
1: 경후식이 되겠네. 경후식. 경후식이니까 더 배를 든든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 여기 그 많이 산에 오면 말이야. 꼭 들려야 하는 집이 있어요. 메뉴는 가서 알려주겠네. 따라오게. 가자.
0: 강화도는 식후경 아니 경후식이라신다. 과연 오늘은 뭘 드실까?

0: 근데 산에 왔는데 왜 갈치?
1: 뭐 의아한가? 근데 이 집 갈치는 말이야, 어? 아주 특별한 갈치라고 소문이 자자하다네.
0: 갈치가 갈치 아니야?
1: 갈치가 갈치지. 근데 이 집 갈치는 뼈가 없는 갈치라네.
0: 순살 치킨을 들어봤어요. 순살 갈치는.
1: 아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 말을 못 믿어. 아이, 궁금한가? 궁금하면 빨리 시켜보지 뭐.
2: 사장님.
3: 네.
1: 예.
3: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3: 네, 반갑습니다.
1: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예. 아니, 괜찮습니다. 네. 아니, 제가 예. 여기 갈치가 아주 유명하다고 해서 왔거든요.
3: 아, 그러셨어요? 네. 저희 투코 낸 거 어떻게 아셨어요?
1: 아, 투코까지 있어요?
3: 네.
1: 국가의 허가를 받았구나. 어, 참으로 신기하다.
3: 네.
1: 아, 자, 그래가지고요. 갈치구이라.
3: 네? 네.
1: 그 특허 받은 뼈 없는 갈치구이.
3: 네.
1: 그리고 갈치 조림을 또 안 먹을 수 없잖아요.
3: 아, 예.
1: 예, 갈치 조림. 그렇게
3: 주시죠. 근데 혼자 오셨어요?
1: 네, 혼자.
3: 양이 많을 텐데.
1: 아. 양 많은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3: 다 드실 수 있어요.
1: 예, 뭐 저...

0: 불안증이 없어서?
1: 네. 아,
0: 신경 쓰지 마십시오.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1: 아, 예, 알겠습니다.
0: 예. 갖다 드립니다.
1: 네.
0: 아,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나?
2: 야속하네.
0: 야속하기는 자네가 그동안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보게. 뭐 하는 짓이 이뻐야 뭐 주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아직은 뭐 그 정도는 아니어서 말이야.
2: 아이, 참 좋아.
0: 응. 나도 좋아하네. 뭐, 봐서 먹다가 뭐 한 입 나오면 주든가.
3: 깊은 바닷속 은빛으로 빛나던 갈치가 밀가루 옷을 입는구나. 기름 잘 두른 팬에 나랑 놀라앉아 보면 아이고 만나겠다. 이제 노릇노릇한 옷으로 갈아입는구나. 색깔부터 고소함이 좌르르 분침이 절로 나오네. 이것은 무엇이냐? 와, 이것이 특허받은 순살 갈치 요시다. 예쁘게 모아질 갈치 살들의 고소함이 가득하구나. 갈치의 가시를 다 바르셨다니 그거 참 맛이 궁금하도다. 오늘의 갈치 한 상 대령이요.
0: 이야, 아이고, 이야, 이거 아주 그냥, 이야, 이거 그냥 냄새만 맡아도 밥 한 공기 뚝딱이네. 이야, 이게 자린 고비가 굴비를 매달아 놓고 냄새만 맡고 밥 먹은 거 이해가 가는데 이거?
2: 어? 그러면 뭐?
0: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게 지금 뭔가 보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2: 냄새만 맡으시라.
0: 어? 냄새만 맡으라고? 아, 이 사람이. 인필이 그 사람 이제 봤더니 아주 못된 몹쓸 사람이네. 이걸 어떻게 냄새만 맡나? 응? 맛을 봐야지. 내가 이거 맛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식기 전에 빨리 먹어봐야겠네. 어? 자, 이 뼈를 발라서. 어? 이 갈치 뼈 바르는 거 어려운 거 알지? 내가 그래서 아주 한 수 알려주겠네. 레슨을 시작하도록 하겠네. 이것은 첫 번째 레슨. 양쪽 기느러미 떼기. 자, 이렇게 떼고. 응? 이것은 두 번째 레슨. 젓가락 가로지르기 신공. 자, 이렇게. 이렇게. 이것은 세 번째 레슨. 맛있는 거 혼자 먹기. 노릇노릇. 야. 기름기도 많지 않고 어쩜 이렇게 노릇노릇 잘 구워졌지? 응? 어떤 거야? 나의 갈치 뼈 바르기 성공. 응? 좋은 레슨이 되었나?
4: 윤호윤호님 밈은 언제 공부하셨어요?
0: 내가 요즘 그 밈 공부 많이 한다니까. 이건 첫 번째 레슨. 이거 몰라. 아야 먹었구나. 나무의 사이죠? 아이고, 벌써 하나 뚝딱이네. 어? 아유, 이건 보고만 있으면 얼마나 불어올라나? 자, 이렇게 하면 쫑! 쫑! 잠깐만. 얄미운 사람. 아, 또 옛날 노래 한다. 또 놀리. 갈피만 남겨놓고. 어우, 부드러워. 어우, 부드러워. 자, 밥에다 올려서. 자, 예쁘게. 과일이 먹겠노라. 잠깐만. 응? 야, 이놈. 이놈이 밥도둑이로구나. 야, 이놈을 당장 포박하라. 뭐하나? 빨리. 응? 포박하라니까. 포박해서 집에 가져가고 싶네. 응? 아이고. 오잠아. 안 죽였어. 응? 맛있다. 아, 너무 정말 그렇게 웃었나? 참으로 맛있구나. 도대체 어디서 잡아온 갈치기를 이렇게 과인의 입맛을 만족스럽게 하는가? 아, 얘는 갈치 갈비 먹고 있습니다.
2: 고등어 갈비는 고갈비인데
0: 갈갈비네. 갈갈비야. 버릴 게 없어요.
2: 한 마리 드시는데 10분이 안 걸려요.
0: 아쉽죠. 내가 사실은 어디 가서 갈치 먹으면 애들 뼈 발라주더라고. 애들 뼈 발라주더라고. 나는 한 점도 제대로 못 먹고 이 따마른 갈비 나와도 나는 다 뼈만 듣고 나는 조림 국물에 밥 비벼 먹고 이렇게 혼자 다 먹는 건 처음이라니. 나 불쌍하지 않은가, 이 PD? 어? 초등학교 때부터 밥상에서 엄마가 생선을 놓고 가시면 아버지 드시게 내가 발라왔었어. 야, 우리 호호 뼈 잘 바르는구나. 그 소리가 듣기가 좋아가지고 열심히 발랐는데 아버지는 발라놓으면 그냥 드시기만 하시고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웬만한 생선이 나오면 내가 다 뼈를 발라서 그냥 사람들하고 먹는 그런 스타일이라고나 할까? 궁금하도다. 아, 자네는 볼 일이 다 끝났네. 순살이라. 응? 아니, 이게 어떻게... 잠깐만, 손 보세요. 이게 순살입니다.
3: 그거 참 신기하다. 순살 치킨도 아니고 순살 갈치라니. 어디 한번 들여다볼까나.
0: 이거 믿음이 가네. 가시가 완전히 제거된 갈치의 한쪽 면인 거네. 이걸 딱 이렇게 말아놨네.
3: 그거 참 맛있겠다.
0: 갈치 한쪽 면을 한 입에 먹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 진짜 하나도 없어. 단살 수도 없어. 우와. 아, 이거 어떻게 써야지? 여러분, 갈치 한 마리를 두 입에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갈치.
0: 내가 올 여름에 고생했는데 사치 좀 누려보겠네. 응? 야, 얘는 진짜 먹기가 너무 편하네.
2: 임금님은 순살 파세요? 껴있는 치킨 파세요?
0: 아, 이거 참. 맛기행 담당 PD가 할 말은 아니지. 고기 중에서, 살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건 어디냐? 뼈에 붙어있는 살이거든. 이왕이면 들고 뜯는 맛이 좀 좋아서 치킨이나 갈비는 꼭 들고 뜯어야 해. 아, 오늘 순살은 근데 내가 반박의 여지가 없게 훌륭한 맛이다. 아, 아무래도 이거 뼈를 어떻게 해? 응? 이거 한번 가보면 좋겠다. 응?
2: 비밀을, 비밀을 파악하지.
0: 비밀을 살펴보자. 가봐야겠어. 잠깐만, 사장님.
1: 네.
0: 아,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0: 예. 네, 네. 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 와, 이게 갈치가 얼마나 시다고 통한지 네. 예, 궁금해가지고 아, 좀 더 보고 싶어서 좀 궁금해서 왔거든요.
1: 네, 보여드릴까요?
0: 아, 좋죠.
1: 제주도에서 네. 은갈치만 저희가 잡아다 쓰는 거라서.
0: 아, 제주도 은갈치.
1: 잠깐만 계세요.
0: 네네네.
1: 이가
0: 아, 제주도 은갈치구나. 오! 오! 우와! 눈부시게 은색이다, 진짜. 아! 아니, 야.

0: 같은 것이 이게 거울이요 칼치요?
1: 칼치 진짜 실하고 좋네요. 어? 아 근데 누구시?
2: 저희 장남입니다.
1: 아드님? 아, 아유 제가 이게 갈치가 네. 너무 실하고 맛있어가지고 네네. 보러 왔거든요. 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뼈가 하나도 없어서
3: 저희가 아침마다 이제 손질을 해요. 예. 뼈를 아. 이제 깔끔히 딱 발라가지고 손님상에 내드리고 있어요.
1: 오, 잠깐만 그러면 이거 그거 하신 여러분 좀 구경할 수 없을까요?
3: 한번 보여드릴까요?
1: 어, 예예예. 예. 너무 좋죠.
3: 이게 제주도에서 막 네. 잡아온 운갈치.
1: 네네네. 이야.
2: 원래 실심이가 또 잘 안 떠져. 잘 안 들어.
1: 아, 조금 숙성을 시켜서.
2: 응, 약간 숙성이 돼요.
1: 숙성 될수록 잘 잘라지네.
3: 이렇게 하면 뼈가 하나도 없어요. 아.

0: 와, 이렇게 한 마리가 나온 거네요. 이야, 이거 살집이 두툼하니, 이거 무슨, 이런 비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무슨 장어 이렇게 손질해 놓은 것 같아요.
1: 네. 지금 이제 7월 달에가 금목이었어요. 네. 그래서 7월 달에는 이제 못 잡고, 8월 달부터 이게 자기 시작해서 알을 이제 품고 나와가지고, 지금 한참 이제 맛있을 때.
0: 야, 그렇구나.
1: 네.
0: 아!

0: 아, 그럼 내가 얼마나 음식에 진심인데, 어? 그리고 말이야, 갈치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맛있기만 한 음식이 아니에요.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갈치는 말이야,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 좋고, 또 칼륨, 나트륨, 인 이런 것이 많아서 뼈 건강에도 좋다네. 게다가 말이야, 그 좋은 지방 있잖아, 그 불포화 지방, 어? 불포화 지방, 오메가3가 많아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어? 그리고 또 심혈관 질환에 좋고, 그런 성분이 있어서 두뇌 발달과 기억력 증진에 좋기 때문에 이 성장기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이제 노인분들, 그런 분들 드시면 아주 좋다네.
1: 요즘 진짜 열심히 준비하시네요.
0: 아, 그럼.
1: 동의보감 말고.
0: 이제 예전에는 동의보감하고 이런 것만 봤는데 요즘은 의학 서적도 많이 보고 이제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건강 프로그램을 많이 보다 보니까는 뭐 아침에 잠도 없는데 좀 시간 남는데 뭐 하나 건강 프로그램 이런 거 보는 거지. 어. 도움이 많이 된다네. 아니 근데 저기 얘는
2: 요거 부추예요.
0: 아, 부추죠?
2: 네.
0: 어. 요거 그러니까 요를 얘로 돌돌 말아 가지고
2: 예, 요걸로다가 예. 이제 요거를 예, 갈치 뜬 거를 네. 요렇게 이 4등분으로 아. 해서 요렇게 아. 접으면은 요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네. 요걸 이제 부추로 다 돌돌 마는 거예요.
0: 아.
2: 풀어지지 않게 요거를 제가 특허를 내는 거예요.
0: 아.
2: 이게 순살로다. 순살. 요렇게 해서
0: 아.
2: 이거 흐트러지지도 않고 모양도 예쁘고 드시는 분도 기분 좋고
0: 네, 그렇죠, 그렇죠,
2: 네,
0: 그렇죠.
2: 고기 좋은 떡이 네, 맛있다고
0: 맞습니다.
2: 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0: 되는. 아, 그러면 이 대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 아, 요거는 네. 따로 이제 깔끔하게 물에 이제 씻어서
0: 네.
2: 따로 요거를 끓여요. 냄새 안 나게 이제 생강 이런 거 넣어놓고
3: 버릴 것이 하나 없는 것 바로 갈치구나. 깨끗하게 손질한 대가리를 부코하네요. 하루 저녁 시켜주고 나면 이것이 이 집의 맛의 비밀.
2: 젤리처럼 막 이렇게 나와요.
0: 네네네.
2: 그 육수를 우리가 이 생선 머리 이 대가리에서 이 단맛이 많이 나오거든요.
0: 네.
2: 그래서 요거를 제가 사용을 해요.
0: 대가리
2: 진한 맛이 나오잖아요.
0: 아, 야, 이게 어두움이라고.
2: 네.
0: 에, 에, 에, 그, 국물에서 그냥 깊은 네. 맛이 날 수밖에 네, 없겠네요. 네. 아, 그러면 이건 뭐 제가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육수에 머리 대가리 말고 뭐 또 더 들어가는 건 뭐?
2: 아, 우리 집 비밀인데요.
0: 아, 그죠.
2: 네,
0: 그죠. 그건
2: 그것까지는 네, 제가 그거는, 안 알려드릴
0: 그거는
2: 건데.
0: 그건 비법이죠.
2: 네. 네.
0: 제 아무리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2: 죄송합니다.
0: 알겠습니다. 뭐 기대되는데요.
3: 기대와 함께 바로 준비해보자. 갈치조림, 각종 채소와 시래기, 무까지 얹어주고 예쁘게 손질한 순살 갈치를 듬뿍

0: 참 예뻐. 달달한 맛의 주인공 양념 국물도 가득. 이것이 바로 이 집만의 비법. 갈치대가리 육수까지 더하고 보글보글 끓이고 나면 내 밥은 어디 갔어? 임금님, 얼른 이 밥도둑을 잡아줘서 순살 갈치조림 대령이요.
1: 명란 갈치조림 한번 먹어보자. 어이구야. 이야, 갈치 은빛 갈치가 아주 영롱하구나.
2: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야.
1: 야, 뭐? 왜 없냐? 갈치조림이야? 먹기도 좋네. 응? 칼칼한 국물이 배려가지고. 네가 과연 최고의 밥도둑이로구나. 이제 제대로 한번 갈치와 흰쌀밤의 만남을. 일이 오너라 이래서. 어딜 자꾸 밖으로 싸돌아다니느냐. 옳지. 좀 뜨거울 것 같다. 좀 식혀서. 냄새 맡는 척 해야지.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다. 이게 내가 일부러 떨어뜨린 게 아니라네. 시간 벌었다. 자, 먹자꾼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구나. 자, 할 수 있어, 뭐야. 근데 맛있다.
2: 맛있다.
1: 야, 아니, 내가 밥숟가락 한 숟가락 뜬 거보다도 더 많은 갈치살을 밥 위에 올려서 먼저 먹어보겠는가? 안 그런가? 자, 내가 재밌는 걸 보여주겠네. 갈치 위에 밥을 고명으로 올려보겠네. 국물을 또 부어줄 수가 있지요. 자, 요렇게.
0: 강화도 마니산에서 갈치가 웬 말이냐? 그런데 우리 임금님이 여기서 갈치를 항상 그득히 드시는구나. 아이고, 임금님, 그러다 입 찢어지오. 그렇게나 맛있어? 강화도 마니산에서 제주산 은갈치 한 상이라. 그것도 순살이라니. 조선 천지 제일 행복한 사람이 여기 우리 임금님이네.
1: 내가 항상 코스 요리를 좋아하지 않나. 이게 어느덧 먹었으니 에피타이저를 먹어야지. 찢었다. 내가 아직 영어에 좀 약하다네. 자, 이거 보시게. 이게 뭔 줄 아니? 갈치 뼈튀김. 부식으로 갈치 뼈튀김을 한번 먹어보겠네. 야, 요렇게 손질을 하시는구나. 비스킷처럼 그냥 바스러지네. 그거야. 야, 이거 부식으로 먹으니까 아주 몇 개 먹는지 모르게 계속 먹겠는데, 이거? 어디 보자. 이거 이 갈치 대가리 우린 육수부터 시작해서 뼈 발라낸 갈치 순살, 그리고 그 발라낸 뼈 튀김. 온전히 갈치 한 마리를 다 먹은 거네. 아주 멋진 한 끼 식사했네. 아주 맛있구나.
3: 한 마리 드신 게 아니라 한 다섯 마리 드신 것 같은데.
1: 또 그 깐깐하게 그렇게 사람이 깐깐하면 안 돼요. 좀 사람이 유두리 있게, 응? 융통성 있게 넘어갈 줄도 알아야지. 그거 좀 많이 먹었다고 뭐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건가?
3: 저희가 예산이 좀 힘듭니다.
1: 아, 진짜? 그럼 앞으로 조금 자제하겠네. 다음부터는

0: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별주부가 여짜오되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은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보니 무슨 풍패 있사오리까마는 수구구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려주옵소서. 클랑은 그리 허여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드려 토끼 화상을 그린나 동정유리 청홍연 금세 조파 거북연정 오징어로 먹가로 양두 한피를 텀박 불어 한청 채색을 두루멋지어서 이리저리 그린다. 전하 명산 승지강산 경계보던 눈물이오 홍래 방장운 무중에 짧았던 고그리오 난초진 초외가 댕초 따먹던 입그리오 대한엄동 설안 부궁안 오르던 달 그리고 투기란 쫑근 두는 도리도 어리허리난 늘신공냉인 몇도 좌변 정산 요어는 녹수인이 녹수청산은 예구문 창성기누룽어진 양유성 들랑강 달랑 오락강 나강 주춤선난 토끼 산중태월 보커려 아미산월의 발륜대 이어서 더안 손자

놀아 업고 놀자. 네, 안녕하십니까.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판소리 수군가중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이 대목은요, 18세기경에 처음 선보인 뒤에 또 19세기 초에 완성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이 판소리는요, 한꺼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명창들이 기존의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와 소리를 넣어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판소리의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어

얻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또 판소리에 담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입니다. 정은혜 씨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적적한 심야가는 술상 차려 들리우고

장척어떠냐 진즉 와서 보자더니 자연이 다사하여 이제 와서 보는 일을 부딘도여 생각 말아마는 너는 고집도 맹랑터라 허무할 손 우리 인생 세세 현년이 젊을 손과 구십 춘광 두 견이도 봄을 따라 즐기다가 화불송 춘춘자거라 삼춘이 점진하면 낙화 풍진 동서비니 화진하면 천무정이라 어느 나비 돌아오면 일세 공안 여자 몸도 소녀 시절 십세의 정부 허거리 사랑 타가 영영 건군 허송어여 귀 밑 태설이 치면 따를 남자 없느니라 사람 한 번 죽어지면 동망산 일본 돌아 너 죽어도 그렇지.

이허랴 조금 방청 좋은 때음 이멀 새로움 하나

마음을 강변하여 나와 같이 들어가자. 춘향이 이 말 듣고 말인 즉 울래만은 송

쭉 굳은절행 내가 이 회절이 내고 지민함과 달러 장차명을 바치려니 사또 전에여 죽기를 춘향을 알아보니 회절은 고사하고

여여라 난 향이 무색하여 가져갔던 주안을 권하는 채 먹는 채 허망히 돌아가고 주냐

0: 네,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난양이가 옥에가 친 춘향을 찾아가 회유하는 대목을 감상해봤습니다. 그러면 정은혜 씨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준수 씨.
0: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방금 사실 판소리 한 대목을 들려주셨는데 네. 지금의 의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사실. 네. 아주 외국에서.
1: 너무 평가하지 마세요.
0: 막 귀국한 약간 소프라노 같은데. 네. 오늘 어쨌든 저희 아지트에 처음 오셨습니다. 어떠십니까?
1: 네. 역시 준수 씨처럼 화사하고 화려하고 네.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빛내보려고 네. 제가 화려하게 드레스를 한번 입어봤더니 우리 준수 씨가 계속 놀려서 네. 참 많이 부끄럽네요.
0: 뭐가 부끄럽습니까? 사실 정은혜 씨가 항상 한복을 입는 모습이 더 저한테는 익숙한데 오늘 이렇게 어깨 선을 돋보이셨습니다.
1: 아, 네네. 아주 쑥스럽지만 한 번씩 또 도전을
0: 한번 일어나서 정말 이렇게 자랑 한번 해주세요.
1: 아니에요. 넣어주세요.
0: 아니요. 시청자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데 일어나시세요.
1: 아유 아닙니다.
0: 아 네. 네. 아름다우십니다. 또 이렇게 귀걸이까지 포인트가 네. 아주 화려하신데 또 이렇게 저희 아지트 오셔서 우리 판소리 한 대목을 또 시원하게 열어주셨어요. 네. 이 대목이 사실 눈 대목은 아니지만 네. 이 춘향가의 서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네. 이 대목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정정열제 춘향가 중에서 사실은 숨은 대목이기도 하는데요. 저희 스승님이신 최승희 선생님께서 굉장히 애창하신 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 소리를 이렇게 들었을 때 야질자질하면서 정정열제 특유의 점잖고 공력 있는 소리 성음이 나오는 대목이 아닌가 해서 오늘 아지트 청취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0: 사실 정은혜 씨는 7살부터 판소리를 시작해서
1: 그렇죠.
0: 지금까지 이 판소리를 이어오고 계시는데 네. 판소리를 쭉 해오시다가 이 완창이라는 거를 사실 5번 이상 그러니까 횟수로는 12번 이상 하셨다고 들었어요.
1: 네, 사실 어떤 기록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늘 학습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나중에 아주 먼 훗날에 정말 큰 소리계 거목이 됐을 때를 네. 기대하면서 늘 학습의 부족함을 완창하면서 공부한다 생각하고 채워가는 것 같아요.
0: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판소리를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생각하시는 판소리의 가장 멋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지금 말씀드렸듯이 판소리는 아주 오랜 시간에 공력을 들여야 되는 소리고 그리고 그 세월을 낚는다고 하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닦아야지만이 빛날 수 있는 게 판소리인 것 같고 네. 그만큼 소리는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판소리의 참 멋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너무 어렵고 더 정진해야겠다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0: 그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소리에 대한 생각도 1년 1년 좀 다를 것 같고 또 네. 무대에서 임하는 모습 또한 정말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또 판소리면 판소리 또 작품 안에서의 작창가로서의 또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또 뮤지컬 장르를 또 도전하면서 또 뮤지컬 배우로서 또 무대에 서고 다양한 무대들을 또 해오고 계세요. 네. 또 이 창극 아까 작창가로서

0: 김준수라는 살로메를 두고서 아유, 그런 제가
1: 말하지. 자료 빼고 얘기하세요. 네,
0: 작창을 작창가로서 사실 어떤 배우가 맡을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네. 그분의 보이스 컬러라든가 그분의 성향이라든가 그분의 극적인 행동들을 연상하면서 음악을 그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준수 씨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탐구했던 것 같아요.
1: 근데 저를요?
0: 네, 좀 더 매력적이게 우리 준수 씨가 살로메로 분할 수 있도록 음악에 담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컸고요. 네, 사실 그만큼 저는 작창을 훌륭하다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준수 씨께서 무대 위에서 그 요한의 목을 두고 절규하는 대목을 봤을 때 아, 작창 그 이상의 걸 표현하는 배우로구나. 그래서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소대에서 바라봤습니다.
1: 또 저렇게.
0: 네. 그래서 저희 창작 살롬에도 많이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작창이란 건 정말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소리를 하는 행위자로서가 아닌 이것이 내가 아니라 다른 배우에게 전해져서 무대에서 구현했을 때까지 고민을 해야 돼서 많이 깊이 더 소리에 대한 본질적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도 분명합니다.
1: 제가 살롬의 작품을 만나면서 정말로 이거는 본인만이 부를 수 있는 곡을 정말 나를 죽이려고 살롬을 이렇게 작창했구나 느껴질 정도로 정말 어렵게 작창을 하셨어요. 그 난이도의 정말 어떤 상으로
0: 저는 사실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김준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살롬의 였으면 좋겠고 그래도 창극사의 실험적인 작품으로서 아, 이 작창은 그 마치 리스트의 초절기교처럼 정말 훌륭한 배우가 아닌 이상은 노래할 수 없는 영역이었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조금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단테의 신곡을 여러분 들어보실 텐데요. 맞아요.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봤었거든요.
0: 네.
1: 그때 보고 영상 보고 그 영상에서 그 느껴지는 에너지와 파워가 이런 음악을 누나가 했단 말. 그러니까 미안해요. 갑자기 네. 이제 누나와 막 시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0: 지금 함께 또 서편제라는 작품을 하고 있어서 송아 누나로서 또 이렇게
1: 네, 좀 네. 헷갈립니다. 지금 이 모습도 제가 좀 적응이 안 돼요, 사실.
0: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저 빼놓을 수 없는 작품 중에 하나가 단테의 신곡이었어요.
0: 아, 네.
1: 그때 이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꼭 라이브로 한번 이 아지트에서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0: 네.
1: 이 단테의 신곡 어떻게 하다가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걸까요?
0: 제가 국립창극단 재직 시절에 우리 준수 씨하고 함께 재직했을 때 연극 단테의 신곡을 접하게 됐고 극 중에서는 베아트리체 역할이었는데
1: 네.
0: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1: 아, 나와 닮았다.
0: 네. 어두운 숲속에서 방황하는 단테의 모습을 봤을 때 자전적인 이야기로 조금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안에 판소리라는 어떤 저만의 무기로 조금 현대적으로 현대 관객에게 동시대성을 갖는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창작 판소리로 한 시간을 구성했었고 발전시켜서 또 이게 낭독 극사운드 프로젝트로 또 변환이 됐죠. 그래서 지금 오늘 들려드릴 곡들이 그런 과정에 있는 곡들입니다.
1: 오늘 이 아지트에서 불러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너무 많이 기대가 되고요.
0: 네.
1: 사실 보시는 분들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또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십시오. 절대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어떤 곡을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0: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지옥 순례 여정을 떠나면서 이제 지옥의 문 앞에 통곡의 강인 카론의 강을 건너야지만이 지옥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론의 강에 대한 정경을 묘사한 곡을 한 곡 들려드리고요. 또 한 곡은 인간은 왜 도대체 그러면 신의 섭리는 무엇일까에 대한 성찰을 담은 악마의 먹잇감이라는 곡을 연달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곡은 요즘에 작업하고 있는 신작이에요. 이제 지옥을 마친 단테가 연옥으로
1: 네,
0: 오르게 되고 그 연옥에 있는 정화의 의식을 갖는데요.
1: 네.
0: 그래서 정화의 제의와 같은 정화의 노래라는 곡을 여러분께 새롭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럼 정은혜 씨가 노래하는 단테의 신곡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저 올라가기야. 저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카론이라네. 저라 저라 거기야. 이곳은 동국의 강. 저라 거기야. 다시는 하늘을 올려다 보지 못하리. 저라 거기야. 이곳은 지옥의 강. 저라 거기야. 내 너희를 인도하리. 강 앞에 저 안나 자굴 속으로 흐름.

뭐야 너? 살아있는 놈이잖아. 빨리 돌아가. 여긴 죽은 자만이 올 수 있는 곳이란 말이야. 너를 태워줄 배 따위는 없어. 카로, 화내지 말고 내 말을 듣게. 이건 어떤 의지에 의한 것이라네. 그러니 더 이상 아무 말도 말게. 야, 이 멍청이들아, 더 배를 세차게 몰아라. 내 너희를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죽음보다 깊고 어두운 세계로 인도하지. 가자!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이곳은 동곡의 검.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내 너희를 인도하리.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이곳은 지로의 검.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내 너희를 인도하리. 건너편 저 언덕 저물 속으로

지옥의 밑바닥. 인간은 왜 고향을, 친구를 배신할까? 자신을 믿고 마음을 열어준 사람을 왜 속이고 죽여야 할까? 왜? 섭리는 인간의 길은

기치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빛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빛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간다면

판소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조선의 소리꾼들은요, 춘향이나 심청이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불렀고, 또 이 시대의 소리꾼들은 동화나 현대소설, 그리고 또 외국 고전 등도 소리에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날 분들은요, 역시 다양한 이야기로 판소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통 판소리의 미학을 지키면서, 그리고 또 동시대의 감각으로 새로운 소리를 만드는 입가손 스튜디오가 저희 아지트를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한국을 대표하는 효녀 이야기입니다. 심청가 중에서 그 한 장면부터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때여 신봉사 뺑덕이네를 데리고 황성을 올라갈제. 아이 몹쓸 뺑덕이네가 다른 봉사와 눈이 마저 한밤중에 몰래 도망을 하고 말았구나.
1: 그렇지.
0: 신봉사 기가 막혀 어라 어라 어라 어라 현철어구의 암전은 우리 곽씨 부인 죽는 양도 보고 살고 추천대윤의 딸 심청 생이별도 하고 살았는디 내가 다시 진연을 생각하면 인사불성 새아들놈이다.
1: 그렇지.
0: 막담을 덜컥 지어놓고

죽이네 새끼처럼 없으려나 네 그럴 줄래 몰랐다 황성철님 온몸 기를 어이 찾아 가잔 말이냐 내가 눈이 있거든요 앞에는 무서운 산이

가자니 말이네. 빙덕이네야 오지고도야 소커년 눈뜬 가장 배반캐도 사람 치고는 못할 텐디 눈 어두운 달 버리고 네가

0: 서동보성 벌소리 듣더니 반긴다.
1: 아이씨구
0: 아이씨구나 반갑다.
1: 아,
0: 6월 염천 더운 날 청바여서 목욕을 오면 서으른 마금도 잊을게요. 맑은 정신이 돌아올 것이니 얼씨구나 반갑다.

자, 물은 주먹을 듬뿍 쥐어 양치질도 구여보고 또 한 주먹 듬뿍 쥐어서 가슴도 훨훨 문지르며

0: 네. 고수 두 분에서 맞춰서 소리를 하는 아주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입가손 스튜디오의 이승희, 이향아, 그리고 김홍식 이 세 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아, 김준수의 아지트 오신 걸 환영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앞서 정말 인상적인 무대를 또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이 무대는 두 분께서 같이 함께 고수 두 분과 같이 함께 하시게 되었을까요?
2: 저희가 입과 손 스튜디오라는 이름이 소리꾼의 입과 고수의 손으로 만든 판소리인데 고수가 두 명이니까 네. 이왕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같이 치게 됐습니다.
0: 네. 아, 그 입과 손 스튜디오가 17년도에 이제 어쨌든 창단을 해서 정말 꾸준한 작품들을 이어오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동초째 심청가 그리고 또 강산째 수군가를 비롯해서 동화, 뭐 현대소설, 외국 고전 등을 재해석한 이런 작품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안데르센 동화도 판소리로 만드셨더라고요. 네. 와 진짜 근데 어떤 느낌인지 조금만 여기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 혹시?
3: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사실 그 안데르센의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오라요와 미운 오리 새끼 두 편을 저희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오라요의 네. 할머니의 반응을 네. 소리로 만든 대목이 있거든요.
0: 네네.
3: 자 모두가 박수로 네. 신나게
0: 그럴까요?
3: 살려주셔야
0: 네네. 아이도 고스 두 분께서 네. 함께 주셔야 됩니다.
3: 아시구나 잘시고 썩은 사과가 한 자루라니 영감이 청에 나가 귀한 것을 가져왔네 자전거도 좋고 메가폰도 좋지만 1년 내 두고 볼 썩은 사과만 어디요 아이고 여보 영감 오늘 아침에 옆집 준수 할머니 우리 집에 사과나무가 있는 것을 알고 사과를 얻으러 왔었지 뭐예요
0: 그래갖고.
3: 아이고 그런데 영감도 잘 알지 않수 우리 집 사과나무에는 도통 사과가 열리질 않으니 내 그 준수 할머니에게 말했지요 아이고 사과가 없어 나눌 수가 없으니 어디 썩은 사과라도 있으면 꽂아주고 싶구려 아라고 말이에요 아이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영감이 그걸 알고 이렇게 썩은 사과를 그냥 한 자루나 들고 왔을까요 그래?
0: 에이.
3: 하나만도 기쁠 것인데 한 자루나 굴러 들어왔으니 이만한 부자가 또 있으랴
0: 에이,
3: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 나오라요 어시구나 차시구
0: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0: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 와, 정말 이렇게 우리 판소리를 재밌고 또 쉽게 풀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소설 레미제라블을 또 판소리로 만드셨더라고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아, 저희가 이제 판소리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판소리를 만드는 방법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러다가 완창 판소리가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 하면 이건 한 번에 만든 게 아니라 여러 시대 여러 소리꾼들이 계속 덧붙이면서 길어지고 깊어졌다. 그럼 우리도 판소리를 한 번에 다 만들 것이 아니라 좀 토막 소리로 만들고 이걸 좀 완창으로 엮는 판소리적인 창작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거기에 알맞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레미제라블이라는 누구나 아는 긴 서사를 저희가 찾게 됐어요. 그래서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각각의 토막 소리로 만들고 그걸 하나의 세계관으로 엮은 완창 판소리로 또 엮은 이런 시리즈가 저희 판소리 레미제라블 시리즈입니다.
0: 그런데 또 이 소설이 또 우리 판소리로 만들기엔 또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작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을까요?
2: 저는 그 책을 굉장히 멀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0: 굳이 그걸 여기서 밝히십니까?
2: 그런데 아, 유현진 PD가 저한테 책을 주문했다라고 하길래 네.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다섯 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두께가 벽돌만한 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0: 어쨌든 다 보셨나요?
2: 그럼요. 아 열심히. 그래서 한 페이지를 읽는데 한 5분 정도 사람 이름이 너무 한 20자 막 25자 이렇게 돼가지고 네. 완독하는 게 가장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0: 그래도 어쨌든 다 보셨네요. 네. 그 며칠 만에 읽으셨어요 혹시? 몇 달?
2: 몇 달이 걸린 것 같습니다.
0: 아, 몇 달이면 그래도 빨리 가셨네요. 1년이 안 돼서.
1: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0: 아, 정말로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그 책을 다 보셨고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서의 사실 또 그래야 또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분명 존재하니까요. 정말 대단한데요. 또 이 작품을 만들면서 작가님의 집에서 직접 또 공연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기분이?
3: 맞아요. 저희가 지난 5월에 그 파리 유럽의 박물관의 밤 그 기념으로 저희가 빅토르 위고의 집에서 99선 사람들 네. 네, 한 꼭지를 공연하게 됐는데 그 전에 저희가 한참 토막 소리들을 만들어 가던 시기에 파리를 방문하게 돼서 네. 파리에 간 김에 빅토르 위고 선생님의 집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그 집을 가서 구경 하고 선생님 길을 주세요. 저희가 이제 완창 판소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때만 해도 이 99선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아예 상상도 못할 시기여가지고 네. 굉장히 선생님이 길을 바꾸자 이렇게 갔는데 그 장소에서 우리가 그 99선 사람들의 네. 또 완창형 판소리 레미제라블을 발표해서 굉장히 의미 있고 영광이 자리였죠.
0: 그럼 분명 이제 공연도 하시고 이랬었는데 또 거기에 관객이 분명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당시에 관객의 분위기라든지 그 현지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1: 일단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본인의 나라의 어떤 큰 자랑이잖아요. 사실 네. 빅토르 위고와 레미제라블을 근데 그걸 판소리로 한다는 거에 되게 좀 신기해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판소리라는 장르 자체에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정말 큰 에너지를 받고 저희도 앞으로 99선 할 때 좀 하나의 레이어가 더 쌓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제가 이런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레미제라블의 작품이 너무 또 궁금해졌어요. 99선의 사람들. 근데 이 중 한 부분을 또 여기 아티스트 들려주신다고요? 한번 그 오늘 네. 들려주실 대목을 한번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얼마 전에 파리에서 공연했던 그 장면의 한 꼭지인데요. 네. 레미제라블이 어떻게 99선 사람들이 되었는지 약간 힌트를 주는 네. 앞에 서사를 살짝 알려주는 대목인데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새로운 세계관으로 바꾸면서 이름도 다 네. 한국적인 이름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장발장이 어떻게 장씨가 됐는지 네. 또 팡틴이 어떻게 박미영이 됐는지 네. 그리고 프랑스의 이야기가 또 어떻게 99선이라는 배 위의 이야기로 바뀌게 됐는지 네. 그런 것들을 소리꾼이 이렇게 좀 소리로 풀어주는 좀 에피타이저 같은 네. 대목입니다. 그리고 살짝 그 불쌍한 사람들의 한 명인 팡틴 박미영의 네. 이야기도 짧게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0: 그럼 입가선 스튜디오의 판소리 레미제라블 99선 사람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그렇지. 내가 누구야 소리꾼이 아니더냐. 레 미제라블 소리꾼 필터에 넣어 한국판으로 각색하자. 대산이 높다 되하늘 아래 메이건을 고민할 게 무거우시랴. 지금 당장 하나씩 바꿔보자. 소리꾼이 쓸 것이니 태생부터 한국판. 배경은 당연히 프랑스 일리 없고 등장인물도 한국 이름으로.

0: 혁명보이 가부르시는 가열차게 거리를 떠도는 어린 껌팔이 가열차르로 마리우스는 토련님이 웬 말이냐 한국 시정에 맞춰 개장남이 좋겠구나 무너진 집안의 대들보로서 학업을 포기하고 꼬리꼬리한 냄새나는 구두를 닦는 청년 꼬리요 자 이제 차베르 하나 남았구나 가난이고 사정이고 볼 것도 없이 패도 눈물도 하나 없이 소리꾼 눈에는 제일 불쌍한 인간 차베르는 조성만 보하다가 조병렬이 좋겠구나 아이고 아 이런 장발장을 빼놨구나
1: 그렇지.
0: 다들 잘 아시지요? 제일 유명하니 그냥 장씨로 가자 여자 하기 청년 순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엄선해 모았으니 이야기도 바꿔보자 시대와 사회를 함께하는 이들 모두 한 배를 탄 운명이니 세상을 닮은 동그란 배 하나를 그려보자 방망대해를 끝없이 떠도는 구형의 배 위에서 오직 무태가 닿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 언제나 배에게 닿지 못하고 99%의 기르는 레미제라블 배의 이름은 영락 없이 구구선이로다

동안 더운 너희 존재가니 그 선을 넘거나 허무는 일은 배를 네모나게 바꾸는 것보다 어려운 일.

아, 그러니 레미제라블은 모두 북극구에 모여 사는데 그 중에서도 저기 가장 허름한 집에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는데 제일 먼저 한국판 팡틴, 박미영을 만나보던 것이었다.

0: 아니, 말도 안 돼요. 물란죄라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미혼모지만 맹세코 내 딸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진 않았어요. 지금 이래로 공장을 나가게 되면 더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요. 제가 버는 돈의 80%가 양육비로 보내져요. 제발 제가 이 공장에 남을 수 있도록 부디 힘써주세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미영은 꿈속에서 공장장 앞에 손이 발이 되게 비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구나. 그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으나 더 참담한 것은 함께 일하던 여직공들이 약속이나 한 듯 태도를 바꾸어 그를 욕하는 모습이었구나.
1: 저 염치없는 년 좀 봐. 그새 공장장님한테까지 가서 꼬리를 치는 거야? 누구 자식인 줄도 모르는 애를 키우면서 뭐가 잘났다고. 걸레 같은 년.
0: 양육비 송금 일정이 다가올수록 미영은 공장에서 쫓겨나던 날의 꿈을 더 자주 꾸었구나. 그때마다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아이가 있으니 함부로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겄다. 단 한 달치의 양육비. 지금 미영에게 그보다 더 간절한 것은 없었구나. 그의 곁엔 돈을 빌릴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없을 뿐 아니라 애초에 그런 것들이 있었단들 그들 모두 가난했을 것이 틀림없었구나. 그는 돈이 필요했다. 그렇게 한

돈을 벌게 해주세요. 노파는 미영의 미모가 그대로인지 살피고서 음흉한 미소를 머금었다. 얼마가 필요하오?

월세,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주민세 열 손가락을 다 펴보기니 노파는 주억 주억 고개를 끄덕이며 앙상한 손목을 낚아채 힘껏 끌고

두두두두두두두. 노파를 따라가 어금니 두 개를 팔았다. 오직은 뚝딱 잇몸엔 흥건한 피가 주르르르르르르르 빠질 듯 하려고는 턱에 고통에 정신이 아득. 이걸 대체 어디에 쓰는 거지?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판소리를 만나봤습니다. 적벽가는 그 당시 인기가 제일 많았던 중국 소설 삼국지 연의를 판소리로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담은 새로 쓴 판소리가 이 세월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판소리 한바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판소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눈과 귀 그리고 또 입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의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더질 더

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0: 유태평양 씨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배를 눌러주세요. 유태평양 씨는 총 12개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정말 이거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레전드가 되던, 아니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진짜 경로 이탈이 되던, 약간 이런 느낌의 무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조금 초조해 보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조금씩 일어나는 실수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쉽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 어떤 날은 새벽 7시, 8시까지도 막 연습하고 가사 외우는 것 때문에. 근데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가사 외우. 아, 그래서 이게 다른 것보다도 너무 이 쪽팔립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네요, 얼굴을. 네.
0: 싹쓸이판 장범준을 선택한 경로 이탈은 올스타를 받았고요. 유태평양은 12개 스타를 받아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된 팀은 경로 이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3: 여기서 좀 너무 잘했어. 아, 왜 그래.
4: 네가 울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 울지 마.
0: 아,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5: 아, 저희가 올라간 거는 아까 이제 되게 좋았는데 같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뭔가 너무 막 미안하기도 하고 고생 같이 했는데.
0: 또 유태평양이 모르는 정말 기뻐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으니까
6: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7: 완전
6: 그렇게 티내는 거 아니야. 나 놀리는 거 같아 되게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새로운 창작을 하면서 또 믹스 매치도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정말 취지의 프로그램들이 생겨서 사실 저뿐만 아니고 이런 정말 수많은 국악인들이 좋은 무대에서 좋은 분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판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에 사실 저는 너무 기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훌륭한 팀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또 많은 대중들에게 우리 한국 음악이 또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로 이탈 화이팅!
0: 경로 이탈 유태평양 수고하셨습니다.
6: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6: 고생하셨습니다.
1: 수고했어요.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공개합니다.
8: 아이고, 아이고,
9: 아이고,
8: 아이유가
9: 어렵겠다.
8: 어렵겠다.
0: 아이유를 선택한 도전자는 대한민국 유일무이 소리하는 개그우먼 김희원.
1: 아이유 같아.
0: 김희원 씨가 대결할 상대는 경성불악부
10: 쎄다 쎄다 쎄다 쎄다.
8: 오, 몇 대 몇이야? 야, 9대1이야. 9대1.

0: 이제 진정한 승자는 뭐 무대로 판가름이 날 텐데요. 각오 한 말씀씩 해주시죠.
1: 아 일단 경성구락부 얼굴 아주 울그락불그락하게 얼굴 아주 울그락불그락하게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2: 역시 개구로.
3: 네, 항상 저희 대기실에서 저희의 이제 분위기 메이커도 해주시고 저희를 항상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다음 라운드부터는 그걸 저희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이유의 러브 포엠 선택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제 목소리. 제 목소리를 좀 진심이 느껴질 수 있게 이렇게 목소리로 좀 전달하고 싶거든요.

0: 노래 선정을 좀 하신 것 같아요.
1: 그치.
0: 자기 매력을 하는군요.
2: 마음의 준비 되셨죠? 별을 눌러주세요. 김희원 씨는 총 김희원 씨는 총 세 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세 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차라리 아이유 분위기 아니라 그냥 김희원의 분위기로 불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예. 좀 들긴 들더라고요.
2: 아마 연습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셨죠?
1: 확실히 아이유는 아이유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고
2: 예.
1: 하지만 오늘 약간의 후회가 된다면 사실 작창 부분에서 음이 잘 이 피아노 선율에 잘 얹어지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4: 아이유 노래에서 넘어갈 때 네네. 조금 삐끄덕거렸어.
1: 맞습니다, 맞습니다.
5: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
2: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6: 잘했어.
7: 잘했어.
6: 잘했어.
4: 안타까운 이 심정을.
8: 별은 사실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내가 준비한 걸 후회 없이 보여주자였는데 그게 약간 잘 안 돼서 그게 조금 네.
9: 그 준비하신 것을 온전히 펼치지 못한 것 같아서 사실 같이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되게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시간의 바깥이라는 노래와 아리랑을 이제 섞어냈습니다. 기다려 기어이
2: 우리가 만나면 자 경성고락부는 과연 어떤 무대를 꾸몄을지 판 스타트!

0: 브라보. 예.
1: 조선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하셨겠죠?
2: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순간순간의 시간에서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항상 네, 자신 없게 무대에 올라간 적은 없고요.
1: 열을 눌러주세요.

0: 경성구락 부른 총 11개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alternative rock이랑 그 판소리 음악을 이렇게 완벽하게 편곡을 잘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0: 자, 이용기 씨 오늘 아까 보면서 계속 좀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2: 전체적으로 밴드분들이 이제 흔히 말하면 조진다 그러죠. 그 조지는 부분에서 같은 라인으로 소리를 낸다기보다는 다른 라인으로 보컬의 라인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멜로디 라인들이 조금 더 메인 보컬이 내는 소리와는 좀 다른 소리 립 그 코드로 좀 조져주거나
3: 저기 잘못된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2: 원래 음악하는 이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4: 지진다?
2: 지진다.
4: 네, 지진다. 네, 지진다로
2: 많이
4: 갔지.
2: 긁는다. 아. 뭐 많이 흔든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합을 맞추면 아마 두 밴드와 보컬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0: 세 번째 싹스리판 아이유를 선택한 김희연 씨는 세 개의 스타 경성구락 부른 11개의 스타를 받아 경성구락부 팀이 다음 판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5: 잘봤습니다.
6: 훌륭해.
0: 대한민국 최초 퓨전 국악 오디션 조선 판스타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이번엔 또 어떤 분이 나올지 공개해 주세요. 오! 오! 싸이! 월드스타 싸이입니다.
5: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야, 갔다.

0: 오빤 강남스타는
1: 강렬한 존재감으로 2012년 강남스타일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이끈 가수라고 할 수 있죠. 스타일을 선택한 도전자는 과연 어떤 분일지. 오빤 강남스타 비주얼 국악 걸그룹 퀸.
2: 와우.

퀸과 1대1 경연을 펼칠 다음 도전자는 국악계 신동 서건우!

0: 어, 저는 키 컸다.
1: 약간 싸이 어린 시절과 진짜 생긴 것 같은데?
2: 리틀 싸이요?
3: 싸이가 데뷔한 지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 걸로 기억해요. 제가 대학생 때였으니까. 그때 건우 씨는 몇 살이었을까요?
4: 데뷔했을 때 이 세상에 없었어요.
5: 우리 건우 군은 퀸에 맞서 어떤 필살기 준비하셨어요? 어,
4: 필살기는 이제 퀸 누나들이 섹시하니까 저도 섹시하게 섹시하게 또 무대를 또 준비했거든요.
6: 건우는 그러면은 본인은 별을 몇 개 받을 것 같고 우리 퀸 누나들은 별을 몇 개 받을 것 같아요?
4: 퀸 누나는 15개 올스타 받을 것 같고요.
6: 올스타? 그럼 건우는요?
7: 건우는?
4: 저는 그래도 12개 이상은 받지 않을까요?
0: 오이 겸손해.
6: 건우도 15개 받고 싶지 않아요?
4: 아 저도 15개는 받고 싶은데 예. 이번에 제 목표는 뭐 올스타 해가지고 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밀어넣지 여기서 신나게 한바탕 놀고 가자.
0: 아 멋지다.
2: 비춰가있구만.
0: 멋지다.
8: 그러면 퀸은 별을 몇 개 받고 건우 군은 몇 개 받을 것 같아요? 반대로?
9: 그래도 저희가 인원수가 조금 더 많고 건우가 아직 어리잖아요. 기회가 많으니까 올스타는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10: 저희는 싸이의 나팔바지를 준비했습니다. 내 바지는 나팔바지 싸이 노래 중에 약간 국악 고음을 섞어서 한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리고 신나는 퍼포먼스가 또 많아서 저희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0: 완전 살렸다. 와.
1: 야, 미쳤다. 와, 어떻게 해.
2: 장점이 많은 팀.
3: 아이고, 퀸인 이유가 있네.
1: 아유, 콘서트네, 그냥.
4: 퀸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봤을지. 지금 별을 눌러주세요.
5: 제발, 제발.
6: 네, 제발.
5: 두 번.

0: 어? 진짜?
1: 어떻게 되지?
2: 자, 퀸은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4: 그 싸이 선배의 노래가 국악이랑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고 더 버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악기적으로도 그렇고 사운드적으로도 조금 퀸이라는 그 팀, 밴드의 장점이 저는 전혀 좀 많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 분명히 더 신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아쉽게 남아서
5: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누르지 못했던 이유는 소리를 잡을 것인지 노래를 잡을 것인지 이 두 가지 선택을 하다가 이번에는 조금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가을 씨가 노래를 할 때 그 음역대와 소리 할 때 음역대가 지금은 약간 절충되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그 매력적인 그 보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해가지고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에 누르지 않았습니다. 네.
6: 아, 퀸. 아주 좋아요. 아, 너무 마음에 듣고 그 저도 그냥 어느 순간부터 뭐 심사위원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춤추고 있었거든요. 예. 퀸 팀의 그 완성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잘 들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7: 궁금한 게 있는데 선생님 그 중간에 나팔바지 노래를 한 다음에 무슨 배바지, 몸바지 그다음에 스키니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원래 있는 겁니까?
8: 배바지, 청바지, 빈바지, 동바지, 고데기, 스파킹, 졸바지, 스키니.
9: 아니 장타령에 품바타령이 있어요.
10: 스키니는 없겠지. 스키니는
3: 타령. 가사가 살짝 달라지는 거죠?
5: 네, 이제 그 나팔바지에 있는 가사를 장타령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예, 하셨는데, 네, 그렇죠. 개사를 하신 거죠.
11: 보컬 분께서 중간에 윙크를 하셨나요 카메라에?
12: 원래 그냥 소리 할 때 윙크를
11: 할 일이 절대 없죠. 아, 네,
12: 해선 안 되는 건가요?
11: 그건 아닙니다. 네, 해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12: 그럼 여기서 한번 살짝 시도를 해볼까요? 그냥 소리 잠깐 뭐 하면서 윙크를
11: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헛고 놀자.
12: 매력적인데요. 예, 퀸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감사합니다.
13: 야, 건우가 많이 부담되겠네.
11: 화이팅.
14: 진짜로 너무 긴장이 됐어요. 이제 너무 진짜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12: 뭐 리허설 할 때도 누나들의 무대 봤겠지만 이번 무대 어떻게 봤어요?
14: 진짜로 역시 퀸은 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15: 베인베야.
16: 아니 그러면 뭐 떨릴 때 이렇게 자기만의 뭐 푸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14: 먹어요.
12: 아 허경원 씨 진짜 배우고 싶었는데 그쵸?
16: 야 먹는 거는
7: 허경원 씨 그러면 건우 군 나중에 닭가슴살 좀 보내줘요. 예,
16: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스타성을 보기 예.
9: 귀여워.
12: 너무 차분하고 듬직하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그냥 보는 모든 사람들이 흐뭇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서건우 군의 무대 판 스타트!
14: 싸이 선생님의 예술이야 입니다.

0: 저만의 매력을 모두 쏟아부어서 하는 곡이기 때문에 한번 확 쓰게 놀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1: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2: 건우 화이팅!
3: 화이팅! 건우야! 가지야!

0: 어이, 너무 잘하네.
1: 최고다, 최고야.
2: 서건우 군의 흥겨운 무대였습니다. 퀸이 네 번째 판으로 직행할지 아니면 건우 군이 네 번째 판으로 올라갈지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0: 사과로그는 총 11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 저는 최소한 12개를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11개를 받아버렸네.
2: 저 같은 경우는 건욱은 오늘 무대 보고 너무 놀랬어요. 천재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정말 있고 진짜 신동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건우군이 다음 무대를 하고 또 그 다음 무대를 할 때 분명히 저는 목이 달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3: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2: 저는 지금 건우

0: 군에 목 상태가 그렇게 지금 좋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에 누르지 않았습니다. 네.
1: 제가 듣기에는 가요를 부를 때는 조금 덜해요. 근데 건우 친구가 소리를 한다라고 자기가 생각이 들면 목을 딱 누르기 시작하거든요. 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건우 친구 목이 상하고 있는 게 귀로 들려요.

0: 그래서 빨리 소리 발성을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노래를 하다가는 다쳐서 나중에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발성을 고치거나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2: 건우 씨.
1: 네.
2: 참 끼가 많네요.
1: 아, 감사합니다.
2: 그리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예지 능력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한번 좋은 기회 때 이런 기회가 된다면 만났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냥 놀았다 생각하면 돼요.
1: 네.
2: 그렇죠?
1: 네.
2: 네, 열심히 하세요.
1: 네.
2: 아주 뒤에서 아주 열심히 응원할게요.
3: 네.
2: 네. 네.
1: 좋은 사람 많이 만나. 나 여기 한번 나가봤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2: 한 2년만 쉬면 제 몸 나와 다시. 네.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다음 팀 공개합니다. 바로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입니다.
1: 아 맞다 왔어.
2: 전설이다 전설.
3: 아, 어렵다 어렵다.
1: 황제.
4: 황제 형님.
0: 신승훈 씨는 7연속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며 14주 연속 1위를 해 기네스북에 오른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댄 곁에 없지만. 신승훈 씨를 선택한 도전자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호. 예.
5: 아 산호 씨.
0: 김산옥과 맞서 싸울 상대 조선 판스타를 어퍼치론 홍주 또?
5: 아또 드림팀이야 또 드림팀이야.
2: 아예 또 이렇게 붙었네.
1: 어 지난번에도 같이 하지 않았어?
6: 맞아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엄마들의 반란을 보여줄 우리는 진정사정 볼 거다 땅

0: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아, 많이 오시네.
2: 어, 배가 흑과백이야.
3: 호호호호.
4: 친구끼리. 야. 아.
0: 예, 지난번에도 또 붙으셨는데 이번에도 또 지금 함께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듣자 하니까 산옥 씨가 홍주 씨를 피하고 싶은데 홍주 씨가 산옥 씨를 잡았다면서요. 예예예. 예, 예.
5: 잡혔구만.
1: 네. 저는 아, 네. 다른 사람하고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한번 했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이게 또 잡더라고. 이 언니가 지금 내가 만만한가?
6: 아. 약간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1: 예. 네.
7: 한 분씩 편하게 뽑아주세요.
8: 저는 신승훈 하겠습니다.
7: 자, 12번.
9: 큰일 났네. 어, 신승훈밖에 안 남았는데 노랑 나랑 또 걸리면 안 되는데 나 미치겠다. 아, 이런 악의 순환이.
5: 제가 선택권의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남은 가수들이 다 그 아이돌밖에 없고요. 신승훈 씨가 하나 딱 티오가 남았어요.
9: 아, 이 산옥이랑 붙기 싫은데. 아,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네, 신승훈으로 하겠습니다. 네.
10: 어쨌든 이제 오늘 여기서는 다시 경쟁을 해야 될 텐데 오늘 내가 이길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각각 있으신가요?
5: 비장의 무기라고 하면 제가 지금 평생 안 하던 짓을 오늘 한번 해요.
9: 오!
5: 예, 근데 진짜 그것 때문에 아주 온통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거든요.
2: 뭘까?
5: 춤 아닐까?
11: 뭐 준비했는데
0: 과연 어떤 짓인지 잠시 후에 저희가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 저는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때는 경쾌한 곡을 해가지고 3라운드 때는 조금 여러분들의 감동을 쏙 빼놓을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네, 친한 거랑 그런 거랑 떠나서 아, 이제는 승부는 승부거든요.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씩.
1: 언니, 친정 사정 좀 봐. 언니 친정 사정 너무 안 보더라. 무대는 이제 내가 지킬게. 안녕.
0: 아, 지난번에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근데 이제는 친정 사정을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냐?
5: 네, 그것도 그건데 이 언니가 20년 무명 생활을 정말 이 무대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좀 해야 되거든. 언니 좀 봐줘라. 어, 네가 먼저 좀 집에 좀 가라. 아유. 언니가 따라서 갈게. 아~ 언니 이제 마지막이 나이.
11: 언니 이제 마지막이 나이.
9: 아, 마지막이 나이.

0: 황홀한 고백을 선곡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1: 사실은 남편이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희망을 좀 주고자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남편 간 지 지금 5일 됐거든요. 근데 이 무대를 남편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응원도 되게 많이 해주고.
2: 첫 방송이 언제니까 보자고 막 했는데 그 첫 방송을 못 보고 가가지고 진짜 미치도록 너무 마음이 아픈데.
1: 그래서 제가 이 무대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남편에 대한 예일 것 같아서 우리 딸들이랑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3: 제가 항상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남편한테 기도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무대를 나오기까지 남편이 자기 마지막 소원이라고 나가라고 그래서 나온 거였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조선 팝스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위해서 남편이 나가라고 했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0: 브라보.
1: 와.
2: 김산옥 씨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3: 아니, 노래를 딱 끝났는데 다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신영희 선생님도 정면으로 보이는데 너무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 좀 이렇게 별로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 별을 눌러주세요.
3: 감사합니다.
0: 아, 울면 안 돼요, 울면 안 돼.
2: 김산옥 씨는 15개 별을 받아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2: 아유.
4: 울지 마, 울지 마.
5: 그게

사실 이제 판소리가 저희가 이제 한 100여 년 전에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이잖아요. 그 시대의 상을 담은 소리 공부를 하면서 아,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다 똑같구나. 1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오늘

0: 뭐 전통 판소리를 보여주신 건 아니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신청가 중에 곽씨 부인 이 죽고 나서 부르는 그런 신봉사의 그런 마음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감동을 느껴서 제가 이렇게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올 일이 아닌데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네. 참 이게 음악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이 테크닉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미 정서가 이미 끝나 있는 상태라서 이건 평가할 수 없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듣다가서 저도 좀 울었거든요. 근데 정말 먹먹한 그런 여운이 있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2: 제가 한국무용을 전공했잖아요. 한국 전통춤 중에 살풀이가 있는데 오늘 김산옥 씨의 무대는 남편에게 바치는 소리로 전하는 살풀이를 보는 것 같은 되게 감명받았습니다.
3: 저는 그 아까 해금 소리 있잖아요.
4: 예.
3: 깽 하고 여는 소리가 깊은
5: 그곳에 숨겨놓은
3: 닫혀있던 제 마음이 열리는 그 문 열리는 소리 있잖아요.
4: 아,
6: 문 열리는 소리, 문 열리는
3: 문을
6: 소리.
3: 열고 제 가슴 속에 우리 산옥 씨가 노래를 불러줘가지고 제 닫혀있던 마음을 열었어요.
4: 그 해금 소리와 산옥 씨의 네네. 음색과 함께 마음이 열렸군요.
7: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무대들은 각자 느끼는 호흡들이 다 달랐거든요. 좋았던 부분도 달랐고 느끼는 감정들을 조금씩 달랐었는데 산옥 씨가 노래하신 이 공간이 우리가 모두 같은 속도로 호흡하고 느끼고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두 이제 가슴이 먹먹하다 그러는데 산옥 씨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제외하고도 음악은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네.
4: 자, 김산옥 씨 수고하셨습니다.
7: 고맙습니다.
1: 근데도 노래를 너무 잘해요.
8: 잘해요.
1: 노래를 있고. 너무 잘해요.
8: 차분하게.
1: 네.
9: 솔직히 산옥의 노래 실력이 어마무시해서 좀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10: 난타? 저런 퓨전 발상이 난 너무 신기해.
11: 파이팅!
10: 화이팅!
12: 화이팅!
11: 화이팅!
13: 화이팅!
9: 아, 신승훈 씨의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이라는 곡입니다.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그대의 미래 향해 월월 날아봐. 왠지 지금의 제 처한 상황과 너무 비슷했고 가사가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봐 뭐 꿈을 향해서 아직 늦지 않았어 막 이런 가사들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아 이건 내 노래구나 조선판소타에서 부르면서 나의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예, 더 이 노래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4: 홍주 씨의 무대 판 스타트.

0: 홍주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홍주 씨는 몇 개의 별을 받을까요?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1: 칼을 갈았더구만요. 저 무대 보고 와, 내 생각 했어요. 아, 너무 잘해갖고요. 아니, 무대가 너무 스케일이 크더라고요.
2: 희망사항 올스타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진짜 그건 정말 희망사항이고요. 한 13표까지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예.
0: 별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홍주 씨는 총 1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3: 앞에 약간 뭐 비유하자면요, 그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앞에는 조금 이제 약간 안 풀린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막판에 홈런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도 기억도 안 나고요. 그냥 와, 너무 멋진 무대였어요. 그냥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네.
4: 저 같은 경우에는 와, 진짜 저분은 파워하고 호흡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베스트다,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그거고, 아까 조한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트로 쪽 앞쪽에서 정리가 좀 너무 덜 되어 있었다는 아쉬움이 좀 컸고, 또 다른 흐린 눈물 흘린 언젠가.
5: 저도 김정민 선배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 파트 부분에서 이 세타령이 나왔을 때 참 아, 이 홀홀 나는 그 느낌으로서의 그 정서 매쉬업을 너무 잘하셨구나 했지만, 그

0: 소리의 정말 성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톤, 그리고 그 농음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의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으시다 보니까 제가 손을 올렸다가 너무 아쉽게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쉬지 말고 그 좋은 목 갖고 소리에 열중해가지고 소리를 안 하다니까 울렁증이 생긴 거예요. 울렁증. 이걸 빨리 없애면은 그 좋은 목 갖고 기가 막힌 뒤 너무 아쉬워요 진짜로.
2: 그래요. 너무 갖고 있는 거 자체가 훌륭한데 네. 참 아쉽다 매번 네, 말씀을 하셨어요. 싹쓸이판 신승훈을 선택한 김산옥 씨는 올스타, 홍주 씨는 13개의 스타를 받아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된 분은 김산옥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3: 아, 산호가 육중한 언니를 뚫고 나간 산옥이 아무래도 언니를 뚫고 나갈 정도면 네가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니? 언니 목까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제 꿈을 이루고 모든 걸 다 이뤘으면 좋겠어. 진짜로 진심으로 응원하고.
4: 아 언니 나는 진짜 조선판스타 하면서 언니를 만났다는 게 나는 정말 행운인 것 같아. 진짜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이런 인연이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인연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 언니 사랑해.
2: 제1대 조선판스타를 차지하기 위한 빅매치는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다음 팀 공개합니다. 국민 걸그룹 원더걸스입니다. 2000년대 후반 최고의 인기 걸그룹으로 미국까지 진출해 열풍을 이끌었죠.
5: 신나겠어.
2: 원더걸스를 선택한 도전자
5: 누구지?
2: 3대를 이어온 타고난 국악인 김하은. 야.
6: 잘 어울린다.
7: 아, 이 친구 아이돌 노래하면 잘하잖아.

0: 의상은 약간 삼바 춤 출 것 같은. 네,
1: 살사 막 이런 느낌.
2: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그룹이죠. 뮤르.
3: 맹수
4: 옷 입었어.
3: 네 분 자체가 원더걸스 아니야? 아,
0: 그러니까 이렇게
4: 한 팀 같아, 한 팀 같지 않아?
0: 어, 진짜 원더걸스인데?
5: 또 무대를 또 찢으려고.
6: 자, 이제 정말 그 만만치 않은 팀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던 무대인 것 같은데요. 서로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어떤 각오로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7: 처음에 선택이 이렇게 됐을 때, 매칭이 됐을 때 되게 긴장도 되고 좀 이렇게 좀 많이 무서웠어요, 사실은.
3: 왜 무서운 거야?
8: 왜냐면 언니를 지금 너무 무섭게 입고 있었고.
2: 뭐 오늘 또 의상도 약간 또 무서운 언니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8: 저랑 팀 같아요. 저랑 팀 같아요.
7: 그래서 제가 진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저만의 매력을 많이 어필하자라는 생각으로.
2: 진짜 어떤 각오로?
9: 아무래도 좀 잘하는 소리꾼과 겨루게 돼가지고 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뮤르의 색깔을 잘 담으면서 원더걸스도 살리면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2: 네. 자, 두 분.

0: 서로에게 눈 바라보고.
1: 눈 바라보고, 어 무서워.
0: 한 말씀씩 해주시죠. 우리 하은 씨가 먼저.
2: 최선을 다해서 제가 멋진 목소리로. 저는 악기가 필요 없어요. 아~
3: 도발 도발.
1: 우리가 우리.
2: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셋이서 정말 똘똘 뭉쳐서 뮤류의 저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준비해 주시죠.
5: 야, 기대되는데?
1: 아, 하은이 먼저 하는 거야?
6: We're happy hiding in the shadows. Doing what lovers do. Let's keep this feeling new. I wanna see you in the.
2: 안녕하세요. 3대째 소리를 이어온 김하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최승희 선생님이시고요. 정정여제 판소리 명예보유자 하고 계시고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이어받아서 인간문화재가 되신 모보경 선생님이십니다.

0: 작년에 할머니가 아프시면서 엄마가 공연을 하시거나 제가 공연을 할때 보러 오지를 못하시는 거죠.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어떻게 할까 했는데 TV 말고는 사실 볼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그걸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1: 김하은 씨는 10개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우리가 꼴찌로 올라왔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원더걸스의 Like This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라틴입니다. 이런 실험적인 무대들을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국악이 진짜 다양한 부분에서 잘 녹아들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이번에는 진짜 오로지 저만 보여줄 수 있는 무대이기 때문에 아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세요.
3: 여유가 있어, 여유 있어.
4: 하은이 자신감이 있네, 지금?

0: 와, 미쳤다.
1: 김하은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별을 눌러주세요.

0: 별을 눌러주세요.
1: 네. 김하은 씨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가 됐습니다. 와.
2: 저는 음악을 하은 씨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뭐지? 이 느낌 뭐지? 이건 무슨 장 김하은이 장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 목소리가 정말 진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석 같아요. 아, 저 너무 사랑 어떡하지? 4살 차이, 저희 궁합도 안 보는 4살 차이여서 언니 필요하시면 연락을 예. 너무 잘 받습니다.
4: 네. 예. 감사합니다.
5: 지금은 이제 살살을 선택을 하셔서 원더걸스널에 변곡을 하신 다음에 소리까지 넣으셨잖아요. 그거는 너무 어디서 볼 수가 없는 그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정말 정말 너무 재밌게 봤고요. 이대로 김하은 씨랑 중남미 투어를 하고 싶어요. 아, 진짜 잘,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 보러 올 것 같아요.
6: 우리 그 저기 김하은 씨 약간 열대과일 창법. 예. 마치 진짜 열대과일을 진짜 맛보는 것처럼.
3: 저도 진짜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처음 먹어보는 열대과일 착즙 주스 같은 거예요. 되게 흔치 않은 거여서 이게 낯설 수도 있고 뭔가 이게 맞나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일단 제 입맛에는 맛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하은 씨가 되게 대량 생산됐으면 좋겠다. 아, 예. 네.
7: 하은아, 참 겁이 없다. 너무 순수하고 너무 잘했어. 더 열심히 해야 돼. 네. 소리를 더 열심히 해야 돼, 판소리를.
8: 네.
1: 그 판소리라고 하는 우리 전통음악이 가진 특징 중 하나가 리듬, 그러니까 장단의 음악이거든요. 장단에 따라서 붙임새가 달라지고 그리고 또 노래의 성격도 많이 달라지고요. 그런데 참 이 어려운 리듬이잖아요. 어려운 리듬을 이렇게 정말 겁 없이 과감히 하신 게 저는 정말 막강한 우승 후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8: 감사합니다.
1: 아, 아주 극찬을 계속 해주시고 있습니다.
9: 그냥 흘러 음악이
10: 너무 목소리가 진짜 너무
9: 그냥 음악이 딱 보면 스웩이 네. 있어.
10: 맞아요.
11: 와, 미루 부담되겠다. 어떡해.
12: 완전 잘했어.
13: 너무 잘해서 그냥 너무 잘하려고 욕심부리면 오히려 우리 무대가 망칠 수 있고 그냥 내려놓고 정말 이 무대를 즐겨서 그냥 좋은 무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네.
1: 자, 이어서 미우루의 반격이 이어질 텐데요. 미우루는

0: 편한 것 같아요. 올스타를 받으셔서 그냥 저희는 재밌게 놀면 오히려 좋은 무대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서 있습니다.
1: 아, 좋아.
2: 저희 뮤르가 원더걸스를 선택을 해서 So Hot이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뮤르의 핫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So Hot에 선정을 했는데요. 뮤르와 함께 핫한 무대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3: 무대에서 So Hot 매운맛을 보여드릴게요.
4: 내가 떨려.
1: 가자.

0: 재즈.
1: 아, 진짜 멋있다.

꽃처럼 핫한 뮤르가 세상에 온갖 꽃을 가지고 꽃노래를 부르는디. 꽃이로구나, 꽃이로구나. 수박꽃, 벚꽃, 달미꽃, 찔레꽃, 너.

0: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아, 진짜. 유루! 유루! 유루! 유루!
1: 장난 아니야.
2: 너무 잘하니까 짜증나.

0: 미우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승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 자, 갑시다.
0: 별을!
2: 아, 미우루 얼마나 떨릴까?
0: 눌러주세요.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그때의 용왕이 후윤득 평하야 토끼의 가한 이야기 된다 기로 폐주부가양을 듣고 토끼를 구하러 세상을 나온 인디 수정문 박성 나서서 산천 경계를 살피며 나오던 것이었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어느새 좀 뭐랄까요, 햇살이 좀 더 짙어지고 좀 시원한 바람이 왔으면 하는 그런 날씨예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0: 어떻습니까? 다은 씨만의 그 더위 탈출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1: 더위 탈출이요? 네. 더위 탈출하면 아무래도 음식이죠.
0: 음식으로 어떤 걸로?
1: 아니면 마시는 거.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시원한 살얼음이 동동 띄워진
0: 수리

0: 식혜.
1: 막걸리 같은 동동주 같은 거 드시려는
0: 동동 띄워진 식혜.
1: 식혜를 참 좋아하시죠.
0: 저희 집 냉장고에 항상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우종 씨는요?
1: 저는 오히려 이열치열입니다.
0: 어, 이열치열.
1: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치열하게 불과 싸우면서 어. 요리를 해서 네. 맛있게 가족들한테 대접해 줄 때
0: 어, 어떤
1: 그때
0: 요리요?
1: 저는 여름을 이깁니다. 닭곰탕 같은 거.
0: 아, 닭곰탕.
1: 뜨끈하게 오히려 어. 먹는 게 더위에 좋을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요. 이런 시원한 음식도 좋지만 사실 신나는 음악 한 곡만 들어도 잠시 더위를 잊게 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별히 무대가 수공가로 꾸며졌습니다. 좀 시원해진 것 같은데 덕분에 더위도 한결 가신 것 같아요.
0: 네. 그러고 보면 우리 음악 중에는요. 여름의 풍경과 정취를 담은 곡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는요. 여름의 설렘과 또 계절의 정취를 담아서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네, 시원한 가락과 흥겨운 장단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전하는 시원한 여름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무대 함께 만나볼까요?

0: 네, 흥겨운 신민요를 듣다 보니까 더위도 잠시 잊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네. 새 친구는 어때요? 여름하면 떠오르는 추억 있어요?
1: 저는 지난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갔었는데요. 네. 바다 위를 지나가는 하늘 자전거를 탔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걱정이 되었지만
0: 무서워요.
1: 근데 아빠와 언니랑 서로 응원하면서 타다 보니 금방 도착해 있었어요. 스릴도 넘치고 다 타고 나서는 정말 뿌듯했던 기억이 나요.
0: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추억이 있는 친구는?
2: 근데요. 네. 네. 저는 여름에 베트남으로 가족들과 여행을 갔는데 네. 그때 야시장에서 베트남 전통 부채를 샀는데 갑자기 국악 본능이 발동한 거예요.
3: 아, 국악 본능이?
0: 부채를 보자마자? 그렇지 그렇지.
2: 그래가지고 네. 길을 걸어가면서 부채를 척 펼치고 춘향전 판소리 그걸 따라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잘한다 하면서 박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여행 오신 한국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계셨어요.
3: 그때 보여줬던 판소리 그게 뭔지 궁금해요. 살짝 이 자리에서도 보여줄 수 있어요?
2: 네. 예, 방자야 저건 너 농님 속에 울긋 불긋 돌아가라 거는 것이 저것이 무엇이냐 이렇게요.
3: 잘한다.
0: 베트남에서. 와 그거는 정말 인상적이었겠네요.
3: 근데 이제 무더운 여름날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즐겨 먹는 음식이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2: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0: 그래요?
3: 삼계탕을?
0: 예, 얘기해봐요. 그래서
2: 여름에는 더우니까 기운이 빠지잖아요. 삼계탕 국물과 닭다리도 네.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수 있어요.
0: 삼계탕 먹고 가야금을 힘있게 뜯는다. 정말 진정한 국악인인데 그런데도 조금 더 힘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 좀 힘들어요?
1: 야외 공연할 때는 한복에 속치마까지 입어서 정말 더워요. 공연이 끝나고 나면 온몸이 땀 범벅이 될 때가 많아서 힘들어요.
3: 또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 때도 왠지 연습을 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하루만 딱 쉬고 연습을 쉬고 어디든 갈 수 있다면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4: 저는 미국에 꼭 가고 싶어요. 그곳에 제가 정말 보고 싶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거든요.
0: 거기 계시구나.
4: 특히 할아버지는 한국말을 전혀 못하시는 미국 분이신데도 제 공연 영상을 보시고 무척 좋아하세요. 그래서 언젠가 가야금을 들고 가서 직접 연주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0: 아 그래요?
3: 그리고 또 오늘 열심히 준비한 공연을 꼭 보여주고 싶은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친구인가요?
5: 아 저는 인천국제공항 사장님께 정말 저희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0: 왜요?
5: 공항에서 태권도나 어가행렬 같은 멋진 문화 공연도 보고 재즈 버스킹 하는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와 우리 같은 가야금 병창 어린이 국악단 공연도 보면 초청해 주시면 진짜 대박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0: 그러네. 네, 인천공항의 직원 여러분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들 공연할 수 있게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3: 요청 좀 해주세요.
0: 예. 자, 그리고 우리 새 친구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건가요?
4: 시원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소문의 낙원 챌린지를 준비했어요.
3: 그럼 한번 해주세요.
0: 예, 예, 예. 부탁드릴게요.

0: 네, 이미 뭐 여기가 낙원입니다.
1: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0: 아, 예, 정말 낭만이 살아있는 이새 친구, 여름 더위를 잊게 해준 것 같습니다. 잘 봤고요. 앞으로도 더 멋진 국악인으로 성장하길 기원하겠습니다.
1: 자, 이번에도 무더위를 잊...

0: 추억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예전에 옥상에서 다 같이 먹던 수박이 정말 맛있었었는데요. 여름만 되면 같이 옥상에서 먹던 수박이 떠올라요.
1: 하지만 여름엔 두꺼운 의상이 많아서 너무 더워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처럼 흐르는데요. 그럴 때 다 같이 시원한 물을 나눠 마시면 금세 즐거워진답니다.
0: 연습하느라 힘들 때마다 서로 다독여주고 응원해주는 저희 리틀레인 무용단 최고입니다.
2: 사랑으로 똘똘 뭉친 저희가 오늘의 무대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창작 무용이 얼마나 멋있고 근사한지 보여드릴게요.
0: 오늘 무사히 무대를 마치고 저희는 수박 주스 먹으러 갈 거예요.

0: 야, 정말 제목처럼 푸른 여름의 풍경이 그대로 떠오르는 무대였습니다.
1: 그렇습니다. 여름이 가진 싱그러움과 에너지를 아름다운 움직임으로 표현해낸 무대였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0: 네, 오늘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답게 무대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여름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여름의 풍경과 이야기를 들려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여름 바람처럼 시원한 울림이 느껴지는 정가 무대였습니다. 소희 친구는 그런데 지금 미국에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1: 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쯤 국악을 접했었는데요.
2: 네.
1: 그때 머리에서 국악이 떠나질 않아서 맨날 흥얼거리고 다녔던 걸 엄마 친구분이 들으셨는데요.
0: 예.
1: 엄마 친구분께서 저한테 국악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고 하셔서 정가를 배우게 돼서 3년 정도만 살게 되었어요.
2: 아, 한국에서 3년 정도 살면서 정가를 배우고 지금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1: 네.
2: 아, 진짜 이건 뭐 정가를 만날 운명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은 미국으로 돌아간 지금도 계속해서 정가를 배우고 있는 상태예요?
1: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정가를 배울 수 없지만
0: 네.
1: 그래도 한국에 방학 때마다 틈틈이 오면서 수업을 듣고 엄마와 평소에는 연습을 계속해서 아직도 정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0: 예, 앞으로도 계속할 건가 봐요.
1: 네.
0: 와, 정가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른 친구인데 한국은 지금 꽤 덥잖아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여름에 좀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1: 한국은 좀 더 더운데 피부는 덜 탄 것 같고요.
2: 네.
1: 제가 사는 애틀랜타 조지아주는 덜 덥지만 피부가 금방 타요.
0: 아, 그래요?
1: 거기에다가 한국에는 장마철이 있잖아요.
0: 예.
1: 미국에는 장마철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온 게 많은 것 같아요.
0: 아, heavy rain?
1: 네.
0: yeah. I know.
2: 그래요.
0: Yeah.
2: 자, 오랜만에 또 한국에 왔어요. 이렇게 이 노래 들어볼래 출연도 했는데 기분이 어때요?
1: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이 기회로 정가를 더욱더 알리고 싶습니다.
0: 알려야죠.
2: 아, 그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정가를 불러본다던가 정가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 있어요?
1: 제가 미국에서 열리는 코리안 페스티벌에 초대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가 공연을 했었어요. 환호 소리가 엄청 나더라고요.
0: 아, 진짜 또 미국에서 하면 또 엄청난 인기가 있었겠어요. 그러면 미국 친구들한테 인사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어로?
1: 네.
0: 네.
1: Hi guys, it's me, Soy. If you're out there watching this, I hope you can still encourage me and watch me grow. And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2: 친구들도 아마 이렇게 가사를 다 알아듣진 못했지만 이렇게 음악으로 좀 하나 되고 마음을 이해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0: 네.
2: 소희 친구는 한국에 오면 제일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1: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제 친구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0: 예.
1: 그래서 교복 입은 모습도 너무 보고 싶어요.
0: 아, 그래요. 그럼 친구들하고 한국에서 제일 먹고 싶은 건 뭐 있어요?
1: 저는 마라탕이랑 떡볶이를 한국에서 많이 먹었어서 친구들이랑

0: 또 같이 먹고 싶습니다.
1: 오랜만에 온 만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친구들과 좋은 추억도 많이 쌓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처럼 우리 음악의 매력을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0: 네.
2: 네, 이번에는 흥겨운 미녀 가락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수리초등학교 4학년 성민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더우시죠? 제가 이 무더위를 날려버릴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것은 바로바로 바로

저는 7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한글 음식 성장해 나가는 걸제 눈으로 보니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는 담임 선생님과 제가 아주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노래 들어볼래를 통해 저를 세상에 알리니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노래 들어볼래?

0: 네, 여름의 흥이 물씬 네. 느껴지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와, 보니까 뱃노래의 시원한 가락 그리고 미량아리랑의 흥겨운 장단이 어우러지니까 절로 어깨가 막 들썩들썩하네요.
1: 그렇습니다. 특히나 민요는요, 그 지역의 풍경과 또 사람들의 삶이 담겨있다 보니까 듣다 보면 마치 그 지역으로 여행을 떠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우종씨, 네. 오늘 무대를 보니까 네. 시원한 바다나 아니면 산으로 네. 여행을 떠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0: 아유, 진짜 바다 좋아하시잖아요.
1: 아, 그렇죠.
0: 저는 산을 좋아하고요.
1: 아, 어떻게 예. 올해는 따로 가나요?
0: 부부가 반대입니다. 산 바다 고르기가 여러분 정말 힘드시죠.
1: 매년 그렇습니다. 숙제예요.
0: 한번 고민해 보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 또 어떤 소리로 여름의 정취를 들려줄지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피리와 사랑에 빠진 남자 강치남입니다. 저는 중1 때부터 피리를 시작했는데요. 음악을 이끌어 나가는 악기라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어요. 요즘 날이 참 덥죠? 저는 땀이 많은 편인데 더운 날 피리를 연습하다 보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름에 어울리는 곡을 준비했어요. 장중한 흐름으로 시작해서 빠르고 흥겨운 장단으로 활기를 더해줄 연주인데요. 에어컨을 끄셔도 될 만큼 시원한 연주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시면 힘이 날 것 같아요. 강치남 기억해주세요.

0: 아우, 필이 한 대로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1: 네.
0: 이렇게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뭐랄까 여름에 불어오는 시원한 그런 바람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1: 맞습니다. 여름에는 사실 시원한 물소리나 바람 소리처럼 듣기만 해도 더위를 잊게 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피리 선율도 그런 여름의 풍경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선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 네, 오늘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에서는요. 흥겨운 민요부터 또 깊은 울림의 기악곡까지 여름의 다양한 풍경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2: 그때여 신봉사, 맹덕이니 잃고 황성길을 올라갈제. 날이 차차 밝아지.

제

전방조 지방조 월톡조 구조 방울이 버금조 건너 병풍 속에다 마주 꽝꽝 마주 때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이런 경치가 또 있느냐 신봉사 좋아라고 물소리 듣고 반긴다 더듬 내려가서 의복을 홀홀

건강이 좋다. 삼

0: 네, 변재은 친구가 들려준 시원한 창법의 심청가 잘 들었습니다. 아, 정말 판소리를 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1: 저는 판소리를 유튜브를 통해 처음 접했는데요. 처음엔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정말 강렬했어요. 네. 그 뒤로 계속 찾아 듣다가 국악중학교 정기 공연인 소리샘 예술제를 보러 갔는데 네. 그때 아 나는 꼭 판소리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거기는 안무랑 뒤에 악기분들이랑 그렇지, 다 같이 그렇지. 하는 게 예. 너무 멋있어가지고
0: 아, 막 소름 끼쳤구나.
2: 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진짜 네. 들으면 들을수록 한편의 성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연하다 보면 또 잊지 못할 순간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때요? 어떤 부분이 기억이 나요?
1: 저는 첫 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2: 첫 대회?
1: 무대에 올라갔을 때 첫 소절을 불렀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었던 거예요.
0: 어떻게? 네.
1: 마이크가 꺼져 있었는데 네. 눈앞이 이제 딱 새하얘졌는데 끝까지 소리를 불렀어요. 네. 중간에 스태프분이 올라오셔서 무대를 끝까지 마치긴 했지만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났어요. 아~ 그래서 울면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네. 아빠께서 올라오시더니 저한테 재은아 다시 한복으로 갈아입어라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우수상을 받은 거였어요.
0: 아 진짜 마이크가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네. 끝까지 해서 우수상을 야 진짜 대단한 열정과 그리고 실력도 있는 거죠. 네. 예, 그 정도만 들어도 안다는 거 아니에요?
2: 오늘 또 그리고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인데요. 재현 친구는 여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1: 저는 여름 하면 여름 산 공부가 가장 생각이 먼저 나요.
2: 공부? 산 공부?
1: 산 공부는 산에서 선생님과 언니들과 2주 동안 소리 공부를 하는 것인데요. 한 번은 폐활량을 늘린다고 계곡에 가서 잠수 대결을 한 적이 있었는데
0: 필요하죠 필요하죠
1: 제가 잠수를 할 때 언니들이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언니들은 역시 대단하구나 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나중에 영상으로 알고 보니까 저만 잠수만 하고 있고 언니들은
0: 중간에?
1: 위에 있다가
0: 한번 나왔어요?
1: 제가 올라올 때쯤에 맞춰서 다시 잠수를 한 거였어요
0: 아하 속았네
1: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오래 남는 것 같아요.
0: 지금 생각해도 화가 많이 나죠.
1: 아니 재밌고
0: 네.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재은 친구 정말 누구보다 판소리를 사랑.

0: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정말 대단한 소리꾼으로 성장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친구들의 시원한 가락과 흥겨운 장단 속에서 여름의 다양한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우리 음악에는요, 계절의 풍경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도 함께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0: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함께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 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소리, 남도민요, 경기민요, 가야금 병창 등 국악계 대가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 수 있는 특집을 준비 중입니다. 직접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변재은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곡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더 눈에 띄게
1: 이런 정책 소통 했습니다.
0: 확실하게 알고 당신의 계셨어요? 시야에 닿을 때까지.
2: 그래서 어떤 소통 혁신 사례를 선택하시겠어요?
0: 당신의 공감이 정책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최애 소통을 응원해 주세요.

무용수를 그리면서 제가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또 다시 내가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멀티 아티스트 김형희입니다. 아, 글쎄요.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라이브 드로잉이라는 것을 제가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과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던 작업인데요. 그래도 그렇게 방송으로 정말 완성도 있게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 또한 기쁘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즐겁게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믿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저는 과거에 무대에서 춤을 추는 현대무용가였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무용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무용을 했고 예고를 나왔고 그리고 무용의 거의 인생의 길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지의 앞에서 이제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힘든 과정이 됐지만 그때 어렸을 때 고3 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춤을 췄던 거,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일반 무용단에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원없이 춤을 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뭐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우연히 친구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친구가 초보 운전이었어요. 그때 뭐 초보 운전이다 보니까 미숙해서 이제 사고가 나게 됐는데요. 대학교 4학년 초에 이제 전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제가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이어서 한 번도 그때까지 입원을 한 적이 없어요. 저의 현실감을 알지 못했죠.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장애로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것 또한 인정하지 않았고, 다시 이제 치료가 되면 다시 무대에서 다시 춤을 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고 이후에 또 그 주사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또 넘기고 넘기고 하는 과정이 거의 9개월이었어요. 9개월 동안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치료하고 또 제 상태를 그 시간 동안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인지하게 된 거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아니고 무용수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이제 전신 마비라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고 제 마음대로 음식을 먹거나 또 뭐 양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새로 태어난 아기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다 직장을 그만두시고 그리고 저한테만 이제 올인하셔서 아침부터 치료 그다음에 건강에 좋은 음식 이런 걸로 계속 이제 저에게 이제 케어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 부모님은 너무나도 이렇게 정성을 들이시는데 저는 밤마다 죽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손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붓을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손목에다가 붕대를 해서 붕대로 이렇게 손을 감아가지고 붓을 잡는 휴닝을 했지만, 사실 처음에는 팔에 힘이 없다 보니까 10분? 이제 하루에 10분, 20분, 나중에 한 달이 되니까 한 30분, 40분? 저도 모르게 그림에 집중되니까 팔이 아픈 거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팔을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찌 보면 작은 희망의 씨앗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약간의 이제 어떤 한 줄기 빛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간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서 그 그림을 그리는 짧은 시간 동안은 집중이 되고 그래도 뭔가를 이제 조금씩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우울이나 또 죽음의 생각도 사라지게 되고 조금씩 걷어지게 되고 그리고 누워서 이제 죽음을 생각했던 제가 아, 내일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해볼까? 혼자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개인전의 타이틀이 움직임의 자유찾기였어요. 사실 이제 과거에 움직임이 자유로웠던 제가 전신마비 장애로 인해서 움직임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나 그림 속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 그리고 어찌 보면 제가 또 다른 안무가로서 안무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움직임을 그리게 됐고, 또 무용수를 그리면서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또 다시 내가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개인전은 제가 또 다른 삶을 여는 문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림을 하면서 이제 주제는 움직임에 대한 그리고 선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각각의 뭐 여인이나 크로키나 꽃이나 이런 거에 소재를 담아서 그때의 감정과 색깔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행운이라 느끼는 거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고, 정말 가족이 아무도 저한테 하지 마라고 한 사람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할수 있게끔 뭐 전혀 신경 안 써주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자유롭게 할수 있는 시간과 또 공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게 느끼고 있고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행복하고 또 좋은 작품이 기분 좋을 때더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그림을 그리고 볼 때도 저 자체도 또 행복해지는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크릴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하고 또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투명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린 그대로 앞에서 누군가 보고 있음. 약간 그런 작업들이 공정한 부분, 막 이런 것도 투명성? 이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작업도 사실 이렇게 부유한 건물이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창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안을 볼수 있는. 저도 하면서 재미있고, 또 여기에 어떤 의미나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크릴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작품에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분들이 관람을 왔을 때 그림을 볼수 없고 그냥 도슨트의 설명에 의해서 하겠지만, 제 작품에는 이제 이렇게 손으로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관상, 이런 것들도 조금 의미를 담고, 그래서 그런 작업을 최근에 이제 하고 있어요. 저는 제 그림 인생을 좀 이렇게 보면 그냥 김형이의 인생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을 그림 안에 담는 거고, 그리고 힘들었을 때, 그리고 행복했을 때, 그리고 지금의 이야기들을 그림에 표현해내는 것이 제 작품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초창기에는 무용수의 피부를 보라색으로 그렸어요. 보라색하고 그리고 초록색. 그렇게 그리고 약간 그 여인이긴 하지만 색감 자체에서도 약간 좀 그로데스크한 느낌? 사랑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약간 핑크 계열로, 너무나 사랑하면 핑크다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그렇게 변화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뭐 핑크라든지 좀 밝은 아쿠아색이라든지 그런 색깔 색채로 바뀌어가고, 조금 더 여인이나 그다음에 크로키나 또 꽃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화려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 작품을 그래서 누굴 보여주겠다는 것보다도 그 과정에 저는 스스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합니다.

첫 만남은 사실 이것도 그림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장애인들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쪽에 이제 입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수상하신 분들이 제주도에 이제 여행을 가는 스케치 여행을 가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신체가 170, 키가 174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 장애인 차량이 특장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관광버스에다가 이 장애인분들을 한분한분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키가 크고 이러니까 그때 같이 가셨던 선생님께서 저를 전담해라.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짝을 지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와서, 근데 이제 한번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 고생했는데 탕수육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자. 그러고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47 레프트 턴. 스탑. 이제 그런 큰 거를 하면 높이 있는데 하거나 밑에 하거나 그럴 때는 계속 바꿔줘야 되니까 도움을 때 왜 이제 사람이.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오른쪽 왼쪽 그다음에 또 360도 회전. 굉장히 기능이 다양하게 저희들이 그림 그릴 수 있을 때 좀 몸이 불편해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림 그리는데 덜 몸도 덜 힘들 것 같고 좋죠.

1년에 중증 척수 장애인이 2,000명 이상 생겨요. 그것도 30대, 40대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굉장히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표현예술연대를 만들면서 커리큘럼이라든지 이게 단계별로 이제 체계적이게 만들어 가면서 또 주변에 이런 장애인분들 또 특히 중도 장애인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처음에 심리적인 그림을 하고 이제 자기 작품도 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발표를 통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어떤 자기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봐야겠다 해서 만들어졌고 그렇게 이제 계속 운영이 되었던 거죠.

0: 엄청 좋아요.
1: 얼마나 연습했어요?
0: 연습은 꽤 많이 했어요.
2: 아니요, 반대쪽. 네, 네네네, 거기.
3: 저 에코 스텝이라고 메아리의 발걸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보이지 않지만 들리는 게 더 예민한 시각장애인들의 그 발소리가 세계에 울려서 다시 메아리가 되어서 찾아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은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탭 소리가 스트레스도 풀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뭐 작은 안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들이 마음껏 자신의 예술을 좀 표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0: 너무 잘해요. 왜냐면 이게 기초만 한 8개월 잤거든요. 우리 그냥 비장애인들도. 근데 이제 두 분은 시각장애인이지만 두 분은 또그 발달장애하고 시각 중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도 이게 발 부위별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 머리 쓰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너무 짧은 시간에 결과를 이제 뽑아냈는데, 지도한 선생님도 고생 많았고, 또 엄청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잘했고.
1: 아, 저희들이 항상 할수 있다는 거. 예, 시각장애인도 탭댄스를 할수 있다는 게 너무나, 예, 감사하고 좋습니다.

장애 예술은 사실 장애인만 하는 예술이 아니고요. 장애라는 게 하나의 오브제인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 장애라는 오브제를 가지고 자기가 예술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저희가 장애는 사회에서는 굉장히 걸림돌이에요. 계단이 하나만 있어도 저희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렇지만 예술 안에서는 늘 결핍이 있고 배고파야 뭔가 새로운 창이 생기는 것처럼 결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있는 그 결핍이 예술과 만났을 때는 또 다른 독특한 나만의 뭔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관에서 장애예술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고 새로운 예술 장르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그림도 하지만 뮤지컬도 만들고 또 전시 기획도 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뭐 하죠. 사실

장애인 예술가보다를 떠나서 예술가라면 늘 새로운 것을 찾고 거기에 집중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꿈을 꾸게 됐고,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서 아이라는 열매를 갖게 됐고, 그리고 이들을 사랑함으로써 제가 세상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세상과 제어가 발을 내밀 수 있게 화해를 할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런 과정 안에서 제가 또 다른 세상, 그리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늘 꿈, 사랑, 도전, 이건 저의 죽을 때까지의 좌우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도전하는 멀티 아티스트 김형희입니다.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단가 사철가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다양한 악기에 맞춰서 사철가를 불러봤는데 여러분들 추임새 함께 하시면서 들으셨죠?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아지트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탈춤과 또 무가를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줄 밴드 두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시대를 풍자하는 우리의 탈춤을 유쾌하게 선보이고 있는 박인성과 장군님들 함께 만나보시죠.

0: Empty your mind. Be water, my friend. Okay?
1: Yes.
0: Okay?
1: Yes.
0: Okay?
1: Yes.

0: 네, 중국 철학자 노자와 장자를 이렇게 힙하고 신나게 만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철학적인 주제를 흥겹게 풀어낸 박인선과 장군님들의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잠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야,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와, 무대 정말 와, 정말 박살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너무 정말 우리 그래도 멤버분들이 많이 다 함께 나오셨는데 시청자분들께 각자 한번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인선과 장군님들의 박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0: 터줏대감이신 거죠?
1: 터줏대감은 모르겠어요. 대감님들 여기 다 계셔가지고 그냥 만화님으로 할게요.
0: 아, 만화님.
1: 네, 만화님 정도로 네. 할게요.
0: 또 한번 소개해 주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를 맡고 있는 허동혁이라고 합니다.
4: 저는 건반과 관악기를 맡고 있는 김조현입니다.
5: 예, 드럼을 치는 양현모입니다.
0: 아, 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은 압도됐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하면서 저도 무대 뒤에서 이 공연을 보게 됐거든요. 너무나 신나고 이렇게 우리 국악이 또 힙하게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또 이 무대를 통해서 저도 다시금 느꼈습니다. 너무 좋은 무대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뭐.
0: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박인성과 장군님들이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이 장군님들, 그러니까 박인성과 장군님들에 대한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1: 제가 평소에 이제 장군님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왜냐면 식사하시는 그 기세를 보면 거의 뭐 흡사 진짜 진격하는 장군님이시다.
5: 술과 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0: 한국인들은 어쩔 수 없는 밥심인 것 같아. 그 밥을 먹고 든든하게 먹고 그런 기운을 무대에서 다 풀어내는.
1: 그러니까요. 근데 밥심인데 좀 네. 약간 많이, 예, 많이 잡수세요. 그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그 고봉밥 싸놓고 먹는 네. 거 그림 아세요? 사실
0: 그 정도라고요?
1: 예, 거의 뭐 그 정도. 근데 와! 이렇게.
0: 와!
5: 하고 이렇게 휴게소 가면은 각자 하나 먹고 반찬으로 돈가스를 또 시켜서 먹는 반찬이 돈가스입니다.
0: 밥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고. 근데 무대를 보는데 진짜 그 박인선님은 사실 봤을 때 되게 얼굴이 단아하시고 엄청 말씀도 네, 조곤조곤하실 것 같은데 이 말 속에 되게 힘이 있어요. 저는 그 무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래퍼 이영지 씨가 생각났어요. 혹시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1: 아직은요.
0: 아, 나는 진짜 그를 보고 래퍼계에 이영지 씨가 있다면 우리 국악계에는 박인선님이 있는 것처럼.
1: 또 이렇게 극찬을 언젠가 또 만나게 되면 같이 무대에 설 수 있으면 또 영광인.
0: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정말로요?
0: 예, 진짜 너무 너무 우리의 국악을 정말 힙스럽게 무대를 꾸며주셨는데 진짜 그보다 버금가서 일당백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백하영기님이 퍼포먼스며 뭐 꽹가리며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진짜 이 안에서 일당백을 하고 계세요.
6: 네.
0: 어떠세요?
6: 어떤 게 어떨까요?
0: 박인성과 장군님들을 하시면서 내가 이러한 네. 역할들을 여기서 엄청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6: 네, 뭐 원래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이렇게까지 시킬 줄은 몰랐는데 전 시켜주는 것만으로 너무 재밌게 잘 놀 수 있는 판을 깔아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 박인성과 장군님들의 사실 이런 음악의 스타일이 정말 대단하지만서도 어떻게 음악 작업을 하시는지 또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음악 작업을 하십니까?
3: 보통 이제 인선님께서 네. 이제 어떤 주로 강릉 탈춤에 있는 뭐 노랫말이라든지
0: 네.
3: 뭐 장단 이런 거 혹은 뭐 서사
0: 네.
3: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가 녹아 있잖아요.
0: 네.
3: 그런 거 혹은 뭐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오면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음악적인 틀을 잡고
0: 네.
3: 그리고 이제 다들 모여가지고 합주하면서 이제 곡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여기에 종합적인 음악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풀어내는 프로듀서 역할님이신 거죠? 팀의 리더로서의 중요한 어찌 보면은 큰 지분을 차지하고 계시는 거네요?
3: 뭐 밥은 제가 제일 많이 먹진 않죠.
0: 제일 적게 먹고 근데 이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서로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시는 편이신가요? 음악적인 스타일을
4: 너무 많이 반영해주세요. 너무 열려계시고
0: 네.
4: 항상 이렇게 뭐 아이디어를 좀 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저희 네. 뭐 다 이렇게 아이디어 드려도
0: 네.
4: 뭐 거부감 없이 거부하는 거 없이 다 이렇게 반영해주시는 아주 훌륭한 음악 감독님이십니다.
0: 진짜 근데 뭔가 말 속에 뼈가 있는 것처럼
4: 아니에요. 아주
0: 훌륭한 이렇게 강조하셨었는데 그 모두 의견을 다 수렴해서 네. 음악적인 그 작업 안에서의 스타일들을 다 반영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4: 네, 맞습니다.
0: 되게 인자하신 거네요 이 팀에서.
1: 인자까지는 네.
0: 인정할 수 없나요?
4: 맞다고 하자.
6: 그냥
1: 네 열려 있는 팀이다. 네, 네. 우리는 한 열려 인자하시죠. 맞아 아름답게 가야지. 열려 있는 팀입니다. 저희 굉장히 아름다운 팀이고 오래오래 할 겁니다. 네. 맞아.
0: 이 팀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분들이 진짜 하나하나 다 소중하신 분들인데 어쨌든 박인선 씨가 강령 탈출 미수자이시잖아요. 그런 만큼 이 장군님들과 함께하는 음악을 만들면서 꼭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탈춤의 멋이나 정신 이런 게 있을까요?
1: 탈춤의 정신이라고 하면 사실 여기 그 호흡, 그 공간과 아니면 이 뭐 화면 속에서 보시더라도 그 호흡을 같이 해주시는 거에 대한 그런 순간적인 네. 그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여기 녹화할 때도 카메라들 굉장히 많지만 여기 네. 감독님들도 계시고 많이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 난 그래 공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카메라를 계속 안 보고 앞에 계신 분들만 계속.
0: 카메라가 아니고 관객들이다.
1: 네, 그렇게 호흡하면서 하는 게 사실 조금 더 저한테는 편해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재미나게 했습니다.
0: 또 이 올해 초에 세계적인 월드 뮤직 쇼케이스에도 참여하시고 네. 그리고 또 북

0: 9월 중순에 또 한 달 동안 북미 투어를 계속 돕니다.
1: 와, 네. 여러분들 정말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한국에서 보기 힘든 분들입니다. 이제 또 앞으로 또 투어를 앞두고 계시고 정말 그런 귀한 시간에 쪼개서 이 아지트에 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저희가 한국에서는 좀 약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점 매수 저점 매수 지금 조금 예, 저희가 외국에서는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한국에서는 조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저점 매수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여지는 또 이 강령 탈춤의 퍼포먼스 또한 관객 여러분들의 이런 시선을 정말 사로잡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그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전통 문화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전통 음악이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고 또 환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실까요?
0: 전통 문화라는 게 가진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관객들한테 가닿는 어떤 에너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탈을 쓰는 것 자체도 탈 자체가 굉장히 신성시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탈을 쓰고 제가 그냥 크게 움직이지 않고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은 그 기운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기운 자체가 관객들한테 이렇게 가닿는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또 우리 장군님들께서 락 음악으로 같이 펼쳐서 보여드리니까 거기서 오는 힘이 굉장히 크구나. 그리고 관객분들도 그 힘을 같이 느끼시는구나를 공연하면서 무대를 이렇게 펼치면서도 느껴져요.
1: 그리고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관객들과 주고받는 에너지도 정말 좋을 텐데 어떤 추임새도 뭐 알려주시면서 관객 여러분들이 어떤 호응을 이끈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0: 네, 저희 EP 앨범에 고추장 만세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1: 재밌네요, 제목이.
0: 네, 고추장 만세. 미국 시장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뚫어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렇지, 케이푸드가 있지. 고추장으로 한번 밀고 나가보자.
1: 야, 제목에서부터 약간 그런 공략을.
0: 에, 그래서 고추장을 그냥 주구장창 외치는 그런 곡이 있거든요. 에, 그래서 고추장 하면 고추장도 따라하게끔. 웬만큼 또 고추장 아세요? 예, 북미 분들도.
1: 순서 있나요, 저희?
2: 네,
1: 보여주실 무대 지금 여기서 보여줍니다.
0: 없어요, 없어요.
1: 그러면 네. 한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0: 어떻게 해야 되지?
3: 고추고
4: 잘할 수 있다.
0: 고추장.
4: 고추고
0: 우리 땅 우리네 고추장 좀 고추장 신토불이 나선다. 고추장 우리 땅 우리네 고추장 좀 고추장 신통하다 신통해.
1: 와, 아니 가사도 너무 재밌지만 재치 있고 뭔가 진짜 재밌는 가사로 관객 여러분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아, 이 곡도 한번 여기서 들어보고 싶은데 여기서는
0: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해죠. 네.
1: 진짜
0: 다음에
1: 아쉽다.
0: 불러주시면 또 하죠.
5: 어쩔 수 없이 또 나와야 되겠네.
1: 또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기가 너무 쉽지 않은데.
0: 아니요, 저희 괜찮아요. 불러주세요. 네, 다음 주에라도 또 나오라 그러면 또 나와.
1: 그러면 네. 우리 어쨌든 그러한 여지들을 조금 남겨두고 아쉽지만 오늘의 그 토크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무대를 빨리 만나보고 싶긴 한데요. 탈춤의 멋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준비됐다고 하는데 어떤 무대일까요?
0: 네, 블랙소무라고 하는 곡인데요. 이 탈춤 속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조금 그걸 깨보고자. 네, 그래서 소무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 강요 탈춤 속에서 말이 없는 캐릭터인데
1: 네.
0: 항상 취발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남성 인물한테 구박을 받거든요.
1: 네네.
0: 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죠.
1: 네.
0: 너무 억울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소무의 탈을 쓰고 제가 소무로 변하고 또 우리 백하연기님께서 또 귀여운 소무 네. 탈을 쓰시고 이 소무가 정말 흑화해서 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울분 한번 풀어보자라는 그런 곡으로 힙합으로 블랙 소무를 들려드릴 겁니다.
1: 그러면 어쨌든 소부와 치바리의 탈도 이번 무대에서 같이 함께 볼 수 있다는 거죠?
0: 치바리는 나오지 않아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아...
0: 각자의 치바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막 뭐라고 쏴 붙이지만 네.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한마디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1: 네네.
0: 나보다 윗사람이라던가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돼요.
1: 아 네. 정말 기대됩니다. 그 블랙소무에 이어서 에라만수라는 음악도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에라만수면 제가 알고 있는 에라만수 에라 나의 신이야 이런 노래 맞나요?
0: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1: 대활년으로 서울 어디 저 같이 껴가지고 하면 안 돼요?
6: 좋습니다, 좋습니다.
0: 너무 좋은데요?
1: 저도 아까 음악 들으면서 네. 너무 막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네. 음악이 너무 좋고
0: 네.
1: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무대를 빨리 만나고 싶은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무대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그럼 박인성과 장군님들의 블랙소무 그리고 에라만수까지 두 곡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탈춤과 무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탈춤의 몸짓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깨워낸 이 시대의 탈춤마당 같았던 박인선과 장군님들을 만나봤고요. 이번에 만날 분들은 염원과 위로가 담긴 노래, 이 무가를 현대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팀입니다. 올해 한국대중음악상에서 2관왕을 차지하면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추다의 차지스, 함께 만나보시죠.

차지다 예 차지다.

0: 차지 우리의 모두의 차지 모두의 오늘 돈이 차지 오늘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너의 차지 너의
1: 차지
0: 나의 차지 나의
1: 차지
0: 우리의 차지 우리의
1: 차지
0: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너의 차지 너의
1: 차지
0: 나의 차지 나의
1: 차지
0: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모두의 차지 모두의

0: 차디 차디
1: 나의 차디 차디 차디
2: 우리의 차디
0: 차디 차디
2: 우리의 차디 차디
0: 차디
2: 너의 차디
0: 차디 차디
2: 나의 차디
0: 차디 차디
2: 우리의 차디
0: 차디 차디
2: 모두의 차디 차디 차디
3: 네, 정말 좋은 기운과 그리고 또 복이 우리 모두의 차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곡을 듣게 됐습니다. 추다의 차지스와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3: 앞서 정말 멋진 곡을 들려주셨는데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우리 돌아가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4: 네.
6: 네.
5: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추다의 차지스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김재호라고 합니다.
7: 안녕하세요. 보컬이자 가짜 무당인 추다혜입니다.
8: 반갑습니다. 드럼 연주하는 김다빈입니다.
9: 네, 안녕하세요. 기타 치고 있는 신문이라고 합니다.
3: 네, 그 추다혜 씨의 사실 지금 쓰고 있는 머리띠, 네. 이 깃털에 대해서 한번 뭔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7: 아, 이 깃털이요? 네. 제가 차지스 이 활동을 하면서 네. 좀 현대적인 무당, 네. 그리고 좀 그런 샤먼의 어떤 느낌을 네. 좀 영감을 받아가지고요. 네. 제작을 한 깃털입니다.
3: 이게 약간 그 항상 공연하실 때마다 쓰는 깃털이잖아요.
7: 네네.
3: 약간 시그니처 같아요.
7: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는 시그니처가 됐죠. 네.
3: 약간 무당, 네. 그러니까 무가를 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
7: 네.
3: 저는 무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무당 이런 것보다는 네. 약간 여전사,
7: 오~
3: 약간 뮬란
7: 오~
3: 이런 것 좀 떠올렸습니다.
7: 오~ 좋네요.
3: 네, 약간 뭔가 약간 오늘 모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네. 기운이
7: 네.
3: 아까 그 박인성과 장군님도 네, 나오셨거든요.
7: 네.
3: 정말로 그 여성 보컬로서 네. 뭔가의 그런 그 보통의 기운들이 아닌 분들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7: 네.
3: 사실 이제
7: 누가 더 기운이 좋은가요?
3: 무서워요.
7: 어떤 분이 더 기운이 좋으신지.
3: 무서운데 네, 약간 네. 거기는 약간 좀 염라대왕급이었다고요.
7: 네, 네,
3: 여기는
7: 네.
3: 정말로 뭔가 네. 전투적이면서 약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전사 같은 그런
7: 네.
3: 느낌이 가죠.
7: 알겠습니다.
3: 그런 기운을 담보 받았어요.
7: 아, 네.
3: 참 욕망이 많은 팀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기운들을 내가 다 차지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곡으로 생각하면서 만드신 곡 아닌가요?
7: 아니에요. 정말 잘 모르시네요. 김준수 씨께서.
3: 네.
7: 저희는요. 좋은 것들 그리고 복된 것들을 저희 곡 안에 다 담았거든요.
3: 네.
7: 무가가 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사람들에게 또 복을 빌어주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운을 담아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의 목수로
3: 네.
7: 차지로 가져가셔라 라는 의미를 담아서 저희는 추다의 차지스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아, 또 명가 복을 빌어주면서
7: 네,
3: 복
7: 맞죠.
3: 받아가시라는 마음으로
7: 맞아요, 맞아요.
3: 이 노래를 만드셨는데 사실 이 추다의 차지스가 결성된 어떤 계기로 이렇게 결성된 팀일까요?
7: 이거는 심훈 씨를 제가 먼저 섭외했는데요.
3: 네.
7: 심훈 씨가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9: 다혜 씨를 싱싱이라는 팀으로 이제 알게 돼서
3: 네.
9: 좀 이렇게 친해지던 와중에 마침 국악방송에서 콘서트 오늘이라는 방송을 하면서
3: 여기 아니었어요?
9: 맞아, 여기였어요.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국악방송에
3: 네.
9: 결성이 국악방송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그 이후로 제안을 해줘서
3: 네.
9: 그때 이후로 이제 팀 멤버들을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3: 추다의 차지스를 사이키델릭 샤머니 펑크 밴드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
7: 네.
3: 이 사이키델릭 샤머니 펑크는 어떤 음악인가요?
7: 저희가 추다의 차지스가 이제 무가를 하는 팀인데
3: 네.
7: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거를 어떻게 장르를 구분을 해야 하지라는 고민이 있으실까봐
3: 네.
7: 저희는 저희 팀을 스스로 명명하기로 했어요.
3: 네.
7: 그래서 샤머닉, 무당의 노래이기 때문에 샤머닉이 들어갔고요. 저는 처음에 무속 음악에 어떤 매체에서 다뤄지는 어떤 무서운 이미지 같은 것들보다는
3: 네.
7: 실제 굿을 봤을 때 진짜 하나의 파티 같고 그 펑키한 어떤 그런 신나는 무드를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3: 네.
7: 그래서 몽환적이기도 하고 또 정말 신나기도 한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라고 팀 앞에 이제 수식어를 붙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이 사운드를 표현할 때 어떤 것에 가장 중점을 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5: 일단은 저희 다 그 굿판의 그런 분위기를 사실은 제일 좋아하고 따라하고 싶고 그거를 좀 최대한 저희 음악에 녹여내고 싶은 부분이 컸어요.
3: 네.
5: 그래서 최대한 좀 그 정서와 그 따뜻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소리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제일 좀 신경 썼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3: 그러니까 무가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방울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강렬하면서 조금 뭐랄까 무서움? 미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운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걸 좀 더 유화시키는 듯한 작업들이 아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얼마 전에 네. 한국의 그래미 어워즈로 통하는 네. 우리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2관왕을 차지하셨다고요.
7: 아, 네, 감사하게도
3: 너무 축하드립니다.
7: 네, 감사합니다.
9: 너무 잘한다.
3: 아, 근데 이제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추다의 차지스가 결성된지 몇 년 되셨죠 지금?
7: 저희가 6년 됐어요.
3: 이 상을 받은 건 지금 처음이신 건가요?
7: 아니요, 저희가 첫 앨범을 내고 나서 감사하게도 2021년도에 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 집을 냈는데 네. 또 상을 받았습니다.
3: 이 소수민족이라는 음반은 이 전통민요와 무속음악을 오늘의 언어와 스타일로 되살렸다는 이 찬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음반 제목을 소수민족이라고 지은 이유가 궁금해요.
7: 소수민족의 음악을 담은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수민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들이 정말 쿨하게 자기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강인하게 그리고 유니크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대중음악 안에 전통음악, 전통음악 안에 무가 이렇게 마니아적인 어떤 그런 정말 소수의 음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닮았다. 소수민족과 되게 닮아있다. 그들의 정서와 닮아있다고 느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들의 정신을 좀 배워서 우리 음악에도 좀 잘 담아내면 이것들이 잘 유지되면서 명맥이 유지되면서 좋은 음악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소수민족이라고 앨범명을 네, 붙이게 되었어요.
3: 그래서 이 음반에 담긴 곡 중에서 허세라는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요.
7: 네.
3: 이게 이 노래가 최우수 R&B&N 소울 노래상을 받았다고 네. 하는데 이 허세가 무슨 뜻인가요?
7: 아, 허세가요? 네. 영어는 아니고요. 제주도 무가 허세가 좀 있으시네요.
3: 네, 죄송합니다. 네.
7: 제주도 사투리고요. 네. 제주도 무가에서 가져온 노래인데요. 잡기 잡신을 쫓을 때 내는 그런 소리예요. 선생님들은 헐씨, 헐세 뭐 이런 소리로도 하시는데 저희는 깔끔하게 헛세라고 명명을 해서 붙였고요. 잡기 잡신을 쫓는 저리가 이런 어떤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3: 네. 그 보통 추다의 차지스의 노래의 전반적으로 이제 곡들이 명과 복을 빌어주면서 또 잡기 잡신 어떤 애군을 물러주는
7: 네네네.
3: 그런 노래들이잖아요.
7: 네.
3: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추다의 차지스가 잘 될 수밖에 없겠네요.
7: 네.
3: 진짜 이거 들어보니까 그걸 의도하고 뭔가의 곡 작업들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7: 김준수 씨도
3: 무가라는 핑계를 대고
7: 그리고 무가 하세요. 잘 되고 싶으시면

0: 맞아요. 네, 모두가 네. 다 그렇잖아요. 네, 마음이 네. 잘 되고 싶잖아. 네. 아지트 김준수 아지트도 너무 잘 되고 싶고 네. 오랫동안 하고 싶고 네. 오셨으니까 또 저를 위해서 한번 빌어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아까 열심히 빌었어요. 네. 네 아 그래도 저희 그러니까
0: 제가 와서 헛새로 그럼요. 한번 물리쳐 주십시오.
1: 안 좋은 것들을 제가 다 떨쳐내고요. 네. 또 김준수의 아지트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더 잘 되시라고 저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안 좋은 부정한 것들을 다 네. 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그러면은 그 헛새라는 곡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다양한 또 작품들을 만들면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실험성과 또 대중성 이 전통을 바탕으로 이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고민들이 또 있으실까요?
2: 음악을 만들면서 이제 먼저 이제 다혜 누나가 무가 가사를 이제 공수를 해오는데 사실 듣다 보면 뭐 되게 무가 자체가 좀 전형적인 거나 좀 그런 거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무가를 듣다 보면 또 재즈 음악에도 좀 비슷한 그런 날 것에 그런 느낌이 많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뭐 힙합 리듬이나 아니면 뭐 펑크나 이런 걸 입혀봤을 때 또 되게 잘 맞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합주하면서 곡을 만들면서 막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허세라는 곡도 어떻게 보면 합주실에서 한 1시간 안에 나왔던 것 같아요. 한 30분도 안 돼서
0: 오, 그렇게, 그렇게 후딱 나온 곡이에요?
2: 네, 그런 곡들이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네, 곡 작업하면서는 뭐 고민보다는 좀 어떻게 더 재밌게 만들어 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계속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허세처럼 이렇게 우리 무가가 무학이 바탕이 되는 그런 음악들을 계속 만들실 예정인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어떤 또 다른 장르와의 만남이라든지 네. 어쨌든 국악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또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음악의 스타일들을 또 겸해서 하실 건지 좀 궁금하긴해요.
1: 사실 무가를 계속 바탕으로는 할 것 같아요.
0: 저희 네,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시니까.
1: 네네, 정체성이자 근간이 되는 소리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그리고 저희가 감히 손을 못 댄 그런 무가들도 엄청 많아요. 네. 아시다시피. 네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무가에 집중을 해서 해볼 예정입니다.
0: 아, 네. 그러면은 추다의 차지스의 무대를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수민족 수록곡 중에 이 두 곡을 들려주신다고요?
1: 네. 허세랑 너도 먹고 물러가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0: 아, 오늘 정말 여러분들 귀한 분들을 또 모셨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상의 2관왕을 수상하신 추다의 차지스의 음악 이야기를 깊게 나눌 수 있어서 또 너무 즐거웠고요. 또 다음 무대도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네, 그렇다면 추다의 차지스의 허세 그리고 너도 먹고 물러가라 두 곡 이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줄기란 삼재 플랑관제고 철천말 이론 앞에 송하고 아메리카주에 널린 복 유럽파주에 널린 복 아시아주에 널린 복 모든 복

물러가고 나도 잡수고 물러가고 너도 먹고 물러가고 나도 잡수고 물러가고 나도 먹고 물러가고 나도 잡수고 물러가고 너도 먹고 물러가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우리의 탈춤과 무가를 바탕으로 만든 음악들을 만나봤습니다. 두 팀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게 바로 가장 한국적인 그루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가장 우리다운 것이 세계를 사로잡는 가장 강력한 매력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그 매력을 느끼셨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만 던질 던질

0: 안녕하셨는지요? 국악과 알까기의 콜라보. 예? 국악이나 지정진님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오늘도 알까로 왔습니다.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오늘도 어김없이 국악인과 시청자들이 알까기로 어우러져 한바탕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일찍이 알봉대사께서는 팔공산에서 수도하면서 알까기는 반드시 8알 이하로 해라. 왜냐면은 열대 안막의 균형은 너무 정신없지 않습니까? 8알 이하로 해라. 좋습니다. 국악의 날 지적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입니다. 오늘 대국에 나설 알까기 명인들 소개하겠습니다. 대국장. 네. 긴장감이 싹 돌아.
1: 네. 먼저 백도를 잡은 하동근 5단입니다.
0: 네. 신이죠. 네. 하동근 5단은 원래 경상남도 남해군에 있는 담배 회사 근로자였습니다.
1: 진짜요?
0: 네. 그러다가 K본부 전국 노래자랑 남해군 편에서 최우 수상을 차지하면서 자기에게 이제 가수의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했지만 담배 만드는 회사에서 1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일해야 정규직이 될 수 있기에 전국 노래자랑 연말 왕중왕전에도 가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정규직

0: 돼야
1: 아,
0: 되니까. 네.
1: 네. 그러다가 이제 또 문득
0: 네.
1: 내일은 리스터트롯 소식을 듣게 되어 무작정 도전했는데요.
0: 네.
1: 네, 기세는 좋았으나 1라운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0: 그런데
1: 네.
0: 한국 5단이 워낙에 사교성이 좋아요.
1: 네.
0: 이 1라운드 탈락이었지만 말이죠.
1: 네.
0: 같이 탈락한 또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네. 1타 강사인 수학 강사인 정승재를 사귀게 되는데 이 양반이 자기가 본 이런 꿈 대신 이뤄라 하면서 하동근은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1: 오, 진짜요?
0: 그리고 하동근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1: 네.
0: 같이 탈락한 고만고만한 친구들을 모아서 뭐 노트북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1: 네.
0: 마치 입상한 듯한 느낌을 줬던 거지요.
1: 네. 네. 네. 하동근 5단은 또 들었다 놨다, 쥐었다 폈다 창법으로 유명하다고 하죠.
2: 사랑했어 떠나야 하는 그 사람.
0: 그러다가 하동근 가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옵니다.
1: 네.
0: 이 국악방송의 소리를 배웁시다. 대단했던 프로지요.
1: 네,
0: 네.
1: 맞아요.
0: 이 고정 출연했는데 이 뻥을 좀 보태가지고
1: 네.
0: 연습을 1000번 이상하고 1004번인가 했던 이렇게 이상하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3: 준비되죠? 물결같이 흩어진다 장비의 호통 소리
1: 그렇죠.
3: 몰랐던가
0: 노래가 앞에 장소 없지요.
1: 네.
0: 하동근 5단 오늘의 출사표 부탁합니다.
3: 전국노래자랑 왕중왕전은 못 갔지만 알까기 왕중왕전은 꼭 가겠습니다. 화이팅!
0: 네. 크게 자신감이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본인이 간다니까
1: 네.
0: 진짜 갈지 안 갈지
1: 네.
0: 지켜보고 우린 열심히 응원해야 되겠지요.
1: 네. 네. 자, 이번에는 그에 맞서는 흑돌 고영렬 5단입니다.
0: 광주 출신의 피아노 병창으로 유명한 고영렬 5단입니다.
1: 네.
0: 그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기에 피아노를 치면서 소리를 하는 피아노 병창은 그의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1: 네.
0: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고영렬 5단은 준비된 음악 천재.
1: 네.
0: 이 국악의 클래식과 팝, 재즈, 월드, 뮤직까지 여러 장르와 협업을 하며 국악의 다양성과 대중성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제가 엄마가 된다면
0: 그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엄마 얘기를 하고 된다면
1: 곧 뭐 될 수도 있으니까요.
0: 네,
1: 아니, 곧 아니 그럼 안 되지. 아니 곧 뭐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제가 엄마
0: 어떻게 얘기했어요? 곧 된답니다. 곧 엄마가 되는데.
1: 아니,
0: 하여튼
1: 네. 엄마가 된다면 네. 네 아이들에게 이제 국악과 양악을 다 가르쳐야겠어요.
0: 와.
1: 그래야 이렇게 고영렬 5단처럼 크로스오버를 할 수 있으니까요.
0: 아, 오버. 알았다, 오버.
1: 네. 크로스오버를 할 수 있으니까요.
0: 아, 오버. 알았다, 오버.
1: 네.
0: 아. 솔로 가지요.
1: 네.
0: 네. 이런 거는 자제를 해야 됩니다.
1: 네.
0: 자, 알았다, 오버.
1: 네.
0: 이 고영렬 판소리는 중저음의 깊고 부드러운 음색에 정교하고 섬세한 기교로 오랜 여운을 남깁니다. 이 춘향전의 사랑가를 이렇게 부르는 사람 처음 봤다. 어떤 식으로 부르는지 잠깐 한 소절만.
4: 한 소절만?
1: 네. 말해도 됩니다.
0: 눈치 보지 말고.
4: 피아노를 치면서
1: 네.
4: 네, 이제 피아노 코드를 짚으면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0: 거기까지.
1: 와. 오. 와.
0: 내공이
1: 네. 진짜 뭔가 달라요.
0: 왜? 네, 진짜 뭐가 업고 노는 사람이
1: 네.
0: 때로 이렇게 나타날 것 같구나.
1: 네. 오. 너무 기대돼요. 진짜 피아노.
0: 이것이 바로
1: 네.
0: 젊은 소리꾼 고영렬이구나.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1: 네. 떠오르는 소리꾼 고영렬 5단. 팬텀싱어 3, 풍류대장, 불후의 명곡 등 다수의 방송에서 국악의 다양한 실험에 나서고 있습니다.
0: 자, 그러면 고영렬 5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4: 예. 알까기는 우리 민족 고유의 놀이입니다. 국악인의 긍지를 갖고 자세히 임하겠습니다.
5: 아니, 이렇게까지.
4: 알까기는 우리 민족 고유의 놀이입니다. 국악인의 긍지를 갖고 자세히 임하겠습니다.
5: 아니, 이렇게까지.
0: 예.

0: 우리 민족의 고유의 놀이인지 뭔지는 뭐 아직
1: 뭐 이제 뭐 그렇게 될 수 그러니까 있죠.
0: 이제 분분합니다만은 네. 네. 이제 고용열호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 네네네.
0: 감사할 따름이지요. 네. 네?
1: 근데 저 톤으로 말씀하시니까 진짜 같아요, 되게.
2: 알까기는 우리 민족 고유의 놀이입니다.
1: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타부터 하겠습니다.
0: 네. 몇 달 올려놓고 연습, 네. 연습인 거지요. 네. 네, 이게 이제 꽥을 방지하고, 예, 연습하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강약 조절. 네.
1: 와! 오, 저렇는데요? 어,
0: 연습. 어? 네, 그렇습니다. 와, 저런 정도. 오늘 대구, 오늘 알까기 공부하는 시내들 네. 공부할 체류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1: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그러면 두 대국장은 서로 정중하게 인사, 예의를 갖추고 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경례. 자, 보석해 주시죠. 보석은 자유입니다. 한동근 오단 말이죠?
1: 네. 100. 마지막 노를 어떻게 놓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0: 네. 아, 그런 식으로.
1: 고영렬 오단도 엄청 신중하게 놓고
0: 고영렬
1: 있어요.
0: 고영렬 오단은 왼손 오른손 각을 보는 거지요. 자,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전 시즌 2 고영렬 오단과 한동근 오단의 1차전 흑도를 잡은 고영렬 오단의 선공으로 시작합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왼손 답법으로 먼저. 왼손잡인가요?
1: 양손잡인가요?
0: 그걸 첫수로. 와! 성공!
1: 와!
0: 멋진 수입니다.
1: 네.
0: 야, 상당히 먼 거리에.
1: 네, 처음부터 깔끔하게.
0: 예. 망연자실. 네. 이거 뭐야? 하도 모르다 당황하고 네. 있습니다만, 당황할 필요 없어요. 이제 쳤습니다.
1: 네. 네.
0: 반격이 났었어. 장군 몽구로 하면 됩니다.
1: 네.
0: 쳐들어온 특공대 무시하고 네. 내가 갈 길로
1: 네.
0: 저 뭐 넉점 석점을 향해서 네. 저 같으면 공격을 할 텐데 말이죠. 네. 근데 공격할 네. 그거로 네 좋습니다. 가능해요. 과연 성립이 될지.
3: 네.
1: 네. 아쉽게
0: 죽어 나왔습니다.
1: 그 사이로 지나갔네요.
0: 두 대국자 고영여로 다른 성공을 했고. 하동근 5단은 첫 수가 꽥으로 끝났습니다.
1: 네, 근데 뭐 아직 네, 좀 슬퍼하기는 이릅니다.
0: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초반 첫 수 끝난 상태에서 두 점 차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1: 맞네요.
0: 네. 자, 또 손을 푸는 고영렬 5단. 자,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1: 이야.
0: 자신 있습니다, 플레이에.
1: 우와.
0: 자, 이거 뭔가 나올 것 같은데요? 와! 사석작전, 놀개타법입니다.
1: 네.
0: 네. 미칠 거 없다.
1: 네, 같이 떨어졌지.
0: 그렇습니다.
1: 그래도 앞서고 있어요.
0: 앞서고 있지요. 네. 잘 풀리고 있어요.
1: 네.
0: 자, 이렇게 되면은 벌써 네, 자리를 줬습니다. 자, 무릎 꿇은 상태에서 스피드는 상당히 빨랐습니다만은 저렇게 빨리 꽥이 나왔네요. 꽥수가 나왔습니다.
1: 안타깝습니다. 네.
0: 꽥만 지금 두 번.
1: 네.
0: 꽥.
1: 네.
0: 오리인가요? 오리. 꽥.
1: 꽥. 네.
0: 자, 고용료로다 대단합니다. 네. 오른손이 왼손 자유자재.
1: 네. 양손잡이가 유리할 것 같아요.
0: 매우 유리하지요. 와. 이게 각도가 문제인데.
1: 네.
0: 야.
1: 근데 또 이.
0: 네.
1: 시계까지. 아, 네. 시계가 아니네요.
0: 시계 아닙니다.
1: 팔찌를.
0: 네. 안과에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거는 시계라고 안 하지요. 네.
1: 팔찌를 불렀습니다.
0: 네. 자. 네. 거리와 상관없습니다. 거리가 장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냥 공격을 하네요. 그거로. 저 같으면 중앙에 있는 한 점으로 할 텐데. 그 멀리서. 그래도!
1: 고영렬 5단이 네. 좀 안 그래도 좋은 소식이 많아요. 네, 네 결혼을 와. 발표했어요.
0: 결혼 발표? 네. 예. 야, 그래서 신나서 그런 건가요?
1: 네, 지금 야. 아주 기분이 좋죠.
0: 네, 너무 좋죠. 뜻있는데 네. 오늘 알까기 그래서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고영렬과 성악가의 크로스오버.
1: 네.
0: 야, 하다하다 결혼도 이제 크로스오버.
1: 그러니까요.
0: 장르를 넘나들며 한다는 진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 거기서 태어나는 이세는 당연히 예쁠 거고 국악과 양악을 네? 양쪽 체력 다 갖고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너무 부러워요.
0: 예.
1: 네. 와. 여유가 넘쳐요.
0: 그렇습니다.
1: 네, 지금
0: 갑자기 초라해진 하동준 5단. 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1: 침착하게.
0: 그러나 뭔가 이제 손이 풀릴 때가 됐어요? 이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1: 네.
0: 뭐 살살 해도 충분히 날아가는데 힘이 그러니까 비행을 하지 않습니까?
1: 네. 근데 또 모릅니다.
0: 누가 멀리 날아가나 게임이 아니거든요.
1: 네.
0: 지금 고영렬 5단은
1: 아, 1.8. 네. 네. 한 알밖에 안 떨어졌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실점이 1점입니다.
1: 네.
0: 그리고 하동건 5단은 떨렁 두 알 남았는데 네?
1: 아...
0: 좀 애처로운 입장입니다.
1: 근데 또 모르잖아요.
0: 모르죠.
1: 그렇죠. 네.
0: 역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모든 경기는 역전.
1: 맞아요.
0: 자, 네. 네. 본인이 오. 침착하게. 오. 그렇습니다. 가진 자의 여유죠. 오, 그 멀리서.
1: 너무 깔끔해요. 우와.
0: 우와. 저 멀리서.
1: 와.
0: 눈 깜짝할 사이.
1: 진짜.
0: 네?

0: 야, 현재까지는
1: 네.
0: 압도적인데요. 고영렬 5단.
1: 네, 하동근 5단은 뭔가 풀었습니다.
0: 적수가 안 됩니다. 의욕만 앞서고 있어요, 지금.
1: 네. 자, 일단 하동근
0: 다른 대로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왕 끝나는 거 또 2차전이 있으니까 그래요. 뭔가 한 수는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전을 대비해서
1: 네.
0: 이렇게 원세에게 지는 것보다는
1: 네.
0: 네. 몇 번은 붑니까? 그렇습니다. 몇 번은 붑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 네네네.
0: 처첩이 무너지는 것보다 그래도 나에게도 이런 수가 있다. 네. 보여주고 말이죠.
1: 사실 한 알만 남았을 때 도망다니는 분들도 많은데 네. 멋있게 남자답게 아주
0: 그렇습니다.
1: 시원하게 날렸어요.
0: 뒤로 빼진 않겠다. 뒤로 주더라도.
1: 이 하동근 5단은요, 네. 또 신곡을 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0: 그 홍진영, 아시죠? 네. 사랑의 배터리. 네. 아, 잘 알죠. 우리 예전에 알까기도 같이 해설하고 있었죠.
1: 네, 맞아요.
0: 네, 네.
1: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그 노래의 주인공 아시죠?
0: 홍진영 씨. 노래 잘하시는데요. 홍진영 씨가
1: 네.
0: 네, 위기의식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 홍진영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
0: 네.
1: 복세 편살을 받아서 불렀다고 해요. 복세 편살.
0: 네, 그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잖아요.
1: 아세요?
0: 복이면 이제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1: 오, 뭐 맞아요.
0: 네, 근데 노래 제목이 좀 복잡하지 않나요?
1: 아, 안 복잡합니다. 복세 편살. 이게 신조어예요. 네.
0: 나는 복잡하게 느끼는데 왜 안 복잡하다고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네요.
1: 안 복잡합니다.
0: 그 안 복잡한 거로
1: 지금
0: 하고.
1: 아마 하동근 5단의 머리가 더 복잡할 것 같아요.
0: 아, 네. 그래요? 네. 복잡하군요. 네, 복잡합니다. 네. 자, 어쨌든 자 여기서 끝날 것인지 보통, 예, 그렇습니다. 왼손으로 가볍게 끝내겠다. 오른손으로 그것도 괜찮네요.
1: 와.
0: 오른손이 더 가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 그냥 여기서 그냥 사석작전으로 그냥
2: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해서

0: 대결에서는 고영렬 5단이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1: 네, 이렇게 되면 고영렬 5단이 한 판만 더 이기면 오늘 최종 승리를 하게 되고요. 대국 기념 사인 바둑판은 고영렬 5단이 가져가게 됩니다.
0: 국악의 날 최종 기념 알까기 명절 시즌 2.

0: 아주 복손이에요. 도톰한 게. 네. 어떻게 저렇게 손이 토실토실 이렇게. 네? 복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알도 잘까 하는. 네. 자, 이번에 2차전은 어떻게 첫수를 보여줄지. 이런 정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실수한 거 아니에요.
1: 네, 나쁘지 않았어요.
0: 이렇게 하는데, 자, 아름 너에게 넘긴다. 네. 어떻게 처리를 할래? 네. 그런 겁니다. 자, 만회를 해야 돼요 하는 건 5단. 네.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다. 네? 그 뭐 하는 겁니까? 갑자기 가위바위보로 하나요? 네. 네. 자, 이제 본인이 긴장되니까 긴장을 풀 의미에서. 자, 그렇습니다! 하는 건 5단! 과연 아동군!
1: 네.

0: 담배회사 그 정규 직기를 되기 위해서 네. 예? 결선에도 불참했던 네. 하동원 5단. 네?
1: 진짜 알까기 왕중왕전 가나요?
0: 네. 오, 좋아요. 네. 저 약간은 당황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고영열 5단입니다.
1: 네.
0: 네. 자, 그렇게. 그거 좋아요. 와!
1: 와!
0: 깔끔합니다.
1: 진짜 깔끔해요.
0: 네. 군더더기 하나 없는 깔끔한 와, 멋진 수였습니다.
1: 네.
0: 와. 자, 그래? 이제 나도
1: 네.
0: 손이 풀렸어.
1: 네.
0: 하동근 네. 5단입니다.
1: 네. 2차전은 네. 또 하동근 5단이 이기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0: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과연? 아, 저. 네!
1: 아, 네. 같이.
0: 네.
1: 네.
0: 농기 탑보.
1: 네.
0: 네.
1: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똑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득과실이 없는.
1: 네. 네. 이 하동근 5단에겐요. 네. 그 짭 GD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0: 이제 그러니까 GD라고 있잖아요.
1: 네.
0: 이게 네? 스타 GD.
1: 네.
0: 패션의 아이콘 이상한 옷 색깔
1: 네.
0: GD하고 비슷한
1: 디자인. 오늘 되게 화려해요.
0: 네. 네. 비슷한 색깔의 옷을 잘 입는다 해요.
1: 네.
0: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동근 5단이 이제 나타나면은 네. 오 GD. 아니네, 짭이네.
1: 네.
0: 해서 짭 GD가 됐다고 합니다.
1: 아 그래도 뭐 옷을 잘 입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네. 듣는 거지.
1: 오늘도 아주 귀여워요,
0: 네.
1: 그렇죠?
0: 그렇습니다. 아유, 네. 네. 좋습니다. 반면 고영열 5단은 상의는 100,
1: 네.
0: 하의는
1: 바둑알. 네, 네 알까기에 맞춰서
0: 컨셉이 자세가 된 거예요.
1: 네.
0: 준비된 고영열 5단.
1: 네.
0: 왼손 오른손 자유자재. 와! 이번에는 서로
1: 네.
0: 네.
1: 알 수 없어요.
0: 너무 몸살이지 않고
1: 네.
0: 시원시원하게 네. 까고 있습니다.
1: 네. 똑같아요.
0: 최종
1: 지금.
0: 결과는 두고
1: 네.
0: 보자 이거죠.
1: 네.
0: 네. 그래. 지금 막상막합니다.
1: 네, 진짜 예측할 수가 없어요.
0: 1차전과는 사뭇 다른 하동근 5단 지금 선전하고 있어요.
1: 네.
0: 네. 저걸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1: 저걸 하면 뭐가 네. 잘 되나 봐요.
0: 저런 시간에 집중을 해서 까먹습니다. 별짓을 다 하네. 저는 이제 골퍼들이
1: 네.
0: 바람 방향 보려고
1: 네.
0: 네. 하는 제스처인데 자, 과연! 와! 구사일째 들었어요! 우와! 되는 날입니다!
1: 와!
0: 우와, 이렇게 좀 역전!
1: 네, 미워보세요.
0: 지금 한 점 앞두고 있습니다.
1: 와.
0: 이야.
1: 와.
0: 대단합니다.

0: 당황하고 있는 고영희 로단. 네. 나 인정할 것도 인정하고. 아, 저게 매너죠.
1: 네, 멋있어요.
0: 굉장히 멋진 플레이 박수 쳐주고 말이죠. 네. 그러나 나 고영열이야. 어? 아! 그게 살았으면 네. 상당히 유리했을 텐데.
1: 맞아요.
0: 그래도 몰라요. 네. 이건 뭐 한 점 차이니까 네. 이거 끝나봐야 합니다. 네. 알까기 모릅니다. 네. 이번 대국에서 네. 하동훈 5단이 승리한다면 결승전까지 가는 것이고
1: 네.
0: 고영열 5단이 승리하면 이것으로 경기는 끝납니다.
1: 네.
0: 지금
1: 자리를
0: 전국에서
1: 네.
0: 이 두 대국자의 팬들 열심히
1: 뭐가 네. 보이는 걸까요? 그러니까
0: 약간 실성한 사람처럼

0: 엄한 짓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 본인의 이제 루틴이 있죠. 네. 나는 또 이렇게 한다.
1: 네.
0: 네.
1: 네, 고영렬 5단은요, 판소리를 최신 유행가로 만들고 싶던 꿈이 있다고 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와!
0: 네, 이 텐디기 나왔나요? 네, 네, 눈 깜짝할 사이에.
1: 오, 이 꿈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멋있게 주알이.
0: 와, 단숨에 또 역전, 대역전.
1: 네, 네. 와.
0: 네. 이 고영렬 5단, 네. 뭐, 아까 그 얘기도 했습니다만, 판소리나 네. 민요가 마치 대중음악 유행가처럼
1: 네.
0: 널리
1: 네.
0: 불리워지는 날이 바로 국악의 저변이 확대된 날이겠지요.
1: 네, 유행가가 히트곡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0: 그렇습니다. 다시 역전을 당하고 있는, 역전을 허용하고 있는 타동군 5단입니다.
1: 네.
0: 또 이상한 또 포즈를 취하겠지요. 그냥 가나요, 이번에는?
1: 아. 집중하고
0: 집중의
1: 있어요.
0: 집중입니다. 네. 1타 2득.
1: 아, 아주 아까워요. 네.
0: 지금 불리한 상황에서 네. 안 좋은 상황
1: 네.
0: 결과가 나왔지요.
1: 네. 아, 네. 이렇게 되면
0: 공개타법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건 유리할 때 했어야 되는데
1: 네. 이렇게 되면 지금은 이제 고영렬 5단이 좀 유리한 상황인데요.
0: 네.
1: 아, 네. 근데 또 이 하동근 5단을 본 복만대 감독은요.
0: 네.
1: 하동근 5단에게 배우가 될 상이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0: 그런데 그 봉 감독님, 복만대 감독님은 에로 영화 하시는 분 아닌가요?
1: 많이 보셨나봐요.
0: 네, 몇 편만 공부하고. 네. 자, 하동근 5단이 했던 이 영화 배우로 데뷔해야 나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내기 들어갑니다.
1: 네.
0: 그렇습니다. 여기서 승부수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1: 네.
0: 대신 아차 하면 또 뒤집힐 수도
1: 네,
0: 있어요.
1: 맞아요.
0: 과연 이게 저 같으면은 글쎄. 글쎄. 역작전 성공했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자, 이렇게 해서 2차전 고영렬 5단의 승리로 오늘의 최종 챔피언은 고영렬 5단이 차지했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진짜 엄청 잘하시네요.
1: 아유, 아유, 아유.
2: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3: 잘했는데 잘했어. 너무 잘하셔가지고.
1: 운이 좋았습니다.
0: 너무 잘하시니까 깔끔하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3: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4: 잘까지 인정하셨고.
1: 예, 알까기는 우리 민족의 고유의 놀이인 만큼 국왕인의 금지를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너무 또 잘 해주셨는데 운이 너무 좋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나 제가 절대 강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잘하셔가지고 깔끔하게 인정해드리고 축하드립니다.
5: 아, 너무 잘했어요.
2: 네. 자, 두 분 다 수고하셨고 멋진 대국이었어요.
3: 네, 맞아요. 근데 멋있었어요.
2: 네.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미용인전 시즌2!
3: 네, 다음 주에 더 멋진 대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창작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최근에 크게 웃어본 날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요즘 참 웃을 일 없다는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잠시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고 코어 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는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눈을 살며시 감고 내 기억 속에서 가장 즐거운 웃음이 터졌던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가족과 함께했던 순간이나 친구와 있었던 유쾌한 일들, 그 어느 것이어도 좋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기운이 넘치던 그 순간의 감정이 다시 떠오른다면 자연스럽게 내 입가로 번지는 가벼운 미소를 느껴봅니다. 미소는 사람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미소에서 번져나간 활기찬 에너지는 그대로 몸에 퍼져나가고 이 활기찬 에너지를 느끼면서 이제 천천히 눈을 떠보시길 바랍니다. 한결 가벼워진 마음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웃음을 찾아나갈 자신감이 생겼을 텐데요. 지금 이 기분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일상에 미소와 기쁨이 가득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묶어놓은 하체를 두 손으로 바닥에서 들어올려 호흡하는 자세로 복근과 함께 항문의 강한 조임을 느끼게 하는 우트플루티를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초보 자세입니다. 블록을 먼저 사용하는 자세를 소개하겠습니다. 블록을 골반 옆에다가 나란히 내려놓고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하면서 이 블록의 높이만큼 엉덩이를 드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바닥을 들고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엉덩이 힘을 꽉 줍니다. 호흡을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자, 다음 자세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록 사용하지 않고요.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블록 없이 엉덩이 드는 연습입니다. 바닥을 밀어서 최대한 복부를 당긴 힘으로 엉덩이 힘주면서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자, 마지막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들어보고 왼쪽 다리를 아래쪽, 혹시 가능하다면 오른쪽 허벅지 위로 들어올려봅니다. 마찬가지로 골반 옆에다가 손을 놓고 바닥을 천천히 들어서 몸을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풀고 편한 자세로 자세를 바꾸면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저도 이 동작을 수련할 때마다 육체의 한계를 느끼지만 수련 후에는 큰 성취감을 느끼곤 하는데요. 여러분도 꾸준한 수련을 통해 저와 같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코어 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블록을 골반 옆에다가 나란히 내려놓고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하면서 이 블록의 높이만큼 엉덩이를 드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바닥을 들고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엉덩이 힘을 꽉 줍니다. 이번에는 블록 사용하지 않고요.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블록 없이 엉덩이 드는 연습입니다. 바닥을 밀어서 최대한 복부를 당긴 힘으로 엉덩이 힘주면서 호흡해봅니다. 하나,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들어보고 왼쪽 다리를 아래쪽, 혹시 가능하다면 오른쪽 허벅지 위로 들어올려봅니다. 마찬가지로 골반 옆에다가 손을 놓고 바닥을 천천히 들어서 몸을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골반과 고관절을 부드럽게 이완하는데 도움을 주어 관절염 예방에 좋은 크라운 차산화입니다. 다리를 완전히 스트레칭하는 동작이라 좌골 신경통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본 동작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한숨 내쉬어 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팔을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반대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리 펴고 왼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오른발을 천천히 잡습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마시고 다리를 펼수 있으면 천천히 펴보고 다리를 펴기 힘드신다면 무릎을 접고 허리를 더 세워봅니다. 앞으로 숙여진 상태에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팔을 펴면서 마시고 허리도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쭉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며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요가가 익숙하거나 몸이 더 부드러운 분들을 위해 조금 더 깊은 동작의 크라운 차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세번 연결합니다. 하나, 둘, 팔을 펴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반대발도 연결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마시고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쥐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펴주고 내쉬면서 천천히 다리와 몸을 밀착시켜 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팔을 펴시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접고 접은 다리를 앞으로 펴면서 다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관절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관절염 예방에 좋은 동작인 만큼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부터 다리의 근육 전체를 단련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척추와 허리 주변의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살라바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등과 척추를 뒤로 이완하면서 가슴과 골반을 펴는 자세로 척추와 골반의 상태를 관찰하기 좋은데요.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이 동작은 엎드리는 자세인데요.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한 발 한 발 뒤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은 모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붙이고 발등을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손등으로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이때 발끝을 밀어내면서 오른쪽 척추 기립근을 느껴봅니다. 코를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놓고 왼쪽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들 때 가슴도 천천히 들고 손등으로 바닥을 천천히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고 발딱을 밀어낸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턱을 앞으로 밀어내고 두 손등을 바닥에 누르면서 코를 바라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손을 포갠 상태에서 턱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끝을 좌우로 떨구고 천천히 휴식을 취합니다. 이 자세는 다리를 들었을 때 허리 경직 상태가 느껴진다면 다리를 오래 들지 않고 내려놓길 권하고요. 두 다리를 들었을 때 다리에 지가 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기본 동작에서 조금 변형된 탈라바사나를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바닥에 낮춘 상태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두 손에서 손등을 바닥에서 눌러서 손바닥을 최대한 골반 옆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드는 상태입니다. 이 손바닥을 미는 힘으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고 밀고 가슴을 들어줍니다. 이때 발등을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같이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반대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같이 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가슴과 다리를 들고 하나, 둘, 코를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셋. 내려놓고 손을 가슴 앞에 발끝을 떨군 상태에서 호흡을 차분히 가라앉혀 봅니다.

이 동작은 엎드려서 하는 자세로 복부를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 소화를 도와주고 가스 제거에도 탁월한데요. 평소 허리 통증과 소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시라면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허리 주변의 통증을 줄여주고 척추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한 발 한 발 뒤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은 모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붙이고 발등을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손등으로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고 발딱을 밀어낸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턱을 앞으로 밀어내고 두 손등을 바닥에 누르면서 코를 바라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바닥에 낮춘 상태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두 손에서 손등을 바닥에서 눌러서 손바닥을 최대한 골반 옆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드는 상태입니다. 이 손바닥을 미는 힘으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고 밀고 가슴을 들어줍니다. 이때 발등을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같이 유지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같이 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신체를 전체적으로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도와주는 아도무카 스바사사입니다. 이 동작은 특히 굳어진 어깨와 척추, 그리고 두 다리에 효과적인데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구분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발 간격은 골반 넓이, 주먹이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무릎 간격을 벌려봅니다. 어깨를 먼저 굳어진 분들 위해서 고안된 자세고요. 어깨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호흡을 두 번 정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좋습니다. 다음 동작은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발은 11자로 만들어줍니다. 이 경우에는 다리를 펴는 것이 좀 불편한 분들 위해서 무릎은 접으면서 턱을 당겨주고 어깨를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내쉴 때마다 복부를 수축하고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자세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마시고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그리고 호흡을 세 번 연결해 봅니다. 마시고 턱을 당기고 복부를 수축하면서 내쉽니다. 하나, 바닥을 밀어서 어깨도 같이 펴봅니다. 둘, 고개를 들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고 다리를 펴주면서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몸에 피로가 쌓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활동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집중력마저 떨어지게 되는데요.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무릎을 구분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공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합창과 국악의 조우입니다. 공주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교류음악회로 공주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공간서리서리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판경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음악극입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영남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문화와 전통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을 외친 선구자 백범 김구의 철학과 서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열립니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딱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콘서트판은 하나 아리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인이 있는 곳에는 아리랑이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아리랑이 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대금의 첼로의 건반까지 함께하는 하나 아리랑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대표하는 우리의 아리랑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도 이 시대의 음악으로 새롭게 재탄생한 판소리의 한 대목인데요. 신봉사가 맹인잔치에 가기 위해서 황성을 지나다가 시냇물 소리를 듣고 매우 좋아하는 대목을 노래한 좋아라고입니다. 북위살론과 소리꾼 김재우 씨의 무대로 만나보시죠.

0: 좋아라고 감상하셨습니다. 신봉사가 물소리를 듣고 좋아하는 장면이 막 떠올라서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북이살론의 박만성님 그리고 소리꾼 김재훈이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우선 그 이 좋아라고가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한 대목을 차용하신 건데 어떻게 이 대목을 고르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1: 여러 판소리 대목을 찾다가요. 여름에 어울리는 노래를 한번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쭉 찾다가 심청가에 신봉사가 무더운 여름에 계곡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0: 네.
1: 아, 이거다.
0: 네.
1: 이거를 차용하자.
0: 네.
1: 근데 저희가 쓴 곡이랑 너무 잘 붙더라고요. 너무 좋게 만족하면서 만들었습니다.
0: 처음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장면을 찾으신 거네요.
1: 그쵸,
0: 어울리는.
1: 네. 맞습니다.
0: 그 북이살론이라는 이름이 되게 독특하거든요.
1: 네네.
0: 어떤 뜻인가요?
1: 지금 이제 오피셜한 거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음악적 용어 중에 네. 빠른 리듬의 블루스를 북이라고 그러고
0: 네. 아, 네네. 네,
1: 하나의 장르의
0: 네,
1: 맞습니다.
0: 네네.
1: 일종이고 그 다음에 북이에다가 플러스 서양의 오래된 팝을 살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어감이 좋아서 네. 특이하고 해서 붙였는데 처음에는 북이가 그게 아니고 북이 영화의 북이를 했었습니다.
0: 네. 네.
1: 좀 이걸로 음악을 하면서 좀 북이 영화를 누려볼까?
0: 네.
1: 이런 식으로
0: 그렇죠.
1: 꿈을 담았죠.
0: 네. 어쨌든 북이의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군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팀 음악도 좀 북이처럼 약간 빠른 템포를 선호하십니까?
1: 방금 접했던 좋아라고를 미디엄 템포의 이제 댄서블한 곡이지만 여타의 곡들은 좀 빠른 템포도 있긴 합니다.
0: 오, 그렇군요. 네. 네. 김재우 씨께서는 이번에 보컬로 참여를 하셨는데 그 국악 콘서트 판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 경로 이탈에서도 멤버로 활동하고 계신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이 북이살론하고는 어떻게 함께하게 되셨는지요?
2: 처음에 이제 저를 피처링이 필요하다고 제 목소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러브콜을 받고 제가
0: 네.
2: 한 달음에 달려간
1: 네.
2: 제 목소리를 원하신다고 하니까
0: 네네.
2: 또 가서 또 음악도 들어봤는데 또 나름 또 이렇게 듬칫듬칫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장르기도 했고
0: 네.
2: 또 밴드랑 하는 걸 또 워낙 좋아해서 또 색다른 도전을 한번 해보고자 함께하게 됐습니다.
0: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2: 제가 하고 있는 경로 이탈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0: 네.
2: 조금 더 팝적인 느낌이 강한 그런
0: 그러니까요.
2: 팀이라서 제가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함께 즐기면서 임하고 있습니다.
0: 경로를 많이 이탈하신 건 아닌가요?
2: 경로 이탈은 또

0: 이름 그대로 조금 파격적인 걸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예. 저희가 재밌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네, 또 다른 매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열려 있으신 거군요.
0: 그럼요. 네.
1: 박만성 씨는 어떠세요? 같이 해보니까.
2: 재우 씨의 그 강점은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네네. 이 전통 팝소리 톤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흔히 말하는 대중의 팝 사운드 갖고 계세요. 그게 섞이니까 네. 너무 좋았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감사합니다.
1: 아, 방원성님은 진심이신 거죠?
2: 진심입니다. 아, 예, 네, 예. 너무 우러나오는.
1: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저 판소리나 국악적 요소를 섞은 음악을 좀 선보이실 건가요?
2: 네, 저는 꼭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팀 만들 때부터 특이하면서도 좀 더 대중적이고 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보자 해서 앞으로 네, 쭉 가고 싶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가능하면 네. 네. 조심하겠습니다.
1: 아, 그럼요. 네. 네. 김재훈 님은요?
0: 저도 네. 약간 이제 즐거운 이런 밴드 사운드를 좋아해서 앞으로도 이제 제 나이대에 지금 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더 나이가 들면 더 전통에 매진해야 할 때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제가 재밌는 이런 밴드 음악 계속 하고 싶습니다.
1: 네. 그 부기살론의 음악을 통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우리 음악을 좀 친근하게 그동안 좀 안 들어보셨던 분들도 한번 좀 들어볼 수 있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다음 음악은 어떤 곡을 준비해 주실까요?
0: 네, 다음 음악은 진도라는 곡인데요.
1: 진도.
0: 네, 진도아리랑을 모티브로 삼아서 저희가 네. 부기살론의 스타일로 재해석을 해봤습니다.
1: 네.
0: 이 곡은요 앞에는 또 서정적으로 네. 원래 진도 아리랑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좀 발라드 같은 느낌으로 시작해서 신명나게 끝나는 그런 곡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럼 부기살룬과 김재우 씨가 함께하는 진도 감상하시죠.

네, 가객은 조선시대 풍류방에서 시조를 짓거나 노래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객들은 주로 시조나 가사 같은 문학 작품들을 노래로 불렀고요. 그리고 이 노래들이 시대와 시간을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고 또 바르게 해준다는 그 노래들의 멋을 느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이수자 문현명인의 무대 만나보시죠.

0: 넉넉하고 한가한 자연을 벗삼는 느낌이 느껴지는 가사 백구사 감상해 보셨고요. 문현 선생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선생님, 방금 그 들려주신 곡이 가사 백구사인데요. 백구가 흰 갈매기인 거죠?
1: 그렇죠.
0: 네.
1: 네. 처음에 이제 백구야 펄펄 나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선비가 이제 그 궁궐에서 왕을 모시다가 팽당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으로 돌아와서 처사라고 그러죠. 벼슬이 없는 선비. 그래 처사의 삶을 살면서 그곳에서의 자연과 벗삼아서 사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대목은 굉장히 유명해서 이 정가라고 하는 가사창 분야뿐 아니라 판소리나 단가, 민요에도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0: 네. 선생님께서는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십니다. 가사 이수자시기도 한데, 그런데 선생님 보니까 화학공학과를 나오셨어요.
1: 네, 처음에 화학공학과 나왔죠.
0: 정말 특이하신 거 아닙니까? 저도 공대를 나왔지만,
1: 아, 그러셨어요?
0: 네네네.
1: 아하.
0: 어떻게 해서 가게 되신 거예요?
1: 제가 그 당시 대학교 때 화학공학을 전공했지만,
0: 네.
1: 동아리 활동을 1학년 때는 방송국,
0: 네.
1: 2학년부터는 연극반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대학가에는 그 탈춤이 유행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이제 연극을 하기 때문에 탈춤과 관련 있는 탈춤, 특히 봉산 탈춤을 좀 배우다가 이제 채못 배우고 이제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갔지만 음악에도 우리 뭐 전통적인 가락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우연히 이제 요새는 이제 그런 기사가 안 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뭐 강습한다 뭐 이러면은 신문 광고가 많이 났어요. 그 우연히 찾아간 이제 시조를 가르친다고 해서 우연히 찾아간 곳이 북아연동에 있는 김월아 선생님이 하시던 지금 고인이 되셨죠. 유명하신 우리 정가창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거기에 우연히 이제 광고를 보고 찾아가서 거기 시조 사범으로 계신 선생님께 먼저 시조를 배우다가 어느 날짠 하고 김오라 선생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김오라 선생님한테 이제 가곡창도 남창가곡 여자분이시지만 남창가곡을 가르쳐 주셔서 이쪽 가곡 정가 분야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되고 그리고 졸업해서
0: 아, 화공과를 졸업도 하셨어요?
1: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0: 네.
1: 관련 직장도 페인트 회사에 다녔어요.
0: 페인트 회사까지?
1: 페인트 회사까지 2년 딱.
0: 오,
1: 그러다가 또 신문 기사에
0: 네. 신문 좀 그만 보셔야겠네요.
1: 신문 기사에
0: 네.
1: 제가 나온 저 대학교가 추계예술대학교인데
0: 아, 네.
1: 추계예술대학교 편입 광고가 나왔어요.
0: 와,
1: 편입
0: 그때는 편입이 흔할 때는 아니었는데.
1: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전공하고 있는 정가를 가지고 시험을 쳐서
0: 네.
1: 이제 4년제였는데
0: 네.
1: 3학년부터 편입으로 해서 공부를 했고
0: 네.
1: 그 이후로 뭐 내친 김에 석사도 나오고 박사까지 마쳤습니다.
0: 네. 대학에서 정가를 전공하신 후에 이 국립국악원의 학예 연구사로 들어가셨어요.
1: 또 우연히 정보를 얻게 돼서 그건 전 신문 기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
0: 네.
1: 우연히 국립국악원에서 그 당시에 국립국악원이 장충동에 있다가
0: 아, 네.
1: 서초동으로 이사하는 그때였어요.
0: 아, 네.
1: 그러면서 새로 생긴 부서가 국악연구실이라고 하는 서초동의 국악연구실에서 학예연구사라고 하는
0: 네.
1: 역시 공무원의 일종이지만 전문 공무원들이를 이제 학예연구사라고 하죠.
0: 그러면 그러다가 정학원 단원으로 또 자리를 옮기셨어요.
1: 그렇습니다. 제 스승님은 이제 이한규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지금 몇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이제 국가무형문화재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중요무형문화재
0: 네.
1: 가사창이 41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예능 보유자셨고요.
0: 네.
1: 마침 국립국악원에서 계속 원로 사범으로 계셔서 계속 제가 학예연구실에 있으면서도 계속 접할 수 있었고
0: 네.
1: 그래서 계속 틈난 대로 계속 선생님께는 계속 배웠었고요.
0: 네.
1: 이론보다는 그러면서 실기에 제가 자꾸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0: 어떻게 보면 이론과 실기를 다 갖춘 사람이 되어 가셨네요.
1: 하여튼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실기는 꾸준히 그렇게 배웠고 네. 그렇게 해서 또 제2의 결단을 해가지고 이제 단원 생활로 정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0: 아... 네. 그 말씀하신 그 이양교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 이양교 선생님과는 사실은 국악을 전공하기 전부터 그 사회 동아리 지금도 있는데 한소리회나 풍류회가 있어요. 네네. 한소리의 사범으로 나와 있으셨거든요. 네. 네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이양교 선생님과 연을 맺어가지고 오늘날 이제 이수사의 자리에 있는 거죠.
0: 네. 엄하셨나요?
1: 그야말로 그 남산골의 딸깍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아주 고지식하고 하여튼 그러셨어요. 쓴소리도 하시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뭐 저래서는 안 된다. 뭐 가사창이 이렇게 변질됐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네. 네, 그렇게 그냥 뭐 하여튼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지만 이제 제자 양성에는 또 열심히 하셨고 저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가사창과 또 그 시조창에 다양한 시조창이 있는데요. 요새 좀 잘 전승이 안 되는 것까지 네. 제가 두루 다 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0: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공부하는 가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2005년에 발표하신 음반이 최초의 창작 시조 음반이라고 하더라고요.
1: 정가창으로 이제 본격적인 창작 음악을 좀 대중성 있게 만든 음반으로서는 거의 첫 시도가 아닌가 싶지만 네. 하여튼 이 정가를 소재로 작곡을 한 것은 국악 작곡가라고 불리는 제1세대인 김기수 선생님에 의해서 이미 가곡창 일부 곡이 좀 이렇게 협연이나 편곡돼가지고 오케스트레이션 된 곡들이 있긴 있었고 그 후로도 이제 몇몇 뜻 있는 분들이 창작곡을 만드시긴 했는데 보다 더 저는 좀 진취적으로 뭐 전자음악화도 시켜보고 소위 랩으로도 좀 불린 곡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파격적으로 시조창 창작음악을 두 장 앨범을 낸 의미에서는 그리고 그걸 묶어서 앨범으로 낸 의미에서는 뭐 거의 처음이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0: 네. 그 얼마 전에는 전승이 거의 되지 않는 노래들을 반추해보는 공연도 여셨고 또 이 정가의 전통에 대한 연구와 소개도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그 문현승님께 정가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1: 왜 이런 느린 음악이 조선시대에 발달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주로 선비들에 의해서 불렸고 이런 느린 음악을 통해서 단지 자기를 수양화하고자 하는 요새 말로 하면 메디테이션적인 힐링 음악으로서의
0: 명상 같은
1: 네, 네. 그런 음악으로서의 썼기 때문에 이런 느린 음악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그 여러 가지 장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가를 선택한 것은 이 느린 음악이 처음에는 와닿지 않지만 자꾸 불러보면 빠지는 것 같아요 빠져요 그래서 그 빠른 어떤 음악보다 이 정가에 빠져가지고 마약과 같이 헤어날 수 없었고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정가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음악이지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음악이지 남을 위해서 들려주는 음악은 원래 태생적으로 아니었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0: 네 저도 좀 차분한 마음을 좀 가져보고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한 곡 더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번엔 어떤 음악을 들려주시겠습니까?
1: 네, 이번에는 전통 시조창인데 가락은 전통 시조창 가락을 유지하는데 약간 조금 변형을 가지긴 했지만 대금하고 장구뿐 아니라 이 노래는 건반하고 젬베나 슬레이벨 같은 무당 방울소리나 이런 걸 좀 넣어서 조금은 더 대중성 있게 이 노래를 그리고 또 이 노래는 시조창 중에서도 특히 중간에서 잡가적으로 템포도 빨라지고 좀 민요풍이 나와요.
0: 오, 네. 네.
1: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하기에 적합한 음악으로 이 노래를 한번 불러 소개하고 싶어서 네. 네, 골라봤습니다.
0: 제목이
1: 제 음반에는 그냥 푸른 산중 하애로 나왔지만 네. 시조 종류가 한 10여 종류 되는데 네, 네. 그중에 이제 종류로 따지면 여러 이름이 있어요. 뭐 수잡가라는 이름도 있고 사설이 많아서 사설을 엮는다 해서 사설 엮음 지름시조. 처음에 또 높은 음으로 지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엮음 지름시조. 또는 저쪽 지방에서는 뭐 엮음시조, 뭐 휘모리시조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곡인데 이 곡으로 불리는 노랫말은 현재 딱 두 곡밖에 전해지지 않아요.
0: 네.
1: 네, 이 푸른 산중 하에 제가 부를 곡하고 창내고자 창내고자 하면서 임의 여다친 나에게 사랑하지 않는 여다친 마음을 창으로 표현해서 그 여다친 마음을 열어서 임이여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내용 그렇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지금 전해지고 있는 희귀한 장래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음악을 만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문현 명인의 수잡가 푸른 산중하에 함께 감상하시죠.

네,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하는 소리 퍼커션의 무장단 감상하셨습니다. 정말 자유롭고 무한한 장단의 멋과 타악기의 다양한 음색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자, 이번 무대는 국악 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젊은 아티스트, 판티스트 순서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세상의 모든 음악을 해금과 드럼으로 표현하는 프롬310입니다. 이 팀은 2018년부터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서 음악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이 남도민요 중에 새타령을 모티브로 만든 날아든다를 들려준다고 하는데요. 자, 새와 난다를 생각하면 뭔가 자유롭다 혹은 희망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게 희망이 새처럼 날아든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곡이라고 하니까 그 희망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길 바랍니다. 자, 이곡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해금과 드럼, 두 악기로 된 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고자 샘플링 패드와 루프 스테이션, 그리고 이펙터 등을 활용해서 거기에 국악에서만 쓰이는 연주 기법을 녹여내어서 더 많은 관객들과 한국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을 함께 즐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1: 저희는 주로 대자연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자유로운 여행이 어려워진 이 시기에 저희 음악을 듣는 모든 분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저희 활동 많이 지켜봐주세요.

0: 여기 농부가 되기 위해 의기투합한 이들이 있습니다.
1: 저 하나 더 줘. 하나 더 드릴까요? 알겠어요.
2: 우리 한 마구니 3,000원씩입니다.
1: 저희가 직접 아 이거 하나 드릴까요? 아 역시. 아버님 우리 다섯 개 3,000원.
3: 맛있네.
1: 그러니까 싱싱해요. 뭐 말아.
4: 여보세요. 여보세요.
1: 감사합니다.
4: 맛있는 우이에요.
0: 아직은 새싹 농부. 힘들지만 서로 의지하며 성장 중인데요.
1: 뿌리는 볼륨도 괜찮고
5: 데미지나 이런 건 없는 것 같네.
0: 진짜 농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들.
1: 아이는 없지만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일까?
6: 저희 애기.
1: 승부를 시작해볼까?
2: 와. 오케이, 가시죠. 가시죠.
1: 둘이 시다.
7: 오케이. 뭔 실력이 안 나오는데?
2: 실력이 안 돼. 너 축지 안 뗀 거 걸렸어, 지금.
1: 김난이가 늙었다 해가지고 내가 깎여불고 한다 지금. 근데 청년 농부야 아직.
6: 농촌에 고령화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1: 아니 농사 짓는 사람 치고는 젊어.
6: 농촌에 고령화는 없던 걸로.
2: 가보자.
1: 하나 둘 셋.
0: 비농 새내기 사총사들의 좌충우돌 농사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곡창지대로 한민족의 곡간이라 불리는 김제.
1: 오 한다.
8: 노래 잘해.
0: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 멜로디. 김제 씨의 전국 노래자랑 무대가 섰습니다.
1: 예 예 예. 어머니 오이 3,000원 다섯 개.
0: 무대 한쪽에는 지역 농산물 판매장도 마련됐는데요.
9: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10: 가사기 언니!
1: 갔다 와볼래?
9: 갔다 와, 갔다
11: 와. 아, 네. 관심 없어.
1: 같이 가자.
9: 갔다 와, 내가
0: 농산물 판매는 잠시 접어두고 즐기겠다고 신이 난 이분. 김제로 귀농을 한 농부입니다.
9: 아이고 반갑습니다. 김제가 난 스타 현숙 씨를 모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0: 누구보다 신나게 즐기는 이는 귀농 3년 차인 달 씨. 한 손에 꼭 쥔 이 오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1: 선수 나이를 안 먹어요 왜?
2: 근데 쌀을 먹었어.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저기서 오이 팔고 있어요.
3: 들었어요.
2: 아, 소배님들이세요. 저희가 네, 같은 교육생.
4: 이 미니오이 먹는 방법은 손으로 빡! 문지른 다음에 피부를 위해 이렇게. 그 다음 피부 미오이 끝났다? 이렇게 먹으면 간이 딱 맞아요. 고추장이 필요 없어.
5: 완전 1승 2주. 맞아요.
6: 미니오이를 한블록 없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 맞아요.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7: 무릎 쓰고.
6: 그렇지. 부끄러운 거 부끄럽지.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렇지.
1: 3년 넘고

0: 농부가 되고 싶어 연고 하나 없는 김재로 귀농한 달 씨. 농부를 꿈꾸는 동료들을 위해 응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1: 진짜 가야겠어요. 본업으로.
2: 아우, 우리 잘 길렀네. 기름 발라 갖고 왔는가? 사기름 발랐나? 어우, 진짜 잘 길렀네.
3: 아, 감사합니다.
2: 잘했어. 대박 나.
1: 오이, 떡볶이 삼촌아. 한번 맛보시고 가세요. 강아지도 좋아하는 오이.
4: 어서오세요.
1: 한번 맛보고 가세요, 어머니.
3: 네.
1: 저희가 키운 거예요. 청년농부의 핏단물이에요.
5: 오이가 달다.
1: 하나 사주세요.
0: 다희 씨의 적극적인 홍보에 결국 손님의 지갑이 열리네요.
1: 감사합니다.
3: 네,
5: 많이 팔아요.
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보에서 네, 백보에서 농사 짓고 있어요.
5: 우리네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좋아?
1: 감사합니다.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네, 근데 우리가 맛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전에 축제 나가서도 맛있어서 그 다음 축제 때 또 찾아오신 분들도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이름 나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4: 오늘 또 오늘 새벽부터
5: 아, 그러니까 싱싱해요. 몸 말아.
6: 맛있어요. 전국 노래에다가
5: 관람하려고
6: 출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가서 구입하려고 옷부터 신경 써가지고
1: 멋있어요. 아버님도 초록색 입고 오셔가지고. 어떤 거 드릴까요? 전부 다요? 잠시만요, 어머니.
3: 다 담아?
1: 어, 여기 두 개 담아서 여기 어머니 다 드립니다.
5: 내 거예요, 아줌마.
0: 동료들과 함께 농사 지은 오이를 알리고 싶어 전국의 행사장을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넉살 좋은 다희 씨 덕분에 홍보뿐 아니라 판매도 꽤 된다네요. 장사가 끝날 쯤 판매장을 찾은 이들이 있습니다. 함께 오이 농사를 짓는 동료들인데요.
7: 아, 우리 저 위에 올라가고 왔다
1: 와가지고. 우리 이거 담았어.
7: 아, 진짜?
1: 어, 이거 다 팔았어. 아니, 이거 다 팔았어.
7: 아, 진짜?
1: 다 팔았어.
7: 오.
1: 진짜 많이 팔았어.
7: 손톱 중에서 지금 두 개 빼고 거의 다 나왔네.
3: 고생했어, 고생했어. 짝짝짝.
1: 아, 이거 한 번만 하고 가자. 하나, 둘, 셋.
7: 파이팅!
1: 오케이.
4: 고맙습니다.
0: 수확 때문에 바빠서 판매는 도리했지만 마무리만큼은 사총사가 함께입니다. 다희 씨를 포함 오이를 키우는 사총사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0: 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1: 더워 보인다. 기모를 입고 왔어요.
2: 아, 보세요. 요새 아침에 춥더라고. 더운 거 뭐.
1: 풍선 먹어.
3: 여기 양배추즙도 먹어야 돼, 오빠.
2: 아, 양배추즙도 먹어야지. 아,
3: 먹을 사람.
2: 저요.
3: 말 안 해도 두 명 더 가져.
1: 먹을 사람.
3: 두 개 동시에 먹어도 되는 거예요?
2: 왜? 되지?
1: 양배추 먹었어. 진짜 쓰긴 쓰다.
3: 인생보다는 달겠죠.
2: 뭐라고?
1: 내 인생 같네.
3: 인생보다는 안 쓰겠죠.
1: 이러고 갈까?
0: 오이 농장은 약 1652제곱미터, 그러니까 500평 정도의 규모인데요.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최첨단의 스마트팜으로 농부 양성 교육과 실습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사총사도 이곳에서 농사와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4: 그래프 보면 네. 27일날에는 광그래프 되게 두껍잖아.
1: 맞아.
4: 이날에는 구름 하나 없이 되게 좋았었어. 근데 이때에 날이 계속 흐려가지고 아마 계백도 제대로 안 됐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우용이가 한번 생장점을 확인을 해줄래?
3: 오빠 그럼 제가 경량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0: 사총사가 함께 농사를 짓고는 있지만 각자 주력하는 업무는 다르다는데요.
5: 해가 좋은 만큼 확실히 요새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생장점 볼륨이 많이 작아졌다.
3: 경경 한번 재볼게요. 4.9.
5: 4.9?
3: 5.1.
5: 아니야, 밑에 그 개화된 거 밑부분도 한 번만 재줘.
3: 9.6. 경경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다혜 언니 뿌리 한 번만 확인해 줄래요?
1: 알겠어, 내려와. 랜덤으로 한번 뿌리를 까볼까? 잘 뻗어놨고 뿌리 색깔도 하얀색인 게 괜찮은 것 같은데? 뿌리는 볼륨도 괜찮고 새로 나온 잔뿌리들이 많아서
4: 다행히 아직 뿌리에 대해서 데미지나 이런 건 없는 것 같네.
1: 뿌리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역시 우리 오이는 튼튼하고
3: 좋아요.
0: 지금은 함께 있지만 농사를 짓기 전에는 만난 적도 없는 남남이었던 네 사람. 사는 것도 하는 일도 제각각이었습니다.
6: 나는 하우스 3,000평을 만들 거야.
0: 비농전 마케팅 관련 일을 했던 다혜 씨. 웃음 많고 유쾌한 성격의 맏언니입니다.
7: 우리 부자 되자. 우리 다 성공할 수 있어.
0: 대기업에 다녔던 학내 씨는 꼼꼼한 성격과 추진력으로 스마트팜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8: 다 해낼 수 있다. 잘 살아보자.
0: 진중한 청년인 우용 씨는 농업의 매력에 빠져 농업대학교를 재입학. 지금의 팀원들을 만난 겁니다.
3: 저는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0: 막둥이인 나니 씨는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었는데요. 팀원들을 만나 농사의 재미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덕분에 인연을 맺은 4명의 청년 농부. 같은 꿈을 꾸는 동료이자 친구로 함께 성장 중입니다.
1: 우리 청춘
9: 화이팅!
0: 오이는 수경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사총사가 작물을 오이로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다네요. 재배 기간이 짧고 작기도 1년에 3번이나 돼서 수익을 내기 좋기 때문입니다.
4: 오, 어제 안 땄노, 김난이?
10: 너 찼네, 이거.
3: 대박.
4: 김난이 어제 안 땄어?
3: 저 아니에요.
10: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4: 김난이 맞는 것 같은데.
1: 안 땄네. 깜빡했네.
3: 저희 애기는. 놓치면 이렇게까지 진짜 활동만하게 자라는 게 오이예요. 팔이 두꺼워서 비교가 될진 모르겠는데 진짜 오이가 끝없이 자라는 채소예요.
6: 활기가
0: 한창 수확철인 요즘 매일 아침과 오후 두 번씩 수확을 하는데요. 시기를 놓쳤다가는 오이 크기가 너무 커져 판매 불가. 때문에 꼼꼼하게 살피며 작업을 합니다.
5: 짜잔.
6: 너가 생각하는 오이 기준이 뭐야? 좋은 오이의 기준?
5: 과장이 좀 길고 그 반듯하고 길쭉길쭉해야 좋은 오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그 단단, 어느 정도는 단단해야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다.
1: 네. 이거 약간 희었긴 하지만 그래도 살짝 이렇게 당겨주면 좀 펴져. 저의 팁입니다.
0: 농사를 짓다 보니 나름의 노하우도 생겼는데요.
1: 보통 이런 가시를 크게 만드는 게 밤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얘네들이 엄청 커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얘네들은 4일 뒤에 따겠다? 그러면 얘네들은 한 7, 8일 뒤에 따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수확량이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는 없지만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일까? 내 자식도 이렇게 크는 거 보면서 좀 뿌듯한 마음이 이런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3: 언니 이거 봐요.
1: 우리 나니가 이렇게 많이 땄어.
3: 제가 언니 부자 만들어준다 했죠?
1: 야 언니 진짜 부자게 됐다.
3: 아, 우리 부자 될 수 있겠다.
1: 언니 땅도 사야 되고 하우스도 올려야 되는데 고맙다 야.
3: 여름 잡기엔 이렇게 못했죠?
1: 그죠? 여름 잡기에는 힘들었습니다.
3: 저희 진짜 많이 성장했네.
1: 예. 뭐 혼자 드실 수 있겠어?
3: 아, 그럼요, 언니.
1: 역시 우리 막둥이.
0: 수확한 오이는 바로 선별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굵기와 길이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4: 오늘 예상.
1: 맞춰봐.
4: 나는 내가 볼 때는 25.
1: 그럼 나 26.
4: 26?
1: 어.
2: 난 27개?
3: 28박스.
1: 오!
4: 28, 7, 6, 5야.
1: 오케이.
3: 제가 제일 많네요.
1: 어. 뭐 내기할래?
4: 어?
1: 뭐 내기 할까?
4: 뭐 내기하냐고?
1: 어.
4: 뭐 내기나 해?
1: 뭐 내기나 해? 너 너무 아저씨 같았어, 지금. 아저씨 같았어. 뭐 아저씨지 뭐.
4: 이것도 누가 묻혔어?
1: 나는 아니야.
4: 이거 누가 이런 몸뚱이 만들었어, 이거.
2: 김난. 내 봤을 때 김난이.
3: 뭐만 하면 다 나래네. 이거 색대로 뺄게요. 아, 특채 근데 가격이 너무 안 나와서.
4: 그니까.
3: 또 나왔다.
1: 야, 이거는.
3: 누구야, 대체? 한번 먹어볼까?
1: 응, 먹어봐봐.
4: 맛은 비슷할걸?
1: 맛있을 것 같아. 어때? 괜찮아? 나 저런 걸 좀 못 내는 게 너무 아깝다. 맛은 좋은데 사실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그냥 공판장 못 내는 거니까 저런 걸 좀 잘 팔 수 있으면 좋은데.
0: 아침 일찍부터 스마트팜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 세개 3,000원 드립니다.
2: 싸다.
1: 세개 3,000원.
2: 진짜 싸다.
1: 감사합니다. 큰 놈으로
2: 아침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 아, 네. 그냥 가시나. 없는데 고소로 또.
2: 다 주세요.
1: 10개요? 네. 와! 드릴게요.
11: 저기요. 저기. 네. 여기 잠깐 와보시오.
1: 네.
11: 알제리에서 오신 두에 계시거든. 아. 같이 사진 좀 한 번.
1: 아, 저희 친구들 다 같이 찍어도 돼요?
2: 네.
1: 우영아.
2: 찍어줘. 찍어줘 빨리.
1: 그러면 오이를 하나씩 들고 찍을까?
11: 클로뭐클로
2: 그. 잘 나옵니까?
12: 예. 네. 점수 알지 가요.
13: 이야. 알제리에. 600만 평에서 하려고 하거든.
1: 아, 딜리셔스?
2: 뭐? 딜리셔스?
1: 아, 진짜 물어보고 싶어. 알제리 오이랑 달라요?
14: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Algerian cucumber and this cucumber?
1: Small. 잘 키운 거 같냐고 물어봐 주시.
14: They are good job growing. They're successful in this.
2: Yes.
14: 감사합니다.
1: Thank you.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4: 그 와중에 또 만 원어치 팔았네. 아주 그냥 장사를 잘해.
1: 아줌마의 힘이지. 이렇게 팔아야 돼. 알제리 돈으로 팔았어야 되는데.
0: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이다 보니 시설 견학을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덕분에 조금 늦어진 포장 시간 서둘러 봅니다.
1: 몇 박스? 셀러볼까?
4: 내가 25, 6, 7, 8.
1: 세보자.
0: 과연 몇 박스나 나왔을까요?
3: 21, 12, 13, 14, 25, 26, 27, 28!
1: 너야?
4: 빨리.
1: 아, 너 맞춰봐요? 아, 내가 맞춰봐요.

0: 생각보다 천지네.
1: 출근했나?
0: 안 했을걸?
2: 아까 보이던데?
0: 그러면 몰래 따가자 빨리. 아.
3: 사총사 출동! 혁신별리 내에는 다양한 작물들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종류도 많고 신선하기까지 하니 식재료 구하기에 딱이라네요.
0: 어떤 거 선택하지?
4: 이렇게 하나씩만 할까? 버터헤드가 부드럽고 맛있잖아.
0: 맞아.
4: 근데 얘도 진짜 맛있더라고.
2: 사이피라 맛있죠.
0: 아 근데 너무 티나는 거 아니야? 두 개 들고 가면? 아,
2: 괜찮아요. 많아서 몰라 몰라.
0: 아 알겠어. 그럼 이거 두 개 따가자.
2: 좋아요,
0: 오케이.
2: 좋아요.
3: 서리하는 데 필수인 망보는 건 차분한 우용 씨가 맡았습니다. 아!
0: 우와 뿌리 많아. 싱싱한 거 봐.
2: 와 아, 뿌리 진짜 좋다.
4: 진짜 잘 키운 거였어.
2: 오 실하네.
0: 야 너 얼굴만 해.
2: 그래요? 어. 제 얼굴만 하네요. 빨리 가자. 가자.
4: 밥 먹자.
0: 배고파.
3: 다행히 들키지 않고 무사히 서리 성공입니다.
0: 우리 맨날 너무 자주 서리해서 오빠한테 좀 미안하다.
2: 이번이 여섯 번째인가요?
4: 많이도 잘 모르겠다. 희준이 형 불러볼까? 미안한데.
0: 그러니까 우리가 밥값은 해야지.
2: 제가 오늘 계란 후라이 많이 붙여왔습니다.
0: 진짜? 한 사람당 세 장 돼?
2: 세 장은 안 되고.
0: 오빠! 상추 좀 서리했어요. 아, 나냐. 이실 짓고 했어.
2: 걸렸다. 짠!
4: 맛있겠다.
0: 오빠, 밥 먹어요. 상추랑 같이 밥 먹어요.
2: 다시 한 번.
3: 서리한 농장의 농부와는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는데요. 서리했다는 핑계로 점심을 같이 먹기로 한 겁니다.
2: 뜯을게요.
0: 네.
4: 역시 요리사다니.
0: 김단이 손맛.
5: 야, 왜 저건 안 뜯어? 와사비.
4: 맞아?
0: 어떻게 생긴지를 몰라.
4: 맵더라. 맵더라. 너무 매워.
0: 아니 맵찔이라서 못 먹어.
4: 아, 깜짝 놀랐어.
3: 오늘 점심은 버터헤드와 카이피라라고 불리는 유럽 상추가 들어간 비빔밥.
0: 빨리 계란 넣어줘.
4: 빨리 넣어줘.
2: 계란 좀 넣을게요.
0: 아침에 바빴겠다.
2: 네. 5분이면 붙입니다.
4: 역시 감대로.
2: 계량하고 이러는 건 다 수술이 하는 거.
0: 이것도 우영이 어머님이 해주신 거잖아.
2: 아, 할머니가 짜주신 참기름.
3: 이제 잘 비비기만 하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비빔밥 완성입니다.
2: 오빠 그릇이 작아서 먹고 더 드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0: 잘 먹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맛있어.
4: 맛있네.
2: 많이 드세요.
6: 달고짜고 매운 거 또 고소하고 상큼한.
7: 아침에 이용권 과장이랑 통화할 거 아니야?
0: 어.
7: 중도메인한테 한동안 여기서 뭐 행사하느라 애들이 뭐 이제 물건을 못 냈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물량 이제 들어올 건데 좀 잘 팔아보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 물건만 찾는 또 중도메인이 있대요.
0: 그러니까 용건 과장님은 계속 자기네들한테 내일 줄 건지 강주로 낼 건지 정해달라는 거지.
7: 그러죠. 어제 그리고 지난게 한 2만 1천원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7: 네, 그래서 거기가 2만 1천원 나왔는데 우리가 2만 6천원이면 머리가니까 뭐 앞으로 한 이 정도 수준 이상은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3: 사총사의 요즘 고민은 경매 지역을 선택하는 일. 지금까지는 광주와 대전으로 번갈아 보냈는데 한 곳으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4: 이렇게 하고 왔었잖아. 근데 대전에서는 우리가 특대를 냈더니 그게 오히려 가격이 되게 낮았단 말이야. 절반도 안 됐잖아.
7: 네.
4: 그러면 대전에 낼 때는 이게 안 맞는 거잖아. 그 크기가.
7: 요구하는 게 안 맞는 거지.
2: 위에 쌓는 그 사이즈들이 너무 크긴 했는데 이제 그걸 특대로 빼는 거를 이제 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맨 위에 한 단을 그걸 꾸역꾸역 넣는데 그게 좀...
4: 난 그 넌 게 신기해.
0: 어떻게 박스 안 찢었어?
4: 박스 찢었어 어제. 어떻게 넣었어 그렇게?
2: 그러니까 아, 들어가긴 들어가야 어떻게 지 잘하면 괜히 그렇게 넣을 게 아니고 그냥 다른 등급으로 빼는 게 맞는 것 같다. 이게 너무 막...
4: 나도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아.

0: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오늘 어디로 내릴 거죠?
1: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는 대전이 낫다 생각해요.
2: 저도 대전. 광주에 비해 머리는 아니더라도 광주에 비해서 높게가 나오고 있잖아요.
3: 대전이 됐으면 좋겠어.
4: 모형도 괜찮아?
0: 네, 괜찮아요.
4: 오케이.
0: 대전에 내는 걸로 전화할게요.
4: 네.
3: 용범 씨가 잘 팔아주겠지.
2: 용범 과장님, 용범 오빠.
3: 시계차.
5: 비싼 값을 받기를 바라며 서둘러 출하 준비를 합니다.
0: 아, 살짝 안 해야겠다.
5: 하나에 10kg이나 되는 오이박스를 옮기려면 지게차는 필수. 지게차 운전은 농사짓는 부모님의 조기 교육을 받은 막내 나니 씨가 맡아 하는데요.
3: 뒤에 봐줄게, 괜춘.
2: 아, 여기 넣어줄까요? 내릴까요?
5: 아직은 지게차 초보인 나니 씨. 마무리는 전문가분이 맡아주십니다.

0: 주라까지 내보내면 오늘 작업은 마무리. 힘은 들었지만 네 명이 함께 고민하고 배우며 농부로 성장 중입니다. 한창 수확철인 요즘은 아침 일찍 작업이 시작됩니다.
1: 안녕하세요. 편안하게 질문 주시면 네. 저희가 답변을 최대한 아는 것까지 많이 말씀드릴게요. 혹시 과가 어떻게 되세요?
2: 저희 과수랑 학부.
1: 아, 여기도 가수인데.
3: 과수요?
2: 네, 그 4학년에 과수로 그 학사를 졸업했고 3년째는 전문 그 화훼학과로 나왔어요.
1: 아, 일단 가볼까요? 저희 온실 가보실까요?
2: 좋잖아요.
1: 아, 감사합니다. 아, 선배님.
0: 농업대학교 학생들이 견학 온 건데요. 스마트팜 농법을 배우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2: 교실 안으로 들어가서 볼까요?
4: 아, 버리다!
1: 잡아라.
4: 말바라 씨.
1: 말바라 씨, 출동.
4: 안 돼! 안 돼!
0: 농부들에게 벌은 반가운 존재지만 오이 농사에서만큼은 예외라는데요.
5: 저희가 이제 벌이 수정하면 기형과가 생겨가지고 오면 무조건 잡아줘요.
1: 오이는 수정이 필요 없어요. 딸기랑 토마토는 수정벌이 필요한데 수정이 되면 곰봉 돌리는 거 아시죠? 그 네. 서커스 달에서 그렇게 동그랗게 곰봉가라고 해서 그렇게 생겨서 저희가 상품이 저하되기 때문에 벌을 잡아줘야 돼.
6: 벌이 없을 때 이렇게.
1: 네.
2: 지금 여기 보시면 꽤 자라는 게 상품이 있는 건데 플록해지면 버리는 상품.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여기에 발이 낄 수가 있어요. 불편하겠지만 안전화를 신고 하는 게.
1: 네.
0: 작물에 대한 정보는 기본. 스마트팜 농법과 농기계 사용법까지 알려주는 다혜 씨. 미래의 후배가 될 학생들에게 농사의 즐거움과 매력을 전달하고 싶어 열정을 다합니다.
1: 친구들 졸업하고 뭐 하고 싶은지 물어봐도 돼요?
2: 관련 계열로 취업. 좀 많은 가능성을 열어보고 또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취업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1: 농사도 추천을 한 만큼 나와요. 한 만큼.
2: 인당 500만 원씩 가져갔죠, 저번 달에?
1: 네 명이서 500만 원씩.
7: 아, 힘든 거 없으세요?
2: 아, 힘들어요. 다 아무리 스마트팜이고 어쩌고 해도 1차 산업이에요.
8: 그래서 정말 이게 노동을 써야 되는 게 정말 쉽지 않고 그래도 이제 기술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뭐 기계와 자동화 이런 게 많이 발전을 해서
2: 그래도 이제 근데 저를 초성으로 머리 잡아야 되지만 그래도 노동력을 투자해서 그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재밌고 할 만한 것 같아요.
1: 고생하셨습니다. 잘 가요.

0: 저에게 어드밴티지를 주십시오.
1: 독보적인 난이가 승리하겠지만
2: 내가 독보적으로 느릴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볼게.
3: 비장한 표정으로 리프트에 올라서는 사총사.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1: 승부를 시작해볼까?
4: 아, 전 쉬엄쉬엄 할게요.
2: 최선을 다해라, 김난이. 아. 오케이, 가시죠.
5: 가시죠.
1: 준비. 시작.
3: 대결은 고된 농사일을 즐겁게 하는 사총사만의 방법입니다.
4: 떨린다. 아, 전 실력이 안 나오는데?
2: 근데 실력이 안 돼. 접근 안 하고 이런 걸 쓰면 안 돼. 최우용 지금 어 천지 안 된 거 걸렸어 지금.
1: 아 진짜 김난이 빠르다.
2: 야 난이야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4: 형님 오빠 어딨어요? 잘 안 들려요.
2: 얘들 열심히 하고 있다.
1: 나 최우용 따라잡았음.
2: 어 말도 안 돼.
1: 김난이가 늙었다 해가지고 내가 깎개물고 한다 지금. 언니 나이 많다고 노인 공경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딨어. 아직 언니 청년 농부야 아직.
6: 농촌에 고령화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1: 야 그래도 언니 농사 짓는 사람 치고는 젊어.
6: 농촌에 고령화는 없던 걸로.
2: 누나는 어떻게 거기까지 왔어? 어? 아니 난이랑 큰 사이 하네.
3: 오이 줄기 유인 작업을 두고 벌이는 농부들의 대결. 조용한 강자 우용, 절대 강자 난이, 그 뒤를 쫓는 타해, 우승을 노리는 항래. 가장 손이 빠른 농부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1: 다 왔어?
4: 끝! 아,
1: 그래도 나 꼴찌는 아니니까 성공했다.
4: 아,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1: 원래 예상된 승리였었어. 가자.
3: 결과가 뭐 중요한가요? 덕분에 즐겁게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날 오후 농장에서 차로 30여 분 거리에 있는 관광지를 찾았는데요. 축제가 열리는 현장이 있어 오이 홍보차 나섰습니다.
1: 하나 드릴까요?
7: 네, 주세요.
1: 알겠습니다.
3: 달씨와 나니씨를 놀라게 한 훈훈한 외모의 남자. 대체 누굴까요?
6: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6: 안녕히 가세요.
1: 네, 감사합니다.
6: 안녕하세요.
3: 씩씩한 다혜 씨를 한순간에 애교 넘치게 만드는 이는 바로 남편인데요. 귀농 때문에 주말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1: 전우애다.
6: 제가 좀 못 볼 거를 본 것 같거든요. 아 진짜.
1: 오이 다섯 개 3천 원이야.
6: 마음이 아프네요.
8: 밥은 드셨어요 다들?
1: 오빠가 직접 싼 거야?
6: 칼질이 너무 괜히란데?
1: 오빠 고마워. 하나씩 먹으면서 할까?
8: 네, 먹으세요.
6: 진짜 예쁘다.
8: 진짜 샀다니까요.
6: 진짜요?
1: 진짜 진짜 배고파.
6: 와, 잘 먹겠습니다.
8: 맛있으세요. 빨리 먹으면서 하세요.
1: 오빠.
6: 오이 사세요. 다섯 개 3천 원입니다.
8: 나니야.
1: 뭐 맛있다. 이거 잘하네. 나 시집 잘 갔네.
3: 귀농 전 일을 하다가 만난 두 사람. 일본으로 출장을 함께 간 것이 계기가 돼 연인으로 발전했는데요.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대전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다혜 씨가 김제로 귀농을 하면서 주말 부부가 됐는데요. 아내의 꿈을 믿고 응원하는 남편을 위해 다혜 씨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어머니 저희 오이 다섯 개 3천 원이요. 보고 가세요.
8: 오이 보고 가세요.
1: 오이 다섯 개 3천 원. 오이 한번 보고 가세요. 오이 다섯 개 3천 원.
8: 하나 주셔보세요.
6: 아, 오이 좀 드릴게요.
3: 아내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남편. 필요한 일

0: 때부터 하나씩 돕는데요. 능숙한 폼이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네요.
1: 5인 가족이네요. 2,000원이요.
2: 감사합니다.
3: 5인과 3,000원.
1: 아, 시장님. 시장님 하나 사주세요.
4: 잠시만요. 언니 이거 3,000원.
1: 아, 알겠습니다. 아버님 카드 들고 오셨죠?
0: 판매 부스에 남편이 나타난 순간부터 몰려드는 손님. 잠시 쉴 틈도 없이 오이가 팔려나갑니다.
1: 3,000원 걸러드릴게요.
4: 이거 어디가 무슨 일?
1: 아, 이걸로
4: 뜨는디?
1: 아, 잠시만요. 어머니 그건 쌓아놓은 거라가지고 옆에 사장님 거라서.
5: 어, 우리 요정이에요.
1: 우리 요정이 사람을 이렇게 부른답니다.
6: 나 아까 너무 당황했어. 갑자기 부른다지.
0: 여세를 몰아 홍보에 더욱 열을 올리는 남편. 와, 그래서인지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4: 3,000원 하나 드릴까요? 아, 이분 먼저.
1: 이거 카드 한번 결제.
4: 아, 제가 지금 끝났어요.
1: 진짜?
4: 아, 진짜 없어요. 끝났어요.
1: 맛있더라고.
4: 아,
1: 맛있대.
4: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7: 진짜 끝났다. 하나, 둘, 셋.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8: 제일 길 것 같아요.
7: 예, 제일 길어요, 여기가.
1: 와, 미쳤다.
7: 와. 와, 어디까지 나오냐?
8: 2m 될 것 같아요.
6: 2m, 2m.
8: 나왔어, 나왔어.
1: 와.
0: 오이 38박스 완판! 와, 정말 대단하네요.
4: 아, 좋다. 좋네요.
6: 어? 저는 일단 얼마인가요? 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나의 사랑.
6: 그거면 됐지. 라고 얘기할 거.
1: 알잖아, 너. 고생했어요, 오늘 다들.
4: 진짜 고생하셨어요. 고생했습니다. 기기 형님, 언니도 진짜.
1: 아니야, 아니야.
4: 웃기가 많이 묻히셨네요.
0: 힘은 들었지만 그야말로 신나는 날입니다. 농장에서 20분 거리인 이곳. 다혜 씨가 자취를 하는 곳인데요.
1: 오빠가 어떤 게 더 예뻐? 어, 이거 택도 안 됐네, 이건.
6: 어, 이건 좀 비치는 것 같아.
1: 섹시하지 않아?
6: 아니, 안 돼.
1: 안 돼? 시골에선 안 돼? 이건 어때?
6: 가운데 거 처음 입는 옷이잖아.
1: 오빠 양말도 귀엽지? 이번에 새로 샀어. 보라색으로. 좋아요. 이렇게 입고 갈게, 그러면?
6: 네. 가운데 걸로.
1: 알겠어.
6: 네. 오늘 좀 낯섭니다, 다혜 씨.
1: 진짜요? 네. 미안해요. 낯설게 해서 미안해요. 이상해?
6: 거울을 보고 하셔야지.
1: 응. 오빠한테 잘 보여야지.
0: 남편이 오는 주말 중 하루는 휴가를 내는 다혜 씨. 이날만큼은 농부가 아닌 애교 많은 아내로 돌아가는데요. 오늘의 데이트 장소는 희고 고운 모래가 아름다운 변산 해수욕장.
1: 진짜 예쁘다.
6: 철썩철썩 걸리는 소리를 들으면 뭔가 상쾌해지는 느낌이 있어.
1: 진짜? 좋다.
6: 이 냄새가 너무 좋아.
1: 바다 냄새? 나도 좋아. 나 빨리 바다 들어가고 싶어. 바다 수영하고 싶어.
6: 지금 해볼까?
1: 아니 지금 싫어. 안 돼! 안 돼. 오빠, 일주일 만에 만나서 좋지?
6: 자주 보면은 안
1: 돼. 아, 왜 자주 보면 싸워?
6: 아니 그런 반가움의 느낌이 확실히.
1: 와, 아니야, 난 같이 있고 싶어.
6: 같이 있어봐서 알잖아. 아,
1: 같이 있고 싶어.
6: 나 같이 있고 싶은데. 어. 둘만의 화목을 위해서는 약간의 텀을 줘도 이건 나쁘지 않다. 서로 관계. 같이 살아야지.
1: 그래, 같이 살아야 돼.
6: 같이 사는 게 좋아.
1: 좀만 기다려줘. 나 진짜 자리 잡아서 오빠 부를게.
6: 항상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어.
1: 진짜?
6: 근데 그걸 언제 실행이 언제일까 가지고 항상.
1: 오이하자, 오이.
6: 난 수박이 좋아.
1: 아예 오이하자. 수박은 내가 사줄게, 오이하자.
6: 괜찮아, 막. 어. 알겠어.
1: 하다 보면 재밌어.
6: 뭐가 그렇게 재밌어?
1: 그냥 하나 딸 때마다 1,000원, 두 개 2,000원.
6: 감성 파괴인데, 너.

0: 아니 그래도 현실은
1: 아무리 현실에 살지만 우리가
0: 그치? 내가 너무
1: 아니야 나는 감성에 있을 테니까 이번에 이성적으로 있으면
0: 아 우리 둘이 잘 섞으면 되겠다
1: 섞으면 되지
0: 예
2: 어머나 8년차 부부인데도 여전히 신혼 같네요
3: 진짜 고마워
0: 잘할게
1: 받아 들어갈까?
0: 아니야
2: 서로를 믿고 응원하는 두 사람 언젠가는 함께할 그날을 기약해봅니다 며칠 뒤 이른 시간에 농장이 아닌 곳으로 나선 다혜씨 뭘 하려는 걸까요?
4: 가져오셨어요?
0: 네, 가져왔어요.
5: 비용은 전리적으로 말수하고 하는 것이 35만 원.
2: 농사를 짓고 있는 스마트팜은 교육기간이 끝나면 나와야 하는데요. 이후에 농사지을 땅을 임대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6: 계약서 작성하셨으니까 네.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가서 동지대장 발급 받으시고 품질관리원 가셔서 재등록하시면 돼요.
7: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작물이 없어도 농지대장 발급해도 상관없어요? 저 오이를 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때 작물이 있는 걸 보고 확인하시고 하시더라고요.
8: 원칙대로 하면 확인하고 할지 아니면 어차피 계약까지 했는데 네. 안심하실 일은 거의 없잖아요.
7: 네, 맞아요.
8: 임대료까지 내셨는데 네. 그 부분 한번 상담해보세요.
7: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아무튼 처음 시작하셨으니까 꼭 성공하셨어요.
7: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농부로 독립하기 위한 첫 발을 뗀 다혜 씨. 스마트팜이 아닌 노지에서의 농사도 도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생애 처음으로 농지가 생긴 날.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농지를 보러 왔습니다.
0: 와, 넓긴 넓다. 이거 어떻게 내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해볼게요. 우와, 잘할 수 있겠지? 나에게 땅이 생기다니 정말 기농 2년차 성공했다 힘들지만 정말 열심히 해서 오이도 대박나고 콩도 대박나서 부자 돼서 꼭 하우스를 올릴 거야 난 잘할 수 있어 성달 화이팅! 할 수 있다! 아자 아자!
2: 그럼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다혜씨 아자 아자입니다 기쁜 소식도 있겠다. 일찌감치 일을 마무리한 사총사가 한 농장을 찾았습니다.
9: 근데 오늘 안 짖는다.
7: 몇 번 봐서 그런가?
9: 그런가? 철이 쪼쪼.
8: 지질 것 같아. 나는 너무 무섭거든.
9: 울지 않아요. 울지
10: 않아요. 안녕하세요.
7: 오, 예쁘다.
9: 엄마 어디 있어? 나 왔어.
8: 안녕하세요.
9: 뭐하고 있었어?
10: 이거 가지 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봐봐 다 자르고 있었지
9: 예쁘네
8: 우와
0: 오 이쪽은 진짜
8: 얘는 이겼네 이겼네
2: 오랜만에 막내 나니 씨 부모님의 복숭아 농장에 왔는데요
10: 아 이거 빨리 수확하기전에
8: 아 저기 가위구나
10: 아
8: 신기하다. 과수는 아예 모르니까.
0: 그렇지 나도 그래.
8: 수직작물만 해봐서.
2: 한동안 집에 들리지 못한 나니 씨를 따라 나선 사총사. 궁금했던 복숭아 농사법도 배우고 일도 도와드리려고 온 겁니다.
10: 이거 막 새순처럼 보이는 네. 거 그냥 이렇게 막이 좀 두 가지 정도 남겨놓고 지금 이걸 해주지 않으면 엄마 바빠서 못 한다니까.
8: 이런 것도 다 잘라야 되는 거야?
10: 얘는 열매 없으니까 그냥 두 개 남겨놓고 이렇게. 가지 두 개.
8: 가지 두 개?
10: 나중에 얘네들이 열릴 거를 좀 생각해서 남겨놔야 되니까.
0: 어머니 그럼 지금 이후에도 열린다는 얘기예요?
10: 아니 이거 세순 내년 세순. 야 명아 푹푹 치면 안 돼 이거.
8: 뭐야 조심하라고?
10: 이게 얼마 되는지 알아?
0: 하나에 만 원? 거의 그 수준일걸?
10: 8만 원대. 뭐지? 8만 원.
0: 한 박스에 바른 거지. 오이 10배다.
8: 10배. 오이는 지금 하나 600원 정도 해서요.
2: 그야말로 복숭아 몸값이 금값이네요.

0: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기도 한데다 가격 얘기까지 들으니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1: 지금 세수는 엄청 얇은데? 남쪽 두꺼워진다고?
2: 그러니까 신기하다.
1: 어려운데?
3: 아니,
4: 이렇게 잘라. 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딱 잡고 내려올 수 있는 거지.
5: 잘하네. 오빠가 여기 와서 알바하면 되겠다.
4: 너 맞게 자르고 있는 거지?
6: 아니, 너는
5: 너보단 잘한다.
7: 여기서 이번에 땅 임대 받았어요. 홍시물역.
5: 몇 평?
7: 2,000평 될 것 같아.
8: 풀을 못 잡아주면 콩 진짜 안 되는데.
7: 풀이야? 벼 할 때도 보면 그 테두리는 풀약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네, 보면 돼요.
8: 우라는 멜 수가 없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7: 한번 해볼게요.
8: 아, 그러면 네. 콩을 심고 네. 나니한테 얘기를 해주면 네. 내 아빠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느 때 이제 제초 작업을 해야 되고 네. 어느 때 뭘 줘야 되는지.
0: 모든 도와주시는 나니 씨네 부모님 덕분에 연고 하나 없는 김제에서의 귀농 생활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1: 저희가 민망한
5: 아니야. 무슨 근데 자주 놀러와 고기도 와서 구워 먹고. 네.
9: 들어가겠습니다. 갈게요.
0: 그날 저녁 나니 씨의 자취방에 사총사가 모였습니다.
1: 오늘의 요리 조수는 바로 당신.
10: 뭐 할까요?
5: 짠. 진짜 이거 재작년 이걸로 김치찌개를 끓이면 꽤 나요.
1: 진짜 맛있어. 나니네 김치.
5: 근데
10: 김치찌개 맛있는 거 같은데.
5: 오빠가 매운 걸 못 먹잖아요, 잘.
1: 맞아, 맵찔이. 괜찮아?
5: 근데 저희 집 김치도 매운데 저는 김치찌개를 만들 때 고춧가루를 꼭 넣는 편이에요.
10: 내가 못 먹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겠다. 하겠다.
5: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11: 쌀밥이랑 먹어보자. 진짜 맛있어요.
5: 일단 김치를 조금 볶다가 우영 오빠가 썰은 양파도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1: 가져오란 소리야.
11: 양 조절해서 넣어주세요.
5: 나 양파 썰어주는 남자 처음 봐.
1: 남자를 안 만나본 게 아닐까?
10: 누나? 비밀.
0: 오늘 저녁 메뉴는 나니시표 꽁치 김치찌개와 짭조름한 명란이 올라간 오이 요리까지 다양합니다.
10: 맛있네. 배고파.
11: 먹고 싶다.
0: 그리고 더울 때 딱인 오이 냉국도 준비 중입니다.
1: 아까 뭐랬지? 나니야?
10: 감으로
1: 안 하는 거라 했나? 으아.
5: 이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밍밍해요.
10: 밍밍해?
1: 응. 너가 봐봐.
5: 빨리 다들 먹어봐요. 밍밍하라 그랬죠?
10: 밍밍해?
1: 그래 먹어.
10: 이게
1: 한참 물었어?
5: 언니 설탕 진짜 많이 넣어.
0: 아이고, 그런데 설탕을 너무 넣는 거 아닌가요?
5: 살려야 한다.
1: 살려야 된다.
0: 과연 이번엔 어떨까요?
10: 됐다.
1: 오케이,
10: 아, 설탕 넣으니까 되네. 됐네.
5: 그럼 막내 오빠가 오늘 이거 다 먹으면 되겠다.
10: 뭐라고?
5: 이거. 네.
0: 오랜만에 함께하는 저녁 식사. 요리 솜씨 좋은 나니 씨의 지휘 아래 사총사가 함께 만든 저녁상이 완성됐습니다.
10: 진짜 배고프다.
1: 잘 먹겠습니다.
5: 맛있게 드세요.
10: 맛있게 드세요. 나 잘 먹을게.
5: 네, 맛있게 드세요.
1: 진짜 잘 먹게. 미쳤다.
10: 튀김 맛있네.
5: 맛있죠?
1: 튀김 맛있어.
10: 잘 끓였다.
1: 밥도 진짜 맛있다.
5: 맛있게 드셔주니 저는 그걸로 배가 굽니다.
10: 진짜 거짓말 없다, 야.
7: 많이 먹어, 단디야.
1: 오늘 진짜 고생했다, 일한다고.
5: 언니, 오빠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1: 고생했어.
5: 아, 너무 맛있다.
1: 진짜 맛있어.
5: 밥 좀 덮어줄까?
11: 한국인은 밥수.
0: 지난 1년 농사를 지으며 동고동락한 초보 농부 사총사. 농부가 되겠다는 꿈 하나로 함께 달려왔는데요. 가끔 의견이 달라 부딪힐 때도 있었지만 서로가 있기에 힘을 냈습니다.

0: 지금껏 그랬듯 앞으로도 농사를 사랑하는 멋진 농부가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 청년 농부들 파이팅!
1: 이거 판넬 있고 봉투 있고
2: 시식도 해야 되니까 그 락앤락통도 챙겨가고
3: 다 챙겼네. 야무지게 챙겼네.
4: 아 맞아, 현금 차에다 넣어놨어요.
3: 아니야, 잘 팔아보자.
4: 못 팔면
3: 빵망이
1: 파이팅!
3: 파이팅!
1: 파이팅!
4: 파이팅!
1: 파이팅!

세종대왕과 박연의 음악 이야기. 조선시대 최고의 음악가 박연. 조선의 음악을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렸던 박연은 국악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0: 어린 박연은 음악에 깊이 빠져 벼슬길에 나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박연은 과거를 보고 궁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연은 왕세자를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때 박연이 가르친 왕세자가 바로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충녕대군이었어요.
1: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스승님의 대금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2: 아니되옵니다. 오늘은 꼭 이 책을 다 읽으셔야 합니다.
1: 그러지 마시고 딱 한 번만.
2: 그럼.
1: 스승님 같은 분이 계셔서 조선의 음악은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2: 말씀만으로도 황송하옵니다.
1: 저도 우리 음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스승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0: 세월이 흘러 왕의 자리에 앉게 된 세종. 당시는 혼란스럽던 나라의 기틀을 잡는 시기였습니다.
3: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조차 일이 엉망이니 대체 어찌하면 좋겠소?
0: 세종은 나라의 음악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 중국에서 전해져온 음악과 우리의 음악이 뒤섞여 있고 악기들은 조율이 안 돼 있으며 상태도 매우 불량하옵니다.
3: 이를 속히 바로잡아야 하오나 음악에 정통한 이가 없으니. 왜 없어? 바로 저기 있지 않소? 박연을 국가음악을 관장하는 악학별좌에 임명토록 하라.
4: 예? 성원이 만극하옵니다.
0: 악학별좌가 된 박연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 돌로 편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편경은 온도나 습도에 따라 음이 변하지 않는 악기로 궁중음악 연주에서 기준음 역할을 하는 악기입니다. 박연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이 나서 일을 했어요.
2: 그래, 이 정도면 됐다.
3: 편경의 소리가 매우 맑고 아름답구려. 수고 많았어.
2: 황공하옵니다, 전하.
3: 아, 그런데 아홉 번째 음이 조금 높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2: 예? 내가 듣기엔 아무 이상 없었는데. 이럴 수가.

0: 이 돌이 덜 갈려 있었구나.
1: 박연은 편경을 살펴보다 먹줄이 완전히 갈리지 않은 돌을 발견했어요. 돌을 마저 갈아내고 연주하자 그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완벽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0: 아, 이런 미묘한 차이를 알아내시다니. 나는 아직 멀었구나.
1: 세종대왕은 음악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여러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우리 음악을 만드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2: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을 우리 음악으로 하면 어떻겠소?
3: 아니대옵니다. 제사 음악의 뿌리는 본디 중국에서 온 것이오니 중국의 것을 따라야 함이 마땅하옵니다.
2: 그래.
1: 중국의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작은 나라 조선은 명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조선만의 음악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뜻은 꺾지 못했습니다.
2: 그럼 악학별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0: 예? 황공하오나, 그래도 전통을 따르는 게 옳은 길이 아닌가 하운데, 중국의 고전 음악만큼 훌륭한 것도 없어갖고.
2: 정녕 그렇단 말이오?
0: 예, 전하.
2: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서는 우리 음악을 듣다가 죽어서는 중국의 음악을 들으니 말이오.
0: 예?
2: 우리나라의 음악이 비록 다 잘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중국의 음악에 견주어 부끄러울 것이 없어. 앞으로는 우리의 음악과 중국의 음악을 조화롭게 사용하도록 하시오.
4: 예, 전하.
1: 이후 세종과 박연의 노력으로 궁중음악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후세에 국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어요.
0: 전하, 어찌하여 음악에 이리 관심을 기울이시는지요?
2: 조선은 비록 작은 나라지만 그 정신은 중국 같은 대국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음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
1: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했던 박연. 음악으로 왕조의 안정과 국민의 화합을 꿈꿨던 세종대왕. 우리 국악은 이러한 음악 천재들의 위대한 업적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5: 창작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6: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그때여 도련님과 춘향이가 정이 담뿍 들어 사랑가로 업고 논이 난디. 이에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날 가벼워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 업어요. 얘야, 내가 널 다려 날 무겁게 업어달라드냐. 그저 대양 발만 네 어깨 위에다가 얹고 징검징검하고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그때요 남원의 사또였던 이몽룡의 부친께서 뜻밖의 승진하여 이몽룡 또한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었구나 하는 수 없이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춘향에게 생 이별을 고하는 뒤 이에 춘향아 우리 잠시 헤어지지만 내 다시 돌아와 너 만날 테니 너 걱정 말고 기다려라 춘향은 퍼버리고 앉아 울음을 울지 그때여 방자는 한양으로 갈 말을 이끌고 도련님 앞에 대령하니 도련님은 말을 타고 말은 가자고 내 굽을 치는 뒤 춘향은 꼭 붙들고 놓지를 못하는구나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계를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지금도 한국 최초의 여고생 시집이에요. 문학은 좀 더 숭고하고 좀 더 위대한 그 무엇이에요. 당장은 효과가 없어도. 항상 시에다가 촉각을 두고 있으면요. 시공간이 없어요.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한 번도 시를 멈추거나 시인이 아닌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잘했다. 무엇을 했어야 이렇게 50년을 즐겁게 쓸 수 있었던가. 시 없이는 나는 무엇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이대로 갈 겁니다.

0: 안녕하세요. 인생 낭독인 김현철입니다. 늘 새로 태어나기 바빠 해가 기울어 간 것도 몰랐다. 살과 뼈 들끓는 시로 나를 살았다. 미완성으로 완성이다. 10대 때부터 어린 시인, 아직도 어린 시인, 그것 참 황홀하다. 시를 쓴 지 54년, 15권의 시집을 펴낸 시인의 고백입니다. 행간의 의미가 아주 묵직하죠. 인생 낭독인, 오늘은 아직도 어린 시인 문정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0: 자, 2022년에 15번째 시집이 나왔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오늘은 좀 추운 사랑도 좋아.
1: 네.
0: 시인의 말로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어린 시인이라는 말이 저는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1: 네.
0: 예,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1: 언뜻 보면 나는 어린 시인이야 하면 좀 겸손해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은 그건 굉장한 오만이기도 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왜냐하면 시인은 어려야지 시인이, 나는 성숙한 시인 혹은 이미 뭐 젊은 시인 그것까지 참겠다 하지만 뭐 완숙한 시인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린 시인이라는 말은 아직도 더 호기심과 상상력이 왕성하고 더 잘하겠다 이런 의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어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0: 앞으로 몇 집까지 시집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저도 궁금해요.
0: 자, 저도 이제 새연반을 내고 나면 이제 짧은 소감이나 뭐 그 소회 같은 거를 이제 쓰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생각이 진짜 많아져요.
1: 네, 그렇죠.
0: 시집을 보면 맨 처음 시인의 말에 눈길이 가게 마련이거든요. 15권을 다 이제 쓰시고 그러셨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글 쓰시는지 궁금해요.
1: 15권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있지 않아요. 다만 쉬지 않고 시를 써왔구나라는 점에서만 좋을 뿐이죠. 근데 첫 시집에서 둘째 시집으로 혹은 셋째 시집으로 다른 시집으로 변모할 때, 저는 그 하나의 세계가 다른 세계로 변모하는 어떤 필연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그냥 그 한 3, 4년 동안 여기저기 발표했던 걸 모아서 이렇게 마련하게

0: 마련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야말로 그건 아니다 싶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꼭 필연적인 어떤 이번에 특별히 이 시집을 내야만 할 어떤 필연성. 이걸 이 주제 이걸 이렇게 부여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번 거는 보니까 적어도 15번째 시집에 50여 년 동안 시인으로 네네. 살았다면 좀 어떤 진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고.
1: 오, 아직도 그러세요?
0: 마음에 안 들죠. 점점 더 마음에 안 들어요. 욕심은 눈은 높아지고 손은 점점 이렇게 힘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주 고심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시를 다 써놓고 막 고치다가 망가져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아마 그러시죠?
1: 제가 네. 제 음반 들어보면 창피해서 못 듣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0: 아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너무 지금 겸손하신데
1: 아니, 아니요.
0: 우리 김현철 뮤지션으로서 네네. 제가 참 좋아하는데
1: 아, 예, 감사합니다.
0: 왜냐하면 그 감수성 같은 것들이 네. 매우 세련돼 있어요. 그리고 그 무슨 고답적이거나 네네. 뭐 흔히 이런 표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촌스럽지 않아요. 어떤 주제를 다뤘을 때도 네네. 최선의 감각에 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1: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의 칭찬을 받고 나니까 이제 뭐 힘이 진짜 너무 나는데요. 그동안 이제 수많은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31회 공초문학상을 받으셨더라고요.
0: 네, 이런 얘기가 너무 또 사실 보통 공감이 없는 얘기인데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하자면 저는 상에 사실 좀 지친 사람이에요. 되게 상복이 있다든가 어떤 상에 뭐 굉장한 의미를 가질 만한 나이도 네, 아니고 네. 저 중고등학교 시절에 상을 20몇 번 장원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아마 그게 거의 우리 한국의 기네스북에는 그렇게 상을 많이 받은 문학 소녀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상이라는 게 거의 월간 행사 막 그렇게 돼 있는 그런 극치에서 이 상이 문학의 본질과는 무관하다는 걸 이미 어린 시절에 체험했어요.
1: 그럴 수 있어요. 예.
0: 근데 다만 상이 주는 기쁨은 약간의 그 이렇게 네. 용기를 주고
1: 용기도 주고 지금 지쳐있는 네. 삶에 좀
0: 그리고
1: 돌아주기도 합니다.
0: 특히 시는 너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너 잘 가고 있어, 너 잘해 이런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사람은 상이 좋은데 어른이 되어서는 이제 등단하고 현대문학상, 서울시문학상, 정지용, 뭐 모골 뭐 굵직한 상들이 좀 네. 왔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제가 이 상을 내가 받았다 해서 어제보다
1: 더 나은 시를
0: 쓸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냥 이거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1: 네네.
0: 그리고 언제나 혼자 해야 된다는 거. 이 상 때문에 허명이 제가 생긴다거나 또 누구의 질투의 대상이 쓸데없이 되지 말기를
1: 그렇습니다.
0: 바라는
1: 예.
0: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1: 보통 한 권의 시집을 내실 때 몇 편의 시를 정도 써야지 한 권의 시집이 나옵니까?
0: 보통 시집은 한 7, 80편 정도가 네네네. 한 권인데 어떨 때는 한 3, 4년 만에 한 번씩 내거든요. 네네네. 70편이 안 돼가지고 고심을 하는 경우도
1: 있겠죠.
0: 있겠지만은 저는 좀 그런 적은 없었어요. 이번 거는 한 200편 가운데 70편만 뽑았습니다.
1: 200편 가운데.
0: 네, 그 주제가 비슷한 거라든가 아니면 완성도가 좀 높은 네네네. 거 그러다 보니 이제 이번 시집이 됐는데 그렇다 해서 뭐 이번 시집이 무슨 굉장한 백미 이런 거는 아닌데 200편 정도에서 골랐어요.
1: 200편 중에서 나름대로 선택받은
0: 네, 네. 그렇습니다.
1: 7, 80편이 모였는데 그 보통 이제 요즘에는 특히나 더 손편지 한 장 쓰기가 힘들다고 네. 얘기하잖아요. 200편 가량 시를 쓴다는 거는 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도 가사를 몇 번 가사를 이제 매번 쓰지만 200편 가량
0: 그거는요. 저는 이제 후배나 제자 학교에서 제 강의도 했으니까 늘 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명작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질 않아요.
1: 그렇죠.
0: 말하자면 늘 신문지 같은 데라도 이렇게 붓을 놀리면서 손을 익혀야만이 붓글씨 일필 휘지가 나오는 거지.
1: 그렇죠.
0: 어느 날 난 이렇게 쓰면 되지 이게 명필은 이런 거야라는 이론 속에서 긁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늘 손을 움직여야 하는 것처럼 마음을 움직이고.

0: 또 네. 단어를 움직이고 그래서 계속 쓰고 있었고 그 200편이라는 것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늙는 게 이렇게 시인으로서 늙는다는 거 이게 감수성이 낡아진다던가 상상력이 네. 한정된다던가 이런 거에 좀 공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50대 중반서부터 어마어마하게 시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이렇게 추구해서 발표만 하더라도 80살까지는 문제없이 그런 습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막 너무 자랑하는 거 같은데.
1: 아니요.
0: 아니 사실이니까. 그래서 풍족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권을 딱 아주 이거다 하는 걸 하려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느낀 제 거는 군소리가 많은 건 싫어졌어요. 요새 또 한국시가 특히나 너무나 이렇게 복합적인 의미를 많이 연구해야만 이해가 되고 너무 독자와의 소통이라든가 난삽함을 하나의 현대시의 특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읽기가 어렵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탁 봐서 알 수 있는 거 이런 걸로 좀 골라봤습니다.
1: 자, 앞서 소개해드린 시인의 말에서 들끓는 시로 나를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특히 시를 산다 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0: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독자한테 혹은 또 청중에게 늘 받는 질문 중에 어떻게 하면 좋은 시를 쓸 수 있습니까? 하고 그런 질문을 많이 받지요. 작법을 원하는 건데 그거는 시를 쓰려고 하면 시가 도망가 버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를 살아버려야 되는데 이 말이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은 저는 제 삶의 모든 첫 번째에다 시를 두니까 아침에 눈 뜨고부터 모든 읽는 책 한 권 혹은 아침에 뭐 끓이는 차에서도 시를 생각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평생이었으니까요. 저는 사실 항상 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나깨나 안주나서나 메모하고 시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떨 때는 단숨에 한 편을 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한 2년 동안 주물럭거려도 잘 안 되는 시도 있습니다. 그게 없어요. 항상 시에다가 촉각을 두고 있으면요. 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뭐 외국어 용어도 있더라고요. 언제나 쓰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걸작이 잘 안 나오죠.
1: 그동안 발표하신 시 중에는 이제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이 많아요. 대부분 격정적이고 솔직하고 열정적인 작품이었는데 이번 시집은 좀 달라요. 망각을 위하여라는 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는 고칠수록 시로부터 도망쳤다라는 구절이
0: 네.
1: 나오는데
0: 맞습니다.
1: 저도 마찬가지에 이제 그걸 갖고 있거든요. 선생님의 경우는 어떠세요? 계속 추정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나온 거를 날 것 그대로 간직하시는
0: 그
1: 편이에요?
0: 그 망각을 위하여를 꼽아주시는 네. 그 안목에 제가 너무 감탄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가 네. 굉장히 제가 힘을 드린 시거든요. 시는 어느 날 한 오후에 잠깐 쓴 것이 막 독자한테 사랑을 네.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나의 대표작에 꼽히는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막 2년쯤 주물렀는데도 내가 봐도 이게 너무 자기적이고
1: 그렇죠.
0: 그래서
1: 예, 예, 예.
0: 이 시라는 것이 이렇게 물론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많이 읽어보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기본에 깔리지만은 그 하나가 생명체이지 누가 이렇게 만들고 옷 입히고 해서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말하자면 핏덩이같이 이렇게 생명체처럼 이렇게 오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만한 풀꽃이 하나 자라는데도 내가 너무 햇빛을 쬐어주고 내주고 벌레 잡아주고 하면 더 죽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근데 시를 좀 잘 고치려고 너무 애를 썼어요. 사실 그 시를 제가 캘리포니아에 어느 마을에 한 달 동안 가갖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꽤 좀 괜찮나 보이는 시였는데 다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슬퍼서 가슴을 치고 있다. 그 시의 맨 끝이 재밌는 건 이거예요. 제가 지금 제대로 기억을 하는 거겠죠.
1: 네네.
0: 뭐냐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제 다 망가졌는 이걸 보다가 그래 어느 날 이 시가 그래도 뭐 어느 큰 거리에 하나의 기념비가 돼서 쓴다 하더라도 어느 날이면 동네 개가 와서 오줌이나 싸다 갈 것을 이런 생각. 말하자면 모든 물상이나 상황은 다 변하고 흘러가는 건데 네. 시 원 그 걸작

0: 걸리겠다고 너무 부르르 떨었던 내가 오히려 좀 우습더라고요.
1: 그래서 머쓱해지는.
0: 예. 예. 그래서 망각이라는 것이 꼭 잊혀져서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린 망각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1: 선생님의 시는 대형 서점 현수막에서도 볼 수 있고요. 서울 도시 망북판에 예, 선생님 성함을 딴 시인의 길이 만들어졌어요. 그 문정희 시인의 길인데요. 그 경기고등학교 가는 네. 언덕길 예, 거기입니다. 직접 걸어본 적 있으시겠죠? 물론.
0: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강연할 때마다 학교에서 강의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또 그래서도 살아있는 사람이 지 시비를 세운다거나 네. 지 자기의 무슨 어떤 업적을 위해서 문학관을 세운다든가 이런 걸 몹시 크게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한 3, 40년 산 덕으로 그런 것이 제의가 왔을 때 1년 동안 제가 반대했었어요. 저는 이건
1: 근데 아니다.
0: 왜냐하면 제가 부자유해지니까 싫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의 설득이 뭐냐면 이 동네에서 40년 산 것도 있고 또 이 동네 이미지가 너무나 소비문화고 자본주의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 연예적인 예컨대 네네네. 너무나 그 대중이 친숙한 장르만 너무 활발한 느낌이 있으니까 시인도 있다라는 걸 좀 보이고 싶다. 그런 점에서 그리고 예산이 다 있는데 이게 이제 안 쓰면 또 헛것이 아닌가 그래서 못 이긴 척 하고 지금 그게 섰는데 이제 좋았어요. 저는 갈 때마다 좋은데 많이 가보지는 않았어요. 닭살이 돋아가지고 그런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저는 가족에게 혹은 제 후배에게 이런 얘기는 했어요. 오늘 이 시가고 8개가 경기고등학교 앞에서 포문사까지 강남대로입니다. 그래서 8개의 시가 이제 골라서 있는데 좋아요. 지금 녹음 속에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나 가족에게 하는 말은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진 날 우리가 너무 기뻤다. 그러나 어느 날 이것이 뽑히는 날도 기뻐해다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뽑히는 날도 기뻐해다오.
0: 네. 네. 어느 날 누군가가 이거는 이제 다 끝났다. 네네. 다른 시인을 넣자라든가 이 길이 도로변을 확장해서 이건 바뀐다 하면 뽑혀질 거 아니에요. 그때 슬퍼하면 안 돼요.
1: 이게 이제 이번에 내신 네, 그렇습니다. 시집인데 이번 시집에서 요시만큼은 꼭 소개해드리고 싶다라는 시가 있을까요?
0: 네.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시는 디자이너 와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또 뭐 앞에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최근에 제가 도착이라는 시로
1: 도착이요?
0: 네, 상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읽어보니까 네. 아니 내가 왜 이 시를 내가 썼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시를 한번 다시 듣고 왜 상을 주셨지? 여기에 중요한 점이 감동했던 건 이거예요. 툭툭 던져버렸거든요. 언어를 이렇게 꼼꼼하게 겹치거나 생각하지 않고 네. 툭툭 던지는 언어로 썼는데 그 던지는 언어의 중량감을 심사위원이 주목을 했다는 점에서 감사했어요.
2: 도착 문정희 이름도 무엇도 없는 역에 도착했어.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 더 많았지만 아무것도 아니면 어때? 지는 것도 괜찮아. 지는 법을 알았잖아. 슬픈 것도 아름다워. 내던지는 것도 그윽해. 하늘이 보내준 순간의 열매들. 아무렇게나 매달린 이파리들의 자유. 벌레 먹어 땅에 나뒹구는 떫고 이지러진 이대로 눈물 나게 좋아. 이름도 무엇도 없는 역 여기 도착했어.
1: 인생낭독인 오늘은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솔직하고 감각적인 표현으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문정희 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69년 월간문학신인상을 받으면서 등단하셨는데요.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에 그러니까 백일장을 휩쓸 정도로 전국적인 문학성이

0: 했는데 고등학교 때 아까 집을 내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1: 전국적으로 1등을 막 휩쓸고 다녔는데 말하자면 각광받는 소녀였어요. 그래서 그 각광의 일환으로 대학도 결정이 되고 각광의 일환으로 거의 30대까지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대에 와서 제가 물론 등단을 정식으로 하고요. 불현듯 느꼈어요.

0: 내가 굉장한 작가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30대에 그냥 아주 코에가 확 부딪혔어요. 근데 밖에서는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항상 잘 썼으니까.
1: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0: 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안 됐어요. 속으로 아 이건 아니구나. 게다가 이제 결혼을 했죠. 아이들이 막 태어나고 저는 밤에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음악회를 갈 것인가 연극을 갈 것인가 이런 네. 걸로 고민하는 줄 알았더니 쌀을 살 것인가 뭐를 이런 것들이 이제 가까이 네. 오는 거예요. 그래서
1: 현실적인 거.
0: 예, 삶이라는 것이 코에가 이제 막 부딪혀와서 굉장히 혼돈과 절망과 후회와 뭐 이런 것들이 많았었죠. 이제 그때 제가 그 다행히 그때는 출구인지 모르고 갔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네네. 이제 뉴욕에 유학을 하게 된 것들이 이제 하나의 출구가 됐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을 그렇게 많이 받고 그래서 굉장히 그 좋은 점은요 나의 재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작가들이 나 정말 이 문학 해도 되는 거야? 나 재능 있는 거야? 라는 네네. 고민으로 많이 이렇게 시간을 버리거든요. 그리고 내가 없는 데에 걸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 근데 저는 이거 의심하지 말자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하나는 잘했는데 그다음에 너무 말하자면 문학을 너무 콘테스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너 1등 이러지 않으면 시원치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경쟁심에 후들거리고요. 막 너 1등 이러지 않으면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삶이 불행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국가가 어떤 지경이었냐면 외채 사회국에 네. 광주 민주화 운동까지 겹친 데다가 그러니까 독재정 군사 독재 말기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 시대의 언어가 갖는 힘이라는 게 무엇이며 이 가치가 뭔가라는 것이 암암리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같이 한 것들이 예, 제가 30대 초중반에 거쳤던 네. 뉴욕 2년이었죠.
1: 하지만 그 모든 세월이 다 겹쳐지고 겹쳐져서 오늘의 이제 이런 시집 가운데서도 부쑥부쑥 나오고 있다는
0: 저도 그렇게 말씀.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니까 일찍이 뉴욕에 가서 제가 가졌던 거 하나는 그동안 내가 이 암암리에 이 문제가 뭐지 뭐 흔한 얘기로 예를 들어 페미니즘 왜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왠지는 몰랐어요. 이게 현실은 있는데 그런 체계를 좀 잡았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문학이라는 것이 과연 언어가 재료인데 이 언어는 어떻게 생긴 거지? 그럴 때 단순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정서적인 것을 감성적인 문구로 수다 정도로 푸는 자기 그런 어떤 응석이나 자기 한풀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 문학은 좀 더 숭고하고 좀 더 위대한 그 무엇이에요. 당장은 효과가 없어도.
1: 아, 맞습니다.
0: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조금 그랬고 그다음에 글로벌로식이에요. 그때 나는 한국당에서 정말 그냥 여자였는데 아 이거 세계는 너무나 넓구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그때는 우리가 소련이라고 불렀던
1: 네네, 러시아.
0: 러시아나 동그라파나 이런 네. 우리 금기시했던 지역의 예술을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살아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한 야.
1: 미당 서정주 선생님
0: 네.
1: 문화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열화당 이기용 대표께서 나오셨거든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원래 시를 쓰고 싶었는데 서정주 시인의 작품을 보고 포기했다. 그런 선생님 밑에서 배우셨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을 텐데.
0: 네, 그렇죠.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아까 상을 뭐 2, 30개 탔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서울 시내에 있는 웬만한 대학에 다 스카웃이 될 수 있는 4년 장학생과 그 말하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서열로 보면 괜찮은 서열의 대학도 다 포함이 됐었는데 미당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로 와야만 된다고 백일장에 나가서 제가 고3 때 그 장원을 했어요. 미당 선생님 신사에. 물론 저를 장원으로 뽑은 다른 시인들을 당대 유명한 시인들이 다 계세요. 그런데 미당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재주 있는 아이가 있느냐 이러고 막 등을 두들기시면서 칭찬을 한 것에 홀려가지고 이제 미당 선생님 문화에 갔는데 그 문화에 가게 된 또 하나의 계기는 제가 그 17살에 낸 지금도 한국 최초의 여고생 시집이에요.
1: 지금도 최초.
0: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1: 최초였으니까. 최초라는
0: 한국
1: 것은
0: 최초의 예. 여고생 시집인 그거에 미당 선생님이 서문을 쓰셨어요. 이 학생은 17세의 어린 소녀로 뭐 이렇게. 그래서 미당 문화에 갔어요. 갔는데 저는 박사 논문도 미당론을 쓰긴 썼지만

0: 미당이 위대하죠. 위대한 시인이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선생님의 얼룩도 가지고 계셔가지고 비판도 당하시고 그럴 때마다 자꾸 사람들이 저에게 미당은 어떤 분이었냐고 물어요. 아까 얘기처럼 미상은 시인이었다. 그냥 내뱉는 것도 거의 시였어요.
1: 맞죠. 예. 네.
0: 그래서 맞죠. 굉장히 그 미당쌤이 총애하셨고 그 총애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네. 예, 예. 미당쌤한테 배운 거는 아까 그 문학을 너무 콘테스트로 생각한 나머지 이게 문학이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게 뒹굴다가 선생님한테 가면 선생님이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다 알아, 눈빛만 보고 알으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늘 아래 내가 있도다 이러셔요. 아 그래 내가 최고라는 거구나 네. 이러면서 선생님께서는 옛날에 내가 백일장에 1등할 때 나만 생각하시고 저렇게 얘기하시지만 나는 지금 이미 최고가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단을 젊은 시단을 못 읽으셔서 저래. 근데 아니었어요. 그거는 상대 비교 평가의 최고가 아니고 유일한 존재로서의
1: 자기를
0: 최고의 최고의 너 하나밖에 없는 너를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나는 나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낸 시집에 나는 문이다 이런 시집도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쩍번쩍 깨어나죠.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서 말하자면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실패도 내 거다 이러면 뭐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지 않나
1: 그러니까
0: 싶어요.
1: 우리가 자식을 볼 때 자식을 하나하나 아주 귀중한 네. 존재로 보지 않습니까?
0: 네.
1: 아마도 미당 선생님한테는 자식이셨나 봅니다.
0: 엄청난 자식이었다고 늘 고백하셨어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느 인터뷰에서
0: 네.
1: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의 언어로 시를 쓰고 싶다. 네. 그 작가로서의 지향점이 확고해진 것도 이때가 아닐까 싶은데
0: 그렇습니다.
1: 어떠세요?
0: 네. 자, 문학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를 재료로 쓰는 거 아니겠어요?
1: 그럼요.
0: 근데 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한국어 이게 뭘로 돼 있지? 그럼 한 60-70%가 한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유나 관념을 포함하는 말은 다 한자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1: 그렇죠.
0: 고유어,
1: 예.
0: 뭐 우리 한국 말은 아름다워 세종어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우리 고유어는 한 15%. 그리고 또 하나는 외래어가 있습니다. 요새는 외래어가 무한히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
1: 네.
0: 우리 지금 축약어, 외래어가
1: 축약어는 네.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0: 이거는 외래어도. 어떻게 보면 사회가 다양하게 발전한다는 증거도 되겠지만 하나는 기현상이기도 해요. 이런 언어가 이 사회를 채우고 있으면 이 사회가 어떤 가치에 살았나, 얼마만큼 혼란했고 얼마만큼 거칠었나 하는 것의 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어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제 언어가 뭐였나 이랬을 때 저는 오랫동안 관습적인 남성 중심의 언어예요. 그래서 그런 언어 하나하나에서 이게 무엇인가 이런 것을 전부 분석을 했죠. 그래서 여성의 언어로 쓴 최초의 그런 것을 각성하고 여성 언어를 쓴 시인으로 기록되고 싶다라는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것까지 조사를 하셨군요.
1: 그 아마 그렇게 기억될 겁니다.
0: 네. 네.
1: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성,
0: 네.
1: 이 여성성에 갖는 의미는 뭘까요?
0: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시인은 여성이라고 봐요.
1: 네, 저도 그런 네. 개념이 좀 있습니다.
0: 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도 보면요. 만의 한용운에 님은 같습니다. 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1: 같습니다.
0: 여성어조거든요. 그다음에 뭐 김소월,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1: 네, 네, 네.
0: 말없이 고이 보내들 여성어조예요. 백석, 미당, 모골, 김 특히 뭐 괜찮은 시인들의 아주 낭창낭창한 가락에는 거의 여성어조가 있어요. 그거는 시인은 본질적으로 여성성을 가졌다. 그래서 자꾸 뭐 여성이다 그러면 남성의
1: 반대를 생각하는
0: 네, 반대성으로서의 여성이었고 남자들은 약간 좀 기존 누리던 어떤 영역을 좀 침범당하는 그 반격의식이 네. 있고 그러는데
1: 아니에요,
0: 그런 게 아니에요. 때문에. 그래서 네. 여성성이라는 건 창조할 수 있는 창조인이다라는 점에서 여성이고 최근에 제가 일본 미시마 요코의 그 어떤 이론서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인간의 여러 가지 이성과 감정 중에 감정을 발견한 건 여성이다.
1: 네. 이제 세계화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선생님 시집은 번역본이
0: 네.
1: 엄청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무려 12개 언어?
0: 11개 언어에 14권.
1: 아...
0: 근데 이제

0: 그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많아? 저희가 일찍이 영어를 쬐끔 하고 제가 영어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래도 이제 남북에는 영어에 대한 공포가 네, 없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 권 한 권이 나올 때마다 어떤 건 7년이 걸려서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중국 시집이 그런 거고요. 어떤 거는 뭐 한 2, 3년. 그래서 간단히 나오지 않았어요. 가진 공력과 가진 애를 다 썼던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어나 뭐 알바니아 같은 거는 알바니아 최초, 한국 최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어는 그 한 207권인가가 외국인 시리즈 그 시집에 유일한 중판을 재판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감사했고요. 네. 뭐 그다음에 스웨덴 시집도 이제 그 시카다상이라는 걸 받을 때 이제 나왔던 거고, 스페인어는 두 권, 영어가 네 권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좋은 편이죠. 근데 이제 뭐 흔히 오는 질문이 번역되면 많이 잃어버리지 않느냐, 원시의 그 감수성을.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잃어버리죠. 그러나 잃어버리더라도 번역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주의고, 우리가 뭐 셰익스피어니 릴케니 꽤테니 그 뭐 위대한 문호들 거 다 번역을 통해서 읽었지 않습니까?
1: 중요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아시는 분이 더 많은 거예요. 투비오나 투비.
0: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해야죠.
1: 저는 이제 이게 궁금한데 시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나라와 그 문화가 갖고 있는 시어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함축적인 의미를 어떻게 번역을 하고.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0: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김소월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잃어버린다 그래요. 왜냐면 가장 한국적이니까.
1: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제가 봐도.
0: 접동 아우레비 접동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1: 어떻게 해요?
0: 진두강 가람가에 와서 옵니다. 이게 우리는 막 절절히 오는데 이게 뭐냐. 미당 선생님도 많이 잃어버린다 그러세요. 저도 많이 잃어버리겠죠. 그러나 잃어버려도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뭐 아주 가볍게 이거는 본질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 예를 들자면 남편이라는 시에 나에게 잠 못 이루는 연애가 생기면 제일 먼저 물어보고 의논하고 싶다가도 아차 다 되어도 이것만은 안 되지 하고 돌아누워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먼 남자 이런 규절이 있거든요. 근데 아차라는 거예요. 근데 독일어에는 갓 이래놓고 영어에는 오노 이러고 또 다른 영어에는 옵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감탄사 하나도 이렇게 옵스 갓 오노 뭐 이러고 하니까 뭐 다 좋아요 전.
1: 그래도 아차라는 의미에는 좀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0: 아차하고 같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1: 아니 근데 이제는 시집을 쓸 때 외국말로 번역될 거라는 예상도 하시고
0: 좋습니다. 상당히 많이 번역을 예상해 둡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이 좀 직정적이어가지고요. 주어가 빠져도 되는 건 너무 많고요. 어떤 것은 이제 왜 우리는 산으로 가는가 이런 죽으면 왜 산에다가 무덤을 옛날에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번역할 때 번역자가 심야에 전화했어요. 이게 산으로 간다는 게 뭐냐. 외국에서는 공동 묘 세미딸이로 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관습에 의해서 질문이 많이 보태지고 이런 것들이 많지만 그냥 그대로 또 다 되긴 돼요. 두엄이라는 것도 우리 시골에 퇴비 같은 거 모아놓은 두엄 아세요?
1: 알죠.
0: 두엄을 몰라가지고 또 밤에 또 캘리포니아에서 그 미국 사람이 이게 두엄이 뭐냐 그런 것들은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설명하면 안 되는 거 없고 근데 그럴 때 저는 아예 쓸 때 제가 잘 매끄럽지 않을 때 이걸 번역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1: 이제 시집 찬밥을 먹던 사람 프랑스 편 재판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현지 반응이 뜨거웠죠.
0: 그런데
1: 프랑스에서도 찬밥을 먹나?
0: 제가 처음에 프랑스 시집을 찬밥을 먹던 사람이라고 정한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뭐 아침에 크루아상 같은 거 먹고 바게트 먹는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해주시는 찬밥을 아느냐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밥 먹던 사람은 어머니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에게는 따뜻한 밥을 먹이고 자기는 찬밥을 먹고 남은 밥을 먹고 가장 따스한 사랑을 내뿜는 존재를 얘기했어요. 어머니라는

0: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네, 네. 그랬더니 프랑스에서는요, 이 찬밥댕이들에 대한 얘기가 늘 그게 논의가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쓰레기 치우는 가장 굳은 일을 하시면서 찬밥덩이 같은 사회적인 대접을 받는 그런 어떤 사회 계급 투쟁할 때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찬밥댕이에 대한 얘기가 나온대요. 예. 그래서 이건 너무나 되는 얘기라고. 그래서 이거예요.
1: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0: 부러워하시면
1: 셀렉윙 저는 부러워 모릅니다. 아, 문정희라고 쓰여 있고 이런 거 자랑스러우시겠어요.
0: 근데 이제 그 브루노투스의 출판사가 이게 이제 사람이 좀 어떤 운이 같이 오는 거예요. 이 시집이 나올 때 그 퀼트리 프랑스라는 유명한 미국에는 라디오가 프랑스에서는 라디오가 굉장히 한 역할을 하잖아요.
1: 네네, 근데 그렇습니다.
0: 그 유명한 채널에서 이거를 70분 정도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뭐 그 유명한 언어학자인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것이 방영되는 동안 이 출판사 그 사이트가 다운이 될 정도인데 이 시집을 읽고 채널 4가 아르떼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1: 그 예술
0: 예술 프로그램인데 유럽 전역에 나가고 있죠. 근데 거기에 자크 뎁스라는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한국 그 기적의 나라라는 그 전 4부작 다큐를 찍으려고 왔는데 이 시집을 읽고 왔어요. 그래서 강남 사거리에서 이 시를 읽었었어요. 찬밥 먹는 사람을. 그래서 시가 이렇게
1: 힘이 있구나.
0: 힘을 주는구나. 네. 왜 강남 사거리냐 했더니 글로벌로 향하는 한국의 메인 로드 강남 로브호텔이 있고 이렇게 복잡한 데서 이 시가 살아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그래요.
2: 찬밥 문정희. 아픈 몸 일으켜 혼자 찬밥을 먹는다. 찬밥 속에 서리빨이 목을 쑤신다. 부엌에는 각종 전기 제품이 있어 1분만 단추를 눌러도 따끈한 밥이 되는 세상. 찬밥을 먹기도 쉽지 않지만 오늘 혼자 찬밥을 먹는다. 가족에겐 따스한 밥 지어 먹이고 찬밥을 먹던 사람. 이빠진 그릇에 찬밥 훑어 누가 남긴 무우 조각에 생선 가시를 핥고 몸에서는 제일 따스한 사랑을 뿜던 그녀. 깊은 밤에도 혼자 달그락거리던 그 손이 그리워 나 오늘 아픈 몸 일으켜 찬밥을 먹는다. 집집마다 신을 보낼 수 없어 신 대신 보냈다는 설도 있지만 홀로 먹는 찬밥 속에서 그녀를 만난다. 나 오늘 세상에 찬밥이 되어.
0: 시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시인이 뭔지도 모르고 사실 시에 덜미 잡혀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얼떨결에 대학을 가고 오늘날 보니까 시인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운명이려니 하고 있었는데 어떨 때는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시간이 너무 빠르고 너무 물량 중심의 가치에 휘몰릴 때는 이게 뭐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이 나의 몸처럼 그냥 나에게 있었던 것이 시인 것 같아요. 시는 영원히 쓰는 순간 최대의 만족을 할 뿐이지 그 시가 걸작이든 아니든 그 시가 밖에 나가서 호평을 받았다거나 또 어떤 사회적 결실을 가져왔다던가 하는 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50년 동안 거의 안 된다 그런 순간은 물론 있었지만 작법상으로 한 번도 시를 멈추거나 시인이 아닌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 무엇을 했어야 이렇게 50년을 지루하지 않게. 저는 굉장히 실증을 잘 느끼는 사람인데 이렇게 즐겁게 쓸 수 있었던가 참 잘했다.

0: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인생 낭독인 오늘은 마음을 움직이는 시로 세상을 향해 위로와 화해, 성찰의 손길을 건네는 문정희 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요. 솔직함, 당당함, 자유로움인데 이 요즘 자유를 만끽하시기에 너무 바쁘십니다. 국립한국문학관 관장직을 맡고 계시죠.
0: 네. 네. 완전한 자유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혹시 밖에 쓸데없는 어떤 입초시에 오르고 그러는 게 싫어서 굉장히 행동도 조심한 적도 많아요. 그런데 관장, 혹시 제 자유와 고독을 조금 방해할까 봐 잠시 물론 멈칫했었죠.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기에는. 네. 그리고 외국에 갈 때마다 느꼈던 거는 정말 우리 문화 세계에다가 조금 세련되게 어떻게 좀 비춰볼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거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저한테 왔을 때 제가 할 수 있느냐가 고민이지 밖에 뭐 이런 세평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게 됐고 지금 한 8개월, 9개월쯤 네, 됩니다. 네, 네. 뜻밖의 너무 재미있어요. 미안하지만. 그게 재미있다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수장고가 세종에 지금 임시 아직 개관 안 했으니까 네, 네. 임시 수장고가 세종 도서관에 지금 임시로 있는데 막 온몸에 정말 그
1: 전율이 느껴질
0: 전율이 정말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 이렇게 남아 있구나. 그 작은 필적 하나, 안경 하나, 그다음에 그 오래된 손만 잘못돼도 부실어지는 이 책 한 권이 갖는 이 가치.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그 수집해서 이제 전시하고 또 보존하고 미래의 문학을 또 키우는 건데. 기증자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뭐 김윤식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문구 선생님 또 오무라 마쏘 일본의 마세다 대학 교수님인데 한 몇 달 전에 타계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곧 찾아뵙기로 했는데 유족을요.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가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보람있고 너무 가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시 쓰는 것이 약간 방해인가 싶어서 더 이렇게 메모를 더 열심히 하고 그렇습니다.
1: 국립한국문학관은 문학관 부지를 어디에 설정하느냐부터 고민이실 텐데.
0: 네. 그 문학관 부지가 어디냐에 전국 규모의 서로 경쟁이 있었었거든요. 네네. 그때도 제가 위원회였고 네. 또 이전에도 이사였기 때문에 네네. 쭉 참여했고 그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지금 은평구 한옥마을 부근에 굉장히 넓은 부지를 네네. 확보해서 지금 이제 한 금년 말 11월쯤에 네. 착공을 합니다. 그렇고 이제 개관은 2년 뒤인 2025년 네. 말쯤 할 건데 자꾸 이것이 어떤 다른 그 외적인 사유 예컨대 가장 큰 것은 코로나였습니다. 등등등 해갖고 자꾸 밀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때 자꾸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안타까워요. 가능하면 지금 약속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1: 자, 그만큼 한국 문학을 이제 역사를 정리하고 네. 또 알리는 일이 굉장히 방대한 작업일 텐데요. 지금 진척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0: 진척 정도는 이제 그 다행히 이제 굉장히 수십만 점이 지금 정확한 숫자도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밝히긴 그렇고요. 수십만 점의 그 기증본과 우리가 또 가서 경매에 사오는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 어느 문학관보다 더 진귀한 자료와 네네. 충분한 가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요. 그거 하나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더 보태야 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세련되게 분류하고 잘 보존해요. 그래서 수장고의 습도를 1도 올리면 이 지질이 약한 이 책이 얼마큼 부식이 되고 또 오염도가 와 있는 책이 기증되었을 경우에
1: 그게 많은 또 다른
0: 네, 작품들은. 다른 책에 혹시 예. 건너가기 위해서는 어느 과학적인 시스템을 끌어올 것인가 이런 걸로 고민을 해요. 그래서 막 이제 전문가에게 제가 이렇게 의논을 하고 그러기 바빠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고 가장 좋은 순간은 헌한설은 시집이라든가 송강가사라든가 우리가 생전 그
1: 어디서 볼지 네, 볼 수 없었던
0: 볼 수 없었던 것들을 가서 이렇게 보고 그 글자 하나 틀리면 이렇게 고쳤던 이런 흔적 이런 것들이 막 얼마나

0: 네. 기쁘고 반갑고 슬픈지 몰라요. 네. 너무 좋아요. 네.
1: 시인뿐 아니라 국립한국문학관장으로서 보시기에 우리나라 문학의 현재와 미래 진단 좀 해주세요.
0: 이거는 너무 제 힘으로는 네. 한마디로 할 수 없는 건데요. 저는 그래도 제가 한국문단에서 살았으니까 우리 문학의 위대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문학하고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존하고 잘 전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가치가 더 발현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1: 그럼요.
0: 제가 어느 인터뷰에도 얘기했지만 한국 문학은 지금 노벨상 콤플렉스가 있어요. 근데 노벨상? 그거 저는 한국 문학이 능가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자부고 하나쯤은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한 10년 내, 5년 내에 우리 한국 작가가 한 분은 탈 수 있지 않을까?
1: 네네.
0: 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터키 문학 했을 때 트루키에라고 하죠. 오르한파 뭐 이런 스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아직 그렇게 밖으로 이거야. 뭐 젊은 작가들이 한두 명 뭐 어떤 상을 타서 조금 이름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 갖고는 좀 더 양해 안 차고요.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미 시상식이나 아카데미 네. 시상식에도 우리나라가 나가서 진짜 여러 작품들로 상을 타는 거 보면 그런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0: 네. 네.
1: 전국 곳곳에 있는 크고 작은 문학관이 120여 개나 된다 그래요. 우리 문학이 이룬 제 위대한 업적일 텐데요. 그만큼 국립한국문학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관장으로서 앞으로 이 문학관을 어떻게 끌어나가실 예정이신지.
0: 이미 주어진 어떤 여건 하에서 좋은 작품을 수집하고 개관날까지 잘 전시해서 나가는 건 할 겁니다. 제가 아니라도 누군가 잘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책을 많이 읽고 문학을 사랑하는 어떤 모든 그런 사회로 전환이 되는 것이 문학관이 발전하는 거예요. 네. 우리 사회가 책 읽는 사회로 전환이 될 때 비로소 사회가 발전하고 문학관을 가질 만한 사회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문학관 저거 집 하나 세우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건 K-POP, 뭐 K-Culture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것의 가장 심장에는 한국 문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그 심장으로서의 문학이 튼튼해야만이 K-POP이나 K-뮤직이나 K-무비가 다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네네.
0: 그래서 책 읽는 사회 그리고 이것이 문학이라는 건요 투자는 가장 길게 하고 그것에 대한 열매는 오래 따거나 말거나 하거든요. 제가 아까 보람이 있는 이모니 했지만 54년 동안 씻은 여자의 모습이 이 정도입니다.

0: 이제 중책을 맡으셔서 물론 바쁘시겠지만 이게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의 다음 작품이 좀 궁금하다면요.
1: 아, 너무 좋아요. 좀 네. 궁금하게 생각해 주세요, 제가.
0: 그럼 언제쯤이라고 조그만 힌트.
1: 저는 내년이라도 네. 내고 싶어요. 지금도 시집은 충분한 양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렇게 어떤 필연성이 없는데 자꾸 무슨 습관적으로 시집을 내서 마치 나의 언발을 네 따뜻한 가슴에다가 들이미는 것 같은 어떤 면구함이 있어요. 그거 이해하시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네. 조금 제가 오히려 네. 많이 자제하고 네. 네. 충분히 있고 또 출판사나 어떤 뭐 일부 독자들이 그래 좀 다음 주제는 뭡니까? 이럴 때 좀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0: 아, 저는 100% 이해합니다. 시하면 왠지 모르게 거리감을 느끼는 독자분들이 또 방송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1: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네. 제가 이 질문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가만히 오늘 아침에 오면서 생각했더니 제가 시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뜻밖의 시 쓰기를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 읽기는 별로 좋아하고 있진 않아요. 오. 제가 이 얘기를 오늘 내가 처음 하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0: 저도 음악 만드는 건 좋아하는데 남이 만들어 놓은 음악을 그렇게 잘 듣는가? 이런 네. 생각하게 되는데요.
1: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시만은 최고급을 먹고 싶어요. 근데 너무 최고급이 아닌 시가 제 머릿속의 언어를 괴롭힐 때는 과감히 안 읽거든요. 그래서 제 입맛을 이렇게 확 좀 놀라켜주는 그런 시를 만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시를 저는 열심히 읽습니다. 매일 사실은 애도 불구하고 네. 함량미달의 시를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시 읽기보다는 시 쓰기를 좋아한다는 저를 발견했고요. 시를 읽지 않은 사람들은 반반의 책임이 있어요. 시인한테도 잘못이 있어요. 시를 똑바로 좀 잘 써주면 왜 안 읽겠어요. 우리나라처럼 교육 수준이 높은데.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읽는 이도요. 시를 대할 때 너무 이 말하자면 이런 본질적 예술은 일정의 그것을 이해하는 자의 연습이 좀 필요해요. 숙달이 좀 필요한데 네네.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어디 가다가 술 한 잔 먹고 김삿갓 시 읽듯이 무슨 그런 옛날 오래된 대중가요 네네. 하듯이 읽으려고 하면 시는 발로 차버리죠. 시라는 것이 한번 들어가면 굉장히 아름다워서 아마 떠나기는 힘들겠지만 너무 쉽게 접근하려고 하면 당연히 발로 채이죠. 그래서
0: 좋은 말씀.
1: 둘 다가 다 둘 다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나는 죽는 순간까지 시를 쓰다 죽고 싶은데요. 어떨 때는 아 이게 뭔데 내가 이렇게까지 휘잡혀 있나 이것 또한 나의 덜미가 아닌가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책을 읽거나 아침에 눈을 뜨거나 언제든지 시를 생각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이제는 시 없이는 나는 무엇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이대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즐겁고 괜찮습니다. 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했었거든요. 뭐 길 없는 길이다, 호흡이다 했는데 그거 뭐 한 10여 년 전부터 그랬는데 너무 이런 말들이 많이 떠돌더라고요. 그래서 싫어졌어요. 나는 그냥 시는 시다, 딱 시로 이렇게 투시하고 싶어요.
0: 인생낭독인 오늘은 미완성의 완성을 노래하는 영원한 어린 시인 문정희 선생님과 함께했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왜 시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문학의 힘을 확인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시의 매력은 짧고 강렬한 함축미에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행간의 의미를 감춰두는 여유. 곱씹어보는 생각의 여지를 두는 거죠. 매일 수도 없이 주고받는 대화에도 한 번쯤 시의 매력을 담아본다면 세상이 조금은 더 평화롭지 않을까요? 인생 낭독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한국의 아름다운 국악과 가까워지는 시간, 명인명창 최고의 순간,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국악의 역사를 함께하고 맥을 이어오면서 명인명창으로 자리 잡은 분들의 음악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명인명창 최고의 순간.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아름다운 음악과 또 다양한 이야기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명인명창 최고의 순간에서는 매회 명인, 명창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들의 음악을 감상을 해보면서 그분들의 음악이 만들어낸 그 최고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들께도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면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우리 고영열 씨.
1: 아, 저 먼저.
0: 네.
1: 인생 최고의 순간. 저는
2: 지금이라 그래요.
1: 지금요? 어, 그것도 맞긴 한데.
3: 안 됩니다. 그 지금이라는 거 제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1: 그래도 옛날 옛적을 생각해 보면 판소리 대회 처음 나갈 때가 좀 생각 많이 나요.
0: 대회 공식 대회에 올랐던 첫날.
1: 네, 그때 진짜 잠 못 자는 그 시간부터 그 신발 신고
0: 다 기억나요?
1: 두루마기 걸치는 것부터 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0: 몇 살이었죠?
1: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 13살 때인데.
3: 진짜 어리셨다.
0: 그럼 우리 국악의 이봉경 씨 같은 경우는?
4: 첫 소리 시작했을 때인 것 같아요. 저도 좀 약간 소리하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전 이제 중학교 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연치 않게 소리를 또 시작하게 돼가지고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3: 저는 문득 생각을 해보면 이제 꿈을 이루었던 시기들이 다 저한테는 좀 최고의 순간이지 않았나. 가수라는 꿈을 처음 이루었었을 때, 처음 데뷔 앨범을 내고 이제 무대에서 이제 처음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을 때, 그때가 이제 첫 번째 꿈을 이룬 순간이었고.
0: 근데 저는 이봉근 씨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뵙는데 이 자리가 그런 거예요? 굉장히 국악의 느낌보다는 그냥 뭐 대중가요? 팝? 이런 거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외모가 락스타 같기도 하고 저는 약간 느낌이 그런데.
4: 음악은 좋아합니다.
0: 아, 이거 고영윤 씨는 반대로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국악이. 그렇지 않나요?
1: 예.
0: 스타옥하고. 넉넉하고.
1: 예. 예, 그런 말을. 좋은 이야기 맞죠?
0: 좋은 얘기죠. 웃자고 한 얘기인데 별로 오늘 안 통하네요. 네, 좋습니다. 모두 아주 특별한 순간들이셨던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 역시 국악계에서 최고의 순간을 정말 많이 만들어낸 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바로 최고의 소리꾼 안숙섬 명창입니다.

0: 우리 갑자기 명힘을 모아 진. 안녕하세요. 국악인 안숙선입니다. 우리나라 음악을 이야기해보고 재미있게 한번 놀아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1: 국악계의 전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판소리 역사에서 절대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선생님이시죠.
2: 국악계의 프리마돈나라는 별명으로
1: 딱 어울리는.
2: 예,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판소리의 다섯 바탕이라는 일종의 바이블이죠. 그죠? 그 춘향가, 심청가, 뭐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완창을 하나하나 해 나가십니다.
1: 우와.

0: 부모님 같은 분, 어머니 같은
1: 네. 그럼요.
2: 이게 정말 그 발성적으로도 그렇고 네. 앞으로도 말씀 나누겠지만 창극적인 어떤 극적인 요소.
0: 아, 연기력.
2: 예. 그런 것도 저는 어렸을 때 진짜 보고 많이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0: 그래요?
2: 예.
3: 남원이 나온 두 명의 여성 스타라고 한다면은 네. 남원의 춘향.
4: 그렇죠.
3: 예. 광활루의 춘향이 있고요. 또 그 춘향 역을 매번 선보였던 안숙선이 있고.
0: 와. 네, 지금 그 다섯 바탕, 판소리 다섯 바탕을 완창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1: 그렇죠. 이제 선생님께서 젊으셨었던 시절에는 이 완창이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없었어요.
0: 개념조차 없던 그쵸. 시절.
1: 왜냐하면 이제 분창이라 해가지고 짧게 소리하는
3: 나눠서 아.
1: 그렇죠 나눠서 하는
5: 아, 파트 파트별로 그쵸, 나누어서 그쵸?
0: 분창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한 번 하면은 완창이 한 몇 시간 정도 그쵸. 걸리는 거잖아요.
1: 짧게는 한 3시간 반 이제 길면 8시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5: 그 완창을 하시는 동안 쉼 없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1: 그렇죠.
0: 뭐 그럼 당연히 해보셨는지 여쭤보게 되네요. 우리 고영현 씨 완창 해봤어요?
2: 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0: 이거 봐, 이거 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2: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0: 왜냐면 우리 영렬님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하고 계시고 가장 지금 핫하고 제일 젊은데 완창은 안 해봤다.
2: 예, 과거 이루어졌던 그 선생님들을 대표해서 하는 어떤 그런 무게감도 있고, 네 상징성, 무게감, 진짜 사명감도 있는 어떤 그런
1: 그렇죠.
2: 그 공연 예술인 것 같아요. 완창이라는 게.
3: 그 완성된 창. 전체를 네, 다 네. 부른다고 그 원래는 그렇게 사전적 정의가 있는데 네. 완벽해야 부를 수 있는 창
0: 네. 완성을 넘어 완벽으로 우리 처음에 안숙선 명창께서 소리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부터 좀 짚어볼까 봐요.
3: 예, 이 연배의 분들은 사실은 좀 환경적인 요소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안숙선 명창의 그 외가 쪽 패밀리를 보면은 네. 일종의 강씨 패밀리라고 해요. 예, 그 강씨성을 가진 예인들의 계보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금산조로 국가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를 했던 강백천 명인이 있고요. 또 그 외삼촌이 현재 판소리의 대가였던 강도군, 또 그 이모가 강순영 가야금 명인인데 그러한 이모의 권유로 예, 처음에 판소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0: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 DNA 속에 이미
3: 맞아요.
0: 명창의 기운이 네. 있지 않으셨나 싶은데 이미실 씨는 네. 안숙선 명창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5: 네. 실용음악과에 이제 진학을 하고 나서도 배우는 그 음악의 역사가 서양음악사예요.
0: 처음에.
5: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음악활동을 하고 예술활동을 한 사람들인데 국악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사실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요청을 좀 교수님께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서야 조금 알아가고 있는 중이네요.
0: 아, 더 깊이 공부하시고 오늘 아마 방송 끝나시면 엄청나게
5: 울면서 가는 거 아닐까 싶어요.
0: 안숙선 명인이 부르시는 혹시 그 쑥대머리 들어보셨어요?
5: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제가 아직까지도 국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예? 쑥대머리라는 그 곡은 그래도 대중들에게 가장 친숙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0: 그러니까 다 몰라도 네 글자
5: 그렇죠 딱 그대로 쑥 쑥대머리 이거를 또
3: 잘하시네
5: 좀 있죠 좀
2: 예, 있는데 알맹이가
0: 동양의 느낌이 있어요?
1: 예 알이 있어요
5: 알이 있어요 아 이거 알이라고 하네요 그거를
6: 쑥대머리 귀신형용

0: 좋은 발짝.
1: 네, 오늘 명인 명창 최고의 순간에서 만나볼 안숙선 명창의 최고의 순간을 장식했던 첫 곡은 바로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안숙선 명창을 유일무이한 춘향이로 만들어준 판소리 춘향가의

0: 사랑가입니다. 안숙선 명창하면 춘향, 춘향하면 안숙선 할 정도로 대중들에게는 국악을 널리 알렸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춘향이로 남아있지 않나 싶은데요. 실제로 선생님께서도 이 춘향가를 좋아하시나 궁금하네요.
1: 그렇죠. 선생님께서 춘향가를 또 가장 오바탕 중에서 좋아하는 판소리를 또 꼽으시기도 하셨었고요. 실제. 그리고 실제로도 영원한 춘향이라고 하는 또 수식어로 네. 활동을 오래 하시고 계십니다. 네.
2: 제 고향이 남원이거든요. 남원은 춘향의 고장이고요. 춘향은 남군을 위해서 열렬한 사랑을 했지만 사랑의 의미를 더 뛰어넘은 것을 말하고 있고요. 소리 속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 만정 김소희 선생님께 배운 바탕이 춘향가죠. 저에게는 그래서 아주 특별합니다.
3: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 내 사랑이로다 아마 너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라느냐 동굴동굴 수박 우뽕기 때때리고 강릉 백청을 타르르르르르 부어 신랑 발라버리고 불

0: 아지단참에 먹으라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엄마 돈에 사랑아 앵도르르 주랴 포도르르 주랴 귤병 사탕에와 떡을 주랴 아마 돈에 사랑 지금 돌돌 개 살고 작은 이 도령 서는데 먹으라느냐. 저리가 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에. 와,
1: 어떠셨어요?
2: 뭐 선생님 소리는 워낙 좋아하니까요. 이 네. 소리는 또 이제 많이 들었던 소리이고, 그리고 선생님의 소리적 특징 중 하나가 네. 소리하는 사람들이 그 발음, 선생님의 독특한 발음이 있거든요. 그 독특한 발음들이 더 나오는 거라서 들으면서 또 너무 또 감상을 하다 보니까 또 젖어드는 것 같습니다.
1: 네. 선생님 특유의 그 중저음과 약간 20대 혹은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할 수 있을 법한 뭔가 풋풋한 사랑이기보다는 진짜 깊이 사랑한 어른들의 그런 느낌이 잘 표현되지 않았나라는
3: 어른들의 사랑.
4: 그 안명창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단어는 청초함이에요.
1: 청초함.
4: 네. 다른 여성 소리꾼들은 뭔가 된소리라고 해야 되나? 약간의 좀 걸쭉함이 농후한데 이 목소리 안에 해맑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해맑은 목소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 해맑은 게 더
1: 그러니까.
4: 투명해집니다.
1: 신기하다.
3: 이 춘향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고전 문학이면서 영화 뭐 여러 가지 판소리까지 너무나 유명하고 친숙한데 해외에서도 네. 안숙선 명인 덕에 춘향가를 알게 됐다면서요.
4: 그 해외 공연을 굉장히 많이 다니신. 예. 근데 그 해외 사람들이 완창하면은 뭐 네다섯 시간 이걸 어떻게 들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2002년하고 2003년에 좀 파격적인 해외 공연이 있었습니다. 2002년에 파리 가을 축제가 있었고 2003년에는 영국의 에딘버러 페스티벌 두 네. 축제 모두 그 국가대표 예술 축제인데요.
3: 그렇죠.
4: 그곳에서 그 춘향가 완창 한 5시간을 정도 되는 것을 올리는데 그 해외 사람들이 다 듣고 아주 진지하게 감상을 했다고 해요. 물론 자막은 있었는데 안숙선 명창이 우는 대목, 슬픈 대목을 할 때는 다 같이 슬퍼하고
3: 눈물 흘리고
4: 네. 어머. 그리고 또 재밌는 대목을 할 때 되면은 또 이렇게 다 같이 웃고 그랬는데 아마 그때

0: 또 생각을 해보면은 2002년에 그 한일 월드컵이 있어가지고
1: 아 네.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던 상황이긴
0: 그렇죠.
1: 하네요.
0: 유럽에서도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을 때 그때 국가대표 예술가로 안숙선 명창이 이렇게 유럽 땅에 딱 착지를 했던 거죠.
2: 정말 그 얘기를 들을 때 이제 판소리하는 저는 좀 학도였으니까
1: 그렇죠.
2: 뭔가 영웅담을 듣는 그런 기분이어가지고 들으면서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그거 다 들었대? 진짜로
1: 진짜 이렇게. 이해했대 뭐 이런 거.
2: 근데 정말 다 듣고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
0: 그리고 본인도 놀라셨대요. 네. 그런 걸 보시면서 네.
3: 그 프랑스에 있는 아비뇽 페스티벌에서는 네. 안숙선 선생님의 소리를 천상의 목소리라 뭐 이렇게 칭하기도 했었고
1: 하늘의 목소리, 천상의 예. 목소리다.
3: 그 프랑스 문화부에서 예술문화 훈장까지 받았다고 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998년도에는 평양 북한에 있는 모란극장에서
1: 얼마나 뭉클하셨을까
3: 출연가를 부르셨다고. 그 선생님의 그 사랑가를 대한 어떤 그 춘향의 모습이 예, 그게 정말
0: 사랑스럽지.
3: 네, 진짜 사랑스러운 네, 모습이 사랑스럽지. 보여요. 네. 그 소리에서도 그림이 그려지듯 그렇게 소리를 하라고 배우는데요. 진짜 선생님의 소리를 들으면은
1: 장면이 그려지는.
3: 예, 그 조선 시대 장면이 착 그려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야, 그리고 사실 우리가 고영렬 씨를 명인명창에서 왜 섭외를 했겠습니까? 고영렬 씨가 사랑가를 피아노를 예. 치면서
0: 그렇죠.
1: 부르는 바로 예. 그 장면이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장면이 되네요.
0: 불러봐요. 피아노 같은 거 들고 다니지 않나요?
3: 예. 제가 피아노를요?
1: 피아노 좀 주세요. 여기.

0: 뭐야? 사랑이로 무난한 사랑이야. 이내 사랑이로다 아미도 내 사랑아. 네, 이거 아주 짧게.
1: 역시.
2: 와. 부른 김에 완창해요.
0: 아, 여기서
2: 기다려줄 테니까.
1: 저는 영렬 씨가 하는 이 느낌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되게 더 힘 있고.
2: 제가 그래서 그때 춘향가를 듣고 판소리의 박효신이다.
1: 아, 너무 어울린다. 목소리도 약간 톤이
2: 그러니까.
1: 소 약간 그런 느낌이다. 뭐라
2: 칭찬이죠? 소.
1: 소. 아니, 소가 아니라 소머리.
0: 네, 네, 거기까지.
3: 넘어가시죠.
1: 동글동글, 동글 소리.
3: 넘어가시죠. 소리.
0: 좋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예.
2: 아니, 저는 칭찬이었는데, 예. 저쪽에서 인사하셨어요.
1: 네. 네, 뭐, 우리 안 선생님께서 국악계의 신동, 셀럽,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신 게 맞는데, 저는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이분들은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셨는지, 소리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0: 아, 저는 초등학교 이제 4, 5학년 때 수영선수를 꿈꾸고 열심히 하던 와중에 그 수영하면 이제 해야 될 게 폐활량이 중요하잖아요.
1: 아, 그렇지.
0: 그 폐활량을 좀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1: 어머, 설마.
0: 그때 마침 어머니께서 이제 판소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1: 어머니께서요?
0: 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한번 가서 해보자. 뭐 좀 좋지 않겠어? 해가지고.
1: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판소리를
0: 처음에는
1: 시작한
0: 그렇게
1: 거예요.
0: 시작했었어요.
1: 어머, 너무 재밌네요. 와,
4: 저랑 완전 반대예요. 저는 소리하기 위해서 수영을 배웠거든요.
0: 맞아요. 이게 좀 명반이 있거든요.
4: 아, 이게 반대네.
0: 근데 이게 수영을 좀 했던 탓에 네. 이제 소리를 처음 시작할 때 좀 부스터를 받았죠.
1: 그렇겠네. 네.
2: 실제로 판소리를 하니까 수영에 도움이 됐어요? 아니 이게 확증이 되면은 네. 국가대표 수영선수들이 다 판소리 배우러 올 거 아냐.
4: 여기서 잘 얘기를 해요.
0: 말을 잘해줘야 되는 거죠.
2: 시장이 형성될 수가 있다.
0: 네. 제가 판소리하고 나서 수영을 많이 본 거 아니라 이게 좀 입증하기 어려우구나.
2: 네. 근데 수영선수들한테 영상편지 하나 드릴게요.
0: 아, 예. 저기
3: 갑자기.
0: 짧게 말씀드리자면 호흡이 좋아지긴 합니다. 이게 폐활량이 넓어지니까요. 한번 판소리 한번 시작해보시면.
1: 또 이렇게 홍보대사가 되어서. 미셸 씨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3: 가수가 되고 싶다, 노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기 이전에 먼저 원래 꿈은 댄서가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어렸을 때 이제 TV를 보다가 이제 음악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아 언니가 나오셨어요. 근데 보아 언니의 그 무대를 보고

0: 있는데 이상하게 보아 언니보다 더 춤선이 눈에 띄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1: 어? 진짜요?
0: 근데 그게 누구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제가 그 눈여겨봤던 눈에 띄었던 그 분이 누구였냐면 애프터스쿨의 가연이었어요. 언니가 이제 그때는 댄서로 이제 활동을 하시던
1: 처음에.
0: 그런.

0: 때문에 아 음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1: 아유 뭐 어쨌든 돌고 도는 느낌이 살짝 있지만 그래도
0: 어쨌든 예술계 통
1: 예술과 음악으로 모아졌고 우리 남원 출신.
2: 네 저는 이제 집안이 원래는 이제 서예를 하는 집안인데
1: 예. 예인 집안이네요.
2: 예 근데 이제 제가 왼손잡이에다가 예 악필이에요.
0: 서예는 오른손으로만 해야 되나요?
2: 그렇죠. 왜냐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1: 회기. 그렇죠. 그렇지, 이렇게 그런데 한 번도 생각 못 했어요. 네,
2: 그래서 이제 제가 안 돼서 이제 어떡하지? 이제 저는 그냥 살려고 하는데 제 아버지께서 너는 그래도 전통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연치 않게 판소리를 하게 된 저의 선택은 아니었고
1: 그게 중학생 때라고 아까
2: 그렇죠. 저는 좀 늦었어요.
1: 어땠어요? 굉장히. 처음에 이게 배웠을 때 너무 생경하진 않았어요?
2: 너무 싫더라고요. 정말
1: 아버님 죄송합니다. 한번 하세요. 네,
2: 저이 말씀 많이 들었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 전통 음악이라는 게 판소리라는 게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이게 성취감이 그렇죠. 생기더라고요. 이 성취감 때문에 야 이게 이 재미로 하는구나 음악이라는 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무대에 서니까 이제 무대에서 이제 사람들께 이제 피드백도 오고 이러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3: 집에 거동보소 목표박 입에다 가로 물고 남들박 집에 거리 집에 팔배 배달이 정비 해고계리 걸린 넘어
4: 안숙선 명창이 1979년에 국립창극단에 입단을 하는데요. 98년, 99년에 국립창극단 단장을 하고요. 또 독특하게도 한 번 더 합니다. 2004년, 2005년에 예, 그만큼 인정을 그렇군요.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쌓았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창극 연구회를 만들게 되죠.
2: 저는 또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오페라라든지 일본에는 가부키라든지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전통의 음악을 가지고 정통성을 만드는 그런 근간이 되는 연구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더 사랑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네. 들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와는 정반대로 절절한 슬픔을 표현한 그런 춘향가 중에 대목들이 네. 있죠.
4: 판소리에서 하이라이트 대목이라 불리는 예. 눈 대목이 가장 많은 작품이 사실은 춘향가인데요. 거기 보면 하루 가고 이틀 가고라는 곡인데
1: 이거 약간 대중가요 제목이라 그래도 그죠. 약간 어울려요.
4: 근데 여기 또 춘향이는 또 절실하게 야. 그리움 속에서 하루 가고 이틀 가고를 하니까
1: 한번 좀 그러니까 시간이 가달라 뭐 이런 의미일까요? 빨리빨리 시간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4: 하루 가고 이틀 가고는?
5: 저는 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전 째가 달라가지고
2: 그쵸, 저도 제가 째가 예,
5: 째가 달라서 어떤
1: 째가 다른 게 뭐예요?
6: 째가 뭐예요?
2: 이 째라는 게 흔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동편째 석현째
1: 네,
2: 그렇죠. 이게 바로
4: 뭐는
2: 그렇죠. 중고째, 뭐 동초째 이렇게 있듯이 이 선생님은 또 만정째라고 하는 소리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소리 자체가 재라는 게 뭐냐면은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리의 스타일.
5: 그래서 이게 하루 가고 이틀 가고는 네. 제가 배웠던 그 선생님께 사사받은 그 째와는 네. 다른
4: 무슨 째죠?
5: 저는 저기 동편째 김세종판 춘향가를 배웠었거든요.
0: 오, 종류가 되게 많군요.
4: 안숙선 명창의 만정째는 만정 김소희
1: 예. 예,
2: 스승.
1: 예,
2: 선생님의 스승님이신.
4: 그래서 사실은 과거의 그 명인 명창들이 노래를 한다는 거는 일종의 타이틀 매치와도 비슷했어요. 야, 넷째가 더 좋냐.
1: 경기.
0: 예, 약간 저지쇼 같은 느낌이네요.
2: 그게 이제 또 이제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끼리도 그런 게 있었어요. 어릴 때. 뭐 잘 알겠지만.
4: 이 두 사람도 사실은 사이가 상당히 안 좋죠. 아니야. 대기실에서 막 이러던데.
2: 저랑 같은 때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같은 선생님께 배우더라도 이 같은 선생님 밑에 또 제자가 두 명이나 세 명 있을 거예요.
1: 그렇겠죠.
2: 그럼 내려오면은 이 둘의 스타일이 또 달라져요.
1: 당연한 거 같아요.
2: 그래서
1: 근데.
2: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또 붙고 이러면서 이제 소리가 점점 발전하고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1: 예, 네,
2: 그러면서 이 굉장히 재미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재밌다.
1: 야,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국악이 정말 매력적인. 예.
4: 그래서 이제 들어보시면 하루 가고 이틀 가고는 그 만정제에서 예. 내려온 안숙선 명창의 그. 하이라이트?
1: 정말. 예.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해집니다. 이제 직접 우리 안숙선 명창님의 하루 가고 이틀 가고 들어보겠습니다.
7: 하루 가고

0: 명사벽해를 바라보고
1: 제?

0: 뚫고 가고 또 오니 어찌하여 살아볼 거나 이리 앉어 우르마를 울며.
1: 네. 제가 춘향이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다 춘향이를 만들어주시는 느낌. 도련님이 나랑 같이 있을 때는 시간이 그렇게 짧더니 왜 이렇게 하루 이틀이 잘 안 가냐.
2: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많이 화났네, 지금 춘향이가.
3: 그런 것 같아요.
1: 아까 저는 그 도련님이 초반에 있었어요. 도련님이 떠나실 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떠나다는 단어를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나 지금도 소름이 돋네.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애간장을 다 찢어서 떠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막 손을 막 이렇게 뻗는 느낌으로 떠나! 약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게 느낌이 확 오는 하루 가고 이틀 가고였습니다.
2: 우리 할 말이 없다.
1: 어머 그러니까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4: 그 뭐랄까 전 모범답안 같은 감상평이어가지고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했고, 저는 여기다 이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아까 이제 쑥대머리를 정말 잘하시잖아요. 옛날에는 쑥대머리라고 하는 소리가 그 이제 임방우 선생님이라고 하는 선생님 덕분에 쑥대머리라고 하는 소리가 유행가처럼 퍼졌었대요. 근데 이 하루 가고 이틀 가고는 오롯이 안숙선 선생님 덕분에 이 소리가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제 이 소리만 하면 야, 안숙 선생님의 소리구나 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정말
2: 안숙선 명창이 무대에서 막 몸을 흔들면서 네. 부르는 모습이 떠올라요. 이 막 소리를 마지막에 쥐어짜고 끝까지 밀고 나갈 때에 온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1: 목을 이렇게 확 쓰시는 느낌이잖아요. 긁고 괜찮으세요? 국악하시는 분이
4: 방금 전에 그 말씀하셨다시피 선생님은 목으로 한다기보다는 몸으로
1: 전체를
4: 몸으로 하시기 때문에 네. 무대 위에 계시는 소리를 딱 보다 보면은 소리가 저렇게까지 폭발력이 있나? 입에서 그냥 대포가 나가듯이 입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1: 그냥
4: 몸에서
1: 이렇게 예. 온몸에서 예. 전신에서
2: 이런 데서 막 예, 다 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안숙선 명창 보면은 작아요.
1: 예, 체구를 잘 안 당하신 걸로
2: 체구가 너무 작으세요.
1: 예. 또 우리 안 선생님께서 재능도 물론 엄청나세요. 하지만 엄청난 연습벌레였다.
2: 네.
1: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2: 재밌었던 점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국립극장이 지금처럼 시설이 좋지 않아요.

0: 갔을 때 연습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보일러실.
1: 에이, 설마.
0: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연습실이 별로 없었대요. 근데 이 국립극장이라는 곳이 남산 아래 있고.
1: 그렇죠.
0: 예, 그리고 불 꺼진 극장 하면은 얼마나 무서워요. 총 빈 공간인데. 그렇죠.
1: 진짜 무서워.
0: 경비 아저씨가 밤마다 보일러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1: 아니, 너무 무서우셨겠는데.
2: 세상에.
0: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숙선 명창이 보일러실에 가가지고.
2: 연습을 하다 보면은 특히 왜 그런 왜 약간 이런 부분들이 약간 있는데 그런 걸 하면 진짜 경비원들 많이 놀라셨겠네요.
3: 아, 선생님께서 이제 그 호주 멜버른에 이제 관광을 하시다가 사실 이제 소리꾼이 입을 이렇게 쉬시지 않으시거든요. 아, 연습을 그래요? 항상 하시고 작게라도 꼭 하세요. 하시는데 오. 이게 이제 한 40분 정도 이제 그 기차를 쭉 타고 가다 보니까 좀 무료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처음에 이제 뭐 하루 가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게 점점 길어졌나 보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이제 관광객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사람 이렇게 쳐다보다가 딱 끝나니까 탁 박수 치고.
2: 나중에 공연이 돼버렸네요. 저는 뭐 제 자신이니까 직접 여쭤볼게요. 이게 뭐 관리를 특별히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목이 아끼니까.
3: 선생님께서는 이제 실제로 따뜻한 음식이라든지 굉장히 열에 또 민감하게 또 관리를 하시고 온도 목에 좋은 뭐 도라지라든지 뭐
4: 항상
3: 그런 거 그런 것도 잘 하시고.
0: 그 안숙선 명창의 목 관리에 대한 에피소드는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예, 저 그 남상의 소리꾼
2: 네.
0: 또 제자이고 국립창극단의 선후배이기도 한데요. 안숙선 명창이 운전하는 차를 이렇게 타신 타고 거예요. 가는데 여름인데 에어컨을 안 트신대요.
3: 아, 맞아요. 안 트세요.
0: 네, 목이 안 좋다고. 덥잖아요. 그래서 살짝 문을 여니까 매연 들어온다 해서 다시 이렇게.
3: 근데 선생님께서 그 진짜 그 말씀도 길게 안 하세요. 매연.
2: 매연 들어온다도 아니야. 네. 매연.
3: 바로
2: 어머머머 세상. 그러면 땀이 나더라도 에어컨은 절대 금지.
0: 예.
2: 야, 이건 뭐 진퇴양난이네요. 에어컨도 안 돼. 차 문도 못 열어.
0: 여름에 그 다음 날 어떻게 운전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1: 그렇죠, 너무 힘들죠, 진짜. 예.
0: 근데 이 목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드코어가 참 많아요.
2: 그래요?
0: 이 역시 남상의 소리꾼한테 들었는데 네. 그렇게 더운 여름에 문을 닫고 에어컨도 안 틀고 어느 날은 네. 생 양파를 드시더래요.
2: 아... 예. 설마.
1: 냄새는 어떻게?
0: 아니 그러니까 이게 또 목에 좋다고 그렇게 뭐 비닐에다가 양파 깐 거를 이렇게 뭐 식사 대용으로 와... 간단하게 드시는데 와... 저 이 이야기 들으면서 그 옆에 있었던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더운 여름에 양파 냄새에. 그렇지.
3: 선생님뿐만 아니라
2: 네.
3: 또 너무나 잘 아시는 신영희 선생님.
2: 네네네.
3: 신영희 선생님의 목 관리 중 하나가 공연 직전에 매운 걸 드세요.
0: 우와.
3: 공연 직전에 생고추를
0: 그러니까
3: 드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직접 받고 선생님 왜 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2: 안 되는데 이게?
3: 그 뭐랄까 소리에서 말하는 발음, 딕션이 굉장히 살아나기 때문에 그 혀가 화가 나야 소리가 된다. 저 해봤거든요. 침이 나와가지고 소리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얼얼해가지고. 근데 발음은 정확하게 되긴 해요.
0: 아까 고영렬 씨 발음이 살짝 뭉개졌던 것 같은데 우리
2: 고추 좀 주세요. 참기름으로요.
1: 아, 뭐 이렇게 준비할 게 많아요 우리 프로그램.
2: 예, 이렇게 안숙선 명창님께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 관리도 하시고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 인생에서 또 다른 최고의 순간 어떤 음악이 있었는지 이제부터 또 살펴볼 텐데요. 그야말로 판소리 말고 타 장르에서도 판소리를 알리는 그런 선봉장 역할을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신봉사 개안이라는 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바로 영화 서편제에 수록된 곡이죠?
0: 그 서편제 영화가 1993년도에 나왔는데
2: 네.
0: 어마어마한 인기를
2: 그렇습니다.
0: 끌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안숙선 명창을 대중 진영에 확 미는 그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 보면은 배경이 일제강점기랑 해방 이후에 그 참으로 전통예술을 하는 소리꾼으로서 살아가기 힘든 시기였어요. 아유. 여기에서 그 신봉사 계약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대목이에요. 누나와 동생이 헤어졌다가 예, 다시 만나서 동생이 북을 잡고 또
2: 고수가 되어서
0: 예, 송화라는 역할을 맡은 누나는 이제 눈이 다 멀었죠. 그래서 동생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이 북 소리를 듣고 알아보는 대목인데
2: 사실은 내 동생인 거예요. 예. 그렇게 찾아 헤맸던 예.
0: 그때 나오는 음악이 신봉사 계안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대중가수로 알려져 있는 김수철이 작곡을 한 예, 음악이에요. 이 서편제 OST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판소리들을 바탕으로 본인의 그런 새로운 창작 감각을 입히는데 나왔던 노래들의 많은 부분을 안숙선 명창이 부르면서
2: 그러니까요.
0: 특히 이제 만나볼 계안 대목은 뭐 아주 유명한 그 미장센과 함께 동시에 떴던 대목이죠.
2: 앨범도 많이 팔렸다면서요?
0: 영화가 100만인데 그 음반이 70만 장이
4: 팔렸어요.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구매를 하셨고
2: 최소한 절반 이상은 하나씩 다 사셨었다는 얘기네요. 모두 보시고 정말 감탄을 했던 영화입니다. 서편제. 너무나 우리 민족의 한과 그런 시대 상황들을 잘 설명했던 영화인데요. 이 속에서 안숙선 명창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목소리 지금 들어보시죠.
5: 여보시오 신랑자 물을 땐 늦어 가지고 서편물에 들으라.
6: 저자
5: 신청이 말을 듣더니 빗장 안에 흩어져 아이고 아버지 신청은 죽다구나 아버지는 누를 뜨고 천기 반물을 몹시오 심하고도 봐라 이 말이 지든 마든 산호주름을 갇혀버리고 도선만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이 말을 듣고 번돈 휘번덕거리며 에이 이거 웬 말이오 누가 날 다리 아버지라고 허여.
2: 와 저희가 원래 이제 명창님의 음악을 들으면 이제 박수를 치는데 이거는 눈물이 나고 그래서 막 쉽게 박수가 안 나오고 저 뵈니까 약간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3: 네, 그렇죠.
2: 정말로 이게 감동이네요. 너무 슬퍼요, 진짜.
3: 그렇죠. 이게 젖을 수밖에 없는 소리고 또 안숙 선생님의 소리는 이걸 이렇게 상처가 나면은 여기다 약을 발라주는데 더 후들 파는 약간 그런 느낌의 소리라서 네, 참 듣고 나면은 먹먹합니다.
2: 진짜 먹먹하네요. 뭐 조금 그렇지만 후벼 파는 그 느낌이 진짜 있고 딸아이가 아빠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정말 선물이라면 그렇지만 모든 걸 내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죠. 감동을 해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모든 얘기를 알면서도 이 장면에서 너무 슬픈 거야. 왜냐하면 나는 정말 불효녀고 나는 잊고 아버지 눈 뜨시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소름이 돋고 눈물이 나네요. 그렇죠.
0: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보면은 그 임권택 감독의 네네. 그 목소리 캐스팅이라고 해야 되겠죠?
2: 사실은 안숙선 그렇죠,
0: 명창은
2: 사실은,
0: 예. 네, 나오진 않지만 이 목소리 캐스팅이 참 신의 한 수였다라는 생각이 아하. 들어요.
2: 우리 국악인들께는 서편제라는 영화가 굉장히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3: 너무나 의미가 있는 게 서편제라는 영화를 이제 저도 이제 개봉 당시 봤었는데 그 영향으로 제가 소리를 배웠거든요.
2: 아. 네,
3: 제가 이제 아. 그 아버님의 부추김이 이 영화를
0: 그랬었어.
2: 맞아. 네. 우리 고영렬 씨는
7: 일단 저는 제가 93년생이에요.
0: 영화랑 동시에 태어났네.
7: 예. 제가 93년생이에요. 그래가지고
0: 자 똑바로 앉읍시다.
7: 예예. 아, 예. 제가 막내 중에 막내인데 제가
2: 네.
7: 저도 소리 하면서
2: 알게 됐어요.
7: 처음 본 영화가 이제 그 이 영화였었던 거죠.
2: 어땠어요 그때?
7: 서편제는 와 이거 진짜 옛날에는 정말 이랬구나 이걸 좀 더 예 과거로 잠시 돌아가는 그런 기분을 좀 느꼈습니다.
2: 실제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우리 선생님의 이 신봉사 계안.
3: 좀 무지하게 많이 들었죠. 저는 너무나 많이 들었고 소리꾼이라고 하는 영화 안에서 그 소리꾼 역할 이제 학규 역을 연기를 했었어요.
2: 신학규.
3: 네.
2: 아버지.
3: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 학규가 눈 뜨는 장면을 소리를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 가장 좋은 레퍼런스이면서도 이 경지 득음이 되는 그 경지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건지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감정이입도 하고 또 이제 그림도 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2: 그럼 저희가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3: 아, 네. 아 그렇구나. 예 소맹이 아리리다 예 아리리다 예 소맹이 아리리다 심하오 이 말 듣고 산호주름을 거들져버리고 벌써 말 호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왜 그래요? 우리한테 왜 그래요?
0: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의 명창 이봉근 편을 보고 계십니다.
2: 저 너무 놀랐어요. 우리 안숙상 선생님께서 이렇게 판소리의 정말 명창이시지만 그 당시에 많은 컬래버레이션을 하면서 네. 외연을 넓히신 걸로 또 유명하시죠? 네.
0: 2001년도에 그 여인천하라는 드라마가 있을 때 네. 보신 적 있으세요? 오, 맞아요, 맞아요.
6: 오, 소름돋아.
0: 처음에 들어갈 때 오프닝 장면에서 그 아흐 나오는데
6: 오, 진짜요? 네.
0: 그것도 사실 안숙선 명창입니다. 이야.
2: 이거 심금을 울리는 짠짠짠짠짠짠짠짠짠 하다가

0: 진짜 오랜만에.
1: 우리 모두의 추억이 강하게 있는 이
2: 엄마.
3: 이게 시작할 때 되면은 엄마들이 다들 하던 그 살림을 다 때려치고 TV 앞에 앉으셔가지고.
4: 선생님이 이런 거 관련돼서 혹시 이야기해 주신 적은 있나요?
0: 드라마가 나오고 난 다음에 많은 친구들이 따라 했죠.
1: 이거를.
0: 네,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따라하다가 많이 혼나고.
4: 저희가 한 건 다 없었던 일로 해야 되겠네요.
3: 또 안숙선 명창의 일화 중에 재밌는 게 광고 출연도 하셨습니다.
4: CF를 찍으셨다고요?
3: 네, 근데 이게 논란이 됐던 게 콜라 광고를 찍으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됐었냐면은 안숙선 명창이 무대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땀이 막 클로즈업 돼가지고 뚝뚝 떨어지고 뭔가 노래를 부르다가 목이 탁 막혀요. 네, 노래가 잘 안 풀리는데 그때 관객석에서 꼬마 아이가 나와가지고 무대 위에 안숙선 명창한테 이 콜라를
4: 그 음료를 건네요.
3: 네, 건네고 안숙선 명창이 그거를 마시고 나서 다시
4: 잘 돼요.
1: 풀려서
3: 잘 돼요. 네.
1: 너무 귀엽다.
0: 진짜 근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진짜 있을 수. 왜냐면 선생님께서는 사실 콜라를 입에 대시지도 않고 차가운 음식을 드시지도 않으세요. 근데 이제 그때 이게 나오고 나서 일파만파 소리하는 그 사람들끼리 야 이게 뭐냐 하면서 야 선생님께 전화드려라 하면서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근데 저희는 한편으로는 또 제자된 입장에서 너무 기뻤던 게 이 코땡 콜라의 그 광고는 가장
4: 그럼요.
0: 힙하고 가장 그렇죠. 파급력 있는
4: 그렇죠.
0: 사람들이 찍는 광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 선생님도 드디어
4: 아무나 찍을 수 없는
3: 이 광고가 나오고 나서 너무나도 흥미로운 게 이 네? 안숙선 명창이 갖고 있는 대중적 인지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 광고가 나가고 나서 언론이나 일간지에서 칼럼의 소재가 됩니다. 네, 심지어 어떤 독자는 안숙선 명창 보시오 라면서 당신이 이 광고를 찍은 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 실망했다 라는 기사도 지금 찾아보면 떠요.
4: 그야말로 영향력 있는 네. 인물이시고 리더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안숙선 명인께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셨기 때문에 지금도 판소리가 대중문화와 대중음악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 안숙선 명창의 소리 인생에서 저희가 꼽은 세 번째 최고의 순간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김덕수 사물놀이의 난장.

0: 호라이즌 앨범에 수록된 토끼 이야기라는 그런 곡입니다.
1: 그 재즈 그룹 레드선과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안숙선 명창이 만나가지고 당시에 퓨전 국악 혹은 크로스오버 국악 뭐 이런 열풍을 만들었던 그런 시발점이 됐던 순간이었습니다.
2: 선생님께서 이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네. 이때 나왔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0: 다른 국악 생도들이?
2: 네, 왜냐면은 판소리가 다른 장르와 섞인다라는 게 용납이 안 되던 시기였고
0: 아니 한 번도 안 해봤던 시절
2: 네, 소리를 듣고 이게 뭐지?
0: 이래도 돼?
2: 네, 이래도 돼? 약간 뭘 잘못 본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근데 선생님이 이걸 하셨다라고 이렇게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3: 예정음악을 끊지 않아야 많은 분들이 음악을 즐기게 됩니다. 김덕수 선생님과 재즈 밴드 레드선과의 토끼 이야기가 관객들이 너무 호응을 많이 해줬고요. 정명훈, 정명화 선생님과의 협연도 기억에 남습니다. 협연은 서로의 음악을 이해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작업인데요. 우리나라의 음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 음악을 대중들에게 더 알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0: 사실 우리 안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영렬 씨가 있는 걸 수 있어요.
4: 맞아요, 맞아요.
0: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도를 하셨으니까 그야말로 시초, 시발점이 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게 생각하세요?
4: 네, 그게 순간 중에 좌우나졸이라는 작품을 그대로 위에 올리고 재즈 뮤지션과 함께 한 건데 그 너무 멋있는 거예요.
0: 후배로서?
4: 예, 그 특유의 리듬감과 그런 게 아, 이게 이때부터 이렇게 있었으면 그 후의 작품들도 이 영향 분명히 받았겠다 그 생각을 들었습니다.
0: 국악에서 그 컬러버레이션 중에서 최고로 평가받는다는 그 토끼 이야기 먼저 감상해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이야. 저는 이거 들으면서 랩 같은 거예요. 한수 분명히 지금 소리하시는 건데 랩 같다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렇죠. 힙한 느낌인데 이게 가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1: 그 저기 터키가 네. 이제 수궁에 자라의 꼬임에 이제
0: 넘어가서
1: 갔어요. 네. 근데 가가지고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네. 나를 분명히 환대해 줄 거라고 해서 왔는데
2: 자기당한 장면이시네.
1: 이게 무슨 일이지? 좌우 나졸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토끼 잡아가지고 이제 데려오는
0: 사실 현타가 온 거죠 요즘 말로.
1: 그렇죠. 네. 막 끌고 이제 토끼는 이제 안 간다고. 나 사실 토끼 아니에요.
0: 나 토끼
1: 나 사실
0: 아닌데요.
1: 개예요. 이러고 네. 개면 더 좋지.
2: 네, 네. 계속 받아.
1: 나 그 사실 소예요. 소면 더 좋지. 버릴 게 없나니라 데려와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토끼를 데려오는 장면.
2: 그러니까 되게 긴박한 장면이죠. 토끼한테는 자기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장면인데 노래로는 재미. 이렇게 풀어내고 그 속도감을 이제 빠르게 몰아가는

0: 재즈 그룹이 이제 이렇게 딱 더해주는 장면이죠.
1: 힙합 쪽에서 보면 싱잉랩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싱잉랩 같아서 뭐 앉아주고 서서주고 불다 죽고 발표주고 맞아 죽고 애 다 죽고 성내 죽고 덜렁거리다 죽고 뭐 이런 식으로
2: 몇 번 죽는 거예요? 다섯 번 죽은 것 같은데
1: 막 아니 이런 식으로 소리가 약간 그런 말장난도 너무나 많고
2: 또 운율이라 그러나요? 네, 그럼요. 이게 또 네. 라임 비슷하게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소리들을 이제 선생님은 더 맛깔나게 네, 하신 거죠.
0: 이 음악을 즐기고 싶으시다면은 좀 거금을 들여서 슈퍼카를 한 대 렌탈을 하신 다음에
2: 아 이걸 좀 크게 틀어볼까요?
0: 크게 틀고 한 시속 200km로 쫙 달리면서 이 음악을 들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2: 일단 국내 200km로 달릴 수 있는
1: 얘기 하려고 했어요.
2: 도로가 없잖아요.
1: 위험한
2: 아니 슈퍼카 저 산다 치자고 200km를 치고
3: 오늘 경찰차가 출동합니다.
2: 우리 약간 무리수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3: 30년쯤 전에 어떻게 이런 작업을 하실 수 있었을까가 궁금해요.
0: 이 음악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그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안숙선 명창이 와서 김덕수 명인과 그 그룹 레드선한테 음악을 먼저 한번 해보시라 한 다음에 이들이 막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이쯤 들어와서 노래를 불러보겠다 라면서 굉장히 즉흥적으로 그러면서 이 음악이 만들어졌는데 재즈도 사실은 즉흥성이 강하고 사물놀이도 즉흥성이 강하고 판소리도 때로는 그 현장마다 변화되는 즉흥성이 많은데
2: 매번 다른 공연이니까
1: 네. 그렇죠.
2: 새 공연
0: 즉흥의 우주 세계가 만난 거예요.
2: 네. 그럼 설마 그걸로 녹음이 된 거예요?
0: 여러 번의 좀 리마스터링은 있었겠지만은
2: 예. 이렇게 할까라고 예. 했던 그 느낌 그대로
0: 네.
2: 오, 아, 저는 또 놀란 게 이게 아까 분명히 빠르고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진물이니까 막 이렇게 막 흥겨운 느낌인데 중간에 아이고 나 죽소 뭔가 약간 그렇게 막 토끼 입장에서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을 표현할 때는 또 엄청
1: 그렇죠.
2: 힘들고 막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 게 또 안 선생님의 매력이 아닐까,
1: 그쵸, 또
2: 힘이 아닐까.
1: 아까 영렬 씨가 말했던 것처럼 선생님께서 이제 창극이라는 그 장르를 워낙 네. 잘 만드셨기 때문에 이 소리 안에서도 연극적인 요소들을 잘 살려서 더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4: 이거는 그러니까 그 어쨌든 국악 크로스오버 작업을 하려는 분들에게는 네. 한 번은 꼭 들어봐야 되는 예 전통이죠. 크로스오버의 전통 같은.
3: 안숙선 명창의 국악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준 곡들과 함께 오늘 소리 인생을 만나봤습니다.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4: 그 선생님을 주제로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참 영광이고 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3: 예. 또. 예.
1: 선생님의 이런 발자취를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아직은 더 건강하시고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자된 도리로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 사랑하고요. 그리고 진짜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오래오래 건강하시네요.
3: 네, 제자의 어떤 깊은 바람입니다. 네.
5: 저의 음악 인생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저도 약간 이런 선생님과 같이 현대음악과 고전음악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조금 추구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새롭게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0: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안숙선 명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안숙선은 누가 될까? 네. 그 워낙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활동의 내력을 이어갈 후예가 누가 나올까? 라는 생각도 예, 늘 들곤 합니다.
3: 예. 안숙선 명창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얼마나 뿌듯하실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안숙선 명창의 소리와 함께 해봤습니다. 명인 명창 최고의 순간 그야말로 그분의 삶 속에 녹아있는 그 최고의 순간들 덕분에 우리가 최고의 순간을 누렸던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천상의 소리라고 칭송받고 있는 안숙선 선생님의 소리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명인 명창의 음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조선 최고의 예술 판소리는 소리꾼과 고수로 나뉘는데 소리꾼 중에서도 으뜸을 일컫는 명창. 흔히 머릿속에 그리는 명창은 폭포수 밑에서 물을 맞으며 수련하다가 피를 토하면서 득음하는 모습인데 정말 명창들은 피를 토하면서 득음을 했을까? 조선 말기 판소리 사설을 정리한 신재효는 광대가에서 판소리 명창의 조건의 하나로 득음을 꼽았다. 성음이란 판소리의 가장 기본인 발성음으로 너무 거칠면 떡목, 너무 맑으면 양성이라고 하는데 이 중간의 소리인 수리성과 천구성을 최고의 성음으로 꼽았다. 판소리는 긴 시간 동안 성대를 쓰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된 수련을 필요로 한다. 창자들이 득음을 하기 위해선 산속에서 수련하는 과정을 득공 또는 독공이라고 한다. 고운 음색과 고음으로 대명창이란 칭호를 받는 판소리의 거장 이동백. 그는 고향 서천에 있는 희리산 중턱의 동굴 앞에 초가를 짓고 하루 10시간씩 2년간 독공을 했다. 그 2년 동안 북채가 10다발은 부러졌다고 후세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조선의 가왕이라고 일컫는 송응록 명창. 송응록은 폭포 밑에서 석 달간 혹독한 수련을 하다 검붉은 피를 서너 번 토하고 목이 트여 소리가 폭포수를 뚫는 지경이 됐다는 일화가 전해져 온다. 정말 피를 토해야 득음을 할 수 있을까? 폭포수 밑과 같이 소음이 심한 곳에서 독공을 하게 되면 성대에 무리가 가게 된다. 성대에 부종과 혹이 생기게 되고 이것들이 터지게 되면서 피가 새어나오는 것이지 각혈을 할 정도로 피가 나지는 않는다. 득음한 목소리들의 공통점은 허스키한 목소리라는 것. 성대가 무리를 하게 되어 성대결절이 오게 된 것이다. 결국 성대가 헐고 아무는 것을 반복하여 단련되면서 득음을 하는 것이다. 그만큼 판소리 수련의 길은 멀고도 고통스러운 길이다. 고된 경건의 훈련 없이 명창의 자리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
1: 최선수 공양하여 흥고지 근노원이 가사가 웅장하여

그때요 도련님과 춘향이가 정이 담뿍 들어 사랑가로 업고 논이 난디 이에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날 가벼워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 업어요 얘야 내가 널 나려 날 무겁게 업어달라드냐 그저 내 양팔만 네 어깨 위에다가 얹고 징검징검하고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그때요 남원의 사또였던 이몽룡의 부친께서 뜻밖의 승진하여 이몽룡 또한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었구나 하는 수 없이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춘향에게 생 이별을 고하는 뒤 이에 춘향아 우리 잠시 헤어지지만 내 다시 돌아와 너 만날 테니 너 걱정 말고 기다려라 춘향은 퍼버리고 앉아 울음을 울지 그때여 방자는 한양으로 갈 말을 이끌고 도련님 앞에 대령하니 도련님은 말을 타고 말은 가자고 내 굽을 치는디 춘향은 꼭 붙들고 놓지를 못하는구나.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합창과 국악의 조우입니다. 공주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교류음악회로 공주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 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0: 공간 서리서리 창작 음악극 영산 도자기 판경 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 음악극입니다. 진주시립 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 합동 교류연주회 영남 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 문화와 전통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을 외친 선구자 백범 김구의 철학과 서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열립니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 달력이었습니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하고 싶은 말들이 다 있지만 못하고 죽어요, 사람 다. 바람처럼 뭔가 얘기할 게 분명히 있지 않을까.
1: 사는 날까지는 한이 있지, 어찌 없겠어요. 세상이나 뜨면 한이 없지.
0: 슬프지만 슬픈 게 슬프지 않게
2: 삶과 죽음이 단절된 것이 아니다.
3: 붓은 말 그대로 그냥 붓인 거예요.

정도가 이런 에너지가 아주 강하다. 예술을 걔들 보려면 진도로 가라. 95년도 그때 우연히 진도 음악에 좀 빠져갖고 한 3년 공부를 온 것이 이렇게 30년 발목을 잡았습니다.

0: 제가 어릴 때도 우리 할머니께서 집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굿을 많이 했어. 그 소리하는 모습이나 악기를 다루는 모습을 볼 때 어릴 때도 뭔가 이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굿을 하면 일어났으니까 그런 정도로 굿에 미쳐 있었지. 남석이 동생이 이 전화기 보고 깜짝 놀라서 사방에 연락을 한 게 1300명이 넘어 전화가. 그 동생이 아주 오지랖이 넓어 남의 봉사를 잘해줘. 그런 게 이렇게 손님이 많은 거예요.
1: 여기 분들은 돌아가시면 시켰어? 오늘 안 시킨디야? 이렇게 물어. 그게 이분들의 말이야. 당연히 100% 씻겨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2: 장례 문화가 다 가졌잖아요. 시신은 실은 안치실, 냉장실에 가 있고 빈소 앞에서, 영전 앞에서 그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3: 자, 지금부터 우리 정씨 오라버니 시킴을 할 건데 만약에 조문하러 오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 개의치 마시고 조문하십시오.
1: 시킨다는 건 정화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 있었던 건 다 없었던 걸로 해. 이게 마지막 다 씻겨내는 의식이 시킨 굿이라고. 여기서 12시까지 해주고 또 새벽에 저 집에 가서 해주고 그것도 모자라면 인력이 모자라면 타지역 단골들도 불리고 그게 불과 얼마 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상당히 우울한 상태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였는데 묘하게 이제 내려오는 길부터 정말 아름답고 여기 왔더니 그때 가을인데 억새풀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묘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심정적인 그런 상태로 진도를 오게 됐죠. 차로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0: 도로변에 양쪽에 차가 쭉 서 있다 그러면 제가 가다가 시동을 꺼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징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 그 징 소리 따라서 들어가서 시킨 곳을 볼 수가 있었어요.
1: 어느 정도였다 할까? 외부에서 진도에 무작정 이렇게 오는 이제 그 사람들이 시킨 곳을 좀 보고 싶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삼박하는 동안에 그 하루는 어디선가 시킨 곳을 해요.
0: 그때는 계속 그럴 줄 알았더니 이렇게 급속도로 이 20년 사이에 정말 이게 사라지는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보였어요.

0: 내가 27부터 맞았어. 27부터. 날마다 아프기도 증하고 이제 병원 가도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고 진도 보살들은 다 찾아다녔어. 그래도 암도 못 맞췄어. 또 해남, 서울
1: 합심하고 접습니다.
0: 안 가본 데 없어.
1: 12명은 신령입니다. 자중하시고 진정하시고
2: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0: 저거 어디서 경산도서 왔다는데 그 보살한테 좀 가봐라 그래서 거기를 간께는
2: 지장보살 지장보살
0: 이 문디가서 쇠빠질 줄은 진자고 진자 왔냐고 그래서 왔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욕을 한게 기분 나쁘더만 신이 다 와갖고 있는데 그렇게 멍청하게 그러고 있었냐고. 조상이 오시면 텔레비 이렇게 화면 지나다가 살짝살짝 비춰요. 아파서 온 사람은 그쪽이 아프고 저쪽이 아프고 아픔 쳐져걸래. 내 몸으로 지기가 와버려요. 그런 게 알고 약 먹고 죽은 사람은 약 냄새가 펄펄 나고 물이 안 넘어가고. 때는 남자가 많았었네. 응?
3: 아 그래요?
0: 응.
3: 어떻게 나오나요?
0: 응. 남자를 셋을 봤네.
3: 셋이요?
0: 응. 좋았든지 나빴든지 남자를 셋을 만났다 이 말이요.
3: 셋을 만났다?
0: 응. 그런 적 있어 없어?
3: 세 명이요?
0: 응. 사귀었다 그 말이야.
3: 아. 응. 글쎄요.
0: 몰라?
3: 예.
0: 여기 큰 줄 있고 작은 줄 있지.
3: 응.
0: 선이 삼형제인데
3: 응.
0: 이것은 아기를 낳으면 없어져 버려. 죽어뿐 다 그 말이야. 못 키워. 두 개 밖에 못 키워. 내가 한참 때는 그 1년 통계를 해보면 다 쓰고 저금 통장에 들어간 돈이 한 2억씩 들어갔어. 쭉 자면은 밭 한나 야단마리를 사고 넌 단마지기를 사고 그랬어요. 아침은 많이 안 먹은 게 약 먹으려 함께 먹는 거야. 혼자 부다고 누를 때 외롭고 불 안 쓰지 않고 있으면 혼자 누르려면 외롭고 그런 참 많으지. 우리 애기들도 있고 일은 해야 되고 깝깝한 게 죽어보려고 안 보면 대긋대긋하고 죽어보려고 방죽 세 번 들어갔어. 눈을 안 뜨고 그 깔아앉지 앉아보면 될 거인데 눈을 떠보면 그 얼굴이가 내 얼굴이 물에가 비친 우리 애기들 얼굴이더라고. 그래갖고 못 죽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차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정도 다 잘 되고 큰 집도 작은 집도 다 잘 풀려서 다 잘 살아.

0: 옛날에 보살이 많았어. 60매미가 되었다니.
1: 아이고 다리 아파라.
0: 근데 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아픈 게 서럽네. 아픈 게 서러워.
2: 딱 서. 월까 걸어 더.

0: 또 이 굿굿이 엄청 많이 할 때 시기예요. 보통 약간 7~8시간을 가요, 굿판을. 그러다 보면 날 셀 때까지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1: 병마가 있을 때나 또는 그 집안에 큰 건물을 지었다든가 이사를 했다든가 이런 때 전부가 이제 그 굿을 하거든요.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죽은 이후까지가 전부 신으로 이렇게 그 처리가 되죠.
2: 진도는 섬으로 오랫동안 있었고 작은 섬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진도만의 어떤 문화를 잘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3: 자연환경이죠. 풍요로운 어떤 농사가 가능하고 또 남는 잉여
4: 재산이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예술을 좀 더 향유하고 산미하는 그런 성향이 생기게 마련이고요.
1: 1909년에 왕건 견훤이 벽파 앞에서 전쟁을 했고 또 1270년에 삼변초가 강원도에서 내려가지고 또 거기서 유목 연합군하고 삼변초군하고 그걸 쭉 퇴치하면서 전쟁을 치렀고 또 명량 대첩을 또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동학 때도 마지막 격전지로 해가지고 진도에서 또 많은 사람이 죽고 진도는 그야말로 전쟁 모든 전쟁을 다 겪은 섬이에요. 진도는 항상 죽음이 옆에 있는 그런 그 속에서 주민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석하고 보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항상 고민을 했으려고 보죠.
3: 진도 같은 경우는 그런 고난을 겪었을 때 그걸 이제 조금 더 예술로서 향유하고 치유하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진도의 DNA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5: 진도는 그런 기반들이 예전에 그랬어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6: 저희 이제 고조 할아버님이시죠. 박덕인 할아버님 계시고요. 그때가 1800년이거든요. 1800년도에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문헌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250년으로 봤을 때 제가 5대째라고 봐야죠.
7: 원래 얘기를 박물관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던 집이에요, 이 집이. 진도 식인굿의 어떤 막 그 의미 같은 거, 막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고. 와서 그냥 우리가 인사 올리는 곳이에요. 사진으로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모셨고, 아버님이 또 쓰셨던 무구들, 무구들 중에 중요한 것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냥 얹어놓고 이렇게 인사 올립니다, 항상. 이 징은 박병수 선생님이 제일 사랑했던 징이고 또 우리 할머니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징이기도 하고 최근에 한번 누가 이거를 팔라가더라고. 이거는 파는 징이 아니잖아요. 뭐 가격을 달라는 대로 주겠다. 근데 지금도 보고 있으면 항상 이 앞에서 경외심이 느껴져요.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공연장에서 공연돼 보면 사람들이 다 이 징 소리를 한번 들으면 또 듣고 싶다고 그래요. 피하고 싶다고는 생각은 안 해봤고요.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이런 생활을 보고 자랐고 한 가지 한 가지 그냥 온 거죠. 갑자기 한꺼번에 확 멋이 내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학습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 한 단계 한 단계 차곡차곡 쌓여오면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만세여이 제2의
6: 박병천으로서 제가 살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책임감이 무겁죠, 당연히 그거는.
4: 어디가?
8: 어? 선생님 공연 보러 가.
4: 어디로?
9: 전류역 학원.
4: 어디 절?
8: 양정우 씨 어디 갔어요 지금?
9: 선생님 이제 오산에 오신 거예요.
10: 고등학교 2학년 때 사물놀이로 대학을 가고 싶어서 소개를 받았는데 그냥 농악하시는 선생님인 줄 알고 만나 뵀었는데 자꾸 이상한 가락을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너무 매력적으로 푹 빠졌죠. 저 감호학이 아주 멋있고 독특한데라고만 생각을 했지 제가 그거를 하고 살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6: 2000년 즈음이라고 봐야 돼요. 커서 만났을 때는. 그리고 그 전에는 그렇게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렇게 뭐 소꿉놀이 친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톰과 제리에서 서로 싸웠고 나는 뭐 선생님의 아들이니까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그런 오빠 동생 같은 그 그냥 톰과 제리 같은 그런 관계로 있다가 묘하게 이게 같이 살게 됐어요.
11: 여러분들 연희과야. 연희과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어. 아무리 엄숙할라이도 엄숙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뭔가 캐릭터화 해야 돼.
12: 네. 예. 네.
11: 이해 갔어?
12: 네.
11: 좀 밝게 하자.

0: 박백 선생님께서 실은 중매서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되는구나. 잠시 만나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이게 둘이 살 수밖에 이제 없는 운명이 된 거지 이제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구단은 부부 그냥 그렇게 된 거죠 뭐.
1: 일도 안 들어오고 내가 더 아프고 이제 산에를 가자고 마음을 참으라니 못 둬. 가슴이 두근거려서 그러면 이제 아이고 오늘 산에 가자고 그런 거이다 그러고

0: 신령들 모시고 사는 것이 무서워. 새로 산다고 안 하겠어. 나는 매듭 하나 풀고 잡다면 인간 못 산 거. 못 산 거 그 고장 풀면서 갔어. 한이기야서. 근데 아무리 풀어도 안 풀어지게 그거는.
1: 야. 일이 세 개가 들어오는데 조금 복잡한 일이고 네 개, 다섯 개가 들어오고 딱 안심하고 자중해서

0: 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진도 말이거든요. 점바지는 점만 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당은 점을 보고 뭐 어떤 몸에 강신이 내려서 신이 내려서 어떤 점을 보고 뭐 어떤 뭐 행위를 하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진도에서의 단골은 지극히 학습적인 무당이에요. 집안 대대로 이렇게 세습적으로 이어받아 오는 그런 과정, 그런 집안만 쓸 수 있는 무게의 이름이에요.
1: 자주 가는 식당이나 가게가 있으면 우리가 나 이 집 단골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집 사장님께서 저한테 아 우리 집 단골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단골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떤 신뢰가 형성된 관계. 단골은 우리 집에 밥 숟가락 다 알고 몇 개인지 알고 모든 가족의 생일 다 알고 어떤 과정으로 커왔는지 다 아는 분이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개인 주치의가 있는 그런 셈이죠.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관리해주는 분. 그런 분이 오셔서 이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감정이 담긴 거죠. 감정으로 이걸 쓰다듬는 그런 과정을 겪어요.
2: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마지막 단골의 자손들인데 애기들이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지막이지 않게

0: 그 신청 자리인데 왜 문을 잠가놨네요?
1: 예. 언제 뭐 하시려고?
0: 아니 사진 좀 찍으려고.
1: 온 밤낮 농구 집을 사진 찍는 거.
0: 여기 아주 역사가 있는 집이라 그러지.
1: 예?
0: 역사 있는 집이라. 마당이 이렇게 넓으니까, 마당이 넓으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어지간한 행사는 여기서 할 수가 있다. 신청이 없어질 무렵에는 일반인들도 여기서 그 예능을 많이 배웠던 모양이에요.
2: 동아일보 1936년 1월 1일자 판에 진도 신청과 진도의 무녀들에 대한 그 기사를 보면 많을 때는 약 60가구 정도의 집성촌을 형성하면서 학습을 하고 연말을 하고 최신 정보 같은 거를 나누었던 그런 교류의 장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3: 신청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가장 이제 공식적인 이름으로는 재인청.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당 집안의 사람들이 성인 남녀들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내기도 하고 공적으로 조직돼서 활동하는 그런 공간으로 재인청이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 지역에서 일구어놓은 다양한 예술 전통들을 전승하고 또 파급시키고 전수활동하는 거점 역할을 했다. 그리고 유명한 예인들은 그 당대 그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되게 세습으로 그 예능을 이어갑니다. 무게는 무게끼리 결혼을 하면서 역시 예능에 뛰어난 사람들이 사회적 시스템을 이루고 있어요. 일종의 무게 네트워크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게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됩니다. 단골판을 토대로 무업을 지속시켜 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형성됩니다.
0: 이 체육은 여기 있구나. 지금부터 현지소에서 1988년 진도 단골 조사를 할 때 초기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단골한테 진도에 판이 몇 개나 있었는가 옛날에 했더니 한 80개 정도 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판을 전체를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또 전세를 내줄 수도 있고 또 개별적인 그 단골댁들을 매매를 할 수가 있고
2: 진도는 진도읍과 기타 7개면이 있는데 그 7개면 중에서도 각 지역별로 이렇게 그 나누어서 그 단골판이 존재했었습니다.

0: 그 단골이 거주했던 지역으로부터 약 2km, 멀게는 6km 정도까지 자신의 그 관할권으로 많이 소유하셨던 분들이 뭐 600에서 800개의 그 세대를 관리를 하셨다고 하기도 하고, 뭐 적게는 한 150세대 이렇게 그 관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 단골 파는 절대적인 자기 관할 영역인데, 특히 이제 그 영역이라는 의미는 구슬하는 사제로서의 권한을 침해받는 것은 이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2: 그 일종의 농사예요, 농사. 그런데 그 농사를 침범해갖고 자기들이 땡전에 한 푼 안 드린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제 또 돈을 벌어갖고 가면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구슬하는데 쫓아가서 이제 혼돈 내기도 하고.
1: 김예 씨는 단골 판을 지켜야 된다는 개념이 아주 강한 분이죠. 그런데 김예 씨가 자기 허락도 받지 않고 몰래 중립이 와서 구슬했다. 이제 이 얘기가 들리거든.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아주 그 벼르고 있다가 딱 둘이 만나게 됐어. 그러니까 김예 씨가 아주 그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되죠. 이 얘기가 다음에 그런 일이 또 있으면은 쬐볼 것이다, 조심해라. 그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이 단골판이거든요.

0: 장군을 쳤고 그랬기 때문에 또 저바위가 제일 쉬운 게 드럼이고 그러다 보니까 드럼을 제자에 가고 그랬어요.
1: 같이 젊어서부터 같이 우리 그룹 밴드를 했어요. 업소에서 진도에 유용업소 술집 처음에 생길 때 거기서 같이 4년 동안 같이 합주를 했어요. 밤에 야간 업소에서.
0: 그때다만 해도 이 국판을 다니는 사람들이 언어를 함부로 돼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나는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외부로 나가서 이제 밴드를 하게 된 동기가 또 그가 있었고 그때 나이가 27, 28?
2: 18일 날이요?
3: 장지원이가.
2: 아, 지원이? 왜 18일 날 뭐 한대요?
3: 몰라. 10월 18일 날 공휴일이죠.
4: 지원이하고 소영이하고 하나씩 매개봐. 갈게요.
2: 이렇게 하면 돼.

0: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제 진도를 봤는데 80년 때 그것이 그 진도 시킨 곳이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들어와서 활동하다 보면 아마 전망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전수생으로 돌아가지고 같이 활동을 했어요.
1: 지금 박병원 선생님이라고 한 분 살아 계시는데 형님하고 내가 그건 30년 같이 급발을 다녔는데 지금도 형님은 급발하면 고개를 숙이고 말을 안 해요. 생로병사를 다 담당한 사람들이죠. 참 보기 드문 직업이죠. 근데 그분들이 무지무지 홀대를 받았다는 거. 그 무시를 당해도 이 음악이 지금까지 있어 왔다는 거.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연구를 해봐야 돼.
2: 만년 자가요. 집에 차 있어도 차 안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이제 밀어줘야 돼 이것도. 자 들어가세요.
3: 단골레 새끼라는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단골레 새끼. 저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굿쟁이 그러면 다 무당이라 하고 좀 이상하게 봤단 말이에요.
4: 아버님이 그 전에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당신도 그 단골레 자식이

0: 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었기 때문에 뭐 복싱도 하시고 누구 패기도 하고 주먹질도 하고 당신이 나쁜 짓이라는 나쁜 짓은 다 했대요. 그냥 어린 마음에 반항심에 하셨겠지.
1: 처음에 조사를 할 때 1970년 중반 이런 때까지만 해도 단골이라는 단어를 그 사람들 앞에서 사용을 못했어요. 심지어 탕자도 꺼내기 어려울 정도로.
2: 미신이고 비과학이고 한다라는 온갖 편견의 굴레를 다시 집어세워놓고 차별하고 천시하고 하대해온 기나긴 역사. 최고 예술가라고 평가받지만 한편으로는 그 불편한 시선이 없어지지 않은 채로 있으니 언제까지나 낙인 찍힌 좋은 글씨처럼 갖고 있어야 되는가.
3: 근데 그렇게 천대시 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단골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이름을 버리는 거잖아요.
4: 보통 웬만한 사람은 카네기홀을 못 써요.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도 공연을 한번 했거든요. 지금도 나는 그것이 가슴이 뿌듯하고 지금도 그 기쁨을 안 잊혀져요. 아, 내가 이걸 접하길 잘했구나.
5: 진도는 여자들이 대부분 다 해요. 밭을 많이 밀죠. 아이고 많이 힘들었지요. 노래를 순전 노래로 부족을 삼고 살았지요. 밤마는 이 세상 어디로 발길을 옮겨야.
6: 24살 먹은 팔을 잃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44이고 우리 큰딸은 24이고 그래갖고 다 못 산다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좀 하고 삽니다. 그 선생님 만나고는 그 한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더 내가 배워주라고 얽매였지요. 선생님한테. 나는 선생님을 엄마로 삼고 그 함 선생님은 아버지로 삼고.

0: 애호 담는 것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 머릿속에 애호 담는 그 사설을. 우리 선생님 생각하고 또 그렇게 구다는 것이 재밌고 아무튼 좋아요, 선생님 그 멋으로 해서.
1: 아, 여기가 예. 최정래 선생님, 예. 최민천 선생님께서 사시던 예. 네, 집이네요. 예. 아, 예. 아드님이 현재 살고 예, 계시다고? 예, 예. 어, 예.
0: 선생님, 예, 맞습니다, 어미. 예. 내가 사다 준 꽃 죽여버렸구만. 예? 선생님, 조금 담았습니다.
2: 나 짜장면 먹고 자는데 짜장면 시켜다 먹을까?
3: 짜장면?
2: 예. 시켜다 뭐, 먹을까요?
3: 뭐 때문에?
2: 선생님 잡수 나오면 시키려고 그러지. 잡술 거이죠?
3: 나는 못 잡술게.
0: 절대 안 하려다 안 하실란다 갑니다. 돌아가실 무릎에 댕.

우리가 이렇게 시국이 이렇게 말하자들 뭐 이런 그 뭣이 단골래 그런 걸안 따질 줄 알았으면 큰딸을 지킬 텐데 우리 큰딸이 너무 고상하게 짜놨다고 하더라고요.

0: 비웃든지 말든지 나는 나다. 너희들 세상은 너희들 세상 살고 나는 내 세상 산다. 그래, 그러고 살았어요.
1: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가 한국과 일본의 영적 세계, 사후 세계, 유령, 귀신 등에 관한 이제 관심이었어요. 가장 많은 세습무기에 대한 자료와 세습무당의 뭐 후손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진도로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막상 자료를 조사를 하다 보니 풀네임, 전체 성함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김은 동그라미, 김 동그라미 석 이런 식으로 성씨만 있고 분명히 세습무계예요. 세습무계인데 당신은 절대로 나는 단골래 출신이 아니다라고 지금도 거품을 물면서 부정을 해요. 이게 지금 진도 세습무계의 현실이거든요.

0: 서부 시대. 예. 왜냐면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 몰랐어. 그래서 준비를 안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시고 보니까 너무너무 허무하고 사손들하고도 하직 인사를 못했다나 마누라고 하직 인사를 못했다나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서러워서 그냥 대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려.
1: 세손모에서도 강신무적인 한 가지는 있어요. 가족이 원할 때는 신대라는 걸 잡히게 만들어요. 그걸 신의대라고 그래요. 그거를 몇 가닥을 모아서 잡게 만듭니다. 이 신대를 통해서 신이 강신이 될 수 있게끔 불러들이는 의식이 있어요. 청배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2: 제일 실하고 깨끗한 것만 골라요.
1: 제가 지금까지 구술해 보면서 가족들 중에 분명히 한 분에게는 꼭 내립니다. 정말 그랬었어요. 가족에게 내리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붓을 하면서 코가 안 풀려? 저 코가 왜 안 풀리는지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런 방법도 쓰고 저런 방법도 쓰고 해서 결국은 코를 풀거든요. 근데 강신무들은 코가 안 풀리면 뭐가 맺혀 있다는 걸 알더라고요. 아버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딱 한 번만 신이 내려온다면 딱 한 번만 내가 받아보고 싶다. 정말 신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만 나한테 내린다면 내가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진짜 딱 한 번만 그런 기운이 왔으면 좋겠다. 또 때로는

0: 구슬할 때 한 번만 나한테 내리십시오 하고 정말 뛰어본 적도 있어요. 안 내리더라고. 안 내리더라고.
1: 제 승부는 노래 가락으로 표현하시는 방법이니까 저희하고 구판에서도 많이 다르죠. 저희는 이제 신령님 실리는 대로 하는 무당들이고 망제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다음 먹고 싶은 것도 저희 몸을 빌려서 먹고 놀다 가시는 거라고 저는 봐요.
0: 예전에는 말 그대로 강신무들이 살짝 하대를 받았대요. 세습무들은 구슬하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면서 기본적인 것부터 다 배워서 그러니까 소리가 좋을 수밖에 없고 장단을 알고 춤을 추기 때문에 춤이 예쁠 수밖에 없고
2: 굿판 자체가 달라. 그건 뭐냐면 세습무들, 단골들은 전형적인 음악이 있고 제도권에서 공부했잖아. 보살 무당들은 신의 말인 게 즉흥적이잖아. 이게 나오는 대로 막 떠들어대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서는 좀 이상하게 보는 거지.
0: 지금은 저희같이 세습무들이 거의 힘이 없어요. 지금은 세습무들이 거의 설 자리도 없어졌고 시킨 곳 그러면 야 그런 거 이상한 거 하지 마. 무속 그런 거 싫어. 하지 마.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1: 세습무는 그러니까 가락, 소리 이걸로 사람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한풀이면 문화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화의 거리가 별로 없어지고 이제 구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밖에는 없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 강신무인 저 또한 지금 청을 배우고 춤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하게 되니까 이제 그분들이 설 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공연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3: 문화재 종목들은 매년 한 번씩 공개 발표회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발표회를 평가를 해요. 문화재청이나 지자체에서 평가를 하는데 보유자나 전수조교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잘못 돌아가는 것이 없는지 그런 걸 체크하는 거죠.
4: 시킨 곳을 보는데 이 넋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넋종이를 가지고 그 후손 머리 위에도 올려놓고 지전으로 넋을 이렇게 끌어당기면 넋이 지전으로 따라 올라가서 이 이제 이별이 완성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안 보내드리고 꼭 붙잡고 있었구나. 그거를 제가 이제 느꼈고 그걸 시킨 곳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하고 돌아가신 사람을 정말로 제대로 이별시켜주는 그런 장치로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그때 완전히 우리 어머니를 보내드렸거든요. 시킴 통해서 남의 시킴 곳으로.
3: 새로운 시도들이 있을 수가 있죠. 또 새로 들어오는 그런 전수생이라든지 그런 전수생들을 어떻게 적절한 방법으로 연행에 참여시키는지.
5: 나 숙여주려고? 아 미치겠네 참말로. 여기다 꽂아보라 그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진도 상품권인데?
6: 아 진짜요?
5: 알았어. 아이 근데 석장 갖고 오냐 기왕 다 석장 갖고 오자.
4: 평소에 살아갈 때는 예, 무의식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살기 쉽거든요. 그런데 굿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라든지 돌아가신 분과 나의 관계, 영혼과 사람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준다. 그런 점에서도 참 중요한 것이다.

감사합니다.

0: 처음에는 막 울고 슬퍼하고 이런 상황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일어나서 같이 춤추거든요. 그럼 성공한 곳이에요.
1: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잔치예요. 그잖아요. 근데 진도분들은 독특한 이 장례 문화가 사람이 죽었다 해서 가서 아이고 아이고 울긴 울어요. 그지만은 마지막 보낼 때는 즐겁게 보내요.
2: 영원 한번 해봅시다.
1: 슬프지만 슬프지 않고 기쁘지만 기쁘지 않게. 그게 식김이고 마지막 보내는 과정까지의 망자에 대한 예의다.
0: 1차적으로는 망자를 잘 보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2차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부신이라고 생각이 돼요. 죽음을 잊지 못하고 가족의 어떤 이별을 계속 아파하면 살아나갈 수가 없잖아요. 현실로 빨리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굳이 앞당겨주고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줘서 잘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는, 이걸 위해서 구슬을 하는 겁니다.
1: 처음에 들고 나오게끔 하고
3: 대나무를 여기서 무대 뒤에서부터
1: 그렇지. 아니 여기서 무대
3: 여기서 내 따라와 아니면 수현이가
1: 먼저 가야지.
3: 수현이를 앞세워. 오케이. 왜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돌면서
1: 그치? 그렇지. 편한 대로
3: 음악적인 뿌리를 찾았다고 해야 될까? 왜냐면 제가 이제 클래식 기반의 연주자지만 제 나름의 음악 세계를 이제 찾고 발전시키고 싶은 이제 욕구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길을 찾아 나서는 데 있어서 한 큰 뿌리를 발견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죠.
4: 같이 축공적인 연주를 할 때 약간 대화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좀 어색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1: 서로 다른 색깔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이번에는 뭐 피아노와 바이올린과 뭐 우리의 전통 악기, 거기에서 된 뭐 목소리, 이런 걸 가지고 또 콜라보를 한단 말이에요. 옛날 거 지켜가는 거 좋아요. 근데 이게 이대로 묵혀 있으면 나만의 시킨 곳이지 결국은 이거는 도태되게 되지.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지금은.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앞에 산에 단풍도 이렇게 예쁘게 들고, 이 털을 또 일궈 놓으신 또 예수를 또 여기서 그만큼 활동하시고, 여기서 또 뼈를 묻으신 분들, 그 박씨 집안의 그 종갓집의 그 어르신들 오늘, 날 받아서 시킨 날이에요.

제사상 올리고 오시는 손님들 접대할 수 없어가지고 사소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더 정성을 들여서 해야 조상님들도 자손의 음식 먹으면 기분이 좋으실까요?

너도 묶여 있고 나도 묶여 있고. 아, 죽은 자와 산 자의 그 연결성이 서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모셔서 풀고 가자는 겁니다.

0: 굿이 이런 거예요. 그냥 속에 있는 것을 품어내고 울고 싶을 때 울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살을 풀어가는 겁니다. 참 지금껏 부모님도 그러셨고 저희도 그렇고 항상 남을 위해서 잘 되라고 빌어주고는 살아봤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굿을 해왔었고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만 조상님 고접 다 모셔놓고 우리 조상님들한테 이렇게 우리 조상 우리 정말 우리 잘 되라고 빌어주는 거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1: 하지 마오.
2: 씻김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 말을 씻기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나 자신 또 굿을 의뢰한 그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과의 이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살을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 굿은 참 희한한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지죠. 다 하나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는 이 자리는 다 그렇죠. 거기에 공감을 하고 오는 겁니다. 그 눈물 속에서 모든 해 풀자, 풀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0: 이 세상 살면서 단골로서 나는 굿쟁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마지막 다 모든 걸 다 불사르고 다 불태워도 마지막에 그 불씨 하나로 남지 않을까.
1: 식임 굿이 다시 우리가 생활하는데 또 새로운 의미로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2: 어떻게 보면 비웃을 수도 있지. 이런 말을 하면은 저는

0: 건강만 하면은 죽는 날까지 굳은 놓지 않을 것 같아요.
1: 그래도 저 엄매가 보살되어서 그래도 잘 산다는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 그거 하나.
2: 과연 저는 어디까지 갈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살아야죠.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최근에 크게 웃어본 날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요즘 참 웃을 일 없다는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잠시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고 코어 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는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눈을 살며시 감고 내 기억 속에서 가장 즐거운 웃음이 터졌던 순간을 떠올려봅니다. 가족과 함께했던 순간이나 친구와 있었던 유쾌한 일들, 그 어느 것이어도 좋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기운이 넘치던 그 순간의 감정이 다시 떠오른다면 자연스럽게 내 입가로 번지는 가벼운 미소를 느껴봅니다. 미소는 사람의 기운을 붙돋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미소에서 번져나간 활기찬 에너지는 그대로 몸에 퍼져나가고 이 활기찬 에너지를 느끼면서 이제 천천히 눈을 떠보시길 바랍니다. 한결 가벼워진 마음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웃음을 찾아나갈 자신감이 생겼을 텐데요. 지금 이 기분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일상에 미소와 기쁨이 가득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묶어놓은 하체를 두 손으로 바닥에서 들어올려 호흡하는 자세로 복근과 함께 항문의 강한 조임을 느끼게 하는 우트플루티를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초보 자세입니다. 블록을 먼저 사용하는 자세를 소개하겠습니다. 블록을 골반 옆에다가 나란히 내려놓고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하면서 이 블록의 높이만큼 엉덩이를 드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바닥을 들고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엉덩이 힘을 꽉 줍니다. 호흡을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자, 다음 자세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록 사용하지 않고요.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블록 없이 엉덩이 드는 연습입니다. 바닥을 밀어서 최대한 복부를 당긴 힘으로 엉덩이 힘주면서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자, 마지막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들어보고 왼쪽 다리를 아래쪽, 혹시 가능하다면 오른쪽 허벅지 위로 들어올려봅니다. 마찬가지로 골반 옆에다가 손을 놓고 바닥을 천천히 들어서 몸을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풀고 편한 자세로 자세를 바꾸면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저도 이 동작을 수련할 때마다 육체의 한계를 느끼지만 수련 후에는 큰 성취감을 느끼곤 하는데요. 여러분도 꾸준한 수련을 통해 저와 같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코어 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블록을 골반 옆에다가 나란히 내려놓고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하면서 이 블록의 높이만큼 엉덩이를 드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바닥을 들고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엉덩이 힘을 꽉 줍니다. 이번에는 블록 사용하지 않고요.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블록 없이 엉덩이 드는 연습입니다. 바닥을 밀어서 최대한 복부를 당긴 힘으로 엉덩이 힘주면서 호흡해봅니다. 하나,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들어보고 왼쪽 다리를 아래쪽, 혹시 가능하다면 오른쪽 허벅지 위로 들어올려봅니다. 마찬가지로 골반 옆에다가 손을 놓고 바닥을 천천히 들어서 몸을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좋은 크라운 차트 하나입니다. 다리를 완전히 스트레칭하는 동작이라 좌골 신경통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본 동작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팔을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반대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리 펴고 왼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오른발을 천천히 잡습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마시고 다리를 펼 수 있으면 천천히 펴보고 다리를 펴기 힘드신다면 무릎을 접고 허리를 더 세워봅니다. 앞으로 숙여준 상태에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팔을 펴면서 마시고 허리도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쭉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며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요가가 익숙하거나 몸이 더 부드러운 분들을 위해 조금 더 깊은 동작의 크라운 차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세 번 연결합니다. 하나, 둘, 팔을 펴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반대발도 연결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마시고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쥐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펴주고 내쉬면서 천천히 다리와 몸을 밀착시켜 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팔을 펴시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접고 접은 다리를 앞으로 펴면서 다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관절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관절염 예방에 좋은 동작인 만큼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부터 다리의 근육 전체를 단련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척추와 허리 주변의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살라바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등과 척추를 뒤로 이완하면서 가슴과 골반을 펴는 자세로 척추와 골반의 상태를 관찰하기 좋은데요.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이 동작은 엎드리는 자세인데요.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한 발 한 발 뒤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은 모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붙이고 발등을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손등으로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이때 발끝을 밀어내면서 오른쪽 척추 기립근을 느껴봅니다. 코를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놓고 왼쪽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들 때 가슴도 천천히 들고 손등으로 바닥을 천천히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고 발딱을 밀어낸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턱을 앞으로 밀어내고 두 손등을 바닥에 누르면서 코를 바라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손을 포갠 상태에서 턱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끝을 좌우로 떨구고 천천히 휴식을 취합니다. 이 자세는 다리를 들었을 때 허리 경직 상태가 느껴진다면 다리를 오래 들지 않고 내려놓길 권하고요. 두 다리를 들었을 때 다리에 지가 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기본 동작에서 조금 변형된 살라바사나를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바닥에 낮춘 상태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두 손에서 손등을 바닥에서 눌러서 손바닥을 최대한 골반 옆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드는 상태입니다. 이 손바닥을 미는 힘으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고 밀고 가슴을 들어줍니다. 이때 발등을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같이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반대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같이 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가슴과 다리를 들고 하나, 둘, 코를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셋, 내려놓고 손을 가슴 앞에 발끝을 떨군 상태에서 호흡을 차분히 가라앉혀 봅니다.

이 동작은 엎드려서 하는 자세로 복부를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 소화를 도와주고 가스 제거에도 탁월한데요. 평소 허리 통증과 소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시라면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허리 주변의 통증을 줄여주고 척추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한 발 한 발 뒤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은 모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붙이고 발등을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손등으로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고 발등을 밀어낸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턱을 앞으로 밀어내고 두 손등을 바닥에 누르면서

코를 바라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바닥에 낮춘 상태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두 손에서 손등을 바닥에서 눌러서 손바닥을 최대한 골반 옆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드는 상태입니다. 이 손바닥을 미는 힘으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고 밀고 가슴을 들어줍니다. 이때 발등을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같이 유지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같이 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가슴과 다리를 들고

신체를 전체적으로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도와주는 아도무카 스바사사입니다. 이 동작은 특히 굳어진 어깨와 척추, 그리고 두 다리에 효과적인데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발 간격은 골반 넓이 주먹이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무릎 간격을 벌려봅니다. 어깨를 먼저 굳어진 분들 위해서 고안된 자세고요. 어깨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호흡을 두 번 정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좋습니다. 다음 동작은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발은 11자로 만들어줍니다. 이 경우에는 다리를 펴는 것이 좀 불편한 분들 위해서 무릎은 접으면서 턱을 당겨주고 어깨를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내쉴 때마다 복부를 수축하고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자세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마시고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그리고 호흡을 세 번 연결해 봅니다. 마시고 턱을 당기고 복부를 수축하면서 내쉽니다. 하나, 바닥을 밀어서 어깨도 같이 펴봅니다. 둘, 고개를 들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돌아와서 자리에 앉고 다리를 펴주면서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몸에 피로가 쌓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활동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집중력마저 떨어지게 되는데요. 둘,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룡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우를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우는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0: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공연을 소개합니다.

0: 공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합창과 국악의 조우입니다. 공주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교류음악회로 공주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공간서리서리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판경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음악극입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영남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문화와 전통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을 외친 선구자 백범 김구의 철학과 서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열립니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 달력이었습니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세상은 색깔이 들어가 있는 상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재료가 대나무예요. 그 딱딱한 대나무를 실처럼 대실을 만들어요. 대오리. 대실을 만들어서 염색이 들어가고 염색한 대나무를 가지고 세상에 중요한 포인트가 컬러가 있는 거, 그다음에 그 패턴이 있는 거거든요.

정말 많이 올라왔네 올해. 근데 이게 마디가 짧아가지고. 7번도 안 갔어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걸려요. 제일 천연염색 중에서 제일 깊이 있는 색깔.

이게 지금 방울 문양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사각형의 가운데 점이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쌓아놓으면 방울방울방울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이런 거예요. 하나, 둘, 셋에서 숫자를 세서 하는데 저는 몇 개 집으면 세 개가 저절로 딱 집어져요. 손 끝에 감각으로 해요. 1979년도 11월 달이에요. 그 햇살이 좋은 날 햇마루에서 아버지가 채상 짜는 거를 내 눈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때. 그래서 아버지 모습을 보는데 너무 쓸쓸하게 보인 거예요. 아, 내가 집에 있을 동안만이라도 저 한 부분을 맡아서 좀 아버지를 도와줄까라는 그런 마음이 그때 확 생겼어요.

환경을 수능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뭘 찾아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아우 우리 처갓집에서 이걸 하고 있네. 내가 아, 이거 적성 맞네. 그래서 아 이거 나 해야겠네. 마음을 먹고 주말마다 아버님한테 전승을 받아서 전수 교육 조교까지 올라왔습니다.

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셨으니까 그냥 커가면서 봤거든요, 이걸. 맨날 집에서 이제 엮으시고 짜시는 걸 보고 이제 외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이제 맨날 대뜨시고 매일. 그래서 그냥 이제 자연스러웠어요.

대나무 그 짜놓은 그 바탕을 온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온단을 가지고 정말 자기 머릿속에 있는 얼마만큼 창작력이 뛰어나냐에 따라서 많은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아버지는 사람 손 한번 가면 물건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성을 들여라는 거죠. 한 번 간 거하고 두 번 간 거하고 세 번 간 거 정말 틀려요. 그러니까 좀 귀찮고 저기 하더라도 계속 보고 만지고 또 이렇게 뭐 시정하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세상에 그 아름다움과 이쁨과 그 장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좀 어떻게라도 쓸 수 있게끔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애증의 관계라고 할까요? 굉장히 사랑하기도 하고 뭐 초창기 힘들었기도 했고 요즘은 부채라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친구 연인과.

아버지 전때 쓰셨던 도구예요. 그러니까 바꾸지 못할 작업들. 그런 작업들은 가장 손에 익은 도구를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이쁜 부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당기는 힘하고 그 방목에 미는 힘이 맞물려야 되니까 발하고 손이 동시에 힘을 써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많이 할 때는 많이 힘들죠.

하나 특성 같은 경우는 종이에 칠도 안 돼 있고 그냥 전형적인 한지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번 펴볼게요. 이 정도 소리가 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칠을 올린 합축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묵직하게 합니다. 지금도 그냥 꾸준히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주변에 항상 아버지가 쓰셨던 뭐 연장들, 아버지가 소장하셨던 것들, 뭐 그다음에 사진들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옆에 있으니까 어떨 때는 나가면서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그러고 이렇게 나갈 때도 있고 그래요.

0: 할아버님께서는 옛날 거를 이제 복원하는 거에 좀 신경을 쓰시고 하셨다면은 아버지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까지 이렇게 진짜 작품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뭐 미술 작가, 뭐 화가들이 작품에 이제 자기 생각이나 그런 걸 넣는 것처럼
1: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뭐 무엇인가

0: 엄청난 음량과 강한 리듬에서 나오는 역동감. 외국인들도 그 장단에 매료된 사물놀이. 사물놀이의 신명나는 가락과 연주자의 복장, 악기의 구성이 비슷한 풍물놀이. 익히 들어온 두 놀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풍물놀이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온 풍습으로 농사일을 할 때 사람들의 피로를 달래고 세시 풍속 때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놀던 놀이다. 하지만 사물놀이는 생겨난 지 40여 년밖에 안 되었다. 사물놀이가 처음 생겨난 것은 1978년 2월. 공간사랑 소극장에서 공연이 열렸는데 이때 풍물악기 중 타악기인 꽹과리, 징, 장구, 북 네 개의 악기를 연주하게 되었다. 그 연주자는 김용배, 김덕수, 이종대, 최태연 이렇게 네 명의 남사당패의 후예들이었고 이것이 사물놀이의 출발이 된다. 풍물놀이와 사물놀이는 엄연히 다르다. 풍물놀이는 야외에서 서서 여러 명이 돌아다니며 연주한다 해서 선반, 사물놀이는 실내에 앉아서 연주한다고 하여 앉은반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풍물놀이는 사물놀이에 사용되는 네 가지 악기 외에 소고나 태평소 등 다양한 악기가 더해져 연주를 한다. 풍물놀이는 풍물굿, 풍장굿, 두레굿이라고 하기도 하며 각종 세시 명절에 행해져 애군을 쫓고 한해 풍년을 기원한 공동체의 의례다. 사물놀이는 풍물과 굿의 예술성이 높은 장단을 세련된 음악으로 정교하게 다듬어 무대화시켰다. 그렇다면 풍물놀이와 농악은 같은 걸까? 농악은 농부들의 음악이라는 뜻으로 꽹과리, 징, 북과 같은 타악기가 중심이 되고 춤과 노래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농악수들의 묘기가 가해져 흥겨움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농악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현재 풍물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명칭이다. 풍물놀이는 일과 놀이가 하나 되고 이웃과 내가 하나 되는 화합이라는 우리 정신의 미학이 담긴 공동체 문화이며 혼이다.
1: 창작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저희 밴드 경로 이탈은요, 국악과 실용음악을 접합해가지고 저희만의 방식으로 국악을 새롭게 재밌게 해석하는 그런 밴드입니다.

0: 경로 이탈이라는 이름이 새로운 걸 해도 다 허용이 될 것 같은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거에 취지가 잘 맞아서 이름을 경로 이탈로 만장일치로 선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곡들은 우선 민요에서 저희가 후렴을 차용을 해가지고 이 후렴을 토대로 말장난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새로운 이야기를 불어넣어서 저희가 재밌는 스토리를 얹어서 조금 더 쉽게 대중적인 방향으로 풀고 있습니다.
1: 자, 오른쪽으로 두 발, 왼쪽으로 두 발, 오른쪽으로 두 발, 안 움직여 움직일 때까지 할 거예요, 이거.

0: 의상을 준비할 때도 뻔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린 추리닝을 입고 한번 놀아보는 게 어때? 빨, 주, 노, 파, 보 이렇게 색깔을 하나씩 딱 돋보이면 추리닝이라 하더라도 좀 화려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트레이닝복을 선택하게 됐죠.
1: 그린 느낌으로 구강 느낌 계속 살리고 싶은 거지.
0: 되잖아요.
2: 근데 미나랑 약간 어색할 거.
3: 그 미지감.

0: 티난 줄 알았는데 봤더니 얘네 합성을 했네 이런 느낌.
1: 합성한 걸 알아야 돼.
0: 합성 티를 내. 네.
1: 합성한 걸 알아야 돼.
2: 컨셉을 뭐냐 이탈전 혹은 경로 이탈전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이제 다 나왔잖아 스토리가.
3: 오늘은 민요의 미친 이탈?
1: 민요의 미친 이탈. 오늘은 경로 이탈.
3: 오늘은 경로 이탈로.
4: 이 모든 내용 달력에서 보세요. 달력.
0: 꼬꼬 입고.
1: 티셔츠요?
4: 말만 하는데 상상이 돼요.
5: 좋은데? 따로 음악적 영감을 얻는다기보다는 그냥 뭐 지금은 말장난 같은 것도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런 단어에서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혹은 아예 어떠한 곡의 스토리를 생각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 곡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야겠다. 그럼 이제 장르적인 접근도 하고요.
6: 그냥 술만 오해야 마신 거니고 오해야 다른 남자 오해야 그건 정말 오해야 해 오해야
5: 오해야 같은 게 기본적인 스토리라인을 가지고서 쭉 연결해서 들을 수 있는 저희의 대표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로이탈팀은 대중을 위한 팀이에요. 이게 좀 대중한테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대중들이 좀 더 편하게 느낄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을 오히려 제일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경로 이탈은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장르와 만나고 또 기상천외 한 새로운 생각들로 끊임없이 국악의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도 저희가 어떻게 어떤 길을 만들어 나갈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저희는 오직 경로 이탈만의 음악을 할 거라는 거. 절대 남을 흉내내지는 않겠다는 목표는 분명해요. 이 경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 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풍기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0: 소박한 이 공간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숱한 토론을 하고 학문에 정진했을 유생들이 떠오릅니다.
1: 창작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 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 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훈기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0: 소박한 이 공간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숱한 토론을 하고 학문에 정진했을 유생들이 떠오릅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합창과 국악의 조우입니다. 공주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교류음악회로 공주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공간서리서리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판경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음악극입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영남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문화와 전통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을 외친 선구자 백범 김구의 철학과 서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열립니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낚시할 때 무조건 구명조끼, 생명조끼 알아 나 이거.

0: 마. 하나도 안 변했네, 그리요.
1: 그래요. 자, 한잔하시오.
2: 자, 한잔하세요. 응.
1: 형님들.
2: 응, 그래.
3: 애기, 애기 주세요.
1: 응, 그래요. 오메, 좋은 거 해왔네. 야가 요요요요요 요거 이제 며느린디요. 요것도 끼가 있어갖고 이 험한 세상을 안 사요.
2: 어이 그랑께 아 무영이 천가?
1: 예.
2: 그 아쟁어는?
1: 예. 무영이 그놈 귀신 혼빼는 소리 같은 아쟁 소리에 반해갖고 못 간 데야 들고서 친정집을 나와본 지네. 이것이
2: 요즘도 저렇게 세상에 늦빠진 처녀가 있단가?
1: 자, 들어보시오.
2: 고맙네. 네. 자, 어서 계십시오.